보관 보관장소를 지켜야 할 경비업체 직원들은 당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비업체 메신저를 보면 하루 전인 지난달 6일에도 같은 장소를 통해 외부인 3명이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 순직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순직 해병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이 5에서 20mm고 전북이 5에서 40mm, 대구, 경북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등 비가 적게 온 지역은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많이 오게 할까? 팔로워를 더 늘리고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더 많은 표를 얻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알고리즘을 타는 방법, 노출과 리뷰를 늘리는 방법 등을 찾아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안테나를 세웁니다. 공자는 그 방법을 여섯 글자로 알려줬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모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끄는 방법은 단골에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기업이 새로운 고객을 모으는 방법도 기존 고객에게 재구매를 하게 하고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먼 곳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이 내 업무에, 내 가게에, 내 상품에 만족하는지는 가장 나중에 묻습니다. 가까운 건 늘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소홀해지고 가장 늦게 알아챕니다. 그러나 모든 확장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4369님이 폭우, 폭염, 건강 잘 지키세요. 성공예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날씨, 뭐 증시 상황이나 날씨 상황이나 거의 뭐 예측 불가능한 어지러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주변에 피해가 없으시도록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정답 두 글자인데요. 최근에 K리그 한 프로축구단에서 직원이 회계 자료를 위조해서 58억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죠. 그 분식집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회장도 약 6억 원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두 글자 범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 임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두 글자 범죄는 무엇일까요? 0007님이 방금 전에 정답, 배임, 임무를 저버렸다, 배임. 사실 이게 거의 젓가락처럼 쌍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남의 돈을 이렇게

0: 하게 되면 임무를 등지게 되는 거죠. 해서 이게 거의 뭐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범죄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푸짐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도 제가 또 불러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립니다. 커피 쿠폰, 뭐 편의점 상품권 등등이 나가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백상경 기자부터요.
2: 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토론회 첫날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법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 효력을 정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살펴보고요. 처음 의회에 출석한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물가 방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자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네요. 6%대 급등을 해서. 잠깐 급 퀴즈, 올해 사이드카가 몇 번째 나왔을까요? 지금 올해 7월 중순입니다만.
3: 7번째 아닌가요?
2: 7번째로
3: 오늘?
2: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건 썩힐 테고 아마. 사이드카가 36번째. 36. 무슨 여의도의 경찰차보다 사이드카가 훨씬 더 많아요.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오르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증시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3: 네, 일단 간밤에 뉴욕 3대 증시 모두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0.02%, S&P 500은 0.38%, 나스닥은 0.90% 각각 올랐습니다. 이 전날 급락했던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SK하이닉스 ADR이 상장 후 3거래일째인 어제 이 저평가 인식이 퍼지면서 27%나 급등했습니다. 10일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 뭐 AMD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2%에서 5%대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AI 경쟁으로 실적 약화를 예고한 IBM만 25% 정도 급락했습니다.
0: 그 밤 사이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것도 호재가 됐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6월 대비해서 3.5% 올랐는데요. 이 상승률이 5월에 4.2%보다 떨어진 데다가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3.8%였거든요. 이거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달보다는 0.4% 하락해서 전문가 예상치가 -0.2%였는데 이거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거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서 2.6% 올라서 역시 5월보다도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로는 15.7% 올라서 전체적인 어떤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요. 앞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이제 물가 상승 우려를 조금 더 키워놨었는데 지난달에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소비자 물가 압력을 좀 누그러뜨린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면서 전날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4달러 선이고요.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9달러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의장도 좀 세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3: 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그 첫 의회 보고에 나섰는데요.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어떤 정책 도구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금리 인하 압박,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압박에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했던 것.

0: 보고 과거 같았으면 이게 되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그렇게 우려하면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증시 반응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증시 변동성 엄청 크잖아요. 개인들이 노후 자금인 연금 저축 보험까지 깨면서 주식 시장으로 왔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1: 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가 7만 2,50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늘어났고요. 이 해약금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1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5%나 불어난 수치이고 같은 기간에 펀드 환매도 조 단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기대감에다가 이 노후 대비 자산과 펀드 자금 까지 주식시장으로 그 때문에 몰린 결과다라는 것인데 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러게요. 아까 사이드카 올해 들어서 36번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사이드카 18번, 매도 사이드카 18번. 동점입니다. 동점. 정확히 반반.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 이거는 뭐 누가 강직하냐 심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사흘 연속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거였는데 어제가 네, 첫날이었죠?
2: 맞습니다. 어제는 공급이고요. 오늘이 대출, 내일이 세제 이제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공급 토론회에서는요. 이 인허가 그리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의 순환 구조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착공 과정에서 굉장히 상당히 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금융과 세제 지원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를 통해서 공급을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수도권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좀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축소가 되면서 지으려고 했던 이 비아파트 주택들도 공사가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이나 보증 상품 같은 것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또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의 핵심 대책이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에 정비 사업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주민이 이사를 할 수 있는 돈 이주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그렇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막아놨으니까 일단 그대로 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공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니 네. 당연히 공급은 안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뭐 예전에도 그랬고 수년째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켠에선 규제 완화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2: 네. 그래서 결국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각종 이 부동산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를 해야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의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들이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었고요.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어제 논의가 됐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업 사업자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공공주택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굉장히 적다. 세계적으로 봐도 적고 그리고 정부가 결국은 이런 기업형 임대 부분에 대해서 세제나 금융, 인허가 같은 어떤 허가의 어떤 좀 길들을 좀 터준다면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목소리들이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국토부가 정부 측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들도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어떤 큰 틀의 방향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대국민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다 보니까 조금은 밀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정부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0: 네.
2: 부동산 토론회.k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등록을 의견을 등록하려고 저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0: 예.
2: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연령대 여기에다가 더해서 보유주택 수 그리고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0: 본인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2: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별로 의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부담되죠.
2: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유주택 수, 주거 형태까지 수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아무튼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0: 뭐 하여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으나.
2: 네.
0: 이렇게 또 열성적으로 토론에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2: 네.
0: 사실은 다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감안을 해야 공평한 거겠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그 생중계되는 그 가운데서 막 무슨 뭐 투표도 붙이더라고요.
2: 네.
0: 이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2: 네, 국무회의였는데요. 국무회의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표들을 좀 붙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얘기가 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유튜브 생중계 채널의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의견 수렴을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좀 늘리는 쪽의 방향성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면서 1번, 이거에 찬성을 하면 1번, 아니다 하면 2번 이렇게 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투표를 받아보니까 정부에 따르면은 이 채팅창 여론이 1번이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어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쪽이었다라고 하고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도 투표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직접 어느 정도가 초고가 이 기준에 적정하냐라면서 10억 원이면 1, 20억 원이면 2, 30억 원이면 3 이렇게 앞 숫자를 따서 댓글을 달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실장이 내용을 받아보더니 이제 대부분 숫자로 썼는데 30억 원이 가장 많다라고 했고 이게 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30억 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뭐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세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세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발언들을 했고요. 특히나 또 이제 50억 원을 가장 많이 할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절책실장이 이제 20억 원이라는 의견도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0: 각자 아마
2: 힌트가,
0: 들으시면서
2: 네, 여러 가지로 네.
0: 힌트 나왔구나 이렇게 네.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으로 제한한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렸는데
2: 네.
0: 우리은행도 주담대 한도를 줄여요?
2: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줄입니다. 이게 지금 종전에는 30억 원이었는데요. 이걸 월 10억 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줄인 것이고요.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모기지 보험 가입도 오늘부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국민은행의 주담대 3억 원 제한 조치 이걸 두고 좀 과하다는 판단과 뉘앙스를 이제 표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가계 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지켜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은행들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국민은행이 주담대 3억 원으로 제한을 하니까 금융당국에선 그건 또 너무하다고 했던 거예요?
2: 네. 그 어쨌든 이 3억 원으로 늘리는 줄이는 게 결국은 이제 법에서 정한 이 액수를 반토막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아하.
2: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들 자율 규제를 할 때 그 금융이랑 상의를 해라 뭐 이렇게 알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0: 또 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키면 또 페널티 받는데
2: 네.
0: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그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랑 상의하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점당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하면
2: 네.
0: 거의 한 달에 뭐 몇 명?
2: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겠죠.
0: 그 네. 서너 명 대출 두세 명 받으면 한 지점 끝나버린다는 얘기인데 실수요자분들에도 고통이 이어지질 않길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죠. 정책적으로도.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1: 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0: 임금을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이니까 380원, 그러니까 3.7% 정도 올린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66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고요. 정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일정이고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물가 수준 그리고 뭐 체감 생계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 3.7% 인상도 높지만 노동계의 어려움을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1,700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1,700원.
0: 네.
1: 또 그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른바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눌 거냐? 어제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0: 네, 최근에 반도체 뭐 AI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투톱 기업들 그 초과 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거를 두고선 이제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연 토론회에서 노사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 노동계는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경영계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는 게 먼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만든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해서 조세 재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근에 AI 도입하면서 그 청년들 고용 창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가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네.
0: 이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자는 이미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를 보장받고 있다.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이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 밖에도 사회적 재분배 문제는 초과 세수를 통한 세입으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의 총량이다.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초과 이익 가지고 경영계는 경영계의 이야기를 노동계는 노동계의 이야기를 또 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은 것 같은데
0: 네.
1: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분을 가지면 됩니다.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회사들은 주주 환원 배당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또 안정적인 현금으로 가는 거고 현금 흐름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재원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의 어떤 변동성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또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코스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전 9시부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다고 하네요. 울릉도 독도 지역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도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하나 짧게만 들어볼게요. 백상경 기자.
2: 네.
1: 쿠팡 김범석 의장이 기업 총수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2: 네.
1: 근데 이거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2: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쿠팡 손을 들어줬습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는데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이 됐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김 의장이 총수 지정되면 어쨌든 주식 보유 거래 내역, 뭐 계열사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편취 금지 같은 제재도 받게 되는데요. 이 총수가 누구냐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1: 정식 재판까지.
2: 네.
1: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회사나 기관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돈처럼 빼돌려 사용하는 범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한 프로축구단의 직원이 58억 원 이상을, 또 한 프랜차이즈 회장이 6억 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떤 범죄일까요? 윤성호님, 배신. 4882님, 횡성. 유정은님은 백일아가랑 조기 교육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아 성공 예감이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1914님은 저는 가끔 남편 돈을 이것 하는데 이 정도는 애교죠? 상대방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리고 최지윤님, 형량을 세게 때려야 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백이명님은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맞나요 오늘? 우유빛깔 우리 대우님,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동료들 4명 성공 예감으로 포섭하셨다고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백이숙님도 오늘도 청취를 응원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항상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배임 아니고, 요거 하게 되면 또 배임까지도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글자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든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의 대기 이록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49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시민들 오가는 만큼 그 안전 참 중요하죠.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하나하나가 다 안전 시스템인데요. 오늘 지하철 속으로 갑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지하철 좀 자주 타세요?
4: 예, 저도 지하철 약간 매니아, 철도 매니아라서요. 네, 자주 타는 편인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정말 더운 날이 많은데 네.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서울역 주변에 자주 가는데 서울역에는 뒤쪽에 아주 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건 한 5년 전부터 계속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지하철과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주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에너지 절감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터 몇 대 돌리는 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큰 업무 절감이 될지 그것보다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서울 지하철은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 한 보도를 보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네. 25대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다고 하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특히 여의나루역 네. 가보면 지하가 엄청 깊습니다. 네, 거의 그렇죠. 한강 밑으로 네. 지나가서 거기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잖아요. 눈물 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만 예. 엘리베이터는 있죠. 아니 왜 바로바로 못 고치는 거예요?
4: 일단 노후 설비가 많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 교통공사 관할하는 에스컬레이터가 1,800대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20년 이상 되는 설비가 647대. 전체 오. 34%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1: 3분의 1이 20년 넘은 거예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설비가 많다 보니 고장 자주 나는 거고요. 또 고장 났는데 바로바로 안 고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거를 좀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기 또는 여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안 고치고 계속 내버려 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제 고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고치고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더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 많이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 될 텐데 왜 이걸 좀 제대로 안 하는지 좀 의문이 들 그런 지역입니다.
1: 그래, 결국에는 이제 예산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후화 될수록 비용은 계속 더 나가는 구조일 네. 거 아니에요.
4: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대중교통 요금이 억제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항상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보고 그러다 보면 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또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그 에스컬레이터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뜨거운 주제가 나옵니다. 한 줄 석이냐 두 줄 석이냐 이게 정말 풀 풀리지 않는 과제? 숙제 같은 건데.
4: 네.
1: 이거 뭐

0: 이게 고장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2007년부터 다시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한 줄 서기 캠페인을 할 때 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줄 서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2007년도에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한 줄 서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와서 두 줄 서기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2015년이 되면서 이제 한 줄도 두 줄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그냥 두 줄 서기 캠페인은 슬그머니 폐지가 됩니다. 그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고장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두 줄 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와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두 줄 서기를 빼내든 그런 상황입니다.
1: 실제로 그 안전사고 비율 차이가 많이 나요?
0: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한 줄 서보고 두 줄 서보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사고 많이 나는지 실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연구자들은 대부분 두 줄 서기가 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뛰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좌우가 균형 있게 무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안전면에서는 두 줄 서기가 낫다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서면 어쨌든 한쪽 줄은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이에 어떤 뭐 계단이라도 있으면 급한 사람은 계단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근데 계단이 없는 에스컬레이터들도 또 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출근길에 1분 1초가 급한데 두 줄 서기 시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도 안 맞고 너무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0: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도 네. 두 줄 서기를 2015년도에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1: 네.
0: 그 나라에서도 한 줄 서기가 많이 대세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한 줄 서기 한 줄 걷기 문화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네, 런던 교통공사도 두 줄 서기를 다음에 철회를 했습니다.
1: 그래서 급하긴 거기도
0: 예,
1: 마찬가지네요.
0: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만의 그런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도 한 줄 서고 한 줄 걷는 문화가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저도 기억을 거슬러 보면 1998년도에 한 줄 서고 한 줄 걷는 문화가 도입될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급해서 두 줄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줄이라도 걷자, 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 아 맞아요. 출근 시간에는 두 줄 다 걸어올라기도 해요.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1: 1788님 바쁜 사람은 당연히 한쪽으로 가야죠. 고장은 핑계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고 뭔가 기술력으로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 예. 7214님은 그러면 지그재그 서기는 어떠냐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게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에스컬레이터 못지않게 지하철 내에서 뭐 다른 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승강장이 플랫폼에서도요.
0: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심심찮게 나온 뉴스가 승강장이 서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다. 그래서
1: 떨어졌다.
0: 예, 그런 사고들이 그 가끔 발생했고요.
1: 네.
0: 과거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37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물론 이 가운데는 뒤에서 밀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잡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한 해 연평균 37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아예 사망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됐기 때문이죠.
1: 그렇죠.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에 어떻게 좀 사망 사고가 확 줄어든 거예요? 숫자가?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24년까지는 0.4명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던 것이 2025년 지난해는 아예 0건이 되면서 스크린도어가 적어도 사망자를 줄인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그쵸.
0: 특히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도 유명하고 이런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는 없게 오래된 그런 지하철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는 스크린도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K지하철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하철이 도입이 된 지 뭐 200년 뭐 100몇십 년 된 나라들은 오히려 더 오래돼 있고 더 더럽고 대한민국 사실은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보면 다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돼 있으니까.
0: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비교적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설치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도 이게 50년 100년이 되면은 과연 얼마나 잘 유지가 될지.

0: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투자들을 좀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또 기술력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슬라이딩 도어가 그냥 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완전 밀폐형도 있고 반밀폐형도 있고 난간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1: 아, 위에가 좀 뚫려 있는 것도 있죠.
0: 예, 그리고 반 정도 밀폐된 것들도 있고 아예 난간처럼 아래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밀폐형은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고 반밀폐형은 지상 구간이 있는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것들이 있고 또 이 스크린 도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정찰해야 됩니다.
1: 그렇지 지하철 않고, 자체.
0: 예, 그렇지 예. 않고서는 문하고 승강 스크린도어하고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릴 수가 없거든요.
1: 그 지하철이 자동으로 거기 맞춰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사분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동으로?
0: 기관사분들이 수동으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하차 위치를 조정 중입니다. 가끔 보시다 보면은.
1: 후진.
0: 예, 후진을 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전진이나 후진을 하면서 미세하게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맞추는 걸 보조하는 장치는 있는데 예, 정확한 이 맞추는 거는 기관사의 능력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또 요즘에는 스크린도어 그 사이에 발빠짐 네. 그거 예방하려고 밑에 받침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하고 네. 참 기술력 좋아요. 근데 스크린도어가 시작된 게 러시아였어요.
0: 예, 자료를 보면 1961년도에 그 당시 소련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최초의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1: 61년도에요?
0: 예, 이것도 저도 사진을 보니까 지금 스크린도어처럼 이렇게 잘 작동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승강장에서 문하고 문 사이에 대리석 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석으로 막혀 있는 곳이 있고 대리석이 뚫려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그런 방식인데
1: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뭐가 열리고 닫히고
1: 자동은 아니지만
0: 예, 그런 방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승강장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였죠.
1: 안전하게.
0: 예,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부터 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일부역에서 그런 스크린도어 비슷한 장치들이 도입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끔찍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진 사례들을 잘 보고 빠르게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도입한 건 우리나라가 아주 앞서 나간 그런 그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처럼 많이 바꾸고 싶다 이런 외국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이게 사실 스크린도어가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미관상
0: 네.
1: 또 미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에도 되게 또 좋을 것 같고
0: 네.
1: 요즘은 오히려 그 모든 전철역에 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차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야외에 있는 플랫폼.
0: 예.
1: 그래서 와 KTX가 저렇게 빠르게 앞에 지나갔는데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없어? 오히려 더 막 낯설고 무섭기도 해요.
0: 네. 실제로 이제 고속으로 그냥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네. KTX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1: 무섭죠.
0: 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비용 편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예, 앞으로
1: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도
0: 되고요.
1: 들어요.
0: 다만 이제 스크린도어 설치하게 되면은
1: 예.
0: 그 역을 정차할 때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1: 아하.
0: 만약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입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는 이게 설치가 되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 힘들지 않느냐.
1: 아, 근데 요즘에는 안에서 밀고 바로 열 수 있게 돼 있죠.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장치들이 덧붙여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덧붙여서 개발이 되는 나름대로 이제 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스크린도어 이것도 혹시 수출 많이 합니까?
0: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좀 수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국제 교통 안전의 표준 모델로도 이제 쓰이고 있을 정도로 특히 이제 사망자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비산이라든지 또 냉방 비용 절감이라든지 냉방 비용이 30% 정도 절감됐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크린도어 내부만 이제 냉각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간 열이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S트래픽 같은 스크린도어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뭐 해외로 이제 수출한다든지 해외 그 설치를 할 때 자문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1: 또 그 데이비드 장님이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그 에스컬레이터 탈 때 캐리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캐리어를 본인의 앞쪽에 내려갈 때는 본인의 뒤쪽에 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으로 그 무게를 좀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옆에 레일 손으로 잡고.
0: 네. 실제로 캐리어가 떨어져서 그 캐리어에 부딪혀서 다른
1: 그러니까.
0: 사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1: 놓치면.
0: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뛰다가 사고 나면 본인한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지만 캐리어가 떨어지는 사고는 피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또 주는 거니까. 해서 그 캐리어 가진 승객은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안내하는 것도 공지하는 것도 있다라고 네. 하네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더 안전할 수 네. 있습니다.
0: 물론 이제 캐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지지가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1: 또 바퀴가 캐리어가 그 발판보다 더 크니까
0: 네 바퀴도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전이 최고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70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상 전망은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물건 사실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세요? 뭐 가성비, 가심비, 또 요즘에는요. 시간과 수고를 아끼려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찮은 게 싫다는 건지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1: 뭐가 귀찮아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편해지려고만 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타인과의 불편한 상황이나 시간, 뭐 검색하는 시간, 뭐 비교하는 피로, 뭐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요.
1: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물건을 살 때 사실 비용이란 게 가격표에 적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살지 찾는 비용, 어디가 싼지 비교하고 뭐 후기 읽고 뭐 많잖아요.
1: 네.
3: 실패하면 또 다시 골라야 되고 사실 이런 게 다 비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유형에 가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가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니케이 트렌디는 크로켄슬이라고 2026년 소비를 읽는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크로켄슬은 이제 우리 말로는 고생 회피라고 보면 되거든요.
1: 크로켄슬.
3: 예, 크로켄슬. 그래서 이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귀찮고 번거로운 가정을 생략하는 소비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이라면 돈을 내고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1: 일본에서도 굳이 귀찮고 번거로운 건 내가 그냥 돈으로 사버리자.
3: 맞습니다.
1: 대체해버리자라는. 뭐 사실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반찬 가게들 잘 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이제 식기 세척기 쓰는 것도 사람은 또 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이런 고생 회피 소비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3: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단순히 이제 요즘 사람들이 뭐 편한 걸 좋아한다 아니면 게으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1: 네.
3: 고생 회피는 아예 귀찮은 과정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분리수거를 당연히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1: 네.
3: 근데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도 많고 또 바쁜 현대인 늘다 보니까 분리수거장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고 솔직히 세척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뭐 이런 일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밖에다 내놓으면은 이거를 분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요즘에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쓰레기를 버려주는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는 사실 이게 오늘이 분리수거 날인 건지 아니면 이걸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지 내려가기 귀찮다 뭐 이런 거 등등의 작은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귀찮음이 진짜 귀찮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보 과잉 시대다 보니까 AI가 대신해 주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를.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고르는 수고라든지 비교하는 수고 뭐 해석하는 수고를 줄여준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사나 논문 볼 때 생성형 AI로 한번 번역을 먼저 해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쇼핑할 때도 AI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도 예전에는 내가 다 찾아서 해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굳이 내가 다 번역할 필요 있나? 한 번 정도 보고 내가 확인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했지만 지금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큐레이션,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1: 걸러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3: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를 넘어서 AGI 경제 시대가 오면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수고와 고생을 줄여준 서비스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죠. 왜 여행 갈 때도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거 이제 예매할 때 와, 정말 복잡하잖아.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0: 왜 그 고생을 회피할 수 있는 소비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돼서 저희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탈 때 무슨 패스라서 돈 더 내면 더 빨리 가서 바로 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이게 식당에도 등장을 했어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국내 유명 놀이동산은 일정 금액을 내면 줄 안 서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패스가 보통 있잖아요.
0: 네, 해외도 마찬가지고.
1: 그렇죠. 근데 일본 도심과 관광지에는 이제는 음식점에서도 이게 도입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핵심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인데요. 그러니까 혼잡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교토의 한 유명 소바 전문점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한 12,000원이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은 내가 줄 안 서고 바로 먹겠다 그러면 약 75,000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줄을 내가 안 서고 바로 먹어야겠다 하면 음식값의 한 6배를 내고 먹는 거죠.
0: 12,000원짜리를요? 75,000원 내고?
1: 그렇죠.
0: 아니 얼마나 맛집이길래. 하여튼간 그런 식당도 있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
1: 그렇죠.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요즘에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거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뭐 진짜 뭐 돈 있는 사람만 우대하는 거냐? 막 그렇죠. 이런 말 나올 법 하잖아요.
1: 잔뜩 이런 진짜 이슈가 많은데. 예. 근데 이 패스트 패스가 이게 부유층의 전유물일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좀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 봤더니 식당 이용자의 약 70%는 20, 30대의 젊은 층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위 연봉 수준의 비부유층 비중이 상당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특정 순간에 느끼는 시간의 가치를 두고 구매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관광이나 데이트 같은 이제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식당에서는 패스트패스 구입 고객의 90%가 외국인 관광객이었대요.
0: 아,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초등학교 조카 두 명하고 일본 예. 놀이동산을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패스트패스에 돈을 썼어요. 엄청.
0: 와.
1: 근데 진짜 그때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 처음으로 여기로 왔고 제가 언제 또 일본 놀이동산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막 되게 유명한 거는 한 2시간 줄 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2시간을 줄을 쓰느니 돈을 내고 사자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0: 진짜 바로 타게 돼요?
1: 바로 타더라고요.
0: 야,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호겸이 삼촌이.
1: 그렇죠. 저 진짜 큰돈 썼습니다. 진짜.
0: 야.
1: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놀이동산을 넘어서 식당에도 반영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곳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야, 그러게요. 뭐 맛집 비롯해서 놀이공원 등등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곳에서 패스트패스를 도입할까. 항상 또 앞으로도 말은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1: 그렇죠.
0: 우리가 고생을 회피하기 위한 소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퇴사할 때나 이별을 통보하는 것까지 대신 누구한테 맡기는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1: 그렇죠. 일본에서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생각보다 활발하거든요.
0: 일본에서.
1: 예. 퇴직 대행 서비스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 과정을 이제 발생하는 감정 노선. 왜냐면 회사 그만둘 때 가서 말하면 또 얼굴 보고 하면 좀 불편한 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저 그렇죠.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다.
1: 그렇죠. 심지어 이제 업체에 따라서는 이제 퇴직 관련해서 연차나 뭐 퇴직 서류 수령하고 이런 재반 절차도 대행해주는 것도 있고요.
0: 아, 연차 소진하고 퇴직금 얼마 어떻게 그렇죠. 수령하고 IRP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1: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사식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바로 퇴직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대요. 쉽게 말해서 입사 당일에 오면 연수하잖아요. 근데 연수 오전하고 점심시간 생각해보니까 여긴 좀 아닌 것 같아요.
0: 연수원에서?
1: 그렇죠. 바로 전화
0: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1: 그냥 바로 본인 떠나고 퇴직대행 업체가 저희 직원분 오늘 오전에 입사하셨는데 바로 퇴사하신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사를 아니, 하는 거죠.
0: 아니 무슨 뭐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에이전트가 대신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다?
1: 아니, 그래서 상사나 부서 또는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룹으로 식사를 나간다. 난 사실 점심 혼자 먹고 싶은데 팀끼리 먹는다. 이게 싫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봤더니 옆자리 동료의 최치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취향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퇴사 사유로
1: 그쵸.
0: 옆자리 동료의 냄새 때문이라고 쓰기는 미안하고
1: 그쵸.
0: 그러니까 업체를 대행해서 그 얘기 그쵸.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0: 아이고 참 일본 박수아님이 일본답네요라고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1: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게 많긴 한데 오늘 뭐 시간상 더 할 수는 없고.
0: 아니 근데 무슨 헤어지는 거 남녀 사이에 헤어지는 것도 업체를 대신 써요?
1: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별을 대신 통보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별 시나리오도 짜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배우도 투입해가지고 약간 상황극도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헤어지는 날.
1: 그렇죠.를
0: 위해서.
1: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첨언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 이런 대행 서비스를 한 대가 한 15% 정도였는데 2026년 올해에는 그 비율이 21%로 1년 만에 5%포인트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대기업의 10곳 중에 2곳 이상이 퇴직 대행 업체를 통해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0: 이게 우리나라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고요.
0: 예.
1: 이제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지금 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이슈나 노동일 수가 있으니까 뭐 법무법인 대신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는 약간 유종의 미라든지 약간 그런 감정을 상품적으로 다루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활발하진 않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궁극적으로 이런 대행 서비스가 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또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이게 고생 회피의 부작용이 좀 있죠. 첫 번째, 내 판단력이 약한데요. AI가 추천해 준 거 보다 보면 내가 비교한 능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약간 가격과 약관을 잘 확인 안 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AI나 플랫폼이 보여주는 것만 해서 고르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실제로 선택 폭이 굉장히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 이건 비용 증가죠.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려다 보니 결국엔 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독료, 배달비, 수수료, 뭐 프리미엄 요금 내는 거잖아요.
0: 결국 다 돈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 이 편리하긴 한데 생활비가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0: 요걸 좀 잘 구분을 해봐야겠네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이랑 필요한 거랑.
1: 맞습니다.
0: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증시 상황이 뜨거워서 한번 좀 보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8% 오른 7,323까지 468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5.4%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1.7%, SK스퀘어는 19%, 삼성전기는 14%, 삼성전자가 5.3%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대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어제 많이 빠졌던 뭐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 같이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여름철 필수품 진짜 고마운 에어컨 그 에어컨의 기술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페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페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까지 5에서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해안과 충남 내륙, 경상도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 독도 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들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초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포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9.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대구 35도 등 으로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 동안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매회 20여 명, 모두 200명의 국민 참여단도 참석해 질의나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 4, 5월 7%대 감소했던 수용차 수출은 두 달 만에 6.1%가 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 조직의 핵심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상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을 봉사단체라고 소개하고 코인 투자를 유도해 다단계 방식으로 436명에게 약 40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증거 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인 성인용품 전신인형과 케이블 타이를 은닉하고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감 계급인 30대 경찰관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찰관은 10대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날 새벽 만취한 상태의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가 청주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주시 의회 소속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급등해 1분간 지속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3%가 오른 7082.91로 출발해 7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5월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이후 다시 증가로 바뀐 것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맞대결로 펼쳐진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에서 스페인이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프랑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결승에 올라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가 되면 이란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면서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등 비가 적게 온 지역은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 횡령이었습니다. 횡령. 최근에 뭐 프로축구 구단에서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쯤은 이제 금융권에서도 터지고 횡령 사건이 정말 많죠. 근데 이걸 또 업무상 남의 돈을 정말로 그 믿음직하게 신중하게 맡아줘야 하는 사람들이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은주님이 정답 횡령 보내주시면서 예전에 어떤 직원분이 횡령을 해서 징계받았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주변에 참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그리고 백이명님은 오래전에 언니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상사가 횡령을 했고 언니는 알지도 못하는 신입이었는데 결국 억울하게 같이 퇴사를 했어요 라고도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수님 진짜 횡령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진짜 되고 싶습니다. 커피면 됩니다. 성공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보냅니다 라고 김용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4298님은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미영님 급식 영양사인데 오늘 초복이라 새벽부터 닭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분 솥 안에 든 200마리의 닭들이 저를 노려보는데 너무 무섭네요. 오늘 또 이제 그 초복이어서 닭고기 맛있게 드시면서도 이렇게 또 고생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가져야죠. 8233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1부 시작할 때 정답 횡령, 제 마음을 횡령한 선배랑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도 신고하십시오. 예, 마음을 횡령하셨다니 그거는 축하드릴 일인가요? 예, 아까 5883 쓰시는 분은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 기다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5883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11시부로요. 11시를 기해서 강원 동해 평지, 삼척 평지, 강릉 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폭우 아니면 폭염입니다.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증시도 폭염 아니면 폭우거든요. 오늘은 너무 뜨거운가요? 폭염. 예. 매수 사이드카, 아까 코스피, 코스닥 다 나오기도 했고 코스피는 현재 5.57% 오른 7,238, 코스닥은 4.5% 오른 819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3%, 하이닉스는 10.1%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한 13위까지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만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7%대 강세, 한미반도체가 23% 강세,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오늘 같이 강세입니다. 바이오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89원, 1489.4원 해서 이제는

0: 80번대까지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우 아니면 폭염주의보. 이 사이에 사실 또 날씨가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습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에어컨이 정말로 절실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에어컨 하나,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컨, 그 기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정윤아님이 원래 금요일에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려도 되죠? 예, 제헌절 관련된 그 중계방송 때문에 저희가 일부까지만 방송이 될 예정이라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을 금요일이 아니라
1: 감사합니다.
0: 예, 수요일로 저희가 땡겨왔습니다.
1: 네.
0: 예,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예. 그리고 뿌리 깊은 제조업을 오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수요일이든 네. 금요일이든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항상 우리가 여름이 시작되면요. 우리 항상 캐리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에어컨을 개발하신 분이죠.
1: 그렇습니다. 이분 미국 분이시고요. 1902년경에 에어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다라고 가장 잘 알려지신 분이죠.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영웅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윌리스 캐리어 박사, 캐리어 박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예.
1: 이분 코넬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쪽 전공을 하시고 대학 졸업은 하셨는데 이분 뭐 박사 학위를 따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공하신 다음에 여러 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줬거든요.
0: 아. 그래서 드려야죠.
1: 네, 미국에서는 네. 이분을 좀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 저기 치킨 개발하시는 분 대령님 이런 거 부르는 식으로 그분도 진짜로 대령님 아니시거든요. 네, 그분 그런 식으로 캐리어 박사님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기계 장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장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거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의 기술인 직원인 회사원이셨어요.
0: 네.
1: 원래는 이분이 어떤 기계를 그러니까 뭐 개발도 하고 설치도 하고 영업도 하는 그런 일을 하셨었냐면 주로 이런 거 참 역사에 좀 뭐랄까요 재밌는 점이죠. 주로 건조기 계통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뜨겁게 하는 계통의 기계를 원래는 만드는 걸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커피 같은 게 수입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문화가 급격하게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피를 잘 말리고 커피 그 씨앗 커피 원두를 잘 뭐 굽고 이런 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볶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건조하는 기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고 설치하고 이런 일을 쭉 하고 계셨. 그래서 근데 건조 일을 잘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아마 뉴욕주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인쇄소에서 예.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 인쇄를 하다 보면 잉크가 이렇게 좀 덜 마를 때가 있다.
0: 네네.
1: 종이가 습기 때문에 울어가지고 그쵸, 제대로 안 찍힐 그러시죠. 때가 있다라고 예. 해가지고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습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조해줄 수 있는 장치를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0: 예전에 맞아요. 그 잉크젯 프린터 쓸 때도 보면은
1: 그쵸,
0: 잉크 많이 있으면 이게 눅눅해지고 마를 때까지 시간 걸리고 그랬잖아요.
1: 에,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런 걸 전에는 해본 적은 없었는데
0: 네.
1: 이 캐리어 이 사람이 예전부터 뭐 커피 건조기 이런 거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가 가지고 좀 해결해 봐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기계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거를 말려야 되는 위치상 커피 건조하듯이 뭐 뜨겁게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불가능해 힘들죠. 보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초창기에 생각한 거는 뭐 요즘도 무슨 뭐 하마 뭐 이런 제품들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 건조할 수 있는 어떤 약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깔아 놓아서 습기를 빨아내는 뭐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대요.
0: 제습제.
1: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제습제를 구해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
0: 예.
1: 그 인쇄소의 직원들이 그 제습제에서 나는 냄새를 되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았는데 그 뭐 잉크하고 이런 냄새하고 섞이다 보니까 인쇄소 직원들이 딱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쇄소가 좀 크게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이걸 어떻게든지 주문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이라도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 캐리어가 이 회사 말고 딴 데에 출장을 갔다가
0: 네.
1: 우연히 아침에 기차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출장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그 안개를 뚫고 바쁘게 기차에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내에 있는 습기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가지고 기계 안에서만 짙은 안개 같은 걸 끼게 한 다음에 그것만 밖으로 싹 빼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0: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일종의 첨단 기술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가지고 세계에 조금씩 퍼지고 있던, 뭐 조금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퍼지고 있던 기술로 냉장고는 이미 개발된 상태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서 여름철에 차가운 물을 꺼내면 그 차가운 물병 곁에 아. 혹은 뭐 컵 겉에 송글송글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1: 그쵸.
0: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습기가 이제 이슬로 맺히는 거거든요.
1: 네, 둘러붙는.
0: 네, 그래서 그 반응을 기계 안에서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면 공기 중에 습기가 이슬로 맺힐 것이고, 그럼 그 이슬 맺힌 거를 곧대곧대 뽑아내가지고 바깥으로 버려주면 그만큼 공기 중에 습기가 제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줘가지고 냉장고를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부에 계속 그렇게 시원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1: 네.
0: 그걸 바깥으로 뿜어주면 좀 온도도 좀 시원해지겠네 라는 정도로 이제 개발해서 설치한 제품이 첫 번째 에어컨이었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뭐 이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뭐 중국에서도 이런 말 안 쓰죠. 에어 컨디셔너를 줄여가지고 에어컨이라고
1: 그쵸.
0: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걸 줄여서 말하는데, 이거를 공기를 차갑게 하는 장치인데 뭐 에어 쿨러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 안 하고 에어 컨디셔너, 공기의 조건을 컨디션을 조정해주는 그런 장치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 캐리어에 어떻게 보면 전통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는 습도 조절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던 장치였는데,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는 오히려 시원하게 해주는 목적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재밌죠.
1: 네.
0: 우리가 에어컨에서 제습 기능은 좀 부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에어컨에서 이렇게 물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거 빼주는 거는 약간 쓸데없는 거, 그거 뭐 그냥
1: 귀찮은 거.
0: 어디 그 빼놓을 자리 없으면 이렇게 집안에 무슨 물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버릴 때도 있잖아요.
1: 그 버려야 되는 거 귀찮고.
0: 네, 그렇게 하면 그 되게 귀찮고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사실은 그 물 나오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기능으로 네, 원래 캐리어는 그거를 위해서 에어컨을 어쨌든 처음에는 개발했다.
1: 그게 다 우리 공기 중에 있던 습기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컨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마침 냉장고라는 제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냉장고라는 제품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데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1: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나와요?
0: 네. 아르헨티나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경제가 되게 좋았잖아요.
1: 네.
0: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유럽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유럽은 경제가 나쁘고 좀 못 사는 동네니까 잘 사는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던 시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동화도 그 시대에 유럽에 있던 사람이 아르헨티나까지 뭐 이렇게 이민 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아르헨티나가 이때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때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소고기였거든요. 소고기를 엄청나게 싼 값에 많이 길러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는 게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수출 방편이었는데
1: 네.
0: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 세계에 인구가 많고 선진국이 많이 모여있던 유럽으로 쇠고기를 수출을 하려면 적도를 통과해서 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일 더운 지방을 쇠고기를 싣고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19세기만 해도 이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버리는 쇠고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되게 골칫거리고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고기를 냉장, 냉동시켜서 유럽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아르헨티나 진짜 최고의 선진국이 된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쇠고기 냉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라면서 막 상금 걸고 막 대회도 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제로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도전을 해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실용적인 냉장고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독일의 과학자로 유명한 카를 폰 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냉장고 관련된 기술에 도전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냉장고라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게 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 냉장고의 시초가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였던 거예요.
0: 그렇죠. 개발 그때 당시 뭐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사실 이제 프랑스 사람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실용적인 냉장고의 명조가 프랑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다 나온 거다.
1: 그 토양을 토대를 제공했다.
0: 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초에 아르헨티나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로 도약했던 시절도 정말로 있었죠. 추가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1504년 음력 6월 25일 조선시대에
1: 예.
0: 그때 당시 음력 6월 25일이면 딱 요즘이죠. 7월이죠.
1: 예.
0: 양력으로 7월이죠. 되게 더울 때인데 그때 당시에 뭐 임금님 어머니뻘 되는 분 뭐 생일잔치를 한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크게 궁궐에서 잔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무슨 뭐 반팔이나 민소매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임금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궁중에서 좀 시원하게 보는 냉방장치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누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리, 노쇠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큰 냉방장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에어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좋은 기술이 없었고 전기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얼음을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얼음에서 나오는 찬 기운이 계속 이렇게 실내에 감돌게 하면서 얼음 녹은 물은 잘 빠지게 하는 그 정도 기계로 에어컨을 만든 적도 조선시대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얼음 뒤에서 이제 부채질 할 수 있고
0: 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1: 네.
0: 네, 그리고 뭐 너무 또 눅눅하면 안 되니까 물은 좀 빠지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기계가 있었는데 현대식 에어컨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많이 꼽냐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지금도 에어컨 잘 만드는 회사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창원의 공장이 있는 그 회사가 개발한 에어컨이 양산형 에어컨으로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광고하고 대량으로 판매한 에어컨으로는 최초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산이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판 사람을 좀 따져보자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원종기 사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원종기 사장이라는 인물이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1: 네.
0: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뭐 70년대, 80년대까지도 청계천에서는 정말 별의별 기계 부품 이런 게 다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청계천에 가면 뭐 못 구하는 게 없다, 못 고치는 게 없다. 청계천에 가면 뭐 탱크도 만들 수 있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
1: 청계천에 없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0: 네, 뭐 네. 그런 얘기만 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그 시절에 한창 초창기에 60년대 열심히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거를 많이 하셨냐면 중고 기계 같은 것 중에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된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해체를 해서 그 중에서 쓸만한 부품만 부품 단위로 제어요.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이분이 뭐 미군 부대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회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온 상당히 좀 첨단 기기, 전기 기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체해가지고 판매하는 장사를 잘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럼 뭐 냉장고에서 나온 부품, 뭐 선풍기에서 나온 부품 이런 걸 잘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에어컨을 내가 만들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1: 그걸로요?
0: 예, 이분이 그렇게 해서 에어컨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한 게 우리나라 최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종기 사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걸로 경험을 좀 생긴 다음에 이분이 부평 이쪽으로 나가지고 뭐 영등포 이런 쪽으로도 나가시고 해가지고 공장을 크게 차리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격 에어컨 생산도 이분이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어컨 회사를 나중에 되게 크게 세우거든요. 나중에 이제 브랜드가 이 회사에 팔리고 저 회사하고 통합되고 다시 뭐 지방으로 나뉘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이 원종기 사장이 세운 이 회사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어컨 브랜드 중에 하나로도 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청계천에서 하던 사업을 생각을 해가지고 고물상 주인하던 사람이 재벌이 됐다. 에어컨 장사에서 재벌됐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공기의 조건을 조정하는 기계 에어컨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80년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이런 거 생길 때는 그 반도체 공장에 먼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먼지 같은 거 막아주는 기계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꽤 큰 중견 기업으로 한번 성장을 시키신 적도 있었죠. 뭐 이분 뭐 아이고 뭐 좀 이상한 이야기도 하자면 그래 최근에 뭐 이분이 사시던 아 이분 가족이겠죠. 이분이 사시던 이태원의 집이 뭐 큰 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게 막 200억 좀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 어쨌다 뭐 하면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분인데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게 요즘은 조금 보기 어려운 이야기 같아서 좀 아쉽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신화가 활발하게 살아 있었을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조그만한 가게 하던 사람이 제조 사업 분야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장을 차려가지고 크게 막 성장을 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1: 삼성 상회처럼.
0: 그렇죠. 요즘 전국에서 이런 어떤 수리업이라든가 뭐 재활용 관련된 이런 산업 하시는 분도 혹시나 이렇게 재벌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요즘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때하고는 조건이 또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야, 근데 그 원종기 사장님의 이야기는 검색해봐도 거의 안 나오네요.
0: 네, 이분이 작가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장수는 못 하셔가지고. 이분 뭐 아드님이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을 하시다가 그거를 뭐
1: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0: 그거를 비싼 값에 저는 그 케이블 TV 관련된 거를 어디서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분의 아드님이셨다고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분이 뭐 요즘에 뭐 그런 벤처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끔의 소식도 들려오고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만
1: 곽지식 작가님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에어컨을 처음으로 이제 조립해서 만들어본 사람도 알게 되고. 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0: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어컨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으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은 창원이거든요.
1: 예, 크고.
0: 그러니까 그 창원 같은 데에 약간 여기가 어떤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시원한 곳이다. 라는 그런 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왜냐면 뭐 창원에 어떻게 보면 특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1: 아, 그러네요.
0: 예. 아니면 이거는 진짜 잘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원종기 사장이 처음 그 고물상이라고도 주변 사람들이 부르던 업체에서 처음 자기 손으로 에어컨 조립했던 그 지점이 지금도 청계천 어딘가에 분명 있을 거거든요. 아. 예, 거기가 우리나라 에어컨 공업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런 걸로 좀 어떤 기념물이라든가 좀 재밌는 기념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게 하나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관광 수입이 사실은 스토리에서 나오는 건데
0: 그렇죠. 미국에서는 예. 캐리어를 캐리어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높이 이야기하면서 되게 그렇죠.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면서 위인으로 떠받드는데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에어컨 산업 강국이다 보니까 네. 수출도 많이 하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요즘에는 이른바 시스템 에어컨 이라고 해서 방방마다 네. 천장에 뭐 달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또 벽에 달린 전통적인 그 에어컨도 있고 스탠드형도
0: 네.
1: 있고
0: 네.
1: 이게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0: 그렇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고요. 바람을 어디로 내뿜고 그 바람을 내뿜게 하는 기계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차이로 다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왜 천장에 달려 있는 것만 시스템이라고 하지?
0: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치를 개별적으로 안 하고 건설을 하면서 이 체계화해가지고 바람 나오는 구멍 그 바람이 차갑게 하는 그 내부 설비 그거를 따로따로 장치를 하고 한 번에 그 장치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혹은 뭐 열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화돼 있다라고 해서 시스템 에어컨 이런 말 사용하기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원리가 같습니다.
1: 네.
0: 예,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사실 에어컨 원리예요.
1: 어릴 적에 엄마한테 좀 혼났죠.
0: 예, 그게 에어컨 원리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 문 안 닫히고 오래 열어놓으면 막 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또 음식물 또 상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이슬 맺혀가지고 물이 나오는 건데 그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따로 빼내는 장치를 달아놓고요. 냉장고는 실외기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냉장고 문 열어놓고 계속 돌아가게 하면 냉장고 자체에서 열이 뜨겁게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주변은 아주 뜨끈뜨끈해집니다. 냉장고 그렇게 문 열어놓으면. 그쵸. 그래서 뜨거워질 수 있는 부분은 집 바깥으로 빼놓아서 실외기라는 형태로 구분을 해놓은 게 에어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기본적으로 차갑게 해주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무슨 원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기본 원리는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사람이 땀 많이 흘린 다음에 찬바람 쏘이면 땀 마르면서 되게 시원하고 춥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뭐 샤워한 다음에 물 덜 말랐을 때 머리 덜 말랐을 때 이럴 때 바람 쏘여도 되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물 같은 액체가 바람 맞아가지고 공기 중으로 바로 이렇게 마르게 되면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 이 마르는 과정에서 주변을 시원하게 하거든요. 이거를 증발 잠열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어떤 물질이 마르는 과정에서 주변을 차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뿌려줬다 물이 마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시원해져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거를 물보다 훨씬 더 심하 강하게 세게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세상에 뭐가 없을까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물 대신에 마르게 하면 그게 에어컨이 되고 냉장고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물 대신에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 물질을 냉매, 쿨런트 냉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냉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아까 뭐 저 조선시대에 얼음 이용하듯이 계속해서 냉매를 충전해가지고 뿌려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냉매를 한번 뿌려가지고 그게 마르고 나면 그 내부에서 마른 냉매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응축을 시켜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기계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컴프레서하고 응축기 뭐 이런 부품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냉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고 그거를 뿌려줘서 마르면서 시원하게 해줬다가 마른 걸 다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원상태로 되돌렸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냉장고이자 에어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냉매라는 물질을 뭘 사용하느냐.
1: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0: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아다못해 그 저기 주사 맞을 때 가면 알코올을 좀 발라주면 시원하잖아요.
1: 그죠? 잠깐 시원하죠.
0: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 볼 생각도 옛날 사람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부족하고 더 센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아까 뭐 아르헨티나 프랑스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건너가서 실험한 거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던 물질 뭐였냐면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 좀 친숙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고 친숙한 편인 물질입니다. 네. 근데 암모니아가 응축을 하면 액체 상태로 잘 됐다가 그걸 뿌려주면 정말 빠르게 금방 마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냉장고, 냉동고를 초기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에어컨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형 냉동시설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암모니아 되게 좋거든요.
1: 예.
0: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쓰일 정도로 근데 암모니아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네.
0: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모니아는 불이 붙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불이 좀 잘 붙는 편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요즘도 냉동고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더 자주 발생했겠죠. 그죠?
1: 예.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쓸만했겠지만은
1: 네네.
0: 집에서 가정용 그런 냉장고나 에어컨을 할 때 암모니아를 쓴다라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게 잘 보급이 좀 못 되고 좀 더디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CFC라고 하는 정말 환상의 냉매를 개발해냅니다.
1: CFC?
0: 네, CFC. 이거 뭐 옛날에 제품명 따와가지고 프레온 가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던 거예요. 네, CFC를 개발했는데 CFC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못지않게 성능도 괜찮으면서 암모니아보다 뭐 성능 뭐 조금 떨어진다든가 뭐 어떨 땐 좀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뭐 불도 안 붙고요. 사람이 들이마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도 갖다 주고 신선한 소고기도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세상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한 물질이다라고 해가지고 CFC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고 CFC가 있었기 때문에 천직 청계천의 원종기 사장부터 수많은 세계의 에어컨으로 돈 번 사람들 세계의 뭐 시원한 그래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뭐 병원이라든가 시원해야만 영업이 되는 뭐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그런 실내시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CFC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CFC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1: 그런데
0: 1970년대 들어서 이거 CFC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영화 중에 나중에 뭐 오메가맨이라든가 미래의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영화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1: 하늘이 뚫린다고.
0: 네, 그렇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사람들의 과학자들의 약간 기술적인 자존심을 좀 자극하던 그런 사건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거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유럽 사람들이 콩코드 여객기라고 하는 초음속 여객기를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비싼 여객기를 상용화하는 그런 일이 1970년대 말에 맞아요. 벌어졌거든요.
1: 예.
0: 그래서 비행기 항공 기술이라고 하면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서 저런 걸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충격을 먹고 되게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초음속 비행기들이 높은 하늘에서 많이 날아다니다 보면 뭔가 지구의 공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그런 과학에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점점 뚫리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아하. 오존층이라는 건 지구의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외선 안 받고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공기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콩코드 날아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언제 벌써 이렇게 많이 뚫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CFC 냉매에 와닿게 된 거죠.
1: 실제로 콩코드 여객기는 몇 번 뜨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그러니까 긴 기간 운영 안 했죠. 네. 그리고 많이 안 날아다녔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주 원인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쓴다고 많이 생산을 하던 이 CFC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1: 맞아요. 네. 저 어릴 적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존층 뚫린다, 뭐 피부암 걸린다, 프레온가스 줄여야 된다, 대체 물질 찾아야 된다.
0: 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진짜로 미국의 그런 당국에서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이거의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전 솔로몬 박사라는 사람.

0: 시급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시에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 이미.
0: 네, 그러니까 CFC를 쓰지 말고 대체물질을 사용해라라고 하면.
1: 옛날에 그 헤어스프레이에도 프레임과 정말 많이 들어갔잖아요.
0: 네, CFC가 사람에게 별 해가 없고 이게 뭐 불도 안 붙고 안전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냥 뭐 가스 넣어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냥 다 쓰자라고 막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CFC가 퇴출된 다음에 CFC 대신 쓸 수 있는 물질의 수요라는 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요 기술 선진국 강대국 업체들이 그거에 대체물질로 개발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CFC를 금지하고 대체물질 사가라라고 하면 CFC 개발하던 그런 경쟁 업체들을 다 누르면서 순식간에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없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CFC 대신에 쓸 수 있는 HFC라는 물질이 그때부터는 세계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그래서 HFC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HFC가 CFC도 좀 그렇습니다만 HFC가 한 종류가 아니라 HFC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HFC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사용되던 게 R410A라는 HFC가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R410A는 이 오존층 파괴는 거의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물질인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오존층 파괴는 안 하지만 요즘 오존층 파괴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되는 지구 온난화 문제 있잖아요. 온실기체 역할은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한 2,000배 이상 더 세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적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410A도 퇴출하자라는 분위기가 2010년대 들어가지고 강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R410A의 더 비싼 대체물질들을 세계 주요 선진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회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이유에서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R32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를 R410A보다 뭐 반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더 작게 시키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요즘은 주요 냉매로 에어컨 냉장고에 꼭 사용되는 물질로 빠르게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런 회사들은 에어컨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 이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적인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권리 기술로는 여전히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잘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 있는 회사가 이런 R32, R410A 이런 냉매류의 물질들을 좀 개발하는 편이거든요. HFC 계통의 물질들은 이 HFC 중에 이 중간에 있는 F가 플로린, 뭐 한자어로는 불소라고 하죠. 불소를 사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하고 무슨 뭐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불소로 만드는 뭐 불산을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초순수 불산을 국산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나온 업체가 이 울산에 있는 이 업체이기도 한데 그때는 뭐 반도체 같은 거 가공할 때 불소로 만드는 불산이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에서 같은 그 불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어컨 냉장고에 꼭 필요한 HFC 중에서도 R32 같은 이런 냉매도 생산을 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아까 창원에 이어서 청계천 갔다가 울산도 다녀왔습니다. 예, 조혜영 님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많은 얘기 빨리 말해주시는 곽 작가님 최고 이렇게 보내셨고 조금 전에 그 이 라디오 백뮤직
0: 아, 네.
1: 진행하시는 임백천 씨가 잠시 다녀가셨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 누구냐고. 래퍼인 줄 알고 섭외하려고 하셨나? 래퍼는 아니고요. 예. 아이고 또 현재까지 또 그 와 있는 뉴스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요거 듣고 또 곽재식 작가랑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0: 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최초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재경부, 금융위 등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흘간 취임 후 두 번째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밤새 수도권 곳곳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낙석으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경기 북부에선 주택 침수 등 5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0: 정원나였습니다.
1: 김미진 님이 요즘에 우리 아들이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그럴 정도로 덥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냉장고 문 열고 와 에어컨이다 라고 했던 적 다 있잖아요. 7512님은 에어컨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에어컨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같이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6623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달리 보인다고. 이 제품들을 고안하고 만드신 분들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의 순기능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터보가 달려있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어디였더라? 김민소 님이 창문형 에어컨은 어떤 원리인가요? 아. 실외기도 없는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2: 요즘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 이동형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실외기를 최대한 단순화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뒤쪽에 좀 구분되지 않는 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에 달아가지고 실외기를 엉덩이 부분으로, 등짝 부분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아가지고 바로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조금 좀 구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무인도에 여러분이 떨어지셨는데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냉장고를 창문에다가 붓고 냉장고 뒷면 쪽으로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 부분을 집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킨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찬바람을 쐬는 게 창문형 에어컨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습니다. 이동형 에어컨도 비슷한 구조로 되는데요. 이동형 에어컨은 보통 그 실외기를 창문에다가도 그렇게 달 만한 상황이 안 될 때 뜨거운 바람을 그냥 적당히 딴 데로 뺄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이동형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형 에어컨은 아무래도 이 뜨거운 부분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위력도 좀 약한 것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를 조금 우습게 봤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큰 게 돈 될 제품 아니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또 1인 가구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잠만 집에서 잠깐 자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냉방을 그렇게 넓게 강하게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창문 옆에 에어컨 좀 나오는데 침대 옆에만 좀 약간 냉방해주면 된다,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게 의외로 수요가 좀 짭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잘 팔리죠.
2: 네, 더군다나 이런 이동형 에어컨이나 창문형 에어컨이 작고 구조가 간단하고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실용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 뭐 유럽 지역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좀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이 중국에서는 워낙에 중국 자체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만드는 편이었는데 요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중국 회사들 요즘 참 좋아하고 있다라고들도 이야기를 많이
1: 프랑스
2: 하죠.
1: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다가 실외기를 달려면 무슨 뭐 지자체 무슨 허가를 통과해야 되고 뭐 조례를 바꿔야 돼 막 그렇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럼 실외기가 없는 실내형 이동형 에어컨은 그냥 공기만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훨씬 더 용이한 점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옛날 건물 이런 것들은 에어컨을 단다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에어컨 단 공사를 하려면 정말 벽을 막 두 개를 막 두꺼운 벽을 뚫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막 생기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집 다 필요 없고 그냥 침실에 자는 데만 조금 시원하게 하자라고
1: 창문형으로
2: 이런 게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1: 이 정옥님이 창문형 에어컨 소리가 많이 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일체형이다
2: 그렇죠.
1: 보니까
2: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공기를 또 빼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이거 예전에 샀다가 중고로도 팔아봤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2: 그렇죠.
1: 그 안에 뭐 알루미늄 코일들 뭐 구리 장치들 다 들어있다 보니까 부피치고 이게 그냥 들었다 허리 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가 엄청 잘 만든다는 거잖아요.
2: 네, 엄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하기에는 좀 부족하기도 해요. 한때 우리나라가 막 무슨 김연아 선수가 막 광고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 에어컨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도 우리나라 회사가 달성하고 뭐 이러는 시절도 십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세계의 에어컨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하면 일단 내수가 엄청나게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일단 시장이 크니까.
2: 네, 생각해보면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그리고 제조업 강국 중에서 열대 지방이 그렇게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면 의외로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데 좀 덥다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가 좀 덥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유럽 이런 데는 대부분 그렇게 덥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 그 지역을 원래 이제 강남이라고 했던 거죠.

0: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제비가 강남 갔다 온다라고 하면 한국에 뭐 송파구 갔다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샹하이 같은 지역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이 있는 것인데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에 샹하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발달된 도시가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인구만 해도 9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에어컨을 팔 수 있을 만한 무궁무진한 시장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워낙에 이 기술력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은 다양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규제도 많고 그 지역 사람들의 주거 습관이라든가 그 지역의 건물 구조라든가 그 지역에서 건물을 건설을 할 때 어떤 에어컨을 집어넣느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업체가 적응해 있으면 그 나라 업체가 장사하기가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시장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세계 에어컨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WITS라는 이 사이트에서 나온 수출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 내수는 빼놓고요. 중국 내수가 엄청나게 잘 되지만 그것만 빼놓고 수출시장 기준으로만 봐도 중국이 세계 에어컨 수출시장의 한 40%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다음에 2인자로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태국.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0: 태국에 뭐 우리나라 공장, 우리나라 회사가 세운 공장도 태국에 이제 큰 게 있고 뭐 그렇죠. 태국이 한 10% 정도 세계 수출시장의 1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 4분의 1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인데 뭐 한 1%에서 한 3% 사이 정도로 태국보다 좀 많이 빠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수출량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것도 뭐 역시 있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가 좀 처져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의 뭐 상위권이긴 합니다만 좀 처져 있는 상태고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밖에 수출량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의 압도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규모로 봤을 땐 그래요.
0: 예, 더군다나 이 에어컨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냉매를 R17, R32 같은 냉매를 기계 안에서 잘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응축시켜서 원상태로 되돌리고 이런 걸 하려면 내부에 이 모터라든가 펌프 같이 생긴 컴프레서 같은 장비가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모터에 딱 적합한 전기를 갖다 댈 수 있는 이거 많이 오다 가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버터 같은 부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창원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서 모터나 인버터를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모터나 인버터만도 수출을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우리나라도 괜찮은 편인데 중국이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장기적으로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그럼 열심히 하면 중국을 꺾어볼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진짜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모터, 인버터, 강력한 모터, 전기를 잘 바꿔주는 이런 인버터 장치 이런 거 에어컨 냉장고 말고 또 어디에 많이 들어갈까요? 전기차에 이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가 모터나 인버터 같은 걸 잘 만드는 원천 기술 인력을 잘 고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큰 시장을 만들고 있고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인력이거든요. 중국의 이런 모터, 인버터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전기차 때문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9억 명의 강남에 사는 중국 사람들 위해서 에어컨 냉장고 만드는데도 계속 뛰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1: 강남 사람이 9억 명이에요.
0: 야, 이거 진짜 경쟁이 만만치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만.
1: 2027님이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전자회사가 세계 에어컨 1위라는 광고 그렇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엔 또 이거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렇죠.
1: 중국 때문에.
0: 요즘은 중국 오히려 일본이나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미국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아직도 건재한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1: 그러게요.
0: 뭐 중국 쉽지 않겠습니다만 뭐 생각해보면 옛날에 고물상 하시던 분이 청계천에서 중고부품 조립해가지고 에어컨 만들어 팔면서 나도 언젠가는 재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꾸던 그 도전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 그렇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거 몇 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에어컨 요즘에 고장나면 기사님 한번 기다리는데 막 보름 기다리라고 그래. 그럼 막 너무 힘들거든요.
0: 네.
1: 특히 그럴 때 무슨 뭐 냉매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게 냉매 자체가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0: 네, 냉매는 원래는 그냥 내부에서 계속 돌기
1: 계속
0: 때문에.
1: 도는 거니까.
0: 네, 계속 돌기 때문에.
1: 냉매가 빠졌다라는 건 어디 배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0: 거죠. 그렇죠. 거고. 아니면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배출된 게 10년, 20년 쌓여가지고 이제 냉매가 좀 부족하게 됐다.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얼마 안 썼는데 뭐 가스 보통 그런 식으로 기사님들 말씀하시죠. 가스 떨어져가지고 가스 넣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얼마 안 된 에어컨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배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무슨 그런 장치에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렇죠. 배관에 문제 있는데 가스만 돈 주고 계속 넣었다가는 또 빠지는 거니까.
0: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에어컨은 우리가 항상 보는 부분은 에어컨 내 집안에 장치에 있는 부분을 보지만 오늘 쭉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실외기에 다 몰려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실외기가 잘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1: 맞아요.
0: 실외기 주변에 무슨 뭐 이상한 짐 같은 게 많이 쌓여있다거나 이러면 효율 떨어지고요. 실외기가 통풍이 안 되는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 이러면 그것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실외기 우리나라에는 고층이 높은데 설치돼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외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매달리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고요. 네, 그런 거 하실 때 있을 때는 기사님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시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처음 설치할 때 실외기를 잘 설치하시고 실외기 주변에 뭐 함부로 이렇게 놓거나 실외기 앞뒤를 막지 않도록
1: 그렇더라고요.
0: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저도 얼마 전에 에어컨 켰는데 찬바람이 잘 안 나와서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주변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0: 네.
1: 안 그러면 실외기가 그냥 뜨거워지고 냉방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고.
0: 그렇습니다. 실외기가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7, 8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와. 되게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낙엽이나 먼지나 쓰레기 같은 게 끼었다가 잘못해가지고 불나는 수가 있어요.
1: 아.
0: 에어컨 많이 돌리면서 좀 과열될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실외기 주변을 좀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드려봅니다.
1: 아, 그렇죠. 아, 이거 뭐 제습기 이야기 이것도 할 거 많은데 이건 시작도 못했네요. 이거 한번 질문 드렸다가 프로그램 못 끝낼 것 같죠. 아,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또 똑똑하게 써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또 곽지식 작가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기약을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리핑 제조업 시간 곽지식 작가였습니다. 우리 증시 변동성이 하도 커가지고 한 번쯤은 또 이제 챙겨서 봐야 되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5.75% 오른 7,251입니다.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좀 변동폭은 좁은 것 같고요. 일단 오름폭은 크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4.18% 오른 816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91원에서 1,4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SK스퀘어가 현재도 16.9%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9.2%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23%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보면 LG에너지솔루션도 5%대, 삼성생명도 5%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종목 알테오젠이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급반등을 하다가 지금은 또 상승폭을 또 다 내주는 개별 종목들로 보면 변동성이 또 큰 흐름들은 그 안에서 포착되기도 하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 가스히로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에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의 주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랙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이티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포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에이트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린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오늘도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전북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mm, 경북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오늘까지 전국에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6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 4, 5월 7%대 감소했던 승용차 수출은 두 달 만에 6.1% 늘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지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중에 노동자 위원한 11표, 사용자 위원한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 950여 세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비바람에 나뭇가지 등 외부 물체가 전선 설비와 접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2시간여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로 전력 차단기가 고장나 150여 세대가 50분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등 건물 93채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증거 은닉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물인 성인용품 전신 인형과 케이블 타이를 은닉하고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청주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주시 의회 30대 A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경감계급인 30대 경찰관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찰관은 10대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날 새벽 만취한 상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맞대결로 펼쳐진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에서 스페인이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미셸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추가골로 프랑스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결승에 올라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내일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 승자와 오는 20일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미국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현지 시각 14일 오후 4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제기했습니다. 해상 봉쇄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실시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이 5에서 20mm고 전북이 5에서 40, 대구 경북은 5에서 30mm 등입니다.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 84%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5조 원 규모의 신규 무기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은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산업 역량을 되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데요. 돈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방위산업 K-방산입니다.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나토 동맹의 벽에 부딪혀서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유럽의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K-방산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7월 1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긴 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상대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공습과 관련해 자신이 중단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20% 보상 수수료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중동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인구가 2029년에 정점을 찍은 뒤 내려가 2100년엔 4억 명 선이 깨질 걸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4억 5,060만 명인 EU 인구는 2029년엔 4억 4,330만 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감소하기 시작해 금세기 마지막 해인 2100년엔 현재보다 11.7%가 줄어든 3억 9,880만 명에 그쳐 4억 명을 밑돌 걸로 추산되는데요. AFP 통신은 4억 명에 미달하는 이런 인구 규모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숫자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사이클로스 포리아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1,645명이 확진됐는데 일주일 전보다 8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에 249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발병의 잠재적 원인으로 상추를 비롯한 샐러드용 채소를 지목했는데요. 사이클로스 포리아증은 분변 등에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를 섭취할 경우에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농산물을 먹기 전에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고 설사가 며칠 이상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오야르사발의

0: 페널티킥 선제골과 포로의 추가골에 힘입어 프랑스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 승자와 20일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이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한 게 오늘 새벽에 공개됐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협의가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안 하면 모두 무너뜨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근처에는 피겐스 산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쪽은 만약에 이런 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다. 그 대가는 미군과 미국의 영내 동맹국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봉쇄가 이제 다시 또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도 추가 군사 행동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이란 공습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결정하고 시기를 결정하는 건 자기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최후 통첩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은 걸 중대 도발이다 이렇게 미국은 규정을 해왔거든요.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지금 이란 항구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 조치가 오늘 새벽부터 복원이 된 건데 지금 뭐 원유 수출기를 막은 데 이어서 이제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까지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양측 간 충돌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탕카 중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양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복을 하면 맞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재봉쇄가 오히려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란이 뭐 거세게 반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같은 주변국에 있는 미군 시설을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란은 한 방울의 원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서로 경고를 정말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는 다 계획이 없었구나.
0: 네, 있었던 게 아니라요. 네. 정말 즉흥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중동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앞서 발표했던 미국 보상 수수료 20%를 철회하고 그 대신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루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펼친 건데요.
1: 그렇죠.
0: 왜 입장을 바꿨을까? 미국이 통행료를 받게 되면 그동안 이란이 통행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왔거든요.
1: 그렇죠. 네네.
0: 네,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 맞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20%의 요율이란 건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의 20% 통행료 부과가 나오니까 발표가 나오니까 안전한 통항을 제공하는 측은 보상받아야 한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방침이 오히려 이란 쪽에 통행료 징수 명분만 제공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유가인 배럴당 약 $80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의 20%의 통행료를 적용을 하면 네. 약 3천만 달러 약 448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앞서서 이란이 거뒀던 한 척당 200만 달러 30억 원보다 15배가량 많으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그러네요. 있는 얘기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철회를 했지만

0: 종전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이란을 겨냥해서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우방 국가에게 네. 비용을 분담시키면서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도 이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유류화 논리가 지금 여기에 다 담겼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막대한 투자에게 힘입어 역사적인 수준으로 공장과 설비, 장비들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일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가 물류동맥 우회술.
0: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확실성이 또다시 커지면서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우회로 확보를 통한 물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물류 동맥이 꽉 막혀 있으니까 새로운 길로 좀 뚫어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먼저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의 국영 물류 기업인 DP월드가 UAE 동부 해안에 새로운 항구와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두바이 쪽의 핵심 무역항은 제벨 알리항입니다. 이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라는 의도인데요. 네. 지금 중동 최대의 물류 허브인 제벨 알리항은 최근에 중동 전쟁 여파로 물동량이 90에서 95%나 급감한 상황입니다. UAE가 석유를 수출입하는 건 대부분 제벨 알리항과 칼리파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 두 항구가 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막히니까 지금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DP월드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동쪽 해안에 푸자이라 지역에 새 항만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년 6개월 안에 새로운 항구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네. 지금 UAE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서부 홍해 연안으로 원유를 보낼 수 있는 우회 수송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쭉 대륙을 이제 관통을 해서 지금 보내는 방식을 하루에 최대 200만 배럴을 더 확장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걸프 국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이라크인데 터키와 시리아를 경유하는 북부 수출 경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중동 산유국들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걸프 국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석유와 가스 수출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정말 정말 큰 뉴스. 네.
0: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할 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1: 예,
0: 네. 근데
1: 그렇죠.
0: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1: 그렇죠.
0: 근데 아무튼 16일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1: 네네.
0: 선거와 투표 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6일 오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9시에 대국민 연설이 이루어지는데요.
1: 네.
0: 당초에는 지금 10일에 미국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대이란 전쟁 재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구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좀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선거 공정성 문제에 초점을 맡은 대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아껴두고 싶다. 하지만 투표기기와 선거 무결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 다른 것들도 함께 언급을 할 건데 정말 정말 큰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투표기기 보안 강화라든가 유권자 신원 의무화를 주장해 왔는데
1: 네.
0: 아무튼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우선 입법 과제로 Save America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표할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또 우편 투표의 경우는 군복무, 질병, 장애, 여행 같은 아주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좀 대폭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천만 명의 유권자 투표권을 제약할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아무튼 그래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 내일 모레 17일 금요일.

0: 토요일에는 네. 저희가 이 내용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휴직할 땐 여기 어때?
1: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얼마 전에 뭐 지난번에 퇴직 대행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이제 퇴직 대행에 의해서 휴직 대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법률 사무소가 올봄부터 휴직 대행 의뢰가 두 배로 늘었다. 현재 매달 4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휴직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의뢰인 가운데는 출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이용층이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직을 원하지만 퇴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20대. 과중한 업무와 가족 간병을 병행하는 40, 50대 중간 관리직 그리고 교직원 같은 공무원들의 이용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0: 네.
1: 공무원은 이제 뭐 제도적 지원이 비교적 잘 마련이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복직 후에 인사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퇴직보다 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하지만 퇴직 대행보다는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권고를 했는데요.
0: 네.
1: 퇴직이란 거 그냥 일반적인 통보로 가능한데
0: 그렇죠.
1: 휴직은 법적인 기준이 없이 기업의 사규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0: 아.
1: 그래서 외부에서 알기 힘든 사규에 맞춰서 사측과 소통을 해서 이제 조건을 조율한 다음에 휴직을 이제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0: 네.
1: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사설업체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인된 변호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원더월과 네이비블루 누가 웃을 것인가.
1: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요.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자국 대표팀이 승리했을 때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죠.
0: 예.
1: 어깨동무를 한 선수들과 팬들이 아주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데 대표적인 노래가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원더월입니다.
0: 네.
1: 이 팬들이 어쩌면 결국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너일지도 몰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함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0: 네.
1: 12일에 치러졌던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 이겼을 때는 팬들이 또 다른 곡을 불렀습니다.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또 불렀어요.
0: 주드 선수 때문에.
1: 그렇습니다. 그날 승리의 주역이 주드 벨링엄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지금 런던 남동부에 벨링엄 역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주드 벨링엄 역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 영국 네. 웨스트 미들랜드의 레일웨이는 벨링엄 선수의 고향인 스토어 브릿지 인근 구간에서
0: 네.
1: 이름에 주드가 들어가는 승객에게는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20일까지 열차 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말요. 아르헨티나 쪽을 보면
0: 네.
1: 이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면 경기장에서 점프하지 않는 자는 영국인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0: 역사가
1: 벌였을
0: 있죠.
1: 때 네네. 아르헨티나 시민 수천 명이 수도 마요 광장에 모여서
0: 네.
1: 영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제히 점프를 하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게 이제 울려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내일 준결승전에서는 FIFA의 승인을 받아서 네이비블루 즉 짙은 남색 원정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0: 원래 흰색 네. 그 하늘색 스트라이프.
1: 네. 흰색 줄무늬 네. 유니폼. 이게 네. 이제 국기랑 비슷하니까 그게 유명하잖아요.
0: 네.
1: 워낙 이걸 입으려고 했는데 결정을 바꿨다라는 건데요.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6경기 중 5경기에서 이 홈 유니폼 우리가 아는 그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0: 네.
1: 근데 토너먼트에서 원정 유니폼을 입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FIFA는 지금 양 팀이 각자의 홈 유니폼을 입되 색깔이 비슷할 경우에는 한 팀이 원정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날 상하이 모두 흰색인 전통의 홈 유니폼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냥 입어도 됩니다. 홈 유니폼을.
0: 네, 네, 네.
1: 근데 굳이 원정 유니폼을 택한 건 징크스를 고려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남색 유니폼이 1986년과 1998년 월드컵에서
0: 네.
1: 잉글랜드를 상대로 챙긴 역사적인 승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 이기겠다는 거죠.
1: 네. 네. 아르헨티나가 지금 잉글랜드랑 통산 4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3승 5무 6패로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 홈 유니폼, 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치렀던 예. 두 번의 월드컵 대회에서는 이겼거든요.
0: 오, 그러면 그, 네. 뭐 선택을 안 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네.
1: 한편 메시 선수가 잉글랜드랑 처음 치르는 A매치랍니다. 내일 경기가요. 그 메시 선수가 A매치에 205경기나 소화를 했는데 네. 아직 잉글랜드를 상대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0: 그것도 이색적이네요.
1: 네. 그래서 과연 내일 이 유니폼이 위력을 발휘할지 원더월이 울려 퍼질지 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새벽에 또 일어나야 네. 되겠네요.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쥐라기 거실.
1: 일부 부유층이 공룡 화석을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거스라고 불리는 대형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14일에 뉴욕 소더비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네. 높이가 3.8m에 달하는 화석이에요. 약 6,7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 골격 중에 가장 크고요. 가장 완벽한 화석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판매 가격이 우리 돈으로 298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석이 2021년에 미국의 한 목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이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서 3년간 작업을 한 끝에 화석을 발굴해냈는데 네. 그래서 이름을 토지 소유주 이름에서 따와서 거스라고 아. 붙였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공룡 화석 중에 역대 최고 경매 가격이 2024년 소더비 경매에서 판매된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이 갖고 있는데요. 이 화석이 664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티라노 화석이 경매에 처음 등장한 게 1997년이었는데 당시 네.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이 민간 기부자와 맥도날드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119억 원에 높이 4m의 화석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크게 알려진 뒤에 공룡 화석 수집이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지금 넘어갔어요.
0: 그래요.
1: 디카프리오 같은 부유한 유명 인사들이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공룡 화석을 발견한 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비싼 값에 판매가 되면 지금 박물관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니까
0: 그렇죠.
1: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경매가 물론 합법적인데 네. 이 가격을 이제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만 감당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는데 네. 연구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 브라질이나 몽골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화석이 다 국가에 먼저 귀속이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외신 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비틀스의 헤이 주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최초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7천선을 회복해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유사 중복기관 통합과 자회사 정비 등 핵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포함해 전방위적 공공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밤새 수도권 곳곳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낙석과 주택 침수 등으로 시설과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난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3.0 시대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흔들린 대서양 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앙카라 선언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변화하는 세계 안보 흐름 속에서 우리 방위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 3.0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상재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일단 나토 3.0 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먼저 나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입니다.
0: 네.
1: 이제 나토가 이제 발족이 된 것이 벌써 이제 반세기 이전인데요.
0: 네.
1: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를 겪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방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중심이 됐던 네. 안보 협의 동맹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나토와 대별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진영의 안보 동맹체인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게 있었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는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사라지고
0: 네.
1: 지금 현재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존재합니다.
0: 네.
1: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크게 보면 이제 동맹 체제라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집단 안보나 집단 방위 체제 등 좀 깊숙이 들어가면 좀 이걸 구분하고는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0: 네.
1: 전 세계 모든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네. 이제 나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만의 동맹 체제가 아닌 이제 EU 27개 EU 공동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32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안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토는 이러한 안보 공동체로서의 그 결속과 연대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 있는.
0: 네.
1: 그래서 오늘날 안보 협의체나 공동체로서 얘기했을 때 나토만큼 그 결속과 연대가 강화된 그러한 조직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이제 나토의 1.0은 방금 말씀드렸던 냉전기 시절 당시 이제 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유럽을 지키던 시대에 표방했던 것이 이제 나토 1.0이라고 했다면
0: 네.
1: 나토 2.0은 이제 탈냉전기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흥 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신안보 내지는 포괄 안보라고 해서요.
0: 아.
1: 이제 emerging security라고 하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흥 안보 시대에 있어서의 테러 대응 등 역외 분쟁에 개입하던 그 시기 이것을 우리가 나토 2.0 시대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나토 3.0은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네. 국제 질서에서의 이러한 국면에 있어

0: 북한 등 네. 이들 나라들을 지금 우리는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반세기 이전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죠. 그때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그렇죠. 세력 간 대리전이 벌어졌던 것이고
1: 네.
0: 그래서 이 나토 4.0 시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 네.
0: 이제 공급망에 대한 GVC라고 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그리고 다자 안보 체제에 대한 그런 체질 개선
1: 네.
0: 이런 것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배를 마셨는데 독일에 밀렸습니다. 이 나토 동맹의 벽에 막혔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거든요.
0: 그 이제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이 나토의 벽을 우리가 실감했었던 그런 사례가 됐는데요.
1: 네.
0: 한마디로 대서양 동맹의 벽은 높았다. 그래서 그 허들을 넘지 못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캐나다도 나토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캐나다는 이제 나토의 동맹 체제 하에서
1: 네.
0: 사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또 매력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투자 제한도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 동맹 체제 하에서의 그 강력한 결속과 연대에 우리가 벽에 부딪힌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1: 네.
0: 이제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아. 얘기냐면 한국 잠수함은 바닷속 안에 있는데 네. 독일 잠수함은 설계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지금 현재 독일이 제안한 캐나다의 CPSP 차기 신형 잠수함 기종은
1: 네.
0: 212 시드급이라고 해서요.
1: 예.
0: 이제 CD는 이제 커먼 디자인의 약자인데
1: 예.
0: 그 기종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 그럼에도 선택을 한 거군요.
0: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종은
1: 네.
0: 이제 최근에 1만 4천 킬로미터의 대서양을 횡단해서 진해에서 출발해서 우린 잠수함을 직접 괌과 하와이를 지나 캐나다에 직접 그걸 잠수함을 끌고 가서
1: 예.
0: 실제로 잠수함을 시승까지 해주면서
1: 오.
0: 이제 완벽한 성능과 실전에 바로 당장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이제 장보고 3 배치 1이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급을 우리가 이제 끌고 갔는데
1: 예.
0: 실제로 캐나다에 제안한 건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장보고 3 배치 2급에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더 좋은 잠수함을 제안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러한 안보
1: 그러네요.
0: 동맹 체제 속에서의 결국은 이제 그 허들을 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고
1: 예.
0: 어떤 정무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이 가장 주요했다.
1: 기술이 아무리 앞서도
0: 그렇습니다.
1: 동맹이 우선이다.
0: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준 거죠.
1: 예예. 예. 이번 이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나토가 최근에 이 군수조달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이 갖는 성과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이제 지금 또 한 나토 간 그 이제 정상회의도 진행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나트에는 최근에 군수조달 협정도 체결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협정의 의미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컨트랙트가 아닌 어그리먼트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1: 아.
0: 강제 구속력은 없는데
1: 그렇군요.
0: 다소 약한데
1: 네.
0: 대신 이러한 나토 진영의 이러한 국방 군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나토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경 포탄이라고 하는 155mm 포탄이 있는데요.
1: 네.
0: 나토 회원국들 미국이나 우리도 그렇고 유럽은 155mm가 규격인데
1: 네.
0: 나토 이외에 다른 비회원국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은 152mm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이 달라요.
1: 네.
0: 그럼 우리가 나토의 군수조달 협정에 이 나토 표준 규격에 합류를 하려면 이 편입이 되려면 이 나토 규격에 그러한 군수조달 그 규격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네. 우리는 나토 규격으로 무기체계를 개발 연구해왔고
1: 아,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이미 나토 규격에 충족되는 충분한 그런 성능과 재원을 우리는 이미 갖췄고
1: 네.
0: 이번에 군수조달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제 확실한 이제 나토 그 국방 군수 분야의 그 글로벌 그에 편입이 된 거죠.
1: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이제 뭐 밸리데이션 또는
1: 네.
0: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증과 검증을 마쳤다.
1: 아.
0: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1: 예. 근데 유럽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0: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불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국방비 늘리고 뭐 무기를 생산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유럽 입장에서?
1: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요.
0: 네.
1: 독일이 있어요.
0: 독일.
1: 과거 1,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네. 또 군사 강대국이었던 독일이 네. 이제 최근에 군사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죠. 과거에 한 해 국방 예산이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편성한 국방 예산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서 17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0: 오.
1: 우리나라 지금 정부 세출 예산이 약 700조 가까운데요.
0: 네네.
1: 이 중에 약 10%인 국방비를 66조 원을 편성했거든요.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고 편성했는 게 우린 66조 원인데 독일은 지금 170조 원입니다.
0: 170조 원은 어마어마하네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국의 방산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끼를 품었다.
0: 그러네요. 네, 네, 네.
1: 왜냐면
0: 네.
1: 저는
0: 지금 상황이.
1: 지금 상황이.
0: 예,
1: 그러다
0: 그럴
1: 보니까.
0: 수밖에 없죠.
1: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네. 좀 그런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0: 네.
1: 이러한 유럽 각국이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한다? 근데 이것은 지금 오늘날 글로벌 정세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해지니까.
0: 맞습니다.
1: 이제 유럽은 이런 유럽의 그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며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군사 재무장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0: 뭐 가장 큰 게 미국만 믿고 있을 순 없다.
1: 이미 뭐
0: 이번에 이제 느껴진
1: 트럼프
0: 거잖아요.
1: 1기 행정부 때 이미 전 세계 그 동맹과 우방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그 나라의 안보는 그 나라 스스로 책임지라는 얘기를 했고
0: 그렇죠.
1: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는 이제는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0: 네.
1: 그래서 좀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게 유럽은 대체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미국산 무기를 배제하면서
0: 네.
1: 유럽산 무기를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바이 유로피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0: 네.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한마디로 일종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0: 네.
1: 바이 유로피안 정책을 통해서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와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그런 방위 기반 역량이 그 갭을 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독일이 지금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서
0: 네.
1: 그런 국방비를 투자를 해도 이게 시간이 걸리고 물리적으로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이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일종의 대체 국가나 또는 대체제가 필요한데 우리 K방산, 한국산 무기가 가장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유일한 대체제가 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일종의 이것을 그 공백을 메꾸는 갭 필러로서
0: 네.
1: 우리 K방산이 그런 바이 유로피안 정책 기조하에서도 분명한 기회가 있다. 실제로
0: 네.
1: 바이 유로피안 정책의 그 단서 조항에 보면
0: 네.
1: 일부 예외를 두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외에 그 예외 조항으로 둔

0: 아직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우리 무기가 좀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그 예산을 독일 같은 경우에도 170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복지 예산 이쪽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이제
1: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0: 2022년에요.
1: 네.
0: 이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 북부에는 폴란드가 국경을 맞다 놓고 있었고
1: 네.
0: 남부에는 이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1: 네.
0: 제가 유럽 그 지역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해서 직접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는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인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요.
1: 네.
0: 거의 준 전시 상황이었어요. 바로 아.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그 다음에 타깃은 어디냐? 주변 국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공포
1: 예.
0: 그리고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게 북유럽과 서유럽까지 전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다시 재무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죠.
1: 네, 네, 네.
0: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 또 그리스도 잠수함 도입 사업 하나요?
0: 지금 사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후에도
1: 네.
0: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자국의 그 차세대 신형 네. 잠수함 도입 사업들을 발주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표적인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리스, 그다음에 페루와 뭐 튀르키예,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잠수함을 비롯한 수상함, 그래서 구축함이나 호위함 등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업 산업의 좀 특성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게
1: 네.
0: 일종의 그 사이클링의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이게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이상 그 주기하는 그 돌의 주기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주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군함 건조 시장 그래서
1: 네네.
0: 제가 금년 초에도 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종의 뭐 이제 경제와 산업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1: 그렇죠.
0: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게 좀 해양 방산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1: 네.
0: 실제로 그런 새로운 기회
1: 주기가 오고 있다.
0: 네, 그러한 주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1: 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술과 무기로 유럽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언제까지일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K방산의 명품 무기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K9 자주포,
1: 네.
0: K2 이제 블랙팬서라고 해서 흑표 전차, 그리고 뭐 K239든 다련장 로켓포. 근데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재래식 기반의 무기예요. 재래식 무기.
1: 네.
0: 그래서 지상 화력 체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래식 무기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그렇고 대이란 전에서도 통해서도 보여줬던 게
1: 네.
0: 지금은 새로운 무기 체계 드론이나 드론. 로봇이나 새로운
1: 네, 네.
0: 무기 체계가 등장하고 있고
1: 그렇죠.
0: 이러한 신무기 체계로 인해서 전투의 방식이나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그 재래식 무기가 이제 그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퀘스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산 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기반을 좀 비중을 이제는 새로운 신무기 체계 그래서
1: 네.
0: 이제 미래 무기 체계라고 하는 신무기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그리고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인데
1: 네.
0: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짧게는 1년에서 2년 많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1: 네.
0: 원래 제조업 강국이에요.
1: 네, 네, 맞아요.
0: 그래서 제조업
1: 네,
0: 기반 네.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은 그 길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그 비어있는 시간이.
0: 그렇습니다.
1: 예, 체계를 갖출 때까지. 2, 3년 동안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뭔가 우리 방산도 미래 전쟁에 필요한 어떤 무기체계를 좀 바꾸고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기민하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1: 준비가 잘 돼 있나요?
0: 지금 뭐 최근에 한화 시스템과 뭐 서울대학교 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네이버가 또 팀 네이버를 구성하면서
1: 네.
0: 이제는 국방의 영역에 그런 민간의 우수

0: 기업이나 또는 민간의 그런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미래 국방을 위한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이제 드론이나 로봇 등 그래서 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또 피지컬 AI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네. 우리가 군사적 AI의 활용도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로봇, AI 이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겠네요. 그러면.
0: 일단은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무기산업이라는 이런 방위산업을 얘기할 때 제가 SF 공상과학성 영화를 너무 많이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아.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작.
1: 아, 그렇죠.
0: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1: 네,
0: 새로운 네. 신무기 한 번도 개발해보지 않은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성공을 답보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너무 금방금방 만들어지니까.
0: 그렇죠. 영화 속에서는 뭐 바로바로 예. 바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예. 우리가 그런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1: 그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0: 현실적으로 그래서 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많은 지원과.
1: 비용과 투자도 필요하고.
0: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런 관심,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제도적 어떤 정책도 필요한 부분이죠, 배려가.
1: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이제 드론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전쟁의 어떤 핵심 전력이 됐는데 우리 군의 드론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뭐 피지컬 AI나 다른 로봇
0: 이제 드론 그렇고요? 전쟁이라고는 드론 워페어라고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1: 네.
0: 이제 드론이 이제는 전투의 필수적인 이제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엄청난 전장에서 활약을 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활용도를 위해서 우리 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1: 네.
0: 이 드론을 군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제 시작을 한 나라가 이미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태국이 또 군사용 드론을 도입해서 실제로 운영을 많이 했고요.
1: 네.
0: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거죠, 이거.
1: 아, 네. 그러면 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직은 많다고 보시는군요.
0: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난제가 있는데요.
1: 네.
0: 기술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10년 이상 뒤쳐졌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업계의 중론이고요.
1: 아.
0: 그런데 이제 사실 드론은 우리가 하이테크라고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1: 네.
0: 약간 로우테크에 IoT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융화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인데
1: 네.
0: 지금은 우리 드론 산업 생태계 자체가 약간 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생태계를
1: 아니군요.
0: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1: 아.
0: 그러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드론 회사가 중국의 DJI가 있어요.
1: 네.
0: 우리나라 드론 회사 한 5천 개의 드론 회사가 있거든요. 연간 20만 대에서 25만 대 생산합니다. 그런데 DJI라고 하는 중국의 단일 기업이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해요. 그러면 이게 20만 대 대 2천만 대면
1: 아,
0: 100분의 1인데
1: 네,
0: 이건
1: 네.
0: 산업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1: 그러네요.
0: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방위 산업이 정말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세계적으로?
0: 지금 우리 K방사는 이제 본격적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또 수식어를 붙이고 있고
1: 네.
0: 또 자유주의 진영에 이제 무기고라는 또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분명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입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저는 밝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K방사는 이제 호황기가 아닌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무기산업 결국 이 무기가 어떤 전쟁에 쓰이고 또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수출되는 거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윤리적인 문제가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네. 강력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산 무기가 세계에 수출되면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일반 청취자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한마디로 한국산 무기 지키는 무기 잘 만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그러한 지키는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다.
1: 네, 네.
0: 저는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전 세계의 어떤 그 국제적인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방위비 증액 압박, 동맹 약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K방산, 한미 군사 동맹 어떻게 좀 기회로 좀 전환할 수 있을지도.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고, 네. 그다음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우방국이나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서,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방산 시장이 지금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네.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국제관계, 국제정치, 그렇죠. 또 동맹관계나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서방의 주요 우방국 외에도 이제 우리와 조금 이제 대치하고 있는 뭐 그런 나라들, 뭐 네.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실용 외교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을 건데요.
1: 네.
0: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방산업계 잘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1: 네.
0: 우리 K방산에 대한 관심과 응원
1: 네.
0: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K방산 이야기 오늘 나눴습니다.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스티비 원더의 스테이 골드 보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 오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30도, 춘천 28도 등을 보이겠지만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 밖의 지역은 광주가 32도, 제주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5도 등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

0: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현직 청주시의회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당시 수사팀장은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소식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부실수사 논란이 커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팀원들의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살인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하면서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 의도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검찰 보안 수사에서 확인된 차량 뒷문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원이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지만 박경감은 삭제를 지시하고 불분명하다고 수사보고서를 재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박경감의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윗선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박모 경감의 진술을 확보해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법률 적용 등을 부탁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도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장실과 형사과장실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2: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착취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4: 오늘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30대 최모 의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시의회 사무실과 최 의원 주거지, 차량 등에서 디지털 기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알려져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중생인 피해자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까지 모두 4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모 당협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호 가번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입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0: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피해자나 성착취물 유포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30대 A모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찰관은 10대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날 새벽 만취한 상태의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늦은 밤까지

0: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700원. 올해 1,320원보다 3.7% 올랐습니다. 노동, 경영계가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명을 냈고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7월 국회도 중반에 넘기고 있지만 상임위 구성 협상 결렬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며 국민의힘 복귀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부터 합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 등이 소극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며 국민의힘 복귀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데 반발하며 2주 가까이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에 발목 잡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선 복귀 협박만 하느냐면서 8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부터 합의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은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아직 물밑 협상에 진전은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일을 상임위 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하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 순서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청와대가 신청을 받아 모집한 국민참여단 200여 명도 함께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에서 스페인이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결승에서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3: 이번 대회 6경기 동안 한 점만 내준 스페인과 6경기 16득점으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준 프랑스의 대결답게 초반부터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스페인은 공을 오래 소유하며 조직력을 앞세웠고 프랑스는 특유의 속도를 살려 역습 위주의 직선적인 축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반 20분 스페인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야말이 수비의 사각에서 갑자기 몸을 날리는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이어 오야르사발이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페인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에도 스페인의 우세가 계속된 가운데 포로가 추가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후반 13분 포로가 올모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며 순간적으로 쇄도했고 오른발 슛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는 만에 골을 넣기 위해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두터운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음바페가 거친 행동으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우승후보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 2-0으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0: 중동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추가 공습과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제기하며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잇따라 타격하며 최종 승리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전

0: 보내드립니다.
1: 이란 현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안 도시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에 발사체가 떨어졌고 해협 밖 동남부 지역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군이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드론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영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7번째 드론 공격이라며 추가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각 오늘 새벽 4시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재개된 이란 해상 봉쇄를 1시간 앞두고 추가 공습을 개시해 이란의 자금줄을 죄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대화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를 산산조각 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선언했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대신 중동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복싱 선수에 비유하며 약해졌지만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에 대해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해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1시간 전에도 양국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초토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거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2: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의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동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다쳤고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권역의 경북 청도 운문댐 저수율이 예년에 61%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0시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문댐의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29만 톤이지만 유입량은 16만 톤에 그쳐 댐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문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청도, 칠곡 등이며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용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 경북 등 비가 적게 온 지역은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또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

0: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뒷산에 있던 바위가 주차장 차량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뒷산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자는 소방당국에 벼락이 친 후 바위가 떨어졌다고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현장 조치를 마쳤고 구청과 함께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선 빗물과 지하수를 배출하는 집수정 펌프가 고장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수기와 수중펌프를 사용해 물 15톤가량을 빼냈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폭우로 경기 시흥시와 서울 관악구, 신정동과 개포동에서는 정전이 잇따라 2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나들목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차 밖에 나와 있던 20대 운전자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이 숨졌고 트럭 동승자 한 명은 다쳤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문제인데요. 이승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들어 7만여 명, 5월에는 마이너스 4만 명으로 내려갔다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와 함께 건설업 부진 장기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취업자가 6만 7천 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은 9만 7천 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내려가며 2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AI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여주시 가나무배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가족 두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들로부터 400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 조직의 핵심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상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을 봉사단체로 소개하고 코인 투자를 유도해 다단계 방식으로 436명에게 약 40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청소, 하수도 위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서비스 품질 미흡이 43%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4%를 차지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사건의 비중은 2024년, 2025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게 오르내리는 요즘 코스피, 롤러코스터 같다고 해서 롤러코스피라고들 하는데 변동성 장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출렁이는 증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마음 이야기 나눠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초복이죠. 전국에 또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나기 비법 뭔가요? 보양식도 좋고 장마를 이겨내는 나만의 노하우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치킨 한 마리 통크게 쏘겠습니다. 자,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1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출발합니다.
2: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오늘 증시는 또 오르고 있네요.
3: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오랜만에 가파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 7% 넘게 5% 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어제와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아직 놀란 맘을 완전히 진정시키지 못한 개인은 털고 있습니다. 간밤에 호재성 뉴스가 여러 나왔어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 네. 여기에 월가에서 SK하이닉스의 ADR 목표 주가를 대거 높여 잡아준 덕분에 뉴욕 증시서 주가가 30% 가까이나 급등했거든요. 예, 하룻밤만에요.
1: 고무적이네요.
3: 예, 덩달아 이제 주춤거리던 반도체 업종도 일제 반등해주면서 이 온기가 국내 증시까지 또 후끈후끈 대표주고 있습니다.
1: 한창 빠지던 또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사 투자도 크게 늘었다고요?
3: 네, 조사를 보니까요. 시총 상위 500대 상장사의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해외 기업의 총 투자 건수가 123건으로 나왔어요. 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0%나 늘어난 건데 국가별로는 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부문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졌습니다.
1: 환율은 어떻습니까?
3: 환율도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1,400원대를 보고 가슴 쓸어내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결국 1,500원대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마저도 좀 반갑네요. 원달러 환율이 두어 달 만에 1,4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대비로 막대한 달러가 환전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의 힘입어 내림폭 키워가고 있고요. 앞서 살펴보니 미국의 물가 오름세 둔화 소식도 달러 약세 힘을 보태면서 지금 현재도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고공행진하던 수입 물가는 어떻습니까?
3: 요 며칠 미국과 이란이 치고받으면서 다시 튀고도 있는데 한창 국제유가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전달보다 4% 넘게 하락했는데 4월이었나요? 10달 만에 겨우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5월에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품목별로는 역시나 석유 제품이 20% 가까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국제유가가 전쟁이 한창이던 때보다는 낮아졌다 해도 하루가 멀다고 다시 또 오르는 추세인데다가 환율도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 네. 앞으로의 상황은 예단하기가 다소

0: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코스피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7,350.8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 취업자 수 늘었다면서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0: 예, 일단 숫자만 보면 참 간만에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두 달 만인데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6만 3천 명 정도 늘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2년 넘게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줄었고요.
1: 그래요.
0: 실업률 역시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조업 일자리도 2년 연속 줄어들 만큼 단순히 취업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고용시장이 회복 에 들어섰다 판단하기엔 한참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1: 네.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이 됐죠?
0: 예, 막판 협상까지 간 끝에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3.7% 인상되는데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올해도 합의 대신 과반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유감을 드러냈는데 특히 이번에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 보장 사각지대도 이게 됐고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자 측의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1: 네.
0: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도 가능하기는 한데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을 최종 숫자로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이의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은행들이 이제 대출 문턱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점점 확산해가는 추세예요?
0: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나 돼야 나타나더니 대출 한파가 올해는 여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을 낸 데 이어서 이번엔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대출 때 일명 방빼기가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월별 취급액도 대폭 낮추기로 했어요. 이미 신한은행부터 하나은행, 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전부 가입을 중단시켰을 만큼 옥죄기에 들어간지라 대출받아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0: 구제 제도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 번호를 신설합니다. 오늘 10월부터 1375번으로 전화를 하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 파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한 번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늘려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10월에 설치된다는 거 137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채무상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있네요.
0: 네,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자리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에 나섰는데 전국 돌봄 노동조합은 오늘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하고 마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할 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또 지역별 집회도 개최됩니다.
1: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군요.
0: 예.
1: 오늘이 이제 3주기인데 여전히 침수 위험 지역이 많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침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 지하차도 중에서요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560곳이 넘고요. 이
1: 네.
0: 가운데 52곳엔 아직 진입 차단 시설도 없습니다. 또 45곳은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지만 또 3곳은 준공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치 의무를 어겨도 법령상 제재가 없어서 예산 등 이유로 설치를 차일피 미룰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이 밖에도 수위 감지 센서나 배수 펌프, 진입 차단 시설 중 하나라도 빠진 지하차도도 110곳이 넘을 만큼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1: 네. 비 오는 날 이 장마 기간에 운행하시면서 잘 살피시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지 않았나 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0: 입니다. 벌써 뭐 삼계탕 맛있게 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점심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여름나기 비법은 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5622님 대구는 대프리카답게 덥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외식은 엄두도 못 내서 초복이고 해서 지금 닭 사러 갑니다. 세모정 청취율 1위 갑시다 하셨네요. 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635님 저는 평화시장에서 생닭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은 초복답게 생닭 주문에 배달 다니는 중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초복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처에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시라고 사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초복인데 닭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3518님 손주가 방학해서요. 옥상에 물 받아놓고 물놀이 하면서 백숙 먹어요. 더워도 행복 만땅입니다 하셨는데 예, 닭다리는 누가 먹는지 알려주세요. 8436님 여름철 저는 외출 시 발가락 양말, 포도당 캔디, 오이 그리고 물을 늘 함께합니다. 근무지까지 걸어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무더운 여름 모두 잘 이겨내요 하셨고요. 5798님께서는 저는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려고 에어컨 조끼를 샀습니다. 조끼 내부에 선풍기가 달려있고 보조배터리 연결하면 바람이 나와서 풍선처럼 부푸는데 이 바람이 땀을 날려줘서 외출할 때 너무 좋아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도 선물해줬는데 아주 좋아하네요 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얼마나 시원한지. 7995님 여름철이 되면 저는 역류되는지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장마철에 역류되어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거든요. 장마철 비 피해 없기 잘 지나기를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번 장마철에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기력 보충하시고 안전하게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많이 정리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세제 터널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정리됐습니다. 정체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시구간의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부산 쪽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이고요. 여기는 홍지문 터널을 조금 못 가서 사고 있었는데요.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양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아직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보니까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려운데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이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이제 민감한 그 지금 한창 네. 막 증시가 오르락 내리는 그 업계에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분위기요. 요즘에 좀 조심조심하죠. 네. 시장 이게 워낙 그 쏠림도 심했는데 6월부터 이제 위로 쏠렸다가 지금 이제 밑으로 좀 쏠리니까.
1: 그러니까
2: 좀 저는 이제 리테일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1: 네.
2: 신용 잔고도 줄고 이게 이제 그냥 안 좋아서 빼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거금 부족해서
1: 주가 폭락해서
2: 예.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바로 회복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거기다 시장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 뭐 증권사 분위기는 어쨌든 상반기는 되게 좋았지만
1: 네.
2: 이제 지금 7월 들어와서는 굉장히 좀 조심조심
1: 네.
2: 뭐 이제 당연히 뭐 어느 회사나 비슷할 것 같죠. 리스크 관리 막 아마 이런 쪽에 아마 중점을 두고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과열됐던 걸 좀 시키는 과정으로는 보는데
1: 네.
2: 여기서 개인분들의 손실이 좀 크니까
1: 네.
2: 조금 저희도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
1: 지금의 상황이 그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좀 경각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모든 걸 만든 건 아닌데
1: 네.
2: 그게 이 변동성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 빠질 게 10% 빠지고 그 이제 증폭을 시킨 거죠, 되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실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만 허용했잖아요.
1: 네,
2: 이 두 종목이 너무 큰데 이걸 담을 수 있는 시장 지금 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여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신규 자금을 넣은 게 아니라 코스닥을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1: 네.
2: 그 멀쩡한 기업들은 막 무너져버리고 레버리지 ETF가 그렇다고 성과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어제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하면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 60%거든요.
1: 아.
2: 그 정도로 빠졌어요.

0: 쪽이었어요 좀. 근데 이제 물가가 휘발유 값도 떨어진 데다가 휘발유랑 상관없는 그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 값을 뺀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물가인데 이것도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네. 생각보다 물가가 안 높네. 그럼 금리를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금리나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12%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환호한 거죠. 금리 인상 안 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올랐고 또 하나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한 12% 가까이 폭등하는데
1: 네.
0: 그 이유가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ADR이. 그게 오늘 28%가 오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도 뭐 레버리지 ETF가 좀 있어요. 이번에 네.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투기적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아니 같은 하이닉스인데 미국에 상장된 게 28%가 오르니까 미국 상장주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이닉스 주식을 딱 비교하니까 가격차 네. 50% 난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매꾸로 지금 가는 약간 하이닉스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너무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1: 그게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도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이다.
0: 너무 큰 게 지금 아니 미국 나스닥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하이닉스 본주보다 50%가 비싸게 거래되니까
1: 네.
0: 사실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TSMC가 이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TSMC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1: 네네.
0: 가격 차가 거의 15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이 좀 더 비싸요.
1: 네.
0: 그거 생각하면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하이닉스가 격차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SK하이닉스의 급등 두 가지가 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오늘 주식시장이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네. 5920님께서 SK하이닉스를 200만 원 안팎에서 샀다가 급락을 맞았는데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사서 장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0: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뭐 반도체 전문가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분들. 네.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되 의견들은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삼성 이제 목표 주가 낮춘 데도 있고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는 데도 있어요. 목표 주가를 높게 보는 데도 사실 누구 말도 맞는지는 사실 모르죠.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옛날과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다른 건 맞죠.
1: 네.
0: 옛날에는 수요가 이거잖아요.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게 주로 그 메모리 수요의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 수요가 아니라 저 데이터 센터로 넘어갔죠.
1: 그러니까
0: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요거든요.
1: 네.
0: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데이터 센터.
1: 그러니까
0: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책 확인하실 게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고 지어지면 그게 확인이 되면 팔 이유는 없어요. 그게 기본 수요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럼 이게 꺾인다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약간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공포가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막 빚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1: 네.
0: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금리에 좀 민감했고 근데 이제 오늘 금리 인상 확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의.
1: 네.
0: 그 시장이 좀 환호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도 정답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번 달 말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다 발표돼요.
1: 네.
0: 그 우리의 주요 고객들. 거기서 이제 CEO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요. 더 늘릴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1: 네.
0: 좀 이번엔 좀 약간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줄인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저는 지금 뭐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상관없이 좀 가지고는 가자. 그걸 확인한 다음에.
1: 실적을 좀 보고.
0: 네.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지. 사실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너무 싸요.
1: 네.
0: 뭐 흔히 PER 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데 뭐 내년 실적 기준으로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가 3.5배 정도. SK하이닉스가 4배인데 금융위기 때가 옛날에 그 2008년도 미국 망한다고 했을 때가
1: 네.
0: 주가 엄청 폭락할 때 그때가 PER이 한 6배 정도 됐는데 위기도 아닌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은 좀 안 좋게 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자리고 적어도 7월 말에 있을 그 이벤트는 확인하고
1: 네.
0: 그때 가서 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지 정리할지를 그게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단일 종목 ETF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에 한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와 있는데 지난 13일 날 일제히 이게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0: 네.
1: 그제.
0: 그제.
1: 거래는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0: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는 폭락했는데 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1: 여기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레버리지 ETF는 이제 그 단일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두 배를 추정하니까
0: 네.
1: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를 확률도 좀 있잖아요. 많이 빠졌으니 단기 반등하겠지. 그런 베팅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반대로 인버스라 그러죠. 하락에 네. 베팅하는 게 좀 늘어나는데 이번엔 너무나 기록적으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반등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거래가 집중됐던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워낙 여기에 쏠리는데
0: 네.
1: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돈이 더 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 아니고 단기거든요. 단기. 그 단기에 내가 방향성을 맞추는 좀 배팅을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고점에서 거의 한 35%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좀 반등 나올 만하잖아요.
0: 네.
1: 가격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런 좀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다음 날 SK 하이닉스가 오전에 아마 마이너스 8% 추가로 빠진 걸로 제 기억이 나요.
0: 어제.
1: 네, 어제. 네. 아마 거기서 이제 정리하신 분들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거고.
0: 네.
1: 근데 어제 그냥 가만히 두셨으면 어제 종가는 플러스 3%에 끝났거든요. 그 오히려 6% 더 올랐겠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시시각각 이게 변하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원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주가가 일단 폭락했을 땐 보통 이렇게 레버리지 ETF 저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날은 어쨌든 그 어제죠. 어제 같은 날은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부터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무려 5조 7천억을 팔아버렸어요. 갖고 있던 주식은
0: 예.
1: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가 제일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공포심을 많이 느낀 어제 오전이. 좀 그런 좀 장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공성환님께서 며칠 새 주식 계좌가 텅텅 소리가 나네요. 주식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손절이 이렇게 어려울 줄 더 실감합니다 하셨고요. 9963님은 개인들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기회를 놓칠까 걱정해야 하는 장인지 섣불리 뛰어들지 말아야 하는 장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선 위험 대비 보상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좀 많이 또 빠졌고 제일 이제 우리가 위험한 건 그거거든요. 진짜 이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잖아요.
0: 네.
1: 미래 가치거든요. 이게 진짜 꺾이는 건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는 게 이제 반도체 꺾이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1: 이거 때문이거든요.
0: 네.
1: 논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을 사실 누가 알겠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좀 공부를 하건 본인이 좀 결론은 내긴 내야 되거든요.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뭐 최태원 회장도 그 얘기를 했죠. AI 지금 4살밖에 안 됐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 너무 심하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 더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이런 거에 공감을 하신다면 또 AI를 직접 쓰시거나 지금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국가 단위로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메모리 수요는 제가 봐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시면 메모리 공급이 뭐 만약에 어떤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협한다. 갑자기 점유율을 뺏어간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중국이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0: 네.
1: 미국이 규제해서.
0: 네.
1: 그래서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면은 지금 위험 대비해서 보상이 큰 거고 기존 사이클 있죠. 그 메모리 반도체는 좋다가도 사이클이 꺾이면 그냥 망가지고
0: 네.
1: 이런 사이클로 여전히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익이 삼성전자가 분기당 뭐 100조씩 벌잖아요.
0: 네.
1: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내년에 대한 좀 걱정도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빅테크가 무한 투자는 안 할 거다. 조만간 줄이지 않겠냐.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조금 더 본인이 좀 공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 대비 보상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 사이클이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좀 기준은 정해야 돼요. 이게 꽉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바뀌었고 AI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대중화도 안 됐고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5년짜리 요즘에 막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익이 되게 높은 데서 유지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런 사이클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처음이니까. 근데 그런 세상으로 좀 바뀌는 지금 과도기인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면 지금은 어쨌든 도망갈 게 아니라 좀 버티시고
0: 네.
1: 좀 그리고 뭐 빅테크들이 하는 매 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면서 검증을 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전략 아닌가. 예. 뭐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염이사님이랑 이 시간에 얘기하면서도 몇 번 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죠. 보통 ETF 상품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지.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ETF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한 보통은 어떤 기초 지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요. 네.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다만 ETF는 코스피 200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200개로 여러분이 다 사서 계속 조절해야 되죠. 그러면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ETF는 그걸 알아서 해주니까 대신에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걸 좀 이제 보수 비율이라고
0: 수수료. 네,
1: 수수료 개념이 이제 약간 네. 대신해 주니까.
0: 네.
1: 그래서 아,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은 좀 이제 지불하는데 근데 두 배 이건 레버리진 두 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오늘 코스피가 지금 한 7% 올랐거든요.
0: 네.
1: 그럼 이론적으로는 14%가 올라야 되겠죠.
0: 수익을
1: 레버리지니까.
0: 네. 네.
1: 근데 이거를 두 배를 추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장중에 이제 요 자산운용사가 이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도 있지만 선물이랑 파생도 있는데 이거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두 배를 맞춰야 됩니다.
0: 네.
1: 그럼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한 배짜리보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비용 부담이 좀 생기고 그리고 두 배니까 오를 때야 좋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하자마자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금요일 아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가 얼마 빠졌죠? 마이너스 9% 빠졌거든요.
0: 네.
1: 하루에 18%가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일 종목은 더 위험한 게 한 종목만 추종해요, 또. 그래서 단일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0: 그러니까 그 종목이 정말 밑으로 빠질 때는 뭐 피해가 그, 하나 커지죠.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주가 최근에 빠진 것도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아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을 찍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만큼 그 상승과 하락을 다 누릴, 그러니까 오를 때는 되게 높게 올라가서 좋지만 하락할 때 만약에 내가 잘못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니까 그게 어렵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오르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반토막 났다고 쳐볼게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100% 오르면 되잖아요. 100% 오르면 이제 본전인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뭐 90몇 퍼센트가 빠져버리지. 0은 그러네. 안 가니까.
0: 아.
1: 그럼 레버리지가 만약에 그 본주가 100% 올라서 본전이 와도 레버리지는 본전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두 배씩만 추정을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원주는 회복이 돼도 레버리지는 회복이 안 돼요. 이걸 이제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네. 비용이 계속 증가.
0: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1: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위험하니까 교육을 2시간 시킨 건데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한 상품은 아니다.
0: 그래서 뭐 규제 강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예탁금을 올리겠다. 지금 1,000만 원 넣으시면 투자할 수가 있는데
0: 예.
1: 이거를 뭐 3,000, 5,000 정도.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3,000, 5,000 가지고 투자하신대요. 통계를 보니까.
0: 네.
1: 그 정도가 지금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효과 있으려면 1억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문턱이 엄청 높아져서
0: 네.
1: 여기 좀 투자가 좀 쉽지 않겠죠. 지금 열기가 좀 약간 떨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교육 시간을 지금 20시간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교육 시간 완전히 늘려가지고
0: 네.
1: 그런 의견도 있는데 아직은 뉴스만 나와서 좀 뭐 확정은 안 됐는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규제는 할 것 같아요.
0: 아.
1: 어떤 방식으로든.
0: 네.
1: 근데 제일 유력한 거 아마 예탁금은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뭐 블룸버그에서는 금융위기 때보다 저렴한 밸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뭐 코스피 12,000포인트까지 간다. 아,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요게 이 의견들이 뭐 이게 이건 팩트는 맞아요. 금융위기보다 싼 건 맞아요. 금융위기 때 아까 제가 PER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6.5배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6.5배인가 6.2배 정도. 월요일 날 기준으로 코스피 PER이 5.6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이익 대비해서 가치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외국계에서 말하는 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고. 다만 이제 왜 이렇게 그때보다 더 빠졌냐면 시장은 지금 이익을 믿질 않아요. 이 반도체 지금 좋은 이익이 이게 과연 유지되는 건가? 내년에 조절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팔아버리거든요. 네네. 주식은. 그래서 빠진 거니까.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게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좋고 우리나라 저평가돼 있고 여기 골드만삭스는 바닥을 한 7,800으로 보더라고요.
0: 네.
1: 그거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익 대비해서 여전히 저렴하고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회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시장 심리가 어쨌든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내년에도 올해 삼성전자가 380조 벌고 내년에 540조 번다고 예상이 나와 있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익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고.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심리도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거를 또 믿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이 의견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0: 네.
1: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만큼 보는 거를 믿기 시작해야. 그러려면은 그래 저는 이제 이번 달 말이 중요한 게 그 이벤트들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확정 실적하고 하이닉스 실적도 이번 달 말에 발표합니다.
0: 네.
1: 그래서 설명회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빅테크 실적까지 마무리져서 그게 좀 확인이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잖아요.
1: 네.
0: 뭐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많다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거의 100% 확률인 것 같아요. 지금
0: 올린다.
1: 네, 7월은. 아,
0: 올린다면 네. 그러면 몇 포인트나?
1: 0.25%죠. 그러니까 지금 2.5거든요.
0: 네.
1: 그래서 2.75가 될 거고. 다만 지금 시중금리가 3년물 국채금리가 3.7 정도나 돼요.
0: 네.
1: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릴 텐데 시장이 우려하는 건 연속해서 올리면 어떡하지? 이걸 좀 걱정하는.
0: 그러니까 7월, 8월 계속 네. 올리면은.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리면 좀 또 내수에 부담이 되니까.
0: 예.
1: 좀 조금 한 템포 쉬었다 올리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올리고 빠르면 10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혹시라도 7, 8월 연속해서 올리는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조금 그건 안 좋을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올린다면은 뭐 그건 반영한 거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만약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주식 투자에는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 근데 지금 당장 영향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시중금리를 보고 하잖아요.
0: 네.
1: 기준금리 그냥 기준금리고 여러분들 담보대출 받을 때도 시중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미 그게 금리 인상 세 번 하는 거 다 반영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미 올라가서
0: 네.
1: 실제 올린다고 해도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상 사이클은 맞으니까 주식시장은 약간 부담은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고금리 이미 지금 시중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시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 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까요?
1: 이 변동성이 멈춰야 되는데 오늘도 위로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려서 힘들고 또 오르면 오른다고 이게 참 중간이 없다 보니까
0: 하루는 우울했다가 하루는 네.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1: 그러니까.
0: 또
1: 그래서 또 빠지면 또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변동성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왜 하고 있고 내가 반도체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내가 이걸 왜 투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거를 누구도 정답은 제시 못해요.
0: 네.
1: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또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실적 발표거든요. 이번 달 말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괜찮으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0: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단기 변동성이 휘둘리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0: 돈 버는 재미 염승원 LS증권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늦게 됐으니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해서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 따뜻하게 두면서 삭힌 우리의 전통 음료지요. 식혜에서 두 번째 음절의 혜는 히읗의 모음 여의 예를 쓰는 것으로 초희자를 씁니다. 이것은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드는 식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때는 젓갈해 아이 애를 씁니다. 참고로 비자 담근 술이나 식혜 따위가 익을 때 부글부글 괴면서 방울이 속으로 삭는 일을 가리켜 석임이라고 하는데요.

석임은 서 밑에 기역받침을 쓰고 뒤에 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방금 말씀드린 석임이 합해진 눈석임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석임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쓰러짐이란 뜻이고 눈석인 물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초가집 지붕에서 눈석인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초복인 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8도, 대전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면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광주 32도, 제주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 오후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풍과 함께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져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과 낙석,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취업자는 6만 3천 명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업무보고에서 유사 중복기관 통합과 자회사 정비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포함해 전방위적 공공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왔는데 어떤 프로그램 들으시냐 여쭤보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꼭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주목해야 할 이슈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풀어보고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덥죠. 철학이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출렁이는 증시와 또 장마, 폭염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참여토론회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첫 토론회였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3: 네, 정부가 어제부터 이제 4일간 부동산 관련이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토론회는 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 주택 공급 분야 토론회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이 건설 금융업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한 2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는데요.
2: 네.
3: 쟁점은 역시 이 규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공급과 이 거래 활성화를 좀 위해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2: 네.
3: 먼저 이 진미윤 명시대 이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좀 심하다면서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또 나온 의견들을 보면 이 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낮아져서 이 사업장들이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을 찾기 어렵다. 또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막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런 패널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2: 예.
3: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토론회에 소위 업계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규제 완화 요구를 듣는 자리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토론회 장에서 나온 건데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이 소장은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마치 민원의 장 같다.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 네.
3: 또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빈 강원대 교수는 공급 속도뿐 아니라 어떤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먼저 좀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 토론회가 끝나고 이 참석했던 몇몇 패널 분들에게 토론 후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2: 예.
3: 나온 의견을 보면 토론은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확실히 좋은 기회였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 패널이 좀 너무 많아서 패널당 이 발언 시간이 대부분 1분에서 2분으로 좀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토론은 이어지는데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3시에 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오늘은 이 주택금융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분들의 소감을 종합하면 좋은 기회인데 아쉽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쉬워지는 게 정부 초기에 아예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국민회의 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강화 노선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화론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일단 정부 편향적인 토론회가 될 거다는 우려는 불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정부가 정책 선회를 하기 위해서 좀 이거를 자락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균형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첫 번째로 논의가 된 게 LTV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고정된 답은 없는 문제예요. 이게 같은 국민의힘 정부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 여파도 있고 해서 이걸 조금 조이는 방향으로 갔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푸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게 LTV나 이런 대출 규제가 강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이걸 또

0: 풀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시기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좀 적정선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정책들과의 조합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어떤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딱 정책을 정했는데 다른 정책이랑 조합이 잘못돼가지고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했는데 제지를 당했다고요?
2: 네. 어제 이 부동산 토론에 앞서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주요 의제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장면이 이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이치를 두고 깜짝 여론조사를 좀 실시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90%가 넘는 답변이 1번으로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나 뭐 세제 등을 두고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서 이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말하려 하니까 두 차례 이 제지당하는 장면이 또 나왔는데요. 네. 부동산 논의 말미에 오 시장이 이 서울시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서류로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언을 좀 막은 건데요. 이후 회의가 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발언 기회를 또 줬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여기서 다시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 하니까 이 대통령이 또 곧바로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예,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대신 이 서울시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을 담은 보고서부터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 국민의 직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한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 청와대 정책실과 이 관계부처에 한 30종 분량의 이 건의서를 따로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를 포함해서 언론사들이 이 건의서의 이 전문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문을 확인하진 못했는데요. 오 시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문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엄플 형식으로 언론에 먼저 이게 풀리게 되면 우리들의 좀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이 정부를 비판하는 뭐 디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8대 주제에 대해서 충언을 담았다. 그리고 1차 보고서뿐 아니라 2차, 3차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랫동안 국무회의에 배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또 약간 급하게 말을 끊는 느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좀 상호 간에 이 자리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동산 문제 이전에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배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까지 깊이 있게 토론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부 때마다 다르고 서울시장마다 또 태도가 다르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고 사실 과거의 관선으로 서울시장 임명하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들은 다른 광역단체장들하고 제2국무회의 이게 사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국무회의랑 제2국무회의가 합동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가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야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역할은 인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만큼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깊은 그런 당사자도 그렇죠. 별로 없고 또 이재명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이자 또 어떻게 보면 레드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이 1대1로 맞대결 토론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총리라든지 장관 정도가 시장하고 토론을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토론 과정에서의 어떤 오 시장 역할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는 또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해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2: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 조언 CNI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 민주당 지지층과 이 무당층 1130명을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차기 민주당 당대표 1순위 적합도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0: 20%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28.2%로 뒤를 이었고요.
1: 예.
0: 두 사람의 격차는 11.8%의 포인트였습니다. 또 이 송영길 전 대표는 12.3%, 고민정 의원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조사 결과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이 같은 기간에 이 세 차례 조사에서 29.1%에서 36.3% 그리고 이번에 이 40%로 지지율이 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에 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20%대 이 중후반대 지지율에 좀 머무는 양상입니다.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김 전 총리가 이 모든 권역에서 수치상 앞섰는데 특히 좀 관심을 모은 부분이 광주 전라에서 김 전 총리가 51.6%
1: 네.
0: 그리고 이 정 전 대표가 21.6%로 격차가 굉장히 가장 컸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다만 또 전체 국민 2019명을 대상으로 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좀 결과가 달랐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29.4%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27%로 정 전 대표가 2.4%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오차범위 안 접전입니다.
1: 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으로 한 결과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좀 다르네요. 1, 2위가 다르게 나왔네요.
2: 네.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쪽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좀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으로 대표를 민주당이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바꿔 탈 용의가 있다.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보통 아닌 경우들이 심지어는 우리 당이 유리하려면 저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참고해야 될 거는 민주당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 정도. 물론 민주당 경선 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층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마다 결과의 편차들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우세해 보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송영길 의원 쪽하고 김민석 전 총리 쪽이 어쨌든 그 지지층 사이에서 좀 공통분모가 많다라고 본다면
1: 네.
2: 두 사람의 표를 좀 합쳐서 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절대 다수제, 선호투표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 전 총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 그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게 지지층 구성하고 권리당원의 의견 구성이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1: 네.
2: 제법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따로 실시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서 맛을 봐야지 않은 그런 승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복당하는 거. 부정적 의견이 더 많습니까?
0: 네. 앞선 이 같은 조사에서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이나 이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물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7.2%로 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7.3%보다 약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1: 네.
0: 좀 세부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가 38%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가 19.2%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보수층과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이 부정 58.4% 그리고 긍정 38.5%였고요.
1: 네.
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3% 그리고 긍정평가가 43.1%였습니다. 또 여기서 한 의원의 이 지역구가 있는 이 부산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부정평가는 57.8% 그리고 긍정평가 35.2%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 의원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좀 별개로 그의 복당 자체가 이 국민의힘 쇄신이나 보수 재편에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현재로서는 높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1: 이 조사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2: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도 보수 재편, 보수의 당 쇄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에
1: 네.
2: 한동훈 의원을 저평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은 저평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복당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여론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의 특성을 봤을 때는 요 문항만으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대중의 선호나 호감, 비호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응답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 오히려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1: 네. 네,
2: 그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더 먼저 한동훈 의원에게 마음을 여는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조금 뼈아픈 부분은 무당층이에요. 무당층에서 부정적 47.2%, 긍정적 42.6%, 뭐 비슷한 수치인데, 사실 무당층에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들어간다면 우리도 기대를 할 만하다. 이런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나야 한동훈 의원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제 두 갈래 길이 남아 있어요. 국민의힘 주류에게 더 접근을 해서 그쪽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무당층의 지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 봐라, 중도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열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 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서 뭐 한 의원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겁니까?
0: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이나 뭐 친한계가 실제 창당을 뭐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 신당설에 이 불을 붙인 거는 최근 이 친한계 농객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이 조갑재 닷컴 이 대표의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조 대표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의원의 복당이 만약에 무산되면 그때 가선 창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한 건데요. 또 조 대표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은 부산보다는 서울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한 의원이 자신에게 만약에 이 창당 여부를 물어본다면 나는 창당하라고 조언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 대표 분석을 좀 요약하면 장동혁 지도부의 뭐 붕괴 가능성, 이거랑은 별개로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당내 중진 의원들의 한 의원 견제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 차라리 한동훈 신당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나 친한계 모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친한계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창당에 이 치읓자도 나온 적이 없다면서 뭐 한 의원이나 주변 의원들이 뭐 창당을 생각하거나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관련해서 저도 이 찬 의원 측의 복당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만 또 이 친한계 내부에서는 정치에서는 그래도 이 플랜 B를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한동훈 의원이랑 뭐 저녁 만찬을 했다는 한 지인을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복당 관련해서 뭐 한 의원의 말을 저한테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말하기를 직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창업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일단 복직을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이직이든 창업이든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1: 그러니까 한 의원도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본인 스스로 강력하게 비췄잖아요.
2: 그렇죠. 그건 또 진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가 얘기하는 한동훈 중심 신당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분당을 하고 창당을 한다면 그 당이 어떤 당인가를 짚어봐야 될 겁니다. 독창적인 성격을 가진 제3당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할하는 당인 것인지. 근데 한동훈 의원의 정치 노선을 봐도 그렇고 발언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하게 되면 후자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할하는 형태의 당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예 독창적인 내용의 정당이면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말 허허벌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집안을 분가를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는 PK 기반의 정당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정치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맹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더더욱 아닌 각자 도생의 정치에 가까운데, 그런 지역 기반의 대규모 분당은 현재 정치에서는 그게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려면 한동훈 의원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혹은 저 사람도? 라고 반응이 나오는 사람까지 합쳐져야
1: 좀 세를 모을
2: 그렇죠.
1: 필요가
2: 그 정도의 규모가 돼서 진짜 분당했을 때 그 신당 쪽 국회의원이 더 많다거나 지지율이 첫 여론조사에서 더 높다거나 이 정도의 규모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을 따지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1: 네,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OTT 화제작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뭐 안방극장에서 그야말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고 있던 드라마 김부장.
4: 네. 네,
1: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네. 다시 보려고.
4: 저는 한번 보시면 멈추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1: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인기 있다 그러면 약간 더 보기 싫어지네. 나중에 더
4: 약간
1: 네,
4: 그런
1: 봐야지.
4: 있죠.
1: 뭐 그런.
4: 근데 이게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좀 나중에 봤는데 네. 그걸 감안해도 정말 장르물로서 너무 재미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 소지섭 씨 팬은 아니시고요?
4: 소지섭 씨는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1: 보면
4: 거죠.
1: 좋아하게 되는.
4: 네. 특히나 이제 액션에서의 워낙 소지섭 배우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시청률이 증명을 해줘요. 방금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2회 만에 첫 방송을 한 9%대였다가 2회 만에 15%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요즘 특히 지상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시청률 추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회 만에 20%를 돌파를 하고 지금 6회까지 방영이 됐는데 6회에서 이제 23% 정도까지 올라서 거의 매회마다 이제 최고 시청률을 갱신을 하면서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일단 시청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1: 아직 6회니까 뭐 네. 지금 뒤늦게 따라가도 늦지 않은 시점이네요.
4: 그렇습니다.
1: 제가.
4: 그렇습니다. 좀 10부작이라서 근데 좀 이렇게 스포일러 방지하려면은
1: 네,
4: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은 네. 좀 줄거리 안내를 해 주시죠.
4: 네, 일단 뭐 제목부터가 이제 딱 간결하죠. 김부장 소지섭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 캐릭터인데 첫 회에서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에요. 고등학교 딸을 키우고 있고 이제 중소저축은행의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평범한 소시민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 딸이 굉장히 딸바보예요.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캐릭터인데 이게 딸이 학교에서 사실은 약간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몰랐죠. 이 김부장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괴롭히던 무리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크게 린치를 당하고 또 조직에 의해서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1: 어이구.
4: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딸을 찾기 위한 이 김부장의 추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부장의 어떤 숨기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확 커지죠. 김부장은 사실은 이제 북한 공작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워낙
1: 북한 공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
4: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북한의 공작원이었다가 남한에 포섭당한 그래서 남한에 포섭당해서 다시 또 북파돼가지고 거기서도 첩보활동을 펼치는 이중간첩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전설의 이제 공작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거를 이제 숨기고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이 전설의 어떤 공작원으로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인접 국가에까지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라서 힘을 숨기고 살라라는 네. 지시를 받고 이제 평범하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납치되니까 이거는 뭐 감시고 뭐고 통제 벗어나서 이제 막 질주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감시 체제를 벗어나서 왜 저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폭주를 하는 걸까라고 이제 조직적인 추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첫 회는 되게 소시민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1: 그 사람 외교적인. 잘못 건드렸네.
4: 그렇죠. 잘못 건드린 거죠 말 그대로.
1: 인간 네. 병기 같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네.
4: 맞습니다. 네. 네.
1: 야, 근데 이게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그 네. 비결은 뭐예요?
4: 저는 일단 그 장르적인 재미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복합 장르물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뭐 로맨스도 결합을 하고 뭐 수사물도 결합을 하고 여러 가지 장르적 요소를 많이 섞은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딱 액션물로서의 재미에 굉장히 충실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액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다 보여주겠다라고 좀 선언하는 듯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톱 캐릭터 캐릭터로서의 소지섭 씨가 보여주는 액션이 굉장히 탁월하고, 여기에서 소지섭 씨를 도와주는 같은 이제 중년의 남성 캐릭터들이 나와요. 네. 최대훈 씨가 연기하는 성환수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윤경호 씨가 연기하는 박진철이라는 캐릭터인데, 약간 그래서 약간 그 관우 장비 뭐 유비처럼 약간 의형제격의 그 세 캐릭터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성환수는 태권도 달인이고 또 그 박진철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장사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파워풀한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른 액션의 스타일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액션 맛집으로서 재미를 주거든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잘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글로벌 인기로도 증명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순위가 비영어권 쇼 2주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액션물은 사실 어떤 자막의 장벽이 별로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션 스타일만으로도 해외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액션물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 그 점이 저는 최고의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거 아저씨들 열광할 만한
4: 아저씨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액션 장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액션이 단순히 어떤 테크닉만 탁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이중의 어떤 정체성을 지닌 인간의 딜레마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액션이 좀 서글픔, 소지섭 씨가 보여주는 액션이 좀 서글프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이런 맛이 있거든요. 어떤 정서적인 울림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액션 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승영 PD가 또 장르물 대가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을 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눈을 못 떼고 계속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1: 그때 전에 소개해 주셨던 참교육도 선생님하고 얘기 듣고 가서 보기 시작해서 아직도 다 못 끝냈던데.
4: 그 참교육은 일단 약간 에피소드식 전개잖아요. 그래서 살짝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회마다 회차마다 이야기가 이렇게 완결되는 그런 구조라서. 근데 이 김 부장은 한번 이제 딸을 찾으러 계속 직진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약간 멈추기가 힘드실 거예요.
1: 궁금해 죽겠는 근데 아까 앞서 참교육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런 김부장 참교육처럼 사이다 응징 그 내세운 작품들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좀 갈증을 느끼고 계셨고 분노를 느끼고 계시다고 여기서 폭발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4: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에는 어떤 그 제도권에 속한 영웅 캐릭터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소시민들의 상처를 고통을 대변해주는 가령 이제 열혈 검사라든지 열혈 형사라든지 이런 정의로운 캐릭터들이 소시민을 위해서 악당을 응징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현실에 많은 뉴스를 보잖아요. 어떤 조직의 구태에 물들지 않는 의로운 캐릭터란 얼마나 현실에 존재하기 힘든가. 그래서 어떤 법과 제도로 구해주지 못하는 어떤 소시민들의 갈등을 이런 다크 히어로들이 이제 법의 그런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악당을 더 처절하게 응징을 하는 거죠. 속 시원하게. 그래서 약간 제도권에 대한 실망이 이런 사적 응징물의 판타지에 좀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이 이제 쇼폼 중독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빌드업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어떤 시원한 결과부터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약간 도파민에 중독된 그 시청 습관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청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 시원한 액션으로서 어떤 결과를 먼저 뭐 크게 보여주는 이런 서사물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6824님께서 김부장 잔인한 부분도 있어요. 남편은 푹 빠졌습니다. 세모종에서 내용 들으니 한번 봐야겠다고 하시고 9169님께서는 배우 3명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너무 잘 어울리고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소지섭 씨의 재발견입니다. 참교육의 김무영 같은 존재라고 하시니까 확 이게 와닿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어떤 부성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가족주의적인 서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편적인 공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아버지는 딸 못 버리죠. 그렇죠. 못 참죠.
4: 그렇죠. 그 주변에 약간 케미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삼형제 네. 같은 캐릭터들이 전부 다 자녀들의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상실했다는 거에 그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목

0: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같이 연합을 해서 딸을 되찾는데 많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 서사가 굉장히 좀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1: 이게 원작이 웹툰이에요?
0: 네, 웹툰이 있어. 웹툰이 있고 저도 원작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드라마에서 극화된 거는 이제 웹툰의 초반부예요. 웹툰은 굉장히 좀 장편이거든요. 초반부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딸을 납치를 해간 사람들을 이제 응징하고 딸을 되찾는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극화가 된 거죠.
1: 이 작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아까 이 김부장이라는 캐릭터가 이름이 없어요. 김부장, 익명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북한에서도 그림자 같은 블랙 요원이었고 남한에서도 제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1: 그 약간 중의적인 의미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런 무명의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념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이념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주변의 가족을 생각하고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 어떤 그 변화에 있는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그 분단 체제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캐릭터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극장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흥행세 이어가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0: 네.
1: 눈동자?
0: 맞습니다.
1: 지금 3주 연속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라 그러는데
0: 네.
1: 무슨 영화길래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도 제목이 되게 직관적이고 강렬하죠.
1: 눈동자.
0: 네. 그 스릴러 장르인 작품이고 중소규모 작품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막 흥행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고 또 이게 여성 주연, 단독 여성 주연 그 작품이기 때문에
1: 신민아 씨가 주연.
0: 맞습니다. 신민아 씨가 1인 2역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쌍둥이 자매가 이제 신민아 씨가 1인 2역을 맡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둘 다 예술가고 또 유전적으로 시력이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시력이 악화가 돼서 아예 시각장애인이 되고 지금 언니 역할, 언니는 그 좀 시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단계여서 아직은 이제 그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느 날 동생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언니가 그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파헤치는 그런 스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릴러 장르가 살짝 이렇게 비주류이고 또 여성 주연이고 이렇게 많은 자본이 투입된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는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장르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점점 오히려 개봉 3주차에 개봉 첫 1주차보다 관객이 늘어나는 역주행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1: 아니 신민아 씨가 나오는데 중소 영화입니까? 저의 너무 개인적인 팬심이 들어간 거 아닌가?
0: 일단은 여성 원톱 드라마가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예산을 투입한 사례들이 거의 없거든요. 국내에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중소규모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더 흥행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영화의 선전이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1: 그래서 뭐 관객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얼마나 든 거예요, 그러면?
0: 지금 개봉 3주차에 130만.
1: 네.
0: 오늘로 이제 누적 관객 수 130만 정도를 돌파를 했고요. 이게 뭐 손익분기점은 사실 180만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 입소문에 의해서 관객의 추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그래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1: 이 작품의 그 매력 포인트, 관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0: 네.
1: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이게 이제 장르는 스릴러인데 공포영화라고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공포의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시각을, 시력을 잃어간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실존적인 공포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하나의 감각을 그냥 상실하는.

0: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실존적 공포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더 이입하기 쉬운 어떤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작용하는 그런 공포가 있고요.
1: 네.
0: 또 어떤 심리적인 공포가 또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 사이에 애정의 관계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열등감, 같은 예술가로서 뭔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애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정서로 인한 다양한 그 심리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겹의 어떤 그 갈등의 요인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마음이 아픈 신호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인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요즘 주변에서 네. 주식 때문에
0: 그러게요.
2: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네.
2: 좀 하세요.
0: 저 조금 네. 하는데.
2: 근데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럴 때 마음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논문에도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그 2024년 연구 논문을 보면 실제로 이 주식시장 변동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 응급실 방문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주식이 뭐 그냥 개인적인 투자 심리뿐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 영향을 미쳐서 응급실까지 찾아가게 하는 네. 이 스트레스에 아주 극한이 될 수 있는지 또 저는 논문이 있다는 걸 찾아보고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포모에 대해서 얘기도 했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들어가서 이거 뭐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0: 맞아요.
2: 근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더라.
0: 네.
2: 그래서 참 이럴 때 확 또 있는 돈 뭐 다 내신 분들이나
0: 그렇죠. 네.
2: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또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2: 이렇게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0: 생각보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많이 투자하신 분도 있고 또 투자의 액수를 떠나서 사실 이게 내가 정말 살면서 한번 기회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2: 그러니까.
0: 하필 이게 또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가족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몰래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2: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가족을 기쁘게 해주려고
0: 그렇죠.
2: 하는
0: 내가
2: 그 마음이
0: 서프라이즈로 사실 내가 뭐 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해서 천만 원 벌었어. 약간 이런 뭔가 서프라이즈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는 논리적인 판단이 떨어지고 공포감이 생기고 실제로 이게 약간의 이 그냥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선택이 잘못돼서 내가 끝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제 몰래지만 큰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생존의 위협을 진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돈인데 이거를 가족을 몰래 이 돈을 뺐다가 지금 내 선택이 잘못돼서 야 한순간에 내 인생이 망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2: 이정은 님이 문자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주식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요. 올라도 우울하고요. 올라도 이제 불안한 거지. 이거 또 빠질 것 같은.
0: 오르면 또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죠. 이게 올랐는데 지금 뺄까 아니면 더 오를까. 아 이거 조금 더 오르면 내가 내일 아쉬울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빼기는 빼야 되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또 떨어지면은 또 사실 조금 기다리면 오를 수 있는 주식들도 있을 텐데 이거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들고 사실 저는 주식 때문에 거의 자살 사고를 보이는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봐서
2: 아이고.
0: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사실 이건 도박의 심리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몰빵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실 이건 한 번에 내가 인생을 좀 역전시키고 싶다. 뭔가 조금씩 주식이라는 건 사실 어떤 기업이나 이런 가치를 보고 조금씩 투자를 해서 같이 나눠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여야 하는데 네. 내가 이번에 어떤 기회를 잡아서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겠다.
2: 근데 그건 도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의 심리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2: 그러면은 이렇게 뭐 좀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떤 치료나 처방을 해주세요?
0: 사실은 우선 돈을 실제로 손실을 보는 분한테는 제가 돈을 만회시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절망감은 있긴 있죠.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 저하로 연결되는지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요.
2: 네.
0: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를 잃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인생의 완전 실패자가 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돈을 조금 투자를 잘못해서 많이 잃은 것뿐이다라고 좀 상당히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과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0: 보통 이게 일종의 패닉에 빠지거든요. 아, 돈 내가 이거 좀 넣었는데 떨어졌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네.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말이지만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투자가 아니라 손실이 됐을 때 엄청나게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하여튼 그럴 때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손실이 내 가치, 내 개인의 가치 손실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떨 때보다도 정신을 똑바르게 차려서 지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은 정신이 지금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우선은 최대한 지지를 하면서도 현실 감각을 회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1: 천민지님께서 주식 때문에 없던 병 걸리겠어요. 괜히 시작해서 뭔 골병인지 아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미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든 이익을 받았 이익이 있었을 때도 이익이 자기가 구체적인 계획 퍼센트에 도달했을 때는 빼야 되는데 이제 그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주식이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약간 도박 심리랑 비슷해지는 건데.
1: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 인 선생님은 그게 가능합니까?
0: 저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다가 저도 원칙을 계속 그래서 복귀하려고 하는데 원칙은 사실 요즘 같은 주식장에서는 쉽진 않지만 투자라는 것은 항상 원칙을 지킬 때 어느 정도 큰 손실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주식시장의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이 앱을 끊임없이 체크하게 돼서 사실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근데 요즘 뭐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모든 분들이
0: 그렇죠.
1: 주식창 보고
0: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너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너무 큰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거는 아주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불면 밤에도 또 주식을 봐야 되고 미국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 장이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이 파괴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1: 오늘 또 마침 초복입니다. 날이 무척 무더워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유독 그 화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1: 짜증나고.
0: 그래요. 이 불쾌지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처럼 사실은 덥고 특히 더운 것도 그렇지만 습한 게 굉장히 사람의 이 예민한 것을 높이는데 실제로 이 날씨가 더우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참을성이거든요.
1: 아.
0: 충동 억제와 참을성. 예. 예. 근데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이 기력이 더위에 찌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욱할 수 있는 게 이 본능적으로도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1: 근데 네. 날씨 탓하고 막 화낼 순 없잖아요. 야, 날이 더우니까 화내도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막 예민해진 사람을 보면 야, 너 더운데 뭐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생각보다 날씨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야, 너 지금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찬물 한 잔 마시 실래? 약간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보거나
1: 진정시켜주는
0: 게
1: 필요하다.
0: 본인 자신도 내가 너무 예민한데 내 몸의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닐까. 열대야로 어제 못 잔 게 아닐까. 오늘 너무 더워서 예민해진 게 아닐까라고 해서 동물로서의 신체를 좀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지 좀 열이 덜 받게 됩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0: 거죠.
1: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0: 물론이죠. 네.
1: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게.
0: 그렇죠. 예, 네. 고온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체온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네. 몸은 동물이라서 아까 제가 항상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은 항상 36.5도에서 중심 체온이 많이 벗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계속 고온을 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몸을 식혀줘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종의 탈수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짜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좀 서로 조심을 좀 해줘야 되죠.
1: 네. 네. 근데 참 그 체온 낮추기 위해서 몸이 바빠진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분노나 짜증 같은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뇌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뇌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 중에 대부분을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야 돼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1: 네.
0: 근데 우리가 가장 인간의 고유 기능인 전전두엽, 충동을 억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능은 가장 뇌 껍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쓰일 수밖에 없는 기능인데 중요한 기능을 우선 많이 뺏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선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봤으면 내 몸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네.
0: 뇌가 고온이 되면 죽게 되니까 거기에 뇌 에너지를 많이 썼 는데 와중에 내가 마음을 남 배려하고 충동 억제할 때까지 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더운 날은 서로서로 조심하자.
0: 조심하자.
1: 배려하자.
0: 우리는 동물이다.
1: 네.
0: 우린 동물로서 지금 에너지 체온 조절하기도 바쁘다. 네.
1: 상대방이 화날 만한 날씨다.
0: 화날 만한 날씨다. 네.
1: 근데 이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0: 물론 있습니다. 더위에 유독 취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하면 당연히 체온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노인분들,
1: 네.
0: 또 어린이들, 뭐 임산부, 만성질환, 뭐 질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당연하고요. 특히 이 정신건강에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나 뭐 우울증이나 불안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고온이 되면 뇌가 기본적으로 생존 모드로 돌입을 해서 열을 낮추는 데 쓰기 때문에 뭐 기분, 우울, 불안 이런 것들까지 조절할 능력은 조금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취약한 분들은 더 우울, 불안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기저질환을 조절하는데도 고온에서는 좀 더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아주 내 그 평온한 마음 유지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쓰기에는 조금 마음의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네.
1: 7741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더울 때 확 올라오는 이 욱하는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0: 그러니까요. 이 확 올라오는 게 항상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는 사실 그 과학적으로 1분 30초만 참으면 됩니다.
1: 1분 30초.
0: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문장은 감정은 없앨 수 없지만 우리가 감정의 반응을 늦출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욱하는 건 없앨 수 없어요.
1: 네.
0: 그렇지만 욱했을 때 하고 조금 마음을 이 들숨보다는 날숨을 좀 길게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딱 1분 30초만 나한테 정지 상태를 주면요. 절대로 과격한 반응이 나가지 않습니다.
1: 주먹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0: 네. 근데 1분 30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욱하고 화가 올라올 때에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언뜻 보면 야 1분 30초를 못 참아? 싶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확 이 일종의 뭐 충동성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됐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일정 시간이 있거든요.
1: 네.
0: 그 1분 30초를 버티면 아주 공격적인 반응이 나갈 일이 없는데 그 틈을 못 참아서 그 굉장히 과격한 반응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이 날숨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게
1: 네.
0: 가장 쉬운 것 중에 우리가 항상 제안하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1: 호흡법?
0: 네, 호흡법인데 이 날숨이라는 게 마시고 이렇게 내쉴 때를 날숨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핵심 포인트는 날숨을 길게 하는 겁니다.
1: 숨을 더 그럼 내뱉을 때 길게 내뱉어라?
0: 내뱉을 때 길게 내뱉으면요. 이때 우리가 숨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게 자연적인 짝인데요. 이 페어인데 들이마시는 거가 됐으면 내뱉거든요. 근데 내뱉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몸이 점점 이 부교감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몸을 착 가라앉혀 주거든요.
1: 저도 지금 잠깐 해봤는데 약간 이완되는
0: 이완이
1: 느낌?
0: 됩니다.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나쁜 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
0: 그런 심상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심상화라고 하는데요. 숨을 내쉬면서 내 안의 분노와
1: 좋다.
0: 여러 가지 억울함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심상화를 시키면 생각보다 이것도 우리가 이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기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1분 30초만 딱 재자. 그리고 날숨을 길게 쉬면서 이 동안만 내 분노를 밖으로 내뿜는 심상화. 머릿속에 이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자라고 해보는 것도 이것만 넘기면 진짜 크게 화낼 일이 없어요.
1: 1분 30초 오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없앨 수 있지만 감정을 감정 없을 늦출 수 없지만 있다.
0: 늦출 수 있다. 네.
1: 이분 상담은 꼭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967님. 주식 때문에 얘기하기도 싫고 각방 쓰는데
0: 아하.
1: 화해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0: 각방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각방이라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예, 뭐 각방을 계속 쓰시고 안 쓰시고는 부부 간의 타협의 계약의 문제지만 네.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해졌을 때는 서로 약간의 거리감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1분 30초 감정 다스리듯이.
0: 네, 1분,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화가 난 감정은 한 사람이 아주 품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갈등이 뭐 주식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회복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뭐 각자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계속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이 좋은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사실 조금 거리를 두고 자기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면 그래도 조금 차분하게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서로 감정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온한 환경에서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 마음을 배려해 줄 여유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서요. 근데 각방을 계속 쓰시는 걸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각자의 거리를 갖고 우리가 부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완벽한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야 각자 우리 서로 자신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힌 이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아무튼 뭐 손실이 났으면 복구를 하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 부부기 때문에 그 이해가 참 쉽지 않은 부분도
0: 있는 쉽지 않죠. 아니 왜 그 돈을 거기다 썼어. 아니 나는 그냥 잘해주려고 한 거지 너한테.
1: 자 1분 30초 오늘 중요한 시간 오늘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내면서 엘튼 존의 힐링 핸즈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북 내륙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어젯밤 중부지방과 전북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들 지역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다만 비가 그쳤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경북 경산의 기온이 37.4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적게 내린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경북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 38도, 대구와 경산 37도, 강릉 34도, 광주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 29도, 대전 3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이 범행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청주시 현직 시의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남성 경감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상임위를 계획했고 국민의힘은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진통 끝에 3.7% 올랐는데 양측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700원. 올해 1,320원보다 3.7% 올랐습니다. 노동, 경영계가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명을 냈고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0: 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이 범행의 성적인 목적을 수사하는 걸 사실상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알았을 가능성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에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팀원들의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 의도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검찰 보안 수사에서 확인된 차량 뒷문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원이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지만 박 경감은 수사보고서에서 삭제를 지시하는 등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박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윗선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법률 적용 등을 부탁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의 존재를 범행 전부터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도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장실과 형사과장실 등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청주시 현직 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성착취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늘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30대 최모 의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시의회 사무실과 최 의원 주거지, 차량 등에서 디지털 기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알려져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중생인 피해자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까지 모두 4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모 당협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호 가번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입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피해자나 성착취물 유포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부산에서 30대 남성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11일 1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청문회도 추진하고 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겠다는 계획이죠.
4: 네, 민주당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 등이 소극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며 국민의힘 복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 강행에 반발해 2주 가까이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 잡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1: 이런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 국민의힘은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선 복귀 협박만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협상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부터 합의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은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3자 추천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민주당이 언급한 세 기관은 모두 편향된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아직 물밑 협상에 진전은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일을 상임위 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1: 이번에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요?
4: 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한병도 직무대행은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충분한 수기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단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보안수사권 존치 이외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 비극적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부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는 일반 국민도 참석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 부처 2차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6: 그간 잘해줬다고 부처를 격려하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국정과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남아있는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업무 보고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된 업무 보고에는 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 연령의 국민참여단도 함께했습니다.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한 국민참여단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주총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들었다며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된 이유 등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 물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시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2차 업무 보고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는 말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복싱 선수에 비유하며 약해졌지만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산에 대해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해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1시간 전에도 양국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초토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거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호입니다.
1: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수도권 곳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는 바위가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뒷산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자는 소방당국에 벼락이 친 후 바위가 떨어졌다고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현장 조치를 마쳤고 구청과 함께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선 빗물과 지하수를 배출하는 집수정 펌프가 고장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수기와 수중펌프를 사용해 물 15톤가량을 빼냈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폭우로 경기 시흥시와 서울 관악구, 신정동과 개포동에서는 정전이 잇따라 2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에는 줄었다가 다시 늘긴 했는데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들어 7만여 명, 5월에는 마이너스 4만 명으로 내려갔다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와 함께 건설업 부진 장기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취업자가 6만 7천 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은 9만 7천 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내려가며 2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AI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유력 우승 후보를 물리친 스페인은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번 대회 6경기 동안 한 점만 내준 스페인과 6경기 16득점으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준 프랑스의 대결답게 초반부터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스페인은 공을 오래 소유하며 조직력을 앞세웠고 프랑스는 특유의 속도를 살려 역습 위주의 직선적인 축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반 20분 스페인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야말이 수비의 사각에서 갑자기 몸을 날리는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이어 오야르사발이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페인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에도 스페인의 우세가 계속된 가운데 포로가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후반 13분 포로가 올모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며 순간적으로 세도했고 오른발 슛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는 만에 골을 넣기 위해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두터운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음바페가 거친 행동으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우승후보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김성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0: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23.9% 감소했고 기타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3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하고 고학년부터는 각 군 전문성을 살린 전공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운문댐 저수율이 예년에 61%까지 떨어지면서 낙동강 권역 가뭄 단계가 오늘 0시부터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문댐의 하루 평균 용수 공급량은 29만 톤이지만 유입량은 16만 톤에 그쳐 저수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문댐은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청도, 칠곡 등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수상 취소를 요청했고 어제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1분기 청소와 하수도 위생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28% 증가했다며 서비스 품질의 미흡과 추가 비용 요구가 주요 피해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가량을 가로챈 가상자산 사기 조직의 핵심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상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을 봉사단체로 소개하고 코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호남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또 충청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인데요. 곳에 따라 아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비는 그쳤지만 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더위에 냉방시설이 된 곳에서 잠시 쉬면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전국 곳곳에 자리한 무더위 이곳인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무더위 이곳은 전국에 약 9만 3천여 곳이 있다고 해요. 경로당과 은행,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무더위 이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전체 무더위 이곳의 약 75%가 경로당이기 때문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라 일반 시민들이 무더위 이곳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안부는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중심의 생활 밀착형 이곳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더위 이곳에서 이곳 어딜까요? 이게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쉬는 장소를 뜻하는 순우리말이고요.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티읕입니다. 시옷티읕.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무더위 이곳 이용해 보신 적이 실제로 있으신지 또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혹시

0: 자주 찾아가시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곳이 어딘지, 이런 내용들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973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문자 이용 어쨌든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물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몇 분 선정해서 선물로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오늘도 많이 덥던데요. 교통 상황은 어떤지 오늘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오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원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이 칠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북현풍 하이패스 요금소 3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성주 휴게소 부근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왕 1터널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도 4차로와 갓길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여주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듣겠습니다.
2: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무더위 이곳의 75%가 경로당이라 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이곳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걸로 파악됐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또 재점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뭐 비좁은 곳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24시간 무더위 이곳은 정말 건강과도 직결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일단 관리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더위 이곳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갖춘 곳을 또 개방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정답은 두 글자, 순우리말로 쉬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2185님, 저는 걷다가 더우면 은행 365 코너에 들어가 쉬다 갑니다 하셨어요. 아, 그 무인 코너죠. ATM기만 있는.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6095님, 전 택배기사입니다. 아이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서 무더위 이곳은 그림의 떡이네요 하셨어요. 아, 택배기사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어디 잠시라도 좀 쉬어 가실 수 있는 곳 중간중간에 있으면 들러서 좀 땀도 닦고 쉬었다 가시는 게 뭐 일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820님, 세종은 모 편의점을 무더위 이곳으로 지정했는데요. 저는 주로 도서관을 자주 찾아요. 아무래도 무더위 이곳은 어르신들께 양보해야 할 것 같거든요 하셨네요. 도서관도 좋죠. 뭐 들르신 김에 책도 좀 여유 있게 몇 권 보시고 이러면 참 뭐 이

0: 더위를 보내는 데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번호 3000번. 아, 번호 좋으시네요. 저는 주변에 산이 있어서 요즘 산끈을해서 수국꽃을 보며 더위를 피합니다 하셨네요. 이야, 이건 대단히 낭만적인 분인데요. 그렇죠. 산끈을.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이제 산이니까 좀 높기도 하고 해서 좀 선선할 것도 같습니다. 백한용님. 대구에는 팔공산 한티제가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가 더르맨, 여름엔, 아유, 어설프게 하려니까 안 되네. 더위를 피하는 성지라, 예.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셨는데, 그렇군요. 팔공산 한티제. 좋습니다. 0911님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은 어르신들이 무더위고 많이 이용하시죠. 올여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보냅시다. 하셨는데, 그래요. 어르신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뭐 움직이긴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에어컨 켜져 있고, 시원한 무더위고, 많이 이용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을 전해 듣죠. 오늘 먼저 대전으로 갑니다. 김수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어떻게 대전은 비가 좀 그쳤나요?
1: 네, 밤사이 충남권 곳곳에서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다행히 대전은 비바람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고 현재는 특보들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구름도 걷히고 있고 그 사이로는 자외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29도지만 높은 습도 탓에 체감상 더 후텁지근합니다.
0: 예,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바람은 부는데 습도가 높아요. 자, 최근에 그 대전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하던데 어떤 현장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e스포츠입니다. 요즘 스포츠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분야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겨루는 e스포츠인데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지난 일요일까지 대전에서는 세계 각국의 팬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e스포츠 대회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MSI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브라질 등 전 세계 11개 팀이 대전에서 경기를 펼친 만큼 한동안 대전이 떠들썩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이 e스포츠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여전히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먼저 이번 대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 네, 이번에 열린 행사는 2016 MSI, 우리말로는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입니다. 일명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e스포츠의 국제대회인데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5명씩 팀을 이뤄서 상대 팀의 본진을 먼저 점령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e스포츠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번 대회는 축구로 치면 세계 각 리그의 강팀들이 맞붙는 국제 클럽 대회와 비슷한 무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네. 올해는 그 무대가 바로 대전에서 펼쳐지면서 대전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0: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일대는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과 코스프레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경기장 옆에 위치한 팬페스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팬들은 신규 챔피언 테마 채널과 게임 아케이드에 참여하거나 LCK 10주년 전시 등을 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또 행사장 중앙에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속 챔피언 티모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서 데뷔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행사장에 방문한 지난 토요일 대전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까지 대전을 찾으면서 인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 I am from Guatemala.
3: I'm from America, Florida. Yeah, this is my first time in Daejeon. It's really hot. It's very hot. It seems really big. So I'm very excited.
4: 사실 저는 롤 게임을 안 하는데 백화점 이제 오는 길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진짜 지금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지도 몰랐고 예전에 비하면은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한 사람의 게이머로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5: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느끼는 짜릿함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렇게 롤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선수를 직접 보러 와보고 싶기도 했었고 지난 롤드컵 경기로 저는 입문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유니폼도 사고 직관도 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는 T1의 페이커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이 된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에서 너무 고맙게도 롤 관련된 페스타가 열려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실 수험생인데 이번에는 꼭 참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롤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롤 관련된 이벤트들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축제를 즐기는 기분이라서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6: 대전에서 재밌게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그처럼 세계대회 한다길래 친구들이랑 왔습니다. 일단 사람들도 많고 야구랑 빵밖에 유명한 게 없는데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0: 네, 앞서 뭐 미국에서 온 관광객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가장 더울 때 한국을 찾아서 한국 덕이 대단하다 하고 느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 게임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뜨거운 현장을 직접 느끼면서 응원도 하고요. 무엇보다 또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또 경기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코스프레 참가자들이었는데요.
0: 네.
1: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의상을 직접 준비하고 선수 분장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프레 참가자들은 경기장 곳곳에서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e스포츠를 즐기고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0: 네.
1: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저는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니달리라는 캐릭터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기도 했고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라서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사진 요청을 좀 받았어가지고 감사합니다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8: 저 리그 오브 레전드 이즈리얼 코스프레 했습니다. 컨셉이 탐험가입니다. 탐험가. 마법사이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즈리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건트리시랑 이런 거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 가발이랑 준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 관심 받아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와 이즈리얼 하는 그 캐릭터 이름 외치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9: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리라는 그 아리 캐릭터 팝스타 아리를 해봤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 반응도 뜨겁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따름입니다. 이거는 급하게 해서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집에 사복이 이미 있는 게 있어서 사복 리폼해가지고 빠르게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날씨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 거 보니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짜 인기가 많은 게임이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저 캐나다 사람이에요. 마법사처럼 그러니까 매지컬 걸처럼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팀이 탈락했는데 근데 아직도 보고 갈 수 있어요. 롤 엄청 좋아해요. 뭔가 이런 특별한 행사를 엄청 좋았고 그리고 아티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티스트 엘리는 같이 가요. 왜냐면 그 캐나다에서도 큰 행사는 코스프레 행사 있으면 그 아티스트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한화 화이팅!
0: 예, 뭐 경기를 보는 걸 넘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즐기는 문화. 이거야말로 e스포츠가 정말 축제가 된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는 이번 MSI를 계기로 국제 e스포츠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대전시청 문화콘텐츠과 이근수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 e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전 세계의 청년층 문화를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이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핵심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좀 시대적 흐름을 알고서 글로벌 e스포츠 허브 도시로 도약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개장했고 이러한 그 인프라를 주변을 다 좀 구축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 그 국제 대회 채택이 좀 유력한 세계 종목을 대전 지역 연구구단 유치까지 운영하여서 좀 내실을 많이 다졌습니다. 그 우수한 시설과 이런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인적 MSI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MSI는 그냥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글로벌 e스포츠 콘텐츠로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래서 우리 대전에서 개최된다는 정도만으로도 전 세계의 대한민국 대전이 글로벌 e스포츠 허브 도시라는 브랜드 효과하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있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회를 좀 기회 삼아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으로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크루 활동, 그다음에 프로 선수, 심판 양성을 위한 멘토링 등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 e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책임 인재 인상에도 많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대전시와 라이엇게임즈가 공동 개최한 2026 MSI는 지난 12일 일요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요. 마지막 날 펼쳐진 결승전에서 한화생명 e스포츠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프로게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0: 네.
1: 대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

0: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진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한 도서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큰데요. 올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는 의과 5명, 치과 1명, 한의과 1명으로 모두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새롭게 배치됐습니다.
1: 네, 뭐 요즘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울릉도는 다행히 의료인력을 제대로 확보한 셈이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처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행히 올해는 필수 진료과 의료진을 확보하면서 전문적인 협진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잘 됐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나 한의 과를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0: 네, 정확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치과와 한의과는 없어서는 안 될 진료관인데요.
1: 네.
0: 특히 이 치과 진료와 한방 진료는 꾸준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울릉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2: 한의사 공중보건의 윤현덕이라고 하고요. 4월부터 발령받아서 지금 울릉군 보건의료원 한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한 명만 오는 거라 가지고 사실 울릉도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되게 뒷번호를 뽑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울릉도를 쓰게 됐는데 4월 15일이었을 텐데 뽑기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11시까지 배를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완전 정신없이 오게 돼서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한의원 여기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여기서 남물 같은 거 많이 캐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허리 삐어서 오신다거나 발목이나 무릎 다쳐서 오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 치과 공보의로 일하고 있는 이승채입니다. 최근에 한 환자분이 진료를 받고 나서 상태가 괜찮아졌다, 잘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치료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1주, 2주 과정을 거쳐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치과 치료들이 있는데 그 오실 때마다 과일이나 빵 같은 거 사다 주시면서 고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치과는 사실 그 응급실을 가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 울릉의료원은 한 번씩 구강내 질환으로 주말에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불러서 가면 괜히 내가 진짜 의료인이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분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낯선 환경이었겠지만 뭐 지금은 주민들과 많이 가까워졌을 것도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작은 섬이다 보니 의료진과 주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의과 공중보건이 역시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긴장감도 크지만 또 그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인이라는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육지와는 다른 의료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4: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곽우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빠른 배를 타도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멀미도 좀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매번 이제 배를 탈 때마다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육지보다 뭐 모자란 것들이 있기야 있지만은 그 할 수 없는 거에 이제 자꾸 그거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없고 이 의료원이 응급한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유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보니까 정말 케이스가 많이 와요. 가슴이 아프다 해서 저벅저벅 걸어와서 봤더니 이제 심근경색이었고 그냥 배가 아파요 해서 저벅저벅 왔더니 뭐 맹장염이고 숨이 차요 해서 왔더니 천식이 심하게 왔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끼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우당탕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5: 울릉도에서 의과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상 경험도 잘 없을 때 오신 분인데 한번 CPR 친 적이 있거든요. 마침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때 잘 대처를 해서 그분 이제 헬기 타고 육지로 잘 이송 가고 마무리도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일할 때는 이제 냉장식품이나 이런 거 구하기가 좀 쉽고 했는데 아무래도 울릉도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요리를 해먹거나 할 때 필요한 재료를 바로바로 이제 구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여기 그래도 날씨 좋을 때 드라이브

0: 한번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우리 공보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울릉도입니다.
1: 네. 근데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의료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의 역할은 진료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울릉도의 부속 서민 죽도에는 현재 한 가구가 거주하며 유인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의료기관을 오가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진이 직접 배를 타고 죽도를 찾아 건강을 살피고 의료 지원을 펼쳤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아주 무더운 날이었지만 상비약과 구급키트를 전달하고 약 복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정은영 전문의와 함께한 파견 의료지원 현장 함께 들어보시죠.
3: 요거는 파스고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응급키트 보시면 안에 이렇게 이제 다쳐서거나 할 때 밴드랑 소독할 거.
4: 막 뭐 미끄러져가 입에 상처도 나고 뭐 그래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 이야기해가지고. 네.
3: 혹시 이제 상처가 났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요게 낫고요. 네, 상처가 났다 이러면 요게 낫고. 네. 피부염이나 이런 거는 모기가 물러서 팅팅 부었다. 네. 그러면 요게 낫고. 모기 기피제나 이런 거는 혹시 그 관광객들 혹시 모기 기피제 찾으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면 그렇죠. 쓰시면 되고.
4: 여기 섬에 앉아 거주하면서 그 이게 한번 병원에 갈라 그래도 이거 배편하고 네. 예, 날씨 때문에 예, 병원 가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해 주면은 뭐 고맙고 이거 자주 오셔야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4: 그래야 이 주민이 어, 힘도 생기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가 되지.
3: 또 울릉도 이게 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계셔주시면 저희는 좋죠.
1: 예, 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진료까지 정말 우리 섬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반대로 그럼 혹시 섬으로 찾아오는 의료진도 혹시 있나요?
2: 네, 있습니다. 육지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육지에서 울릉도를 찾아 군민들을 위한 피부질환 무료 검진과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네. 평소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전재복 교수와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네, 지금 현재는 영남 지역에 한센병 치료 이제 종결 그 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고 확실히 이제 섬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환자도 아주 많고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가 잠깐 와가지고 들다보고 그래 진단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는 요새 오음이 많거든요. 오음. 그 오음 환자가 한 사람 있다 해서 내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들다 보니까 오음은 아니네요.
6: 저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장 손연숙입니다. 울릉도 특별검진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울릉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1년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7: 네, 저희들은 한센병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 국내에서는 한센병 환자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외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협이라든지 계절 근로자 울릉도에도 외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1: 아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2: 네, 섬을 지키는 모든 의료진의 헌신부터 찾아가는 의료지원 그리고 육지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에서는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울릉 소식 최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8: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이슈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십니까.
1: 예, 지금 이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0: 백내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면서요.
1: 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 13일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홈플러스 모든 점포가 일제히 영업을 중단한 것은 1997년 9월 1호점인 대구점 개점 이후 28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성서점과 칠곡점 등 대구 4개 매장과 안동점과 영주점 등 경북 4개 매장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0: 네.
1: 홈플러스는 그간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왔는데 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서 상품 대금은 물론 매장 유지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0: 뭐 가장 걱정되는 문제라면 갑자기 일자리 잃게 된 직원과 또 물건 납품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일 텐데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1: 먼저 대구 경북에서만 1천 명의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요. 대구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의무 휴업일에 휴점이 통보되면서 입점업체들은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대구 지역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입점업체 점주들의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점의 경우 당월 매출을 다음 달에 정산받는 구조인데 한 소상공인은 아직 5월 정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데다 여기에 6월 매출까지 정산이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떠안은 피해 금액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이 유통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대체로 주택가의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역에 자리해서 지역 상권의 앵커 시설로 기능합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폐점될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줄고 주변 상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폐점한 대구 동촌점의 주변 일대는 이제 인적조차 드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를 자랑하던 동구의 대표 대형마트였는데 인근 소형 상가들도 홈플러스를 오가는 유동인구 덕에 활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문을 닫은 후 옛 영성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지금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들이 대구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요.
1: 네, 홈플러스 성서점 입주 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성서점에 입주한 업체 상인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성서점 부지는 대구시가 소유한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과 지역경제를 지켜야 할 공공의 책임이 함께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시민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도 전했습니다.
0: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먼저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그리고 점포 철거비 등은 중앙부처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예산 한계를 고려해 특별보전과 이자보전 등 금융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 10일 전수조사로 확인한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액은 333억 원입니다. 직원 약 1만 1,400명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면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약간 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상권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경북 경주의 놀이공원 경주월드에서 이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금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1: 네, 지난 9일 경주월드 내 대형 대관람차에서 객차 한 대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객체는 승객 5명이 탑승 중이던 다른 객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떨어진 객차에 승객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 탑승객이 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경주월드의 놀이기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4년 11월에는 글린다의 매직 펌킨이라는 놀이기구가 가동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10명 가까이 되는 탑승객이 있었는데 경주월드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부품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24명이 탑승한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50분가량 멈춰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0: 아니 상황이 이런데 뭐 적절한 행정처분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1: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측은 당장은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제재나 처벌은 어렵다고 했는데요.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30분 이상의 운행정지나 다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전했고요. 경찰 또한 사람이 다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일로 논란은 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주월드가 내놓은 입장은 어떤 건가요?
1: 먼저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했고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객차는 비어 있었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 격리 구역이었다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내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0: 예. 아, 글쎄요. 이게 뭐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게 참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불안불안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고요?
1: 네, 먼저 이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서구 이현동 일대에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북부정류장과 서부정류장을 통합하고 도심공항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해서 서대구권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2015년 시작돼 2023년 본격적으로 추진 궤도를 밟았는데 당시 대구시는 2030년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0: 네.
1: 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건설사와 금융권이 사업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0: 뭐 상황이 악화되자 지금 대구시가 사업 방향을 수정하기로는 했다던데 뭐 어떤 방침인가요?
1: 우선 복합환승센터 건물 규모를 고정하지 않고 향후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환승센터를 제외한 부지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개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 민간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요인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대구시는 또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실시계획 승인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이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0: 네.
1: 이 경우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은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 몇 개 좀 보죠. 2893 끝번호 쓰시는 분은 오늘 초복이라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시골에선 이런 정이 있어요. 시원한 곳에서 또 몸이 따뜻해지고 보여지는 삼계탕 드셨으니 어르신들 힘이 나시겠습니다. 7601님 집 근처 모 은행 지점에 가서 더워서 왔어요 하니까 직원분께서 편안히 쉬다 가세요라고 해서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또 이런 서비스도 하네요.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저는 다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곳곳에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다만 비가 적게 내린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경북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하늘이 대체로 맑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 포항이 38도, 대구와 경산 37도, 강릉 34도, 광주 32도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1도 등 어제보다 기온은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청과 영남 지역에는 체감온도 31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당시 수사팀장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살인 적용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청주시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착취 등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 정부 부처의 2차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은 3년여가 더 중요하다며 부처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추가 공습과 함께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수요일 라디오 전국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초복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는데요. 며칠째 이어지던 폭염과 비바람이 시달려서 그런지 앞으로 선복더위 어떻게 또 버텨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복다림이라고 해서요. 초복과 중복. 또 말복에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무사히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챙겨 먹던 세시풍속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경북 경산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초복이면 여러 마을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어려운 분들에게 삼계탕과 국수 그리고 밑반찬과 과일 등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지는 현장이야말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마음의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곳은 쉬는 장소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로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오늘 지역 인터뷰 시간에서는 충북 제천 월악산자락에 정착한 도시 청년들이 지역과 상생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박유매 제천시 덕산면 청년협동조합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대표네요. 예.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신 문자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배 님이 제가 사는 곳에는 버스 정류장 대기 장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지나가다 쉬었다 가는 이곳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어딘지 모르겠는데 참 잘 되어 있네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 잠시 대기하는 시간도 요즘 더위에는 힘들어요. 에어컨 바람 시원하고 버스 기다리시는데 덜 힘드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0019님은 27년 동안 오딱 백숙 식당을 했는데요. 팔순을 앞두고 지난해 그만뒀습니다. 와, 오래 하셨네요. 근데 오늘 초복이라 그런지 가게 전화를 없앴는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제 휴대폰으로 예약 전화가 계속 오네요. 고객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분의 문자 사연인 것 같은데 고객분들도 그 감사함을 좋은 음식을 늘 해주셨던 그 기억을 오래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11님 무더위 이곳과 더불어서 정자에 냉장고를 두고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땡볕에 걷다가 시원한 옹달샘 만난 것처럼 달게 마셨네요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 거리 곳곳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이들 놀란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6416님 개인 택시하고 있는데요. 택시 정류장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손님은 없지만 이 무더위에 그래도 차 안에서 에어컨 켜고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네, 뭐 이렇게 좋은 무더위 이곳이 있으니까 승객 여러분 어떻게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사분들도 좀 힘이 나셔야 할 텐데요. 네, 자 좋습니다. 뭐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네요.
2: 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자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해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 납치 시도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경찰이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장윤기의 징역 5년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경위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시로 수사 정보가 전달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네.
2: 이와 관련 지금까지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광산경찰서 형사과 담당팀장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의 수사 비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동시 수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1: 네, 약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의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렌터카 업체가 참 많죠. 그래서 업체 간 할인 경쟁도 심한데 앞으로는 이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또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부담 비용의 기준도 아주 명확해진다면서요.
2: 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업체는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수기엔 최대 90% 할인하고 성수기엔 신고요금 가격을 받는 이른바 널뛰기 요금 논란이 잦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렌터카 1일 대여 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1: 네.
2: 또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자기 차량 손해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현재 업체마다 자기 부담금과 휴차료,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이용자 알 권리를 높이고 분쟁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1: 네.
2: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는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서해 5도와 인천을 잇는 여객선 야간 운항 금지 규제가 완화되네요. 주민들 불편이 좀 많이 줄어들겠어요.
2: 네. 현재 서해 5도 운항 선박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날씨가 좋아져도 결항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네.
2: 이 때문에 백령도를 비롯해 서해오도 주민의 이동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해 서해오도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 네.
2: 다만 안전조치는 강화했습니다. 기상 악화나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는 반드시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에서는 학교 자산인 노트북과 제습기 등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답한 교직원이 적발됐다면서요?
2: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비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개인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교직원 중 A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팔아 1,555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직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고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1: 네.
2: 비중학교 교직원의 경우 관사용 제습기를 팔았다가 견책 처분과 징계 부과금 10만 원 또 과태료 30만 원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다른 학교 교직원은 레고와 AI 로봇 등 교육 기자재를 팔거나 일부를 집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참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오늘도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이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창농, 즉 농사를 짓거나 뭐 농업과 임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충북 제천 월악산 자락에 정착한 도시 청년들은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귀촌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역과 상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박유미 제천시 덕산면 청년협동조합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봅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4: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4: 네.
1: 요즘 뭐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어제부터 지역에 따라 이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또 많이 내렸는데 지금 계신 곳은 좀 괜찮나요?
4: 오, 네. 저희는 여기 덕산면은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인데요.
1: 네.
4: 사실 요즘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1: 네.
4: 너무 덥기만 해서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들깨 심고 예, 브로콜리 벤자리에 들깨 심었는데
1: 네.
4: 그게 좀 잘 자랄지 좀 걱정이기는 해요.
1: 어허, 그래요?
4: 네. 그래서 월악산이 면적이 워낙 넓어서 단양이랑 뭐 충주랑 제천 이렇게 모두 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천시 덕산면이라는 곳에 인구 2천 명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목소리로만 지금 뵙습니다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요즘 뭐 농촌 산촌에서는 청년들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하던데 아니 어떻게 이 덕산면 청년협동조합 대표를 또 맡게 되셨나요?
4: 아, 네. 저도 사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0: 근데 네 그냥 원래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녔었는데요.
1: 네.
0: 네 제가 논문을 쓰던 학기에 그 충북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좀 한가롭게 농촌에서 논문을 써볼까 싶어서 한 5년 전에 2011년도에 내려왔었어요.
1: 네.
0: 네. 근데 물론 여기 막상 내려왔더니 이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논문은 진짜 거들떠도 못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1: 그래요.
0: 네. 농사 하루를 하니까 네. 한 3일을 들어누워 있어야 되더라고요.
1: 안 하던 일이니까 힘들죠.
0: 네. 체력이 아 이런 체력이 또 필요했구나 싶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덕산에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있었었는데
1: 네.
0: 서울에 다시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돌아가서도 계속 이 덕산 풍경들이 아른거려서 한 23년도 3년 전에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1: 네. 그러다가 뭐 어떻게
0: 네.
1: 이제
0: 그러다가 저희가 그 매해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저처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참가했던 청년들이 모여요.
1: 네.
0: 그래서 다시 끝나면은 도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살게 된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있는데 여기서 그럼 좀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자. 네, 청년들끼리 뭐 모임은 이렇게 소소하게는 있었는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로 뭔가를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됐었고요.
1: 예.
0: 네, 제가 또 그 사이에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기 동네에 배드민턴도 나갔는데 뭐 나가다 보니까 동아리 회장, 아, 그 총무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또 부르는 데를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도 하게 되고 이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너가 대표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대표를 맡게 돼서
1: 그러시군요. 듣기로 이제 뭐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 대표님처럼 덕산면에 이주한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주로 이제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아주 각양각색 다양한 일을 하다가 내려온 걸로 들었는데
0: 네.
1: 요즘 이제 MZ세대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어쨌든 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0: 네.
1: 이렇게 도시에서 왕성하게 어쨌든 활동하던 분들이 덕산면에 그 정착한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농촌이 그냥 그 고향이 도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농촌 자체가 갖고 있는 모습이나 풍경들을 좀 그리워하더라고요.
1: 아하.
0: 그래서 농촌이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살아보기라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오기도 하고
1: 네.
0: 아니면 본격적으로 일경험을 이미 뭐 자영업을 해봤던지 아니면은 뭐 창업을 준비해보거나 뭐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농촌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농사니까 농사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잘 모르는 기술의 영역이니까 이제 그런 쪽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또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그냥 저희 뭔가 분위기가 여기에서는 사실 돈을 벌거나 뭔가 권력을 얻거나 뭔가 대단한 뭐 회사에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곳에서 쓰는 샴푸, 비누, 뭐 치약 이런 거 내 손으로 만들어서 좀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1: 아 직접 첫 만들어서?
0: 네, 어허. 첫 작물들을 키워서 오이가 자라는 가지나 토마토가 자라는 이 기쁨을 뭔가 흙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물밖에 안 줬는데
1: 네.
0: 비가 오면 물도 안 주는데 이렇게 너무 자라주는 게 고맙네.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1: 그래요.
0: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니 그나저나 뭐 집이나 뭐 작업장 혹은 아까 뭐 모두 심으셨다고 했는데 농사 지을 곳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0: 여기가 되게 저도 신기한 게 부동산을 통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모르는 분이어도 무조건 인사하자. 그래서 인사하고 또 이장님이나 또 특히 뭐 부녀회장님들은 굳이 또 바카스 하나 들고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뭐 어디서 왔니 어떻게 왔니 여기서 뭐 할 거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1: 네.
0: 뭐 아 저희 좀 집을 구하고 싶다 여기서 뭘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면은 약간 되게 아련하게 봐주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뭐 그러다가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집 여기 집 나왔다는데 너 한번 보러 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1: 네.
0: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땅은 너무 많은데 거기 그냥 한번 농사 지어봐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래요. 이게 참 이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대견하고 어쨌든.

0: 이 청년들이 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마을에도 좀 활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돌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을 주민분들하고는 얘기 들어보니까 잘 어울리고 계신 것 같아요.
1: 오, 사실 더 격이 있기는 해요. 뭔가 저희는 사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기도 하고 막 배운다면 그래도 약을 최대한 안 치고는 싶은데
0: 네.
1: 이게 잡초가 나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 어르신들은 땅을 만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0: 아하, 예.
1: 지저분해 보이고 깔끔하지 네. 못하다.
0: 그럴
1: 이렇게
0: 수 있죠.
1: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 저희가 좀 그거를 아 근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좀 애교도 부리고
0: 네.
1: 그래도 아 지저분해 얼른 쳐 이러면은 거의 울면서 약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아 저희대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0: 네.
1: 그걸 좀 그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작물들이 자라면은
0: 네.
1: 뭐 감자나 고추나 뭐 브로콜리 적재 이런 거 만들면은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러 가거나
0: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방문 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보게 되고
0: 네.
1: 또 그냥 갔을 때 절대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믹스커피를 대접으로 타주시는데 그거를 다 먹어야
0: 진하게 타시죠. 진하게
1: 네, 너무 진해서 다들 너무 달고 막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도 네. 이제 끝까지 먹고 얘기 나누고 부침개 해주시면 부침개 먹고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0: 네.
1: 그래도 저 친구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0: 그래요. 아니 뭐 축제도 열었다면서요.
1: 맞아요. 여기 월악산이 송이가 유명해가지고
0: 네.
1: 저희도 사실 송이를 먹어보고 싶기도 했었고
0: 네.
1: 송이를 딸 수 있는 권리가 그 마을에 되게 오래 살아야지만 좀 있는 권리여가지고
0: 아 아무나 딸 수는 없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채취를 저희가 못하니까 그럼 채취하신 거를 저희가 축제 때 사서 관광객분들에게도 이렇게 맛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뭐 저희는 저희대로 뭐 지역에 예술하는 친구들이나 음악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트럭을 무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공연도 열고 그러면서 그때 한 끼 정도는 마을 어르신 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 시간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갖자 이렇게 해서 매해 열리다가 뭐 또 힘들면은 또 한 해 쉬어가기도 하고 아하, 그렇습니다.
0: 좋네요. 아이 잘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 이렇게 마을에 뭐 활기만 불어넣는 게 아니라
1: 네.
0: 지역에 아주 보탬이 되는 활동들도 많이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저희가 되게 귀한 기회로 월악산 국립공원과 함께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제철 한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농부들이 지은 작물들로 그 소풍 도시락을 만들어서 탐방객분들에게는 이제 재료 설명을 저희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어떻게 따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는데요. 뭐 저희가 땅주름 날 때는 산나물 원정대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걸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유부롤 초밥을 만들었어요.
0: 아하.
1: 이러면서 덕산 소개도 하고
0: 네.
1: 덕산은 양채가 유명한데요. 양채는 서양채소라고 해서 그게 양채래요. 막 이렇게 해서 뭐
0: 네.
1: 적채 브로콜리 유명하고 그거 활용해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브로콜리 스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색다른 미식 경험을 탐방객분들에게 드려보자라고 감사히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거 뭐 저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월악산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그냥 등산만 하고 올 게 아니라 또 뭐 그저 향토 음식점에서 보통 식사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까 어르신들 볼 때 이 청년들이 와서 물론 뭐 잡초는 좀 안 뽑고 하지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 그래도 이제 얼마나 기특해 보이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제철 한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들어보니까 참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0: 아하.
1: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저희를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담당자분이 막 청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0: 아하.
1: 라고 인터넷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옛날에 기사화 되었던 걸 찾아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거를 또 해봐라. 근데 저희는 사실 초반에는 무섭다. 단체 음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음식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 청년들이 여기 왔을 때 이거 통해서 좀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되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득을 또 해주셔서
0: 네.
1: 저희가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0: 아, 좋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요즘 청년 세대 특징 중 하나가 또 자연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된 네. 활동도 좀 하고 계시다고요?
1: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나를 돌보는 일이 마을을 돌보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좀 지친 이 마음들을 덕산에서 충분히 자연과 함께 좀 돌보면서 마을도 한번 돌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0: 네.
1: 도시에서는 이제 줍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희도 산책하면서 그냥 봉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또 쓰레기도 줍고 이러면 이제 좀 마을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좀 저희끼리는 이곳에서는 최대한 좀 플라스틱을 만들어보지 말자. 이곳에서 쓰는 샴푸나 비누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좀 다급자족 라이프를 작게나마 실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0: 그렇군요. 하여간 직거래 마켓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1: 네.
0: 앞으로도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꼭 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1: 저희가 올해에는 조금 여태까지는 잘 농촌에 즐겼다면은 농촌에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안 해본 좀 모험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좀 지금은 안 쓰는 공장을 빌려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올리브유 말고 국내산 우리가 농사 지은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만들어서 팔아보자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0: 좋네요.
1: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품이 나오면 얼른 찾아가가지고 이걸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0: 네.
1: 아직 제품 이름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언젠가 제천에서 덕산에서 청년들이 농사 지어서 들기름을 짰대라고 하면은 한번 사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꼭 사겠습니다. 네.
1: 한번 사주십시오.
0: 예, 아마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많은 걸 느낀 청년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박유미 대표 목소리 들으면서 반가운 친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충북 월악산 자락에 귀촌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천시 덕산면 청년협동조합 박유미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특한 청년들이에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쉼터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이스터 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가스 1호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의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 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의 주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랙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E.T.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포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8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3년에 데뷔작인 변호인으로 관객 천만을 넘은 첫 감독이죠. 청룡, 백상, 대종상을 모두 휩쓸면서 데뷔와 함께 스타 감독이 된 양우석 감독을 만납니다. 변호인 이후에는 남북 대치 상황을 담은 강철비, 가족의 고민을 담은 대가족 등을 제작했는데요. 양우석 감독은 지금 한국 영화계는 흔들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K컬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영화의 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양우석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양우석입니다.
0: 네, 우리 양우석 감독님은 뭐 아실 거예요. 데뷔작으로 천만을 넘기신 분이세요. 나 변호인이라는 영화. 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와, 데뷔작이 천만인 감독은 감독님이 처음이시죠? 그 이후에 누가 있으셨어요?
1: 부산행 찍으신 연상호 감독님도 데뷔작으로
0: 그러네요.
1: 넘기셨고.
0: 네네. 네. 딱 두 분인 거죠, 아직.
1: 그 다음에 저 그 범죄도시
0: 아, 또 나오나요?
1: 네, 감독님도
0: 네.
1: 네, 어쨌든 아, 범죄도시로
0: 그렇군요.
1: 범죄도시 3인가
0: 네네. 예. 데뷔작으로 처음 어쨌든 양우석 감독님이
1: 이제 꽤 많으세요.
0: 예. 이제 좀 예. 늘어났습니다만 예. 처음입니다. 그 진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기분이 실감이 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1: 글쎄요, 뭐 스타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생각도 아예 못 해봤던 것 같고요.
0: 네.
1: 그 어쨌든 뭐 개봉이 됐고 어쨌든 예. 관객분들이 좀 봐주시고.
0: 네.
1: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건 이제 혹시 어찌됐든 실존 인물에서 어찌됐든 모티브를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오해를 풀려고 만들었는데 오해를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가 그래서 관객분들이 네. 많이 봐주시고 어찌됐든 적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셔서 뭐 그거에 대한 안도함과 감사함이 컸지
0: 네.
1: 다른 생각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배우님도
0: 네.
1: 제작사도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또 반응이 있고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를 만드셔서 이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영화계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 천만이 영화가 또 나왔어요. 왕가 사는 남자가 나왔는데 지금 영화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사인데 얼마 전에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영화의 현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뭐 긴급 제안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1: 뭐 폐가 있긴 합니다만 산업적으로는 지금 붕괴 중에 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붕괴 중에 있다.
1: 예, 예.
0: 지금 무너지고 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 지금 K 콘텐츠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1: 이게 뭐 영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어찌됐든 추세에서 밀려났다. 글로벌적인 어찌됐든 큰 추세에서 밀려나면서 거기에 지금 적응을 못한 것들이 지금 방송, 영화 뭐 전방위적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이 지금 뭐 좀 밀어닥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업 전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인식입니다.
0: 네. 지금 추세에서 밀려나고 있다는데 어떤 추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1: 크게 이건 이제 뭐 제가 이 용어에 있어서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네. 월가에서 쓰는 말이니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말들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 네, 디지털 제국.
1: 그렇죠. 네.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네. 말이 이제 저쪽에서는 완전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이제 어찌되든 발견되고 나서
0: 네.
1: 어찌되든 인터넷이 퍼지고. 원래는 군사용 알파넷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가
0: 네.
1: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자 이제 인간에 풀리면서 인터넷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예측이 됐었어요. 웹 1.0, 웹 2.0, 웹 3.0 이제 이 얘기가 됐었고 뭐 점점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 웹 3.0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 어찌 됐든 디지털이 사실상 엄청난 대격변을 겪은 게 그때 코로나 1년은 다른 코로나가 없었던 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속도다라고 할 정도로 IT가 급격하게 네. 발전하고 급격하게 발전한 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찍은 돈이 어찌됐든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 일본 어찌됐든 기축통화국하고 준기축통화국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어찌됐든 너무 힘드니까
0: 지원금이 엄청 나왔죠.
1: 예, 지원금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때 찍은 돈 중에 지원금으로 나온 건 뭐 어찌됐든 국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에서 40%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60%는 이제 어찌됐든 금융권으로 흘려 들어가서 이제 제투자가 됐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이쪽 디지털 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자그마치 뭐 각자에 따라서 추산은 다르지만 4경에서 6경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찍혀서 예.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도 초월할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이쪽으로 돌다 보니 사실 AI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그때 흘러 들어간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업이 일종의 이쪽으로 연관이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임페리즘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이 드디어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국의 US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예. 게 돈마저도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플랫폼들을 거치지 않고
0: 네.
1: 그냥 콘텐츠인 돈이 그냥 온체인으로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 플랫폼도 이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0: 그럼 이 디지털화가 영상 산업에 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1: 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기회였던 거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전 세계에 어찌됐든 콘텐츠를 보여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고.
0: 예.
1: 그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찌됐든 일이랑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0: 헐리우드만큼은 아니지만은 예. 엄청나게 성장했죠.
1: 사실은 뭐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한류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K-게임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K-웹툰이라든지 이런 네. 건 이제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 추세에 잘 올라탔는데
0: 아.

0: 전체의 70%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럼 예전에는 이게 다 국내 회사들한테 오던 돈이 지금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즘의 디지털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 이제 네. 파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발생했는데 가속도가 붙은 건 코로나 때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죠.
1: 예.
0: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지상파 및 종편들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왔는데
1: 네.
0: 그 아예 기반 자체, 발판 자체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원래는 내가 다 벌던 돈인데 지금 70%가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30%라도 한국이 지키는 게 오히려 타국에선 부러워할 정도긴 하지만 어찌됐든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원래는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했었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돈 자체가 이제 증발이 된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영화산업도 어찌됐든 대기업, 이제 소수의 어찌됐든 대기업이 어찌됐든 한국의 영화산업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긴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찍은 돈하고 번 돈하고 싸워서 찍은 돈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몇 경을 찍은.
1: 그렇죠. 찍는 네, 속도를 네. 따라갈 수가 없죠.
0: 몇 경을 찍은 돈이 지금 네. 버티고 있는데 그 어찌되든 대기업들이 번 돈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투자한들 이 찍은 돈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자본 자체가 다 변하고 자본이 또 유통 시스템을 다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자본도 변했고 유통 시스템도 변했는데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령 뭐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를 저기 개봉해서 그 돈을 벌면 그것이 창작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 다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유통 비용에 다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0: 아니 오히려 유통은 지금 한국 우리가 주도해서 유통에 못 들어갔죠.
1: 못 들어갔죠.
0: 저는 오히려 가장 예. 크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1: 그렇죠. 예.
0: 영화도 글로벌 지금 온라인으로는 글로벌 온라인으로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해낸 거죠.
1: 아,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거시적으로 지금 이제 위기를
0: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이걸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자꾸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1: 답이 없네.
0: 제가 아까 붕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을 놓고 볼 때는 뭐 붕괴 중인 거는 뭐 틀림없는 네. 사실입니다.
1: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0: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네.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좋게 보시고 있긴 한데 많이들 보시고 있긴 한데 넷플릭스도 사실은 혁신가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의 사업 본질을 놓고 보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1: 네.
0: 이건 사실 몇십 년 전에 한국이 제일 잘하던 거였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넷플릭스를 창업하신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뭐하고 싸웠냐면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임페리얼즘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임페리얼즘은 항상 소비자 혹은 관객 혹은 이런 분들한테 먼저 프렌들리 하셨어요. 굉장히.
1: 네.
0: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볼 때 자꾸 공급자 중심에서 보거든요.
1: 아.
0: 이 시각 안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못 버린다고 보는 게 리드 헤스팅스는 그때 넷플릭스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참고로 미국에서도 콘텐츠,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장 호황일 때가 그 소위 말해서 미드 시절 기억나시죠?
1: 네, 네.
0: 뭐 HBO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셨냐면 지금도 미국의 스포츠 채널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ESPN을 보신다라고 하면 ESPN에 한 뭐 $150쯤 내시면 ESPN을 다 보세요.
1: 네.
0: 근데 NBA 결승전, NFL 결승전 이런 거는 또 따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1: 아.
0: 그때 이제 HBO도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미드를 쭉 보시는데 이제 값비싼 그런 드라마들은 따로 또 결제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케이블 쪽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닐까라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지 인데도 불구하고 리드 헤이스팅스가 기가 막힌 마케팅 용어를 들고 나오죠. OTT라고.
1: 네.
0: 그게 오버 더 톱. 그 톱이 셋톱박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셋톱박스에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데 우리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저게 쓰신 돈에 뭐 몇십 분의 일로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필이 된 거죠.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플랫폼을 만드는데 넷플릭스도 자리 잡는 데까지 거의 20년 걸린 겁니다.
1: 예. 아, 지금 거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이게 어디서 출발됐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0: 뭘 해야 되지라는
1: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그 플랫폼들이 독점 사업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플랫폼들이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0: 네.
1: 플랫폼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하셔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시고 많은 분들이 보는 그걸 이제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웹 3.0이라고 예언이 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도 사실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0: 예.
1: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올릴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또 유튜브고 물론 이제 뭐 유튜브가 만드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은 내려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올리고 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유통망 꼭 한국이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라인 유통망,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특히 이제 미국이 짠 이제 빅테크들이 만드는 아주 촘촘한 온라인 유통망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거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전략. 그 다음에 거기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해서 작품을 계속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요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왜냐면 지금 방송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가 우리 네. KBS나 뭐 다른 MBC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률 1위를 하고 뭐 시청률이 몇 얼마가 나와도 의미가 없는 게 광고료 자체가 줄어서
0: 예.
1: 더 버는 건 없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혁신이라는 걸 해야죠.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자본을 모으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파이가 줄고 있는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장도 궁극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스크린 수 자체가.
0: 네. 그럼 파이가 줄고 있는 이 시장에서 스크린은 줄어들고 그러면 영화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주장하고 저기 내세우는 어떤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근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케이팝이 지금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 케이팝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0: 네.
1: 그게 많은 분들이 들어서도 있지만 케이팝이 10년 전보다 막대한 이제 자본을 벌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애플 뮤직 같은 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글로벌 유통망을 너무 잘 이용을 하셔서 케이팝은 지금 위상까지 가신 거고.
0: 네.
1: 거기다가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제 콘텐츠도 같이 붙이고 팬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이제 적극적으로 예. 이제 공존할 방법을 찾으시면서 지금 K-POP 이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K-POP이나 K-웹툰이나 K-게임에서 성공했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뭘 뭐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0: 네.
1: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에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지구상에 또 몇 나라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미국하고 한국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잘.
0: 지금 뭐 극장 뭐 배급사들이 뭐 어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서 뭐 한국 영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 하는데 이런 큰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지역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1: 대기업이 결국은 전 실기한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사실은 우리 영화 산업에만 국한돼서 말한다고 하면
0: 네.
1: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한번 망했었다라는 인식을 한번 하자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비디오 가게가 2만 3천 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0: 다 없어졌죠. 예. 예.
1: 사실은 그때 우리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선진국에 아직은 못 들어갈 때여서
0: 네.
1: 비디오 산업이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영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극장 밖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에서 벌어들이는 부가판권이 3배쯤 됐어요.
0: 네, 네.
1: 근데 우리는 부가판권이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만큼 세련되지 못해서 한 0.7에서 1 정도 벌었거든요. 극장 1이라면 0.7에서 1 정도를 부가판권에서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어느 날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나라였으면 아예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그때 증발을 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마침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막 이제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0: 네.
1: 그 대기업들이 만들어내신. 그래서 이 확 늘어난 스크린 수가 어찌된 관객들을 많이 흡수하시면서 사실 이제 영화 산업이 다시 부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부가판권 시장은 그때 이미 사망을 한 거거든요.
0: 네, 네.
1: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이제 부가판권 시장은 저는 사실은 그때 이미 반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부가판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극장에서 어찌됐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회수가 되니까 그냥 극장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0: 네, 네.
1: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작품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0: 예.
1: 그 여기에 대한 적응을 극장만 이제 계속 바라본 채로 몇십 년을 오다 보니 극장만 아직도 바라보는 거죠. 이 시각을 한번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그 영화 산업을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는 그 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저도 돌이켜보면 네. 제가 영화를 모르긴 몰라도 한 만 편 이상을 봤을 텐데
0: 네.
1: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한 1,000편 정도일 거예요. 그럼 9,000편 이상을 저도 극장이 아닌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디오를 많이 본 세대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보는 건 너무 바람직한 일이긴 하오나 저희 영화인 입장에선
0: 네.
1: 뭐 꼭 우리 영화를 극장에서만 봐야 되진 않는 거죠.
0: 예.
1: 네, 지금은 그리고 워낙 이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TV가 그 사이에 무심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0: 네.
1: 지금 어찌됐든 한국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0: 화질 엄청나죠.
1: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 일부 TV는 IMAX를 넘어갑니다.
0: 아,
1: 화질 자체가.
0: 그 정도로. 예. 뭐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1: 예, 예.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극장에 있는 화질이 TV보다 좋은가?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쉽사리 대답을 못 드릴 정도로
0: 네.
1: 그만큼 TV가 좋아졌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변화들, 그다음에 TV도 그동안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서 TV 자체도 온라인으로 옛날에 봤을 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생각하셨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TV를 다 보시잖아요.
0: 예.
1: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엔 98%가 그 해 98%가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보셨어요.
0: 네.
1: 지금은 거꾸로 돼서 아마 99.8% 정도가 아마 TV로 보실 겁니다.
0: 그렇죠. 유튜브도 예. 이제 TV로 다
1: 맞습니다.
0: 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면 아, 참 이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독립 영화든 또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자꾸 다양하게 나와서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영화가 나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뭐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작은 영화들이 숨 쉴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1: 그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이제 예. 그런 데이터가 돼서
0: 네.
1: 어느 서버에인가 올라가는 거죠.
0: 네.
1: 그럼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작은 영화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팬덤이 있는 영화들이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온라인 시대가 오고 어찌됐든 그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이 오자
0: 네.
1: 그동안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매스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해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옛날은 신문 혹은 방송에서 이게 좋아요라고 했던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재밌나? 이거 재밌나라는 걸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0: 선택의 폭이 예, 넓어졌어요. 예.
1: 그리고 뭐 그걸 예. 저희가 입소문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곤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확인하시고 보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작품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은 넓고 오히려 보기가 편하신 거죠.
0: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했는데요. 영화 산업의 굉장한 기회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기회인데 이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0: 네.
1: 이제 배급, 투자, 그다음에 유통. 어쨌든 배급 유통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극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1: 글로벌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어찌됐든 껍질 하나 깨기가 좀 힘들어 합니다, 다들.
0: 그러면 이제 배급이라든가 상영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 것들은 정책적인 것들은 어떤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자본 자체의 성격이
0: 네.
1: 지금은 극장에서 개봉할 목적이야라고 하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
0: 예.
1: 극장 중심으로 어쨌든 풀리고
0: 아.
1: 그리고 나서 이제 OTT를 가고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가고 이 순서로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자본 성격의 자체가 극장도 당연히 가는데 글로벌 온라인 이제 체인에다가도 올릴 거야라는
0: 네.
1: 생각의 자본이 들어오면 아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유통시키고 배급하는 방법이 바뀌겠죠.
0: 예.
1: 그래서 자본의 성격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본 어찌됐든 이제 유통 자본 기존에 해왔던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유통자본이 지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바꾸기가 힘드신 거죠.
0: 네.
1: 지금 자본의 성격과 배급의 성격과 그다음에 관객의 성격.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으로 나간다는 건 전 세계인 대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는지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인 것 같은데.
0: 그럼 극장용 콘텐츠와 어떤 OTT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콘텐츠가 가는 그 아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자본의 성격 이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하나로 지금 합쳐져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작품을 한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 혹은 영화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민들이 보면 한국인들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투입할 때 넷플릭스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는 아예 마인드가 다른 거죠. 셋업과 세팅값이 다르니까.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이만큼 보고 해외에서 이만큼 보면 돼. 제작비를 이 정도 넣으면 뭐 충분히 우리는 벌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작품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요 틈새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니.
0: 네.
1: 넷플릭스하고 이제 처음부터 세팅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0: 네,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좀 공론화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니까 일단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실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1: 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0: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자본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1: 그 뭐 어찌됐든 지금 영화 산업이 네. 생긴 지 거의 한 130년 예. 정도 됐고 그 이제 각 이제 저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콘텐츠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았나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다음 작품에 또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된 게 언제였나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웹 3.0하고도 딱 맞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직접 먼저 사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독이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서브스크립션으로 가고
0: 구독으로 가고
1: 예, 그다음에 이제 광고 베이스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순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걸 이제 홀드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0: 아, 차근차근 단계별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을 다시 살려낸다.
1: 예전보다는 네. 굉장히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DVD가 있었을 때
0: 네.
1: 헐리우드는 보통 이걸 한 3년 4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옛날처럼 비쌀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십몇 년 전 미드는 드라마 하나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편 50분짜리 한 편에 뭐 2, 3천 원씩 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웹툰이 성공한 예를 보면 웹툰 하나 보는데 200원 정도입니다.
0: 네, 네.
1: 예. 그리고 앞에 공짜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 정책이나 이런 파트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혁신을 좀 해낼 수 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자본의 문제, 기술의 문제, 유통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이제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 시간 지체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영화의 골든 타입을 잡아라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AI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산업에 과연 AI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한번 모시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영화 변호인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진단 해결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햇볕이 더해지며 경북 경산의 기온이 37.1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일부 경북 지역은 3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대전은 31.5도, 춘천 26.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지만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토요일에는 충청까지 확대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5: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코스닥은 4일 만에 800선을 회복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시장 상승 주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27.58포인트 상승한 7284.41에 코스닥은 45.45포인트 오른 829.43에 마감됐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27%대 급등하는 등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200만 원 회복한 가운데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를 필두로 MLCC 관련주, 2차전지와 정유주, 증권과 유통, 조선과 보험주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넷마블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상한가를 기록했고 광통신과 통신장비주, 반도체 장비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체납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름값 담합 시정과 체납 징수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가 늘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 4월에서 5월 7%대 감소했던 승용차 수출은 두 달 만에 6.1% 늘었습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 규모를 150조에서 200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오는 9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공급돼 청년 투자 기회를 늘리고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서민금융안정화 방안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수출 증가세와 소비 개선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면서도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낸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7호로에서 최근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서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 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통해 위장 탈세를 엄단하고 해외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하루에도 장중 7, 8%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자산의 상당수를 국내 증시에 쏟아붓던 개인 투자자의 불안감이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앞서 영국계 투자은행에서는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리밸런싱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룡 경제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어제 정말 극심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의 널뛰기 장세. 오늘은 계속 플러스에서만 놀았습니다. 코스피가 6.2% 오늘 급등을 해서 7,284. 당연히 매수 사이드가 발동됐고요.
1: 네.
2: 장중에 8.2%까지 가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되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7,400선대를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8%가 올라서 829로 마감됐는데 코스닥도 6%대까지 상승폭을 좀 넓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으면 코스닥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1: 네.
2: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도 변동성도 적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하여튼 코스닥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좋았던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미국의 6월 CPI가 예상치를 다 하회했다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심리를 좀, 특히 이제 이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에 대한 심리를 좀 안정시켰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위기가 완화됐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미국에서 하이닉스 ADR이 전날 9% 넘게 떨어졌다가 오늘은 27%나 폭등을 했습니다.
1: 많이 올랐네요.
2: 그 마침 오늘 이제 두 배짜리 레버리지가 출시가 돼서 거래가 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과도하게 급락을 하면서 본주와의 괴리가 50%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과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거 유입된 게 오늘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심리적으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단일 정부 레버리지 문제 이거 좀 보완 하라라고 금감원장이 지시를 직접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이 이제는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도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8.8% 올라서 208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장중에 217만 원까지 갔으니까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6%가 넘게 올라서 279,500원, 28만 원 근처까지 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다, 특히 소부장까지 다 좋은 모습이었고, 조방원전, 조선방산원전, 그다음에 전력설비 같은 이 주도 섹터들 여전히 다 괜찮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대부분 다 좋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1: 네.
2: 오늘 변동폭이 위쪽에서 놀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4-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것과 상승 그 고점과의 차이가 아무래도 개인들의 이 여러 가지 레버리지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제 많이 청산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변동성이 비교적 줄어들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됩니다.
1: 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변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네. ETF를 보완해라. 이걸 좀 자세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2: 예. 대통령의 얘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보완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 이렇게 금감원장이 지시를 했고요.
1: 네.
2: 뭐 사실 예상은 못했던 주제였나 봅니다. 금감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당황했었다 이런 뭐 기사의 일부 내용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서 아마 조만간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좀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이렇게 과연 가는 게 적절했냐라는 그런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이거를 지목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기 전에 좀 대책이 뭔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그래서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1: 네.
2: 지난 14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운용사들을 불러서 실무자들을 불러서 대책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그 다음 날 15일 오전에 긴급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0: 감독 당국은 되게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운영업계는 운영업계대로 이래저래 좀 바쁜 그런 상황이다라는 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갑자기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나도 딱히 이런 시장의 상황을 좀 안정시킬 만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게 지난 5월 말에 단일 종목 레버리 출시된 이후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증거금 부족으로 마진콜이 발생한 이 계좌가 120만 개 또 위험 경고를 받은 계좌가 150만 개 안팎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이들 계좌의 또 60% 이상이 2030 등이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렇군요. 층들이 상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실률이 지금 가장 많은 종목은 60%를 넘어선 종목도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새 반대 매매가 나타난 그 누적 금액이 1조 원을 좀 넘고 해서 추정 손실만 1조 2천억 이상 나온다 뭐 등등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감독당 입장에서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효과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좀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감독당국이 계속 의사결정 즉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대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삼성전자도 미국의 ADR을 상장 네. 추진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바로 부인했습니까?
0: 예 네, 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뭐 후속 보도도 있고 해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제 오후에 블룸버그에서 이 보도가 나왔고 블룸버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삼성이 ADR 발행을 위해서 여러 투자 은행들과 지금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다. 뭐 주관사 선정이나 이런 뭐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어쨌든 블룸버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쏠리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바로 그런 일 없다 부인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또 일부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삼성이 내부적으로 ADR 발행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실무 절차까지 점검했다라는 게 지금
1: 그래요
0: 확인이 된 것으로 나왔고요. 이를테면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경영진이 관련 부서 뭐 재무 파트 또 IR 파트가 되겠죠. ADR 발행 한번 가능성 여부 검토해봐 이렇게 오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절차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요게 이제 파악이 좀 된 건데요. 뭐 약간 사전 스터디 정도 수준이었던 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아마 이게 밖으로 새나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하이닉스 측에다가 너네 ADR 상장 어떻게 준비했니라고 이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1: 물어볼만하죠.
0: 아, 같은 업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게 좀 더 얘기가 흘러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장의 반응은 오늘 나온 시장의 반응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공식 부인했지만 향후에 ADR 발행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미국 상장설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좀 약간 부인하는 맞아요. 입장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내부 의사결정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신고 거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장까지 이렇게 오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약간 안개 속에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시장에서 좀 반도체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게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액분설 즉 액면 분할 관련된 이 부분도
1: 네.
0: 하이닉스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시기만 적절한 때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네. 게 국민성장펀드인데 네. 이 공급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요?
0: 예, 오늘 코스닥이 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더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0: 일단 오늘 금융위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원래 5년간 150조 공급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 50조 원을 더 늘려서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조 원씩 투자를 할 게 이제 4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도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 우주 항공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규 전략 산업까지 좀 확대하겠다. 이거는 되게 시장에서도 반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장기적이면서도 성장 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오늘 금융위 발표 내용에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또 3조 원 수준의 직접 지분 투자도 연 5조 원으로 이제 2조 원 이상도 확대를 해서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을 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직접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밝혔고요. 또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는 9월 달에 이제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6천억 정도 규모로 출시할 예정인데
1: 네.
0: 여기에서 서민 배정 비중을 전에는 2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반 수준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의 가입 기회, 즉 국민참여펀드 가입 기회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4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코스피가 한 달도 안 된 지금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탓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놓친 탓이다. 뭐 여러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대로 국내 증시는 반등하지 않는 건지 또 익절을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시네요.
2: 아, 그때 두 달 전이었나? 네. 와서 근데 우리 최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최 대표님이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2: 네, 그때 사실 저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한 게 시장이 너무너무 뜨거운 건 좋은데 그 레버리지 ETF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인간 지표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좀 뒤늦게 너무 과열되거나 사람들이 좀 뒤늦게 뛰어드는 그 기분을 되게 많이 느껴서
1: 네.
2: 그러니까 시장의 뭐 이렇게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걱정할 건 전혀 없는 시장인데 왜냐하면 뭐 순매수도 엄청났지만 우리 개인들의 순매수도 엄청났지만 실적도 되게 잘 났잖아요.
1: 네.
2: 예, 여기다가 또 스페이스X 상장에 또 SK하이닉스 ADR 그 미국의 이제 예탁증서 상장까지 줄줄이 호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때 되게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 생각하니까 아, 개별 종목 레버리지가 좀 시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중시키고
1: 네, 그렇군요.
2: 또 여기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손실을 입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아 이게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구나. 근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야 분석이 되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참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1: 네.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는 것이 인간 지표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 네, 그건 아니고요. 그때 최 대표가 이제 끝나고 네. 아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1: 네.
2: 아,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다들 밝게만 보는데 왜 난 이렇게 걱정을 하나. 그 정체 모를 불안감을 이야기한 거니까 당연히 별로 근거가 없잖아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1: 시장에 오래 계신 분이 느끼는 이제 그 촉이 오신 거군요.
2: 촉이자 네. 뭔가 찝찝함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고 갔지만 가는 길에 이제 최 대표님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 아, 내가 근거 없이 너무 불안한 건가 또 너무 시장이 잘 가면 괜히 걱정부터 하는 그 경제 분석가 옛날 이제 경제 분석가 시절의 습관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0: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실제로 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건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1: 일단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게 상장될 게 좀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5월 말 그렇게 6월 초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0: 네.
1: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안 그래도 좀 너무 과열돼 있던 상태에서 뭐 외부 악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장중에 8% 이상 폭락하면 이게 주식이 잠깐 거래 중지되는 게 올해 7번 있었는데
0: 네.
1: 6월에 3번, 7월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좀 착실한 욕구가 꽤 시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한 달에 외국인이 거의 50조를 두 달 연속 팔았으니까
0: 네.
1: 아직 이제 6월 데이터는 안 났지만 6월도 그 정도 팔았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순매수로 시장은 외국인 매도를 보란듯이 이겨내면서 상승하는데 이제 외부 재료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이제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게 우리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걸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0: 네.
1: 그 쉽게 얘기해서 뭐 오를 때는 이게 두 배씩 오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시장이 보합권만 가거나 아니면 잠깐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위아래 등락만 해도 이게 돈이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는 존재하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레버리지 상품에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여기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카운터 파티 그러니까 우리가 요 거래 두 배 레버리지에 천억이 돌았어요. 그러면 천억을 더 빌려서 2천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천억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빌려주는 요 거래 상대방이 대부분 전 세계 한 20개 정도 되는 투자은행이거나 우리나라 프라임 뱅커
0: 네.
1: 프라임 브로커라는 분들인데 요분들은 또 간밤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마음이 안 편찮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금융회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항상 뭘 하냐 하면 헷지라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포지션이 반대로 갔을 때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좀 억제하고 싶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0: 네.
1: 그래서 대부분 그 옵션이라는 걸 삽니다. 근데 이제 콜 옵션 이런 걸 사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옵션이니까 별 뭐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풋 옵션을 사죠.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 개별 종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상쇄시킬래 하는 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전부 이 거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지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0: 예.
1: 그 빅스 지수라는 게 우리만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온이나 레버리지 ETF로 전부 거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당장 런던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매매 상위 다섯 개를 봤더니
0: 네.
1: 전부 레버리지 ETF더라고요.
0: 우리 레버리지 ETF요?
1: 아, 그 우리도 나라. 거기 있어요.
0: 아.
1: 그중에 우리 것도 네. 있어요. 그 런던은 다섯 배도 있는 거 아시죠?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사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레버리지 열풍인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열풍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헤지 거래라는 게 어려워지니까 요 헤지 거래가 어려워진 걸 또 누구한테 전가하겠어요? 고객한테 전가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암묵적인 수수료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이런 그 ETF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최종 종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뭐 말도 못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냥 손실 안 보고 가난히 가지고 있어도 비용으로 녹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0: 그렇군요. 아니 저는 레버리지 ETF가 그러니까 본인 갖고 있는 것보다 두 배면 더 두 배를 그 빌려오는 것까지는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빌려준 쪽에서도 그거를 헷지하기 위해 가지고
1: 그렇죠.
0: 선물을 또 매도하고 막 이런 게 증폭된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1: 예, 보통은 옵션하죠.
0: 네, 아 옵션을요. 네.
1: 예, 그래서 이제 요새 뭐 그 V코스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0: 아, V코스피는 뭐 한국 증시 변동성.
1: 예, 한국 증시 네.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레벨입니다.
0: 아,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그런 거시적인 어떤 위기는 없는데 금융시장은 완전 위기 상황이었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달에 경상흑자 300억 불 나는 나라가
0: 네.
1: 뭐가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레버리지 상품에 너무나 큰 돈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시장에 이제 옛날 같았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건들이 이제 증폭되어 나타나고
0: 네.
1: 이 증폭된 거래들이 또 그 뒤에 연쇄적인 파생 거래 뭐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그날 종가가 끝난 다음에 장 끝나고 15분 동안 동시호가 매매하고 장외 거래할 때 그때 정산을 또 하는 거래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그 거래량을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너무 무서운 거죠. 그 시장이 급변하거나 잘못되는 경우에 이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가 거래를 수반하면서 아무튼 네. 뭐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돈이 녹는 왜냐면 비용으로 다 나가는 그런 네. 과정이 거쳐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원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 없는 추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주가 폭락하면 이제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의 주가가 두 배가 하락한 거에 따르는 충격들이 시장에 주는 게 1차적이고
0: 네.
1: 그거에 따라 또 우리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나는 자금의 입출입 규모가 더욱더 커지면서 이 거래를 또 해지하려는 거래들까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요새 그래서 사이드카가 막 30번씩 벌어지고 하는 게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의 어떤 뭐 이런 매매들 이런 것들도 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0: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발언도 하셨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투자협회라든가 금융 뭐 감독원 차원에서 관련해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고 있고 뭐 민간 증권사들 자발적으로 뭐 이런 거로 저런 걸 해라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거의 의미 없지 않을까.
0: 아
1: 왜냐하면
0: 네.
1: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레버리지 거래에 투자자가 한번 이렇게 돈을 넣고 여기서 또 어떤 강한 오늘 같은 날은 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날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15% 20%씩 오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 단기간 엄청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의 효과를 받고 특히 어제처럼 분위기 안 좋은 날 샀던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엄청난 도파민이 터진 거죠. 그렇죠.
0: 네.
1: 제가 찾았던 표현을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예, 도파민이 이제 저희들끼리 표현하자면 절여진다고 하는
0: 아.
1: 예, 그런 상태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상태에서 인덱스, 그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도 두 배 정도에서 규제하던 나라가 세상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우리가 허락해버리고 또 여기에 수십조 원, 뭐 일단 10조 원 이상은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 정도의 돈들이 여기 유입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에서 경험을 해버렸는데
0: 네.
1: 야 이건 이제 좀 자제하고 앞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들을 것인가.
0: 뭔가 어른이 술 담배를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아니면 뭐 네. 어떡하다 하다가 잘못된 경로로 유학 갔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약을 한.
0: 아, 그런 그 정도의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1: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그 고빈도 매매 및 단타 거래가 주는 도파민의 그 자극 레벨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0: 네.
1: 행동 경제학자들이 아무튼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도박 중독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자극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박 중독자들은 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 그 건드리면 안 되는 약물의 중독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 강세장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조정받을 때마다 그냥 SK하이닉스 한 주도 사고 SK하이닉스가 너무 비싸면 삼성전자 한 주도 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0: 네.
1: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와서 또 마이너스 신용 통장 이런 거 다 만들어와서 레버리지로 올인하며 여기서 지금 이제 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경험해버린 거죠.
0: 근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100개 넘게 있다고 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유난히 좀 이런 현상이 증폭된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1: 아 일단 그 홍콩에서 CSOP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가
0: 네.
1: 터졌던 게 이제 최대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출시 9개월 만에 우리 돈 20조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0: 아.
1: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됐습니다.
0: 홍콩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두 배 종목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 9개월 만에 세계 최대 레버리지가 됐어요?
1: 예. 그래서 단일 종목 중에서 세계 최대 레버리지가 됐고 이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 레버리지 상품들의 또 이 거래량이 네.

0: 우리 본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거래량의 상당 부분 3분의 1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날들도 있을 정도로 이 관련 매매가 그걸 저하할 정도로까지 커진 거니까
1: 네.
0: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레벨이 다르다 우리가. 즉 딴 나라는 거대한 시장 예를 들어 뭐 60조짜리 시가총액 시장에서 뭐 1조 달러짜리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체 시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제 7천조 뭐 8천조짜리 시장에서
1: 네.
0: 하루에도 몇십 조 이상 이게 여기서 거래가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두 종목이 60%를 차지하는데
1: 네.
0: 그 60%를 차지하는 종목 거래의 또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이 관련 거래 해치 거래가 차지하게 되는 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1: 네.
0: 훨씬 심한 거죠.
1: 그러니까 한국은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두 배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비중도 60%나 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뭐 외국의 경우에 뭐 테슬라 레버리지가 있던 무슨 레버리지가 있던 시총 60%는 아니지 않습니까?
0: 다 1% 안팎이죠.
1: 그러면은 이제 이 사태가 뭐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 원래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려는 그런 취지도 뭐 환율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이후에 그러면은 그런 효과라도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0: 전혀 없었죠. 환율 더 올랐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제 왜 환율이 더 올랐냐면 글로벌 펜션 펀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입니다.
1: 네.
0: 글로벌 연기금이 전체 운영 자산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하냐에 따르지만 대략 60조에서 80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로벌 주식 절반 정도 그 편입한다고 하면 30조에서 40조 달러 정도를 편입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안분 배분해서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적게 투자해도 한 4천억 불에서 많게는 한 8천억 불 가까이를 한국에 투자하는 셈인데 저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3배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1: 네.
0: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급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위험 신호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연금 본부장인데
1: 네.
0: 요새 우리 왜 이렇게 저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커졌어? 저기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고 저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종목들인데 수익률도 되게 높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 그럼 좀 줄여.
1: 네.
0: 이렇게 근데 된 거죠.
1: 근데 대표님 역시 연금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금을 그 묘사한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약간 느껴지긴 했습니다.
0: 늘 뭘 네. 그 매주 투자위원회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이런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 펀드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0: 굉장히 싫어하죠.
1: 네.
0: 왜냐하면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을 자꾸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7년에 2000포인트 돼서 작년 이맘때 2200이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20년 동안 계속 언제가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던 거에다가 주가 뭐 많게는 8배, 6배 정도 오르면서 변동성까지 커지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로 홍콩에 몰려있던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효과, 그러니까 한국에 유입되는 효과보다는 한국에 투자돼 있던 글로벌 펜션 펀드들의 차익 실현 또는 리밸런싱 욕구를 더욱더 자극한 면이 더 크다고 봐야죠.
1: 그 외국인의 이제 가열찬 매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레버리지 ETF가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가 시장에 던져졌는데 오늘 대통령이 보완책을 내라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뭐 예상하시기에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0: 아니 빨리 없애는 게 낫다.
1: 차라리 빨리 없애는 게 낫다.
0: 저는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타이밍 너무 안 좋았고,
1: 네.
0: 그리고 뜻하지 못한 부작용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일단 홍콩에 상장돼 있는 CSOP 상품이야 우리가 폐지할 방법은 없지만,
1: 네.
0: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동조화돼서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낸 건 좀 그때 실수였다 인정하고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1년에 100개 이상의 ETF들이 상장 폐지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조건들 중에 상당수가 그 MP 그러니까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뭐 코스피 200 또는 뭐 코스닥 지수 같은 아주 중요한 시장의 지수와의 괴리율이 어떻게 되거나
1: 네.
0: 이런 규정들 또는

0: 이제 운영 규모가 너무 적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계속 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여러 개별 종목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제가 봤을 때 이론가 대비 굉장히 괴리율이 높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삼성전자 오늘 4% 올랐으면 곱하기 4 해서 그냥 기준가로 생각하고 삼성전자 오늘 4% 빠지면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가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거랑 네. 실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1: 네, 여러 가지 마찰 비용이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네네. 예, 마찰 비용이 대단히 크니까. 근데 네. 그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 상품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사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 SK가 SK 하이닉스가 60%를 차지하는데 그럼 코스피 200 레버리지면 결국 네. 반도체 두 배 레버리지지.
1: 네.
0: 뭘 그렇게 단일 상품까지 만들어 줬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또 외환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된 것도 전혀 없다라면
1: 네.
0: 이 차제 한번 잘 이 제가 너무 뭐 이 한쪽 극단에 있는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건가가 저는 떠오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조건 10억 이상이어야 자산 조건 10억 이상이어야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탁 자산이 뭐 몇 억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분이 그동안에 매매했던 1년간의 매매 횟수가 10회 이상이라면 매수를 못하게 한다든가 등등 별의별 생각을 저도 다 해봤는데 이게 다 규제가
1: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규제가 너무 남용되는 그리고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걸 주장하느냐에 대한 근거도 박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안이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1: 네. 근데 이제 홍 대표님 얘기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천덕예님이 콩으로 보내셨는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더 큰 피해자 양산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또 김성수님도 콩으로 듣고 계신데 요즘 주식 시장의 등락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집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반대로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관측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민도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또 외국계에서 굉장히 지적을 하는 게 국민연금 리밸런싱이고 또 홍춘욱 대표님이 국민연금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상반기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면서 또 한국 증시 병동성이 커졌다 뭐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0: 워낙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의 국민연금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팔고 자산 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사는 뭐냐면 정상 궤도로 돌아갈 거라는 걸 믿는 평균액이 투자자로서 행동해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전체 국민연금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뭐 15%.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제 이런 게 공식적인 룰로 갖고 있었던 거죠.
1: 네.
0: 이거 왜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간단합니다. 연못의 고래라 그렇습니다.
1: 연못의 고래다.
0: 예, 그러니까 요만한 연못 하나에 돌고래 하나를 풀어놨습니다.
1: 아, 연금이 돌고래군요. 맞습니까?
0: 아, 예, 뭐 그러면 아니면 봄고래 할까요? 아, 아무튼 근데 봄고래니까 네. 연못에 들어가기 너무 크니까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죠.
1: 그 정도로 크군요.
0: 예, 그 정도로 크니까 이 돌고래의 모든 행동은 다 관찰당합니다. 그렇죠.
1: 네.
0: 이게 지금 한때 600조까지 국내 주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숨만 쉬어도 다 합니다. 자, 그러니 국민연금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한가일 때 팔고
1: 네.
0: 하한가일 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0: 네. 그렇죠. 네. 그래야만 국민연금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연금이 사면 상한가가 나고 안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면 하한가가 나겠죠.
1: 네. 뭐, 너무 거대하니까요.
0: 600, 아니, 600조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800조, 8000조 그러지만 거기에 7, 8% 이상을 국민연금이 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거의 10%씩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투자의 철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엄청난 불마켓 강세장일 때 팔고 약세장일 때 사는 거 말고는 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매매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올해 3, 4, 5월처럼 3월에 이제 바닥 찍고 4, 5, 6월처럼 역사상 최고 강세장일 때 못 팔았잖아요.
1: 아. 그러니 원래 그때 좀 팔았어야 되는데요.
0: 그렇죠. 네. 그 팔아도 티도 안 났겠죠. 아니 아까 지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모든 시중 자금들을 전부 주식이 다 빨아들이고 그때 질문하신 게 옛날에는 장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 주식에서 돈 빼서 부동산 가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였잖아요. 우리
1: 네.
0: 최상욱 대표가 좀 부동산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줄 정도로
1: 네.
0: 그때는 영문이 뭐 머니 무브 부동산에서 주식 가지 않겠냐고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이었는데

0: 한가할 때 팔고 한가할 때밖에 못 산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얼마 전에 한가할 때밖에 지금 다 전 종목 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1: 그런 SK 분위기 하이닉스, 속에서 그렇죠. 좀 들어왔었죠.
0: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상장 이후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그날 연금 입장에서는 줍줍할 수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그 하락률도 장후반으로 가면서 말아올릴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걸 지금 연금이 못하잖아요. 매매가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그러니까 사긴 사주는데 옛날처럼 하루에 몇 조씩 이렇게 못 사준단 말이죠.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버클레이즈 주장에서 외환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 네.
0: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1: 원래는 이제 장이 이렇게 급변동이 있을 때는 위아래에서 기관들이 좀 시장의 받쳐주죠. 조성자로 이제 등장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은 다 연금을 부르짖었는데 그 타이밍에 없었잖아요. 이제 연금 오십시오 했는데 연금이 안 나온 게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대략 한 6,500 정도라고 하면
1: 네.
0: 이제 연금이 팔진 않아도 되는 레벨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1: 아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0: 예, 비중이 그렇죠.
1: 네네.
0: 그렇지만 이제 뭐 여기서 더 빠진들 살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상하단으로 목표 비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1: 네.
0: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목표 비중을 이제 20%까지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1: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20%까지 올라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또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5% 6% 정도까지.
1: 최대 25에서 26%
0: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사는데 네. 6월 말에는 제가 추산했을 때는 30%였거든요.
1: 6월 말에는 아예 넘어버렸네요.
0: 한 5%포인트 네. 넘은 거죠.
1: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에서 얼마를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군요.
0: 뭐 최소 100조 정도 팔았어야 되죠.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증시가 갑자기 거기서 25%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1: 네.
0: 이제 그만큼은 안 팔아도 되는 정도지 사줄 수는 없는. 아직도 여전히 상단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목표 비중 대비 상단 쪽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상단 쪽이지
1: 네.
0: 하단이면 사주는데 상단이니까 아직은 못 사주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도 국민연금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시장에 그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만 해야 되는 겁니까?
0: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내 내부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안 주고 좀 매매를 좀 하라고
1: 네.
0: 내부에서 이제 자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당연히 다른 상위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특정 종목 거래량이 100이다.
1: 네.
0: 100억이다 그러면 연금이 거기서 10억 넘지 마.
1: 아,
0: 예, 아까 그
1: 3연 이상을 티나게 하면 안
0: 그렇죠.
1: 되겠네요.
0: 그렇죠. 3연 상한가 이걸 네. 만들지 말자. 팔더라도 또 10% 안쪽에서 팔자. 그러니까 되게 그 모르게 우리가 네. 오리가 동동 떠 있지만 발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밑에서 연금이 엄청 잘게 매매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1: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이제 사면 상한가는 사상, 팔면 하한가니까 팔하니까 사상 팔하네요. 연금이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생겨가지고 수급을 의식하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연금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합니까? 다른
0: 예, 그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이고요. 일본은 네. 그 국내 주식 비중, 일본 국내 주식 비중이 25%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죄다. 그냥 거의 자기 자국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투자는 하진 않죠.
1: 네.
0: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연못의 고래 효과 때문에. 네. 이게 너무 그 각국마다 다 연금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만 해도 올해 연말 이대로 이 주가에서 그냥 조금만 잘 버티고 하면 1800조 200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1년 2년 1년 GDP 규모를 운용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 큰 자산을 운용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자산의 운용을 좀 최대한 국내 경제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돈을 좀 벌게 해서 연금이 좀 불안감을 막아주고 하는
1: 네.
0: 그런 걸 좀 원하는 데들은 해외 자산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왔고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올해 목표 비중은 한 14% 미치였을 텐데
1: 네.
0: 그게 이제 작년에 주가 급등하면서부터 리밸런싱을 안 하고 하며 지금은 이제 20% 이상까지 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아주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자국 비중을 되게 높게 가지는 편이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한국이 굉장히 벤치마크 한다고 할까요? 이제
1: 네.
0: 좀 아, 여기처럼만 운영하면 정말 좋겠다 싶은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 공무원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교직원 기금 이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1: 네.
0: 인구는 2천만, 3천만으로 꽤 되면서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러면서 농산물 수출

0: 하거나 뭐 ASML 있고 그래가지고 네. 세계 경기는 되게 많이 타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벤치마크 대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나라들은 자국 주식을 거의 안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 운용 본부도 자국에 안 둘라고 애를 쓰고 그만큼 독립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가정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역설적으로 6, 7월에 그런 예. 엄청난 가격 조정이 좀 막혔겠네요.
0: 예, 그 아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너무 좀 큰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된 이유도
1: 네.
0: 연금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사실은 그냥 묻히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1: 그 정도는 이슈. 그러니까 고래가 다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0: 아유, 연금 정도 되는 고래가 네. 받아주면 이게 뭐 사실 연못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고래가 다 해주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퇴직연금의 기금화 관련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0: 아유 뭐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내 돈 좀 연금이 위탁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1: 네.
0: 이제 저희들이 지난 10년 그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2% 초반이거든요.
1: 네.
0: 우리 다
1: 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요?
0: 예, 우리 평균이 그래요.
1: 네.
0: 근데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8% 넘거든요. 게다가 뭐 비용도 엄청 적게 쓰잖아요. 연금은 그 연금 공단 직원들 뭐 해봐야 몇백 명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 몇천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저비용으로 달성해 주니까 거기처럼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투자의 아이디어인 거고 이제 연금 입장에서는 아, 돈 주면 우리가 운영해 주지.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계정을 좀 분리해놔야 여러 가지 문제들 섞이는 문제들 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독립기금화해서 연금처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가지고
0: 그렇죠.
1: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연금처럼 운영하자.
0: 거기다 퇴직금을 자기가 알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기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들끼리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그게 네. 용어는 어려운데 그 연금 상품을 뭘 살지 지정하지 않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구매가 되도록 이제 자동 오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걸어주는 거.
0: 그렇죠.
1: 예.
0: 그런 거고 일종의 자율주행처럼 만들어주는 걸 운용을 자율주행처럼 만들어주는 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우리나라는 그 어렵더라고요.
0: 예, 근데
1: 네.
0: 이제 우리나라는 그 디폴트 옵션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1: 아, 엉망이군요.
0: 예, 원금 보장형으로 돼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그냥 오토파일럿 자동 자율주행을 막히면은 예금으로만 가는군요.
0: 예,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게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아,
1: 네.
0: 모두 우리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이거 누가 설계했어를 하는 시스템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을 연금 스타일로 그리고 연금에서 뭐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기금 독립화되어 있는 기금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들을 좀 복제해서
1: 네.
0: 또는 뭐 ETF로 복제하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연금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 자기가 DC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
1: 네.
0: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다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은 대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 잘 안 되고 있죠.
1: 이유가 있나요?
0: 그게 이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 아이디어가 예. 진짜 몇 년 됐죠. 근데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참 많은
1: 그렇군요.
0: 예, 특히 우리 그 퇴직연금이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졌거든요.
1: 네.
0: 에,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 퇴직연금만큼 또 당연히 거기에 관련돼서 또 거기에 미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그러네요.
0: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물밑에서 해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1: 네.
0: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 주제로 우리 공청회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토론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2%대로 이 낮은 수익률로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하면 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릴까에 대한 토론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정부 요인들이 참가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
1: 네.
0: 하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이건 진짜 엄청난 자본 생산성의 문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최근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그런 하반기 기간에 대해서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니,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죠.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너무 돈이
1: 네.
0: 너무 사람들의 머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회복되면 너무 좋겠지.

0: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소나기가 좀 내려서 열을 식혀주고 하듯이 지금은 일단 좀 머리를 약간 식히는 기간 조정의 시간으로 가는 게 저는 확률이 높고 또 그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보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통상 기간 조정이라 하면 몇 개월 정도를
0: 두 달 정도를 보는 게 이제 앞에 우리가
1: 그 정도면 좀 잊고 잊어지나요?
0: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이 정도 변동성이 계속 노출되고 여기서 계속하면
1: 네.
0: 사실 그 뒤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1: 맞습니다. 요즘 되게 지쳐하시는 분이
0: 그렇습니다.
1: 많으세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쳐버리거든요. 그것보다 좀 어떻게든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발 사이드카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예, 그걸 위해 아까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남이원님이 콩으로 초복인데 삼계탕 드셨네. 오늘 초복이었군요. 삼계탕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는 대학생 아들과 열공할게요. 이렇게 하셨고요. 6252님은 문자로 좋은 주식 관로 열고 삼전 닉스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매일 들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가 쉽게 귀에 들어와요. 경제쇼 고마워요. 청취율 1등은 경제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강염 님이 콩으로 안녕하세요. 경제쇼 청취율 날아갑니다. 1위의 그날까지 보내셨고요. 2380님이 문자로 경제쇼를 듣는 저도 최고의 청취자이고 싶네요. 오늘도 귀 쫑긋 열고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900님이 문자로 KBS 1라디오 경제쇼 10여 년 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와, 바른 방송으로 올바른 투자 방향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에 대해서 홍준욱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뭘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가야지 그게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 이 책 관련해서 받으실 당첨자분들이 KBS 일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늦게 됐으니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해서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 따뜻하게 두면서 삭힌 우리의 전통 음료지요. 식혜에서 두 번째 음절의 해는 히읗의 모음 여의 예를 쓰는 것으로 초희자를 씁니다. 이것은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드는 식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때는 젓갈해 아이 애를 씁니다. 참고로 빚어 담근 술이나 식혜 따위가 익을 때 부글부글 괴면서 방울이 속으로 삭는 일을 가리켜 석임이라고 하는데요. 석임은 서 밑에 기역받침을 쓰고 뒤에 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방금 말씀드린 석임이 합해진 눈석임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석임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쓰러짐이란 뜻이고 눈석인 물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초가집 지붕에서 눈석인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초복인 오늘 삼계탕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는 그쳤지만 앞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흠뻑 내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오늘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었는데요. 반면에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웠습니다. 한낮에 경주가 37.6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36.2도, 대구는 3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25.7도에 그치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 더위가 덜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속에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경북과 강원 동해안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고 이틀 동안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 충청 남부와 경북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 관련 사항은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요 억제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2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정부가 6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며 그 흐름이 문재인 정부 대책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5월보다 0.13%포인트 높은 1.0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역시 올해 최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방의 상승률은 0.01%로 집계돼 올해 초보다 낮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대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를 제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모 경감을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이 사건을 별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범죄 피의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안은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오늘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됐습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124표 차로 당선되자 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후보 간 득표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8일 선거한 이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재검표 결과는 오후 6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은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 씨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호남과 제주도의 오전부터 충청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두고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이 제법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장마철 폭우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폭염도 곧 다가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을 만나서 여름철 안전관리와 노후 건축물 싱크홀 지하차도 안전을 위한 대책을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범죄 도시에선 속속 드러나는 장윤기 사건의 이면, 경찰의 은폐 의혹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10월 1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합니다. 그에 앞서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매듭 짓는 게 국회로서는 아주 큰 어떤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수기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엔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보안수사의 혜택은 여성, 장애인 등 철저히 사회적 약자에게 향합니다. 경찰이 덮으려 했던 광주 여고생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혔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한 것은 모두 검찰의 보안수사였습니다. 한 해 여성 범죄 피해자만 47만 명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 장애인 단체가 한 목소리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안수사는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1: 자, 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하는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 뭐 어저께 이제 뭐 홍기원 의원이라든지 저 김남희 의원인가요? 이런 분들 저 발의를 했죠. 거기 네. 뭐 검찰 출신 누구예요? 그 검사장 출신 의원도 들어가 있던데. 여하튼 11명이 이렇게 발의했는데 홍기원 의원 얘기는 공감하는 의원 훨씬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저 마이크 앞에서 했어요. 자, 전수민 대변인님.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직 당론은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5: 뭐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미 사실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죠. 당에서도.
1: 발표를 했죠.
5: 네, 근데
1: 그 문정복 최고위원도 아니 이게 왜 당론이 아니냐고 그러던데.
5: 네, 네. 당론이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네. 당에서 당론조차도 하나로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지금 혼란함을 보여주는 거라 사실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 네.
5: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전에도 아시다시피 당론으로 제가 발표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장인데 하지만 이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그 입장 하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그거에 대해서 완결이다. 검찰개혁의 완결이 우리는 이거를 완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결정한 게 맞고요. 대신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폐해,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폐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의 문제잖아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경찰의 문제점이 분명히 밝혀졌으면 이거를 기화로 경찰개혁을 하면 되는 거고 10월 달에 저희
1: 보안수사권 없이 네. 경찰 개혁만 하면 된다?
5: 아니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
1: 그거대로 논의하면
5: 왜냐하면 저희 경찰청과 중수청이 수사사법관 통해서 보안수사가 이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수청의 검사나 중수청의 수사사법관 시스템으로 기존의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이제 체제가 바뀌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보안수사권 자체가 있었을 때 김학의 사건 검사들로 인해서 은폐됐잖아요. 보안수사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고 김건희나 최은순의 주가 조작 사건 검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은폐되고 축소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못한다고 검찰에게 권력을 다시 이제 주는 게 그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다는 거죠.
1: 근데 이제 검찰 그 사실 뭐가 있었냐면 손지저 대변님
2: 네.
1: 최근에 뭐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온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그럼 어떤 대책이 있냐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그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은
2: 언론에다가
1: 검찰이 네. 언론에 알리면 된다.
2: 네.
1: 피사실 막 공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정말 다른 대책이 없나 이런 그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장윤기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폐해를 아시기 시작했죠. 경찰에게 이 권력을 몰아줬더니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그 보안수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뺏어서 경찰에게만 몰아줄 경우에 제2의 장윤기 사건,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법조계, 시민계, 뭐 여성계, 장애인계 모두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대 목소리 있는데 어떡할 거냐,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뭐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그러면 언론과 경찰이 뭐 이제 같이 유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이걸 조사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자명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경악스러운 것은 이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8월 17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 날짜입니다. 8월 17일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기 과정 이재명 대통령도 수기하라고 했거든요. 수기하지 않고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보안수사권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사실상 저는 이재명 정권이 비겁하게 두 손 두 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지켰어야 합니다. 이게 국민의 피해가 단 한 건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지켰어야 합니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의원들 일부가 바로 보안수사권이 이제 좀 허용되는 그런 그 범위 뭐 이런 네. 것들 뭐 그 여성이라든지 아동 노인 뭐 학대 범죄 뭐 이런 것들 하는 분위기. 자,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박지원 의원 하면 좀 촉이 좋다고 평이 나 계시잖아요. 풍향계라는 표현도 쓰고 뭐 정치 구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더기면 무서워 장못 당구냐 하면서 이거는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불과 며칠 전에 말하던 분이
5: 네.
1: 어젠가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는 이게 좀 충분히 숙의해야 된다.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저희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 느낌으로는 뭐냐면 그 의원들 여러 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저간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지금 기류가
5: 네.
1: 전당대회라고 해서 그냥 저거를 이거를 어떤 논쟁을 붙이지 않고
5: 네.
1: 전당대회는 어떻게 논쟁을 붙이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5: 네, 네.
1: 자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 저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하기 전에 이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니 뭐 여당에서 그 TF에서 올린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보니까 논의할 게 많대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5: 네.
1: 그러면 기류가 아 이거 그냥 넘어가진 않겠느냐 이런 기류 어떻게 보세요, 전수민 대변인?
5: 먼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1: 네.
5: 그 보안수사권 넘긴 이유가
1: 네.
5: 국회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국회에 맡기고 대신 책임도 져라. 였거든요. 그래서
1: 네.
5: 좀 지켜보시려고 했는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여성단체들 피해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도
1: 네.
5: 국민에 대한 설득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는 거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아마 박지원 그 정치구단 의원도 맨 처음 폐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의해서 폐해 이거는 결국엔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완성해야 될 과제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취지가 있었어도 70년이 넘는 검찰의 독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어도 또 다른 경찰에 의한 피해가 있으니 이거를 국민에게 좀 더 검찰개혁의 의도와 방향을 설득하고 더 경청하고 만들어 가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성호 장관이 직접 그래서 너무 입장이 궁금해서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
1: 네.
5: 장관님도 이거는 뭐 여러 그 범죄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국회 그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의 그 만약에 대안책이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안책을 얘기한 게
1: 네.
5: 언론에 알려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이거는 어느 국민 분들이 봐도 적절한 대안책은 아니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 이게 폐지를 얘기한다는 건 대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는 이대로 국회에 맡기면 안 되겠네. 적극적으로 정부라든가 뜻이 있는 사람 다시 재검토를 해야겠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금 기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어떤 그 쟁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괜히 긁어부스럼하고 정청래 의원에게 유리한 거고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도 총리직 그만두기 직전에 아 이거 정부의 입장이 이거다. 막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러고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류가 조금 변할 가능성이 무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그런다면 거기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같은 분들은 아마 이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그렇게 읽히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분석하기에는. 그렇다면 이게 화두로 던져지고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이 한번 이걸로 이 이슈로 정청래 의원과 한번 세게 붙어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안 올 거다.
5: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서 그 정원호 후보가
1: 네.
5: 당연히 뭐 10% 이상으로 압승할 거라고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했다가
1: 네.
5: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박빙이 됐고 뒤집어졌잖아요.
1: 그러니까
5: 사실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가 전날까지 그 결과를 잘 알 수 없고 지금 한 달이 더 남은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 그리고 당원들의 기조나 여론의 방향이
1: 네.
5: 어떠냐에 따라서 그 를 반영해서 각 대표 후보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민심과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수반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걸 입법과 예산으로 증명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 네.
5: 각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 쟁점화를 분명히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1: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자, 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 선수조 대변인님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2: 네, 일단 무엇보다도 보안수사권 문제지요. 이 보안수사권 네.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보안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 이 경찰의 이 권력의 집중화를 막고 검찰이 견제의 세력으로서 그 수사, 보안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네.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사실상 장윤기 사건을 기점 삼아서 굉장히 국민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직접 광주경찰청으로 직접 찾아갔었죠. 하지만 입국 컷 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정말 이 참혹한 여학생이 살해된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경찰 조직이 암장하려고 했던 가족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 강간살인을 덮으려고 했던 이 의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갔는데 네.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 이후에 보도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지만 그 경찰서장 역시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정말 지금 굉장한 분노에 차 있죠.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그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사이에 어쩌면은 그냥 한 목소리로 갔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냥 민주당이 독재로 밀고 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국민 여론이 일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라든지 일부 민주당 내부의 의원님들도 아 이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것 없고 그냥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의 꺼리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연절 전, 이번 주 금요일 전에 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최종 협상을 갖고 와라 이랬는데 손주 대변님.
2: 네.
1: 국민의힘 어떤 뭐 출구 전략이랄까 어떻게 법사위원장은 안 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함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곱 개라도 갖고 와서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2: 저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우리가 법사위를 사수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도요.
1: 네.
2: 장윤기 사건이 일어난 그날 민주당은 이것을 법사위에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법 기간 특검에 대한 그 기한 연장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기한 연장도 법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수 취소를 위한 특검법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상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서기 위한 야당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원내 이 구성의 관례를 보듯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 당위성을 결국은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는 너무나 의석수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의석수로 상반기 때 너무 늘 당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에서 싸우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슈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을 바뀔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결국 발목을 잡을 거다. 국정의 발목을 잡을 거다. 국민의힘은 이게 견제와 조화 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좀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인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국민들 뇌리에 남아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갖고 가고 그걸 되돌리지 않는 거는 정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뭐 야당을 설득한다 그럴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5: 예전에 법사위에서 그 국민의힘이 여야가 다 합의된 사항도 제대로 통과 안 시키고 결렬했고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래서 법사위를 도저히 야당에 넘겨줄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야당은 견제와 균형 비판 기능을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떼쓰기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 안 될 시에 재원적 행사 참석 안 하겠다? 견제와 균형 비판하시면 이걸 안 했을 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적인 대안 없는 비판, 그 생떼쓰기가 당대표 그 제1야당의 면모가 맞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장동현 대표 행보가 송파, 투표함, 그다음에 광주. 광주도 면담 신청도 안 하시고 내려. 아니 내가 감히 제1야당 대표인데 면담 신청 안 해도 니네 협당이 알아서 나와서 날 이렇게 환대하고 면담해야지. 감히? 저는 조선시대 왕 같은 느낌이에요.
2: 통화하고 갔어요.
5: 미리,
2: 네, 미리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도망가신 겁니다.
5: 미리 면담 신청 저희가 받은 건 면담 신청 제대로 안 하셨다라고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에서 오세훈 뭐 시장 같은 경우 자기 국민의힘 사람들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왜 저기 가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장혁 대표는 총리랑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 밥상 물가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광주 가 계시고 송파 가 계시고 한 게 국민의힘에 왜 국민이 없다고 국민들이 비판하시는지 좀 그런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1: 자, 장동혁 대표 얘기는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그거는 또 집중적으로 코너가 준비돼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법사위원장의 과연 누구한테 주는 게 더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맞는 거냐 이 얘기였고,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선호투표로 이제 결정됐고

0: 했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으로 뽑는 건 이번엔 안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자 짤막하게 이거는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청년 정치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예전에 변호사나 의사가 여자 변호사 여자 의사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왜냐하면 정말 이준석 대표처럼 꼰대 청년, 청년스럽지 않은 구태 정치의 그런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청년이면 청년이 아니죠. 왜냐하면 청년은 개혁과 혁신과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0: 원래 나이하고 상관없는 네.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앵커님도
0: 있어,
1: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앵커님이 청년이죠.
0: 아, 그래요?
1: 네, 미래를 얘기하시잖아요. 개혁을 얘기하시고.
0: 예. 네.
1: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0: 오늘,
1: 게 아니라.
0: 오늘 좀 시간 많이 드릴게요. 네.
2: 아, 그 부분 동의해요. 맞아요. 생물학적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1: 필요 없어요. 네, 개혁을 맞아요. 얘기해야 되고 쇄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수 대변인 같은 분이 진짜 청년인 거죠.
2: 아, 또 그렇게 옵니까?
1: 이 가면으로 생물학적 나이로 나 청년이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득권이 이 청년이라는 거를 자신의 계파의 어떠한 저격수, 나의 스나이퍼로서 이 계파를 우리 청년을 앞세워서 서로 상대방을 저격하는 어떤 불쏘시개로 청년을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불쏘시개로 청년이 지금까지 활용이 됐기
0: 우리
1: 때문에.
0: 정치와 정책에 정말 진정한 주축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활용만
1: 네.
0: 해왔다.
1: 불을 같이 지핀 게 아니라 그냥 불쏘시개 수단으로서 아 청년 이렇게 어떠한 그냥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네. 그 마스코트로서 그냥 보여주기 정치로서 활용되어 있는 측면이 많은데 진짜 본인의 소신과 방향이 있고 미래를 네. 얘기하는 사람 구태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청년 후보로서 나가면 100%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냥 나이 어린 것만으로도 이게 청년 최고를 줘야 되고 나이가 뭐 많으면은 뭐 청년이 아니니까 제외돼야 된다. 저는 이 기준은 좀 구태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0: 네. 오히려 네. 그런 직책은.
1: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네. 청년이 65세까지
0: 의사면 의사지 여의사가 어디 있고 남의사가
1: 네.
0: 어디냐
1: 그냥 유엔에서 유엔 기준의 국제 기준의 스탠다드 따르면 65세 이하는 다 청년이라니까요.
0: 그래요?
1: 네. 우리 모두 청년이다.
0: 야,
1: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네. 저 선수자 대변인께 먼저 해볼게요.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평택을 결과 두고 뭐 그거의 전제는 달았습니다.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전제는 달았지만 아 이게 뭐 대선 후보 관리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저는 이 정당의 사무 그냥 원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대 당이기 때문에 당 내부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당에서 정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저는 전혀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이제 무소속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내지 않아야 된다.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목소리가 대단히 저는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목소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정당에서 공당에서 그 당의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와서 뭐 그때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지금 와서는 되게 비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전수미 대변인님은?
1: 후보를 내는 건 그 당의 자유의지죠. 근데 그거를 뭐 누구를 고려해서 후보를 낸다 누구를 고려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조순을 사무총장한테 우리는 후보 낸다라고 그걸 천명했습니다. 그거를 어떤 특정 당 아니면 계파를 생각해서 내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조국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네거티브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보 진영 다 같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 네거티브는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무너뜨리는 거고 검증은 그 진영 자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국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진영 자체를 세우는 일로서 검증을 하셨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네거티브로 집터기도 아 다 싫어라고 거부한 게 바로 이 평택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정 후보가 양보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그러면 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현재에 대한 진단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후 팔탄분기점 일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각각 3km씩 밀립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더디게 지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고덕터널 부근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4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송내를 앞두고는 양방향 모두 7에서 8km씩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부곡 부근 진출로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쪽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답답합니다.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구간 군자에서 월곶분기점 쪽으로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밀리고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반대쪽 창원분기점 부근에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차로 막혀 있어서 뒤쪽 1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당권 주자들 발언 수위가 좀 가라앉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가라앉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아까 이제 뭐 평택을 정청래 의원이 후보 내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발언 등을 두고 송영길 의원이 낙태 이런 표현도 썼고요. 정 의원 행보에 대해서는 예전 같았으면 역적으로 처형됐을 것. 왠지 이 대통령 깔보는 느낌이다. 먼저 의원 됐다고. 아니, 본인은 동의하지도 않는데 뭐 나는 이재명을 위한다, 나는 이재명을 위한다 이런 명청대전이 없어집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입니다. 전수미 대변님, 뭐 짧게 평가를 해주시죠. 너무 길게 하는
1: 손 대표님은 좀 약간 일급수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급수 같은 분이시다 보니까 속마음이 확 튀어나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6분 전에 정천의 전 대표가
0: 입장을
1: SNS에
0: 냈어요?
1: 입장을 냈습니다.
0: 뭐라 그랬어요? 나 그거
1: 제목
0: 못 봤네.
1: 너무합니다. 그리고
0: 김수희 너무합니다.
2: 노래.
1: 저도 그것도 몰랐어요. 아 역시. 네. 자 마음이
0: 어쨌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1: 그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잘 참고 잘 견디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2: 피해자가 되셨네.
1: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강한 정서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입니다. 예전에
0: 동정심?
1: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이정희 후보가 나는 내가 당선될 생각 없고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2: 그 발언. 네.
1: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역풍 불었죠 네. 그 발언. 네. 네.
1: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워낙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신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역적 참수 스토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 단어로 하시면 지지자들은 너무 강성한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 국민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지금 단순히 당대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이런 자극적인 말보다는 좀 더 품격을 지키시면서 좀 더 품격 있는 비판을 하셨으면 좋지 않아. 오히려 이거는 저는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는 일이다. 오히려 더 직결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안 가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손수조 대변님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페이스메이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흐름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이유도 사실상 완주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의 그냥 페이스메이커로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완주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뢰를 받는 점지를 받는 그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존재감 부각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0: 그래요. 전수빈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호투표제 아까 얘기하다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다 깜빡 지나갔는데 각 당권 주자별 유불리 뭐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들었을 때 당권 주자별 요 정도 유불리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1: 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로 하면은 사실 네. 가장 불리한 사람은 그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계신 분. 왜냐하면 선호투표제 자체가 약간 강성 지 집토끼 플러스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널리 좀 수용이 될 만한 사람까지 지지를 받는 게 선호투표제고 네. 결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건 쇼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기 전 대표에게
0: 쇼부 절대 그 일본 말 아니에요?
1: 네. 죄송합니다. 예.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0: 승부.
1: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송영기 대표에게
0: 너무 집어내는 거 같아요.
1: 아, 이런 거 잘 집어내셔야죠.
0: 예. 집어야 되는
1: 미리,
0: 거죠?
1: 예, 미리미리 오케이, 오케이. 수정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이해하셨으면 예. 예.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송영기 대표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조털레 위에서 문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쪽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모양새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호남의 적자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과 다른 또 네. 어제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행정 경험이 유일하게 있는 후보다. 다른 후보들은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의 차별성을 자꾸 드러내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아, 이 둘 다 싫어. 그러면 제3의 대안으로 이제 송영길이 떠오를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0: 광역단체장 4년 동안 했고 어쨌든 그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자, 드디어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아까 잠시 전수미 대변인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정권 부분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국회에서 뭐 국회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보안수사권 등 국회 현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원구성 문제 그것도 이제 뭐 사령탑은 원내대표지만 여하튼 당대표 투톱이고 원톱이잖아요. 자, 자꾸

0: 대표가 원외에서 이러한 이제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투쟁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 민주당 세력이 저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참정권 문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기본권이 침해된 문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 사과를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그런 스탠스는 뭐 그냥 몇 명 정도 못한 게 무슨 문제냐라는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더 큰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참정권 문제는 지금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나날이 나오는 이 선관위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기함을 토할 정도죠. 어제 나온 얘기는 지금 원래 선관위 직원이었던, 그러니까 정당 과장이라는 직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 선관위 물품을 납품하는 업을 했는데요. 네. 무려 175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선관위의 문제들이 국조를 통해서 정말 터져나오고 있는 이 부패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는 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내부 의원님들이나 이제 뭐 중진 의원님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좀 더 뭔가 당 내를 좀 다잡았으면 한다는 그런 이제 염려신 것 같은데, 무엇이 지금 중할까를 따져봤을 때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죠. 원대도 잘 다스리고 이 구성도 정말 잘 해결하고 원외의 목소리도 우리가 같이 들고 장애투쟁도 하고. 하지만 당대표 몸 하나고요. 지금 또 여러 의원들이 함께하고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롭게 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요.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곳이 거기밖에 지금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내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 수적으로 많이 열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조마저도 저는 안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관위 국조라도 열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당 논의고요.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제도권에서 특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선수조 대변인 말씀은 일각에 예를 들어서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여기저기 다닌다. 중요한 일을 아닌데를 물론 뭐 야구장을 간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워낙 지금의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이고 그래서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는 어떤 모습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전수미 대변인님은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2: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님께 최근에 네. 불리하면 뭐 이제 그 입을 닫는다. 예.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다 말씀하셨는데 불리하면 도망간다. 그게 장동혁 대표의 종특이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간단하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드님이 김현철 의원님, 그다음에 김무성 전 의원님, 권영세 의원님까지 당의 원로들이 왜 한결같이 장동혁은 사퇴하라, 당을 사당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당의 원로분들 다 국민의힘 보수의 살아있는 역사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장동혁 대표가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 균형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땅히 대안이 제시하지도 않고 나중에 집권당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미래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 무엇보다 6월 3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남탓 정치. 그리고 한동훈 뭐 그 전 대표 당원 그 단계 게시판, 당원 게시판 그 사건도 범죄 행위라고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범죄 행위라고 명시하고 사람을 계속 징계로 뺄셈 정치, 쳐내는 정치, 징계 정치,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는 행태에 이거는 제1야당을 품격 있는 보수의 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당대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원로들이 저는 이렇게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뭐 민주당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적어도 살아있는 역사이신 당의 원로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반성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미래를 제시하셔라. 제발 도망가는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 자, 손수조 대변님. 한동훈 의원 대 안철수 의원. 장애 공방 벌였고요. 한동훈 의원 대 이준석.

0: 의원도 또 비슷하게 약간 나름의 개별 사안이 있긴 했는데 약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그 보수 영역에서 일종의 주도권 싸움, 견제구 뭐 이런 모양새라도 읽히나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자천 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다들 이름을 올리시는 보수 주자들이시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공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내부의 컨텐츠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내용은 이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누가 먼저 당사로 모이자고 했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거에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쟁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서를 하면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건 그냥 임시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사실 공방이 되고 뭐 사실은 그냥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게 그냥 문자도 남아 있고 해서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런 부분이고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얘기는 이제 정의한 부산 이제 시장 후보에 대한 사태를 그렇죠. 두고 예. 공방이 났던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두 분 다 각자의 주장은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의원이 왜 자꾸 삐딱하게 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의원에서 왜 자꾸 그렇게 뱅뱅 둘리고 본인의 영웅 서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조금 그런 면이 있나 봅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0: 영웅 서사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치부돼도 되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왜 본인이 네. 있던 본인이 먹던 우물에 독을 타서 그 있던 곳을 동물로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그 반사이익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정치에 분치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많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당원분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라든지 보수에서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그 견제가 만만치 않아요? 전수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견제가 왜 만만치 않을까요? 그만큼 차기 권력일 수 있고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이미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견제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창당해라 이런 것들을 굳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영웅 얘기하시는데 영웅은 두 분 한동훈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도 아니에요. 그때 군미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번 이 군부 독재의 기억이 있음에도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달려나가서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싸우신 국민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누가 영웅인지 아닌지 이 계엄의 밤에 대해서 이렇게 영웅놀이 영웅싸움 해석놀이를 하시는 게 이분들은 정말 자신의 어떤 권력, 당권밖에 관심이 없고 진짜 국민의 안중에 없으시거나 자신만을 세우려는 자기 정치에만 능하신 분들이거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자, 두 차례 제지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숙 국무총리. 그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죠. 총리가.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고 뭐 오세훈 시장 당선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그 인사 말 하시죠 했는데 거기서 아 인사하면서 주택 정책을 했대.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자, 두 차례 제지당했죠. 물론 어떤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건 비현실적이니까 전수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뭐 아니 오세훈 시장이 아마추어 아니시잖아요. 오선이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시장으로서 주재하는 회의까지도 안건과 진행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지어 국무회의입니다. 네. 그럼 정해진 안건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국무회의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 자기 말 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하지만 철저하게 그 절차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거를 룰을 따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사실 본인이 해야 될 게 서울시의 그 시민들과 아니면은 그 관계자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고민할 건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반에서 스탠스를 보이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이 정해진 안건과 절차 다 무시하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대구미 토론까지 부동산 대구미 토론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서를 제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무회의 네. 마지막 인사 자리에서 갑자기 부동산 논쟁을 시작하려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럼 그때 그거를 하는 게 발언권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철저히 이 국무회의 자리조차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저 그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 국민의힘에 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사람밖에 없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 자 국민의힘에 왜 자기 정치하는 사람밖에 없지. 자 반대로요 네. 손수저 대변인님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미 시작됐고 대토론회는 23일 날 하지만 서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때는 했답니다. 그때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럼 과연 대토론회에 서울시장 얘기도 안 들으면 누구 얘기를 듣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자 어떻게 보셨어요?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이 시장이신데 물론 뭐 그날의 아젠다는 아니었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국무회의 들어와서 이 얘기는 꼭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중차대한 문제 맞지 않습니까?
0: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이건 해야겠다는 그럼요. 의무감.
1: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입틀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재명 정권이 자칫 잘못하면 아 저분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청년이 그런 댓글을 남겼던데 교수님 질문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메일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뭐 그 자리에서 뭐 주구장창 끝까지 토론을 끝장 토론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내가 국무회의에 온 차에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였는데 이것마저 받아지지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이 부동산 문제는요. 사실 저는 대토론에 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기조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시장이 이미 주고 있죠. 공급을 더 풀어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증세로 풀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그 기조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증세로 풀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빌드업하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토론회라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 반대 특히나 이 시장에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울시장의 목소리를 왜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서울시장이 시장이라는 게 그런 뜻도 되는군요.
1: 네. 또 시장의 의견을.
0: 서울시장도 되고 네. 마켓도 되고 시장이
1: 그러네요.
0: 그 마켓을 네. 잘 아는 메이어네.
1: 근데 메이어까지.
0: 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발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가기 위한 빌드업, 답정너, 토론회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세요?
2: 아니, 답이 정해져 있으면 토론회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대국민 토론회를 하는 건 정말로 일반 시민,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진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통받는 분들, 실거주자분들의 목소리 이걸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고
0: 네.
2: 저는 항상 민심,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그럼
0: 네.
2: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 의사, 자기 정치, 의도, 이념 변형된 의도를 가지시면 그래서 철저히 이제 배제하는 게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참가하고 싶은 의원들 되게 많은데
0: 네.
2: 다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다 배제하겠다. 순수한 정치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정책이 굉장히 트레이드마크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책가들 분명히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문재인 시즌2라던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야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겠죠.
0: 네.
2: 집권 정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권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민심이 어떤 건지 밑바닥의 목소리가 뭔지를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한 거지 절대 답정너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0: 자, 절대 답정너가 아니고 이것이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비가 내린 뒤 폭염의 기세가 꺾인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비예보가 들어있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비가 오는 곳 주로 충청과 남부 제주 쪽이고요. 그래도 습한 날씨에 체감 온도가 당분간 높겠고 또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은 32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도 내일은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대부분 경상권으로 내일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구가 35도, 포항은 내일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위험 단계로 예상이 돼서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자외선 지수가 내일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내일 나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 지방과 제주 그리고 충청권으로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당시 수사팀장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살인 적용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대이란 공습의 범위를 이란 남부 이상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장에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 영향에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 피해 없도록 안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3년 전 오늘 충북 청주 오송에서는 장맛비에 불어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마철에 대형 공사 현장이나 기반시설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님 모시고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박창근 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박창근입니다.
3: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4: 네, 일단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네. 그리고 건축물과 기반시설, SOC 시설물이 되겠죠. 네네. 그 안전과 또 유지관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싱콜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싱콜을 예방하는 그런 재안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자, 안전. 일단은 네. 안전이네요.
4: 그렇습니다.
3: 건설물 안전관리.
4: 이름도. 건설 안전관리.
3: 그러니까요. 건 예. 국토 안전관리원. 아,
4: 예. 예, 국토 안전
3: 관리원. 예예. 예.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진주에 있나요, 본사?
4: 네, 진주에 있습니다.
3: 아, 진주로 이제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진주로 내려간 건데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시설 안전공단하고 한국 건설 관리공사 예. 통합해서 이제 출범했다고 하는데
4: 그렇습니다.
3: 그런지도 꽤 됐습니까?
4: 그 2020년도에 네. 두 기관이 이제 통합을 했는데
3: 네네.
4: 그래서 그 통합한 이유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목표하에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나서는 공사장 안전 업무가 대폭 네. 강화가 됐고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네. 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공사나 특별공법으로 지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와 시공의 안전성 여부 이제 검토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네. 자, 이게 여기서 대형 공사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은
3: 네.
4: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건축물로 규제 본다면은
3: 네.
4: 21층 이상은 1종. 그다음에 16층에서 20층까지는 2종.
3: 네, 네.
4: 그다음에 그 이하는 3종을 나누거든요.
3: 예.
4: 그래서 1종, 2종은 큰 건물이죠. 교량도 뭐 500m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건설 공사
3: 네.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네. 그리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안전성 검토 네.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됐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최근에 아마 되게 이제 뭐 에너지도 친환경 그다음에 건설도 친환경 하다 보니까 또 그린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 네,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우리가 오래된 건축물 특히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면은 에너지 효율이 뭐 적어도 20, 30% 개선이 되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면은 그 구조물에 그 건축물에 어떤 난방비라든지 그리고 탄소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그린 리모델링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올해 초 원장이 취임하셨습니다. 네. 이전에 오랜 기간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재직하셨고요.
4: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이제 언론에 여러 번 많이 나오신 부분이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정면으로 반대하신 아주 주요 인사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건에 대한 입장은 지금은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자, 정부 사업을 주로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서 바로잡고 이런 그 어떤 입장 역할에서 지금 정부 사업 검토하고 이행하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4: 네.
3: 어떻게 좀 뭐 감회가 어떻습니까?
4: 일단 4대강 사업과 같이 네네. 황당한 토목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뭐 그때 젊었겠죠.
3: 네네.
4: 한 벌써 15, 16년 됐으니까.
3: 그랬군요.
4: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그 반대 논리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토론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죠. 결국은 네. 그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토목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토목을 하자는 거죠.
3: 네.
4: 그런 어떤 차원에서 사대양 사업에 대한 반대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국토안전원 원장으로 그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 역시
3: 네.
4: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뭐 정부 차원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큰 그림 속에서는 같은 것이 않겠느냐. 결국은
3: 그 맥락에서는 네. 이어지는 얘기다.
4: 네. 국민의 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네. 업무거든요.
3: 네네.
4: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자, 박창근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정부 재난안전분야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이제 참여하셨고요.
4: 네.
3: 자, 국가 재난 안전 체계 방향 수립할 때요.
4: 네.
3: 이거는 약간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게 강론을 이제 여쭤보기 네. 전에 약간 총론적인 질문인데 네.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어떤 점에 역점을 두십니까?
4: 가장 큰 게 큰 게 생명 안전 기본법입니다.
3: 네.
4: 우리가 환경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환경,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3: 네네.
4: 이것은 헌법 35조에 환경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 네.
4: 안전권, 다시 해서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 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이 안전권을
3: 네.
4: 넣었고 지난 5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안전정책은 이제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조사 기구를 구성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3: 네네.
4: 그래서 독립된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그 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에 보면은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3: 네.
4: 홍수, 폭염, 폭설 자연재난이죠.
3: 네네.
4: 삼풍백화점 붕괴 오래됐지만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대형 화재 이런 것들은 사회적 재난이 안 되겠습니까?
3: 네.
4: 그래서 이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점검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담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그렸

0: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방중심이다. 터지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미리미리 다 구멍을 막아놓는다. 예방중심이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터졌을 때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도록 그 노력한다. 그런 뜻이겠네요.
0: 그리고 또 피해 주민들의 네네. 어떤 권리. 그러니까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 그 좋지 뭐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피해 주민들 권리도 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최근에 뉴스로 접한 시설물 사고 가장 주요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입니다. 60년 전인 1966년에 준공된 시설이라고 해요. 이 현장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가서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0: 일단은 붕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밝혀졌다면 재발 방지 대책 면은 하는 게 큰 두 가지 그림인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축물 해체와 관련돼서는 네. 그 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 교량이라든지 아까 댐 뭐 이런 것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네. 다소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가 민관 합동 해체 공사 TF를 구성을 해서 네.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국토안전원은 이 TF에서 결정된 기반 시설 해체 관련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은 네. 그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 세부 실행 계획도 저희들이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단기 네.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해체 공사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 예정인 것 이런 것들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자체 해체 작업뿐만이 아니라 네. 그 유사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서 네. 국토부와 저 우리 원이 네. 또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진단하고 또 해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전국적으로 하는데 1년에 공사가 네. 한 16만 개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AI라든지
1: 선별해서 우선순위로
0: 예, 그러니까 예, 예. 위험한 공정이 포함된 해체 공사 중에서도 네. 위험한 공정이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한 6, 70개 현재 지금 찾아가지고 그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그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구나. 직원들이 밤샘을 많이 합니다. 16만 개를 찾는다 생각하면은 대단하죠.
1: 야,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이 많은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0: 한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1: 아, 큰 기관이군요.
0: 네.
1: 직접 직원이 1,000명이나 돼요?
0: 네.
1: 와, 그 큰 기관이군요. 1,000명의 직원들이 지금 전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0: 네.
1: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그 무너진 고가차도도 그렇지만 건물도 그렇고 내구 연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도 그건 약간 상업의 논리도 있긴 하지만 여튼 좀 너무 오래되면 또 재건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낡은 시설물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0: 네,
1: 일반 사람들 저처럼
0: 네.
1: 잘 모르는 사람들은
0: 네.
1: 오래된 시설물도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측정하고 하면은 오래 쓸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로 들면은
1: 예, 예.
0: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수로교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게 벌써 1,000년 이상 된 구조물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1900년도에 그 개통된 한강철교,
1: 네.
0: 제일 한강교죠.
1: 예, 예.
0: 그다음에 1973년도에 건설된 좌양강댐.
1: 네.
0: 벌써 뭐 몇십 년 넘었죠. 이런 어떤 구조물이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수 보강을 잘 하게 되면은
1: 네.
0: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성능 그리고 그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시설물이 무조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하다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리고 특별한 관리가 뭐 한다면은 네. 안전을 우리가 더 담보할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더 지금 점검 안전 문제, 노화 문제 관련해서 또 문제지만은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것에 대한 대해서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급속한 노후화.
0: 네.
1: 하면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 게 집중되고 급속한 노후화가 될 때 어떤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게 있어요?
0: 노후화가 되면은 일단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마냥 불안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안전원이 약 18만 개 전국에 구조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30년 이상 된 게 한 4만 개, 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방치를 하면은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네. 평상시에 안전점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5년 후가 되면은 36%가 되고
1: 네.
0: 10년 후가 되면은 51%가 이제 노화에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한참일 때 기반 시설이 받쳐주지 안 되겠습니까?
1: 네네.
0: 댐, 도로, 뭐 철도, 온갖 시설물 이것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을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열심히 잘했겠지만은 그래도 부실한 구조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네.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보수 보강을 하되
1: 네.
0: 정 안 될 경우에는 해체를 하고 다시 건설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 네네. 자, 장마철과 관련된 또 얘기들입니다. 여름철 장마 집중 호우에 지하 굴착 공사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싱크홀이 땅 꺼짐이라고
0: 네.
1: 즉 대형 집안 침하 사고 부쩍 늘어납니다. 지난해 서울 명일동 사고, 광명 신안산성 공사장 사고 대표적입니다. 자, 이 싱크홀 대형 땅 꺼짐 미리 좀 잡아내거나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까?
0: 그래서 싱크홀은 네. 공사 주기 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지하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그러면은 공사 전에는 설계 도서가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하 안전 평가를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1: 네네.
0: 그것을 우리 국토안전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냥 그때 이제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
1: 집안 같은 거 이런 거 특성을 다 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싱크홀 발생이 예견되면은 공법을 우리가 추천도 하고
1: 네네.
0: 그다음에 보강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공사 중에는 이게 그 공사 현장으로 지하수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1: 네네.
0: 또는 흙탕물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공사 중에는 차수벽이 잘 설치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지하수가 설계 부담도 지하수량이 공사장에서 많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점검해야 되겠고
1: 네.
0: 그리고 공사 후에는 혹시 싱크홀이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GPR 탐사라고 그 지표 투과 레이더를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 GPR 탐사요?
0: 예, GPR 예, 예. 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6년도에 올해 65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GPR 장비를 확충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곧 한 30대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700km를 저희들이 탐사를 했는데
1: 네.
0: 올해는 7,000km를 집안 탐사를 통해서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싱크홀을 예방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게 막 장마철에 저지대 하천 주변 지하차도 같은데 갑자기 침수되거나 고립되고 막 하잖아요.
0: 네.
1: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좀 대책을 세워놔야 될까요?
0: 먼저 저기 국무회의 때
1: 네네.
0: 대통령께서 이 피해 유족분들에
1: 네.
0: 대해서
1: 오늘 국무회의요?
0: 예예.
1: 예, 예.
0: 아주 그

0: 뭡니까?
1: 애도의 뜻을.
0: 애도의 뜻을 예.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전은 네. 부족함보다 과함이 더 낫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은 말 그대로 그 과할 정도로 해야만이 네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게 당시 지하차도의 침수 원인을 살펴봐야 네. 그다음에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 미호천에 그 충칭 그 거기 미호천이 흐르는데 네네. 거기에 교량을 넓히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제방을 절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절결할 때 본 제방보다 좀 낮게 1, 2m 낮게 건설을 했었어요. 예. 흙으로. 예. 그래서 물이 넘치고 흘러가지고 제방이 유실된 어떤 그런 임시 제방이 유실됐거든요.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하천에 공사를 할 때 제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법정 홍수기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이 기간에는 제방에 본래는 공사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아.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본 제방보다 낮게 유지 관리하면 안 되겠죠. 예, 예. 더 높게.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하천 관리청에서는 현장에 가서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임시 제방이 네. 제대로 잘 설치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뭐 그렇게 되면 일단 괜찮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지하차도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 하루에 뭐 100mm, 200mm가 많이 온다는 기상특보가 뜨면은 네. 그 지하차도를 통과 못하게끔 차단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통과하던 기존의 어떤 이용자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저지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지도 우리가 상시 검토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또 우리가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문득문득 좀 무서운 게 사고가 딱 터졌다 그러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옹벽 붕괴 사고예요. 네. 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에서 이제 발생한 게 대표적인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걸 어디부터 손봐야 될지 도대체 전국에 네. 이건 어떻게 집어서 좀 위험 지역을 미리 탈지해야 됩니까?
0: 저희들이 일단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옹벽은 저희들이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요 그 점검 대상 네네. 구조물에 옹벽이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옹벽이 붕괴되는 어떤 내용을 봐야 또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옹벽은 옹벽대 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흙이 못 밀려나오게 잡아주겠죠. 그냥 토압을 잡아주겠죠.
1: 네네.
0: 그다음에는 비가 오면은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수압이 생기겠죠.
1: 토압과 수압을 막아주는 거군요.
0: 막아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수압이 없으니까 토압만 잘 견디겠죠.
1: 네네.
0: 그런데 수압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옹벽이 가운데에 배불떼기가 되겠죠. 밀려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압, 토압 수압이 작용하더라도 안전하게끔 설계를 해주면 되는데
1: 네네.
0: 좀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 생기겠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결국은 대책으로 본다면은
1: 네.
0: 수압을 잘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 하고 그리고 옹벽 뒤편에
1: 네.
0: 배수로를 잘 뚫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1: 옹벽
0: 앞면에 보면 또 구멍이 있습니다. 배수
1: 네.
0: 구멍.
1: 네.
0: 그러니까 그 옹벽 뒤로 들어간 물이 빨리 빠져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그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1: 네네.
0: 붕괴 전조는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높은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안 가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0: 예, 일단은.
1: 위험해 보이는 데는 예. 일단 안 가는 게 좋고요.
0: 예. 예. 큰 비가 왔을 때는.
1: 예. 예.
0: 그리고 일찍 쓰린 옹벽이 배불떼기가 돼가지고.
1: 예.
0: 배부른 현상이죠. 이건 이제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런 게 있으면은 관계 당국에 빨리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접근을 막아야 되겠죠.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했을 때
1: 네.
0: 어느 지역에서 옹벽이 한 6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졌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예.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가서 주민들이 저기 접근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그건 E등급에 해당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번에 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토압에 의해서 밀렸으니까 수압만 작용하면 그냥 주장적으로 했죠. 예. 그 뒤엔 산이니까.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 아, 예. 옛날에. 오, 그게
1: 끔찍했죠.
0: 이제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들도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특히 이제 하천과 지하 토목 전문가십니다. GTX나 도시철도 같은 대규모 지하 개발 사업 계속 이제 늘어난 추세잖아요. 네. 지상의 개발 공간하고 비교해 볼 때 지하의 공간은 어떤 특수성 우리가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0: 일단은 지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서울과 네. 같은 도시는 거기서 만약에 도로를 하나 낸다고 생각하면 네. 끔찍하죠.
1: 그렇죠.
0: 건물을 수십 개를 흐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0: 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GTX-A라든지 좀 전에 했듯이 이런 네. 어떤 뭐 철도, 도로 그리고 그 뭡니까 상하수도 네, 관로들이 네. 점점 지하를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하 공간 활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겁니다.
1: 그래요. 예. 예.
0: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면을 보면은 일단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자물하면 싱크홀이 발생하고 집안 침하가 발생하고 뭐 신안산선 명일동에서 작년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지상보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은 대형으로
1: 화재도 취약하고 예. 예.
0: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는 그렇죠. 더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금 약간 고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0: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일단 우리가 지하 공간만 보더라도 현재 지하 안전 평가, 지하 안전법에 따르면은 네네. 지하 안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10m 이하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10m까지는 지하 안전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단 국토부에도 이 문제점을 알고 연간 10m 내에도 신고 발생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안전원은 기존에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m 네. 그 위에 있는
1: 예, 예.
0: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100여 군데를 추출해서 안전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자 이제 장마철이나 폭염 때 건설공사 네. 현장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 폭염 관련해서는 일정 온도 이상이면 작업 금지하는 규정이 이제 있잖아요. 네.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이 규정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0: 일단 35도 이상 되면은 네. 되게 위험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32도, 5도 이상이 되면은 옥외 작업은 가능한 중지하는 게 좋은데
1: 그렇죠. 네.
0: 사업자 입장에서 봅시다. 이거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또 공사비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예. 사업비도 늘어나고.
1: 그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리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해버리면은
1: 예.
0: 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때문에
1: 약간 무리를 하는 현상이 생기겠네요.
0: 그렇죠.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공공기관 발주 공사 같은 경우에는
1: 네.
0: 폭염, 폭우가 그 발생하면은 발주 기간이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발주인 기관 공공기관이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공사 중지를 시키면은 이제 노동자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은 계약 기간을 또 좀 연장을 해주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 그리고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이게 공공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아직까지 민간 부분은 안 하고 네.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갈수록 기상 변동성 커지고 도심은 집중화되고 지하는 거미줄처럼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 차원에서 이런 그 견제에서 최우선적으로 좀 이건 해결해야 한다 이런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급속한 네.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지금 현재 시설 기반 시설 관리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리 주체 그 시설물 관리 주체는 성능 개선 충당금 유지 네. 관리 비용이죠. 네네. 이것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적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노화된 시설물은 유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상당히 방치되는 데가 많거든요. 보통 뭐 10% 20% 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네. 자, 원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장마와 태풍 여기에 끄덕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같은 이제 관계 당국이나 시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장마는 큰 홍수는 네. 또 가뭄은 폭염은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네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양식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큰 비후 큰 어떤 이상 기상 이변이 오면은 우리의 생활 이제 좀 적응하는 방향으로 네네.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그렇게 완화할 것 같으면 시설물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네. 홍수 대비할 수도 있고 다행히 우리 생활도 홍수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위험한 시설물에 안 간다든지 뭐 이와 같은 생활도 우리가 패턴을 조금은 바꿔야 네. 이상기후에 의한 우리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함께합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대통령 하루 사이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20% 징수하겠다 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중동 국가들 투자 받겠다. 이게 마음을 바꾼 건가요?
1: 이게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그렇긴 한데요.
0: 네.
1: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각인데 새벽 5시부터 네. 다시 봉쇄한 상황이고요. 그 전에 말했던 것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충돌하다 보니
0: 네.
1: 그러면 이게 MOU가 깨졌다. 그러면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를 할 것이고 미국도 그러면은 통행료를 20% 부과하겠다 네. 말한 네. 겁니다. 그랬더니 국제사회가 너무 과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마크 루베 국무장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제 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을 부과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나는 통행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전쟁 초반에 통행 부과한다고 말했다가 이제 바꿨고
0: 예.
1: 다시 또 통행을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고요. 바꾸면서 얘기를 한 것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정상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통행료를 부과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0: 네.
1: 제안해서 그러면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0: 그러니까
1: 돈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해달라고 말해서 걸프 국가들이 좋다 이렇게 일하면서 뭐 입장이 바뀐걸 하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이거 결국 타코 아니냐라고
0: 네.
1: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늘 언제나 불리하면 도망간다라게 되는 건데요. 사실 분석가들도 통일 정책이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상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바꿀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사실 국제법 위반이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바뀐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종전위원 MOU가
0: 네.
1: 사실상 좀 무력화된 상황이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예.
1: 후속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 협상은 하겠다. 대신에 말을 안 들으면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발전소 포함해서 공격 대상을 점점 넓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지금 트럼프 말대로 미국과 이란이 공습 서로 주고받아
1: 네,
0: 왔는데
1: 맞습니다.
0: 최근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상황이에요?
1: 일단 미국 측에서 봉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 봉쇄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 남부 요충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란 측에서는 또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시 공습하면서 지금 나흘째 서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섬들, 그러니까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캐슘섬 그리고
0: 네.
1: 키시섬 같은 이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여러 가지 자살이 있는 곳을 공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언론들도 뭐 반다르 아파스 키시섬, 캐슘섬에서 폭발음이 있었다라고
0: 네.
1: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이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데 SNS 통해서 미 해군 군함 20척 그리고 수백 대의 군용기가 이미 중동 지역에 배치가 돼 있고
0: 네.
1: 언제든지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란 측에서는 그 외무부 차관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어떻게
0: 네.
1: 할 것인가를 두고 이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네.
1: 지금 MOU에는 정확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해서 통제권을 이란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오만 해역 쪽으로 선박들이 나오도록. 근데 거기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만 측에서는 사실 이제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이란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해사기와 협동을 해서 오만 쪽으로 배들이 빠져 나오도록 해줬더니
0: 네.
1: 그랬더니 이란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 얘기, 이란 측 얘기는 오만과 다시 얘기를 했다. 그래서
0: 네.
1: 이란도 오만도 아닌 가운데로 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3의 항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근데 이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후티 반군 휴전이
1: 네.
0: 4년 만에 깨졌다고 해요. 이게 미국 이란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사실 전쟁 초반에도 후티 반군이 혹시라도 예. 이제 다른 쪽을 맞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게 있었는데요.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충돌하게 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양측이 암묵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4년 만에 깨지게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1: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을 공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바 국제공항을 타격을 한 겁니다. 이 사나 국제공항이 공격받았을 때 좀 네.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알리 하메니 장례식장에 후티 반군 대표단이 갔었고요.
0: 네.
1: 그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 사우디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후티 대표단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기술을 돌려가지고 호데이다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도 다시 공격하게 된 건데요.
0: 네.
1: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여기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호르무즈해도 막히고 홍해도 막히게 되면은 진짜 선박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제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부분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선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양상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미국 유력 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이
1: 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시진핑 주석이 한때는 푸틴 대통령을 굉장히 좀 존경했고 롤모델 네.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 거기에다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 고립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이 경제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푸틴이 좀 더 위에 있었고
0: 네.
1: 시진핑 주석이 약간 밑에 있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0: 결국 예전과 완전히 입지가 달라지면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 센터 관계자 얘기는요. 러시아는 중국에 지금 훨씬 더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됐는데 중국을 모델이자 근대 원전에 훨씬 더 우르본 나라가 지금은 됐다라면서 러시아 중국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메타가 네.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0: 네.
1: 집단 소송 당한 이유가 뭐예요?
0: 네, 메타가 인공지능 네. 시스템 이용해서 회사에서 병가를 많이 내는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1: 이야, 무섭다.
0: 네, 그래서 이제
1: AI 이용한
0: 네,
1: 거예요.
0: 네, 직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는
1: AI 악용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0: 네,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을 보면은요, 메타가 직원들의 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네. 여러 가지 AI 지원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오. 첫 번째는 LLM 기반의 메타메이트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네. 직원들을 학습시킨 내부 지식 관리 시스템인 세컨드 브레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 도구를 활용해서 누가 휴가를 많이 내는지, 누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이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1: 섬뜩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들으면서
0: 네. 네. 그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결국은 해고를 했다는 건데 특히 여기에 장애인 네. 임산부 그리고 가족 때문에 병가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1: 기업 윤리 문제까지
0: 네 맞습니다. 이제 가네요. 문제가 된 건데 하지만 메타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인력 운영과 조직 개편 결정은 AI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렸다. 자료 보긴 했지만 결정은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AI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1: 네.
0: 그런데 사실 메타 측에서 최근에 직원의 10%를 소위 말해서 잘랐습니다.
1: 맞아요. 해고했어요.
0: 네, 네. 왜냐하면은 네. AI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AI 에이전트 제품과 또 내부 여러 가지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AI를 가지고 직원들을 자르는 어떤 네. 도구로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세상은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장윤기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유착 정황, 은폐 정황 이런 것들이 포착되면서 수사라인 지휘부 구속되거나 줄줄이 입건되고 있어요. 자, 오늘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1: 핵심은 그 단장인 오동욱 그 경무관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까지 엉망일지 이제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경찰인 본인도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지 이 수사 광산 경찰 수사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0: 과연 이게 덮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1: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박 팀장한테 담당
0: 피해자와 그 가족들인데 이게 덮인다?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냥 몰랐다고만 하니까 본인도 답답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는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공격했다라고 정도를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장윤기가 몇 달 전부터 이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진 찍고 그게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감정 때문에 대체를 공격했다는 건 전혀 안 맞고.
0: 아버지가 지우려는 게 그런 거였나요?
1: 맞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그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한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성격 자체가 장윤기의 심각한 성범죄 그것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

0: 증거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그걸 알고 있는 장윤기 아버지가 마치 실수인 양 그들과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여고생을 그날 조금 쫓아다닌 이 정도가 아니고
0: 네, 몇 달 전부터
1: 이 여고생도 그랬고 이 여고생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방대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뭐 베트남 여성 이건 말할 것도 없고
0: 베트남 여성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다.
1: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거죠. 야,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을 수 있느냐. 그리고
1: 그러면 조금 더 이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추측의 영역인데요. 어쨌든 살해한 케이스는 이거잖아요.
0: 예, 예.
1: 물론 지금까지 이제 혐의자지만 예, 예.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럼 다른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0: 스토킹은 여러 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1: 예, 예.
0: 다른 어떤 몰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증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네. 장윤기 아버지가고 그 수사팀의 그 공모해 갖고
1: 예.
0: 다 없앴을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도대체 왜 그랬냐.
1: 네.
0: 그러니까 윗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프로파일러님 그리고 어제 있었던 두 번째 공판에서 스스로 뭐 변호사도 그렇고 장윤기 본인도 그렇고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뭐 CCTV 영상 증거 결박도구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0: 부인하면 불리해지죠.
1: 그죠.
0: 당연히 드러난 거고.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이 부인의 주체가 누구냐.
1: 네.
0: 이 판단의 주체는 장윤기 부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이 증거를 이렇게 해갖고 일반 살인으로 해서 하니까 거기로 네. 밀고 가는데
1: 네.
0: 드러나니까 이거는 본인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인정하자라고 장윤기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죠.
1: 그래요.
0: 예. 왜냐 몇 번 면회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자 그리고요. 장윤기가 이제 뭐 자기가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 인정했는데 정작 반성문을 보니까요. 성범죄 목적에 대한 언급 없었고 거기에 있는 문장들이 뭐 누가 써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되게 좀 가식적이라 그러나 뭐 양형이나 좀 낮춰보려고 이런 지적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반성문을?
0: 보통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 거 보고
1: 그렇죠.
0: 추상적이고 주체가 바뀌어 있고
1: 절절한 반성이 없어요.
0: 아니 그냥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1: 제가 정말 성폭행 이 목적으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0: 아무런 성범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 예, 그건 반성이 아니네요.
0: 그냥 자기 감정.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1: 네.
0: 나의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고 가셨다. 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반성입니까?
1: 그럼 피해자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 인생이 무너졌는데.
0: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1: 예.
0: 요만큼의 일상의 일부가 아사 같다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윤기의 생각이 너무 반사회적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누가 마사지 이게 문장을 만져줬다 하더라도 너무 애가 반사회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게 드러나고
1: 네.
0: 전혀 피해자와 공감이 없습니다.
1: 그래요. 반사회적 피해자와 공감이 없고 지금 완전히 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서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0: 그렇죠.
1: 자 경찰 브리핑 보면 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리얼돌 케이블타이 이런 결박도구 같은 증거도 누락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이제 단순살인죄 적용했는데 무조건 축소?
0: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는 그겁니다. 목표는 네. 일반 살인으로 가자.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의 범죄 분석 보고서도 묵살.
1: 네.
0: 그리고 여기 부하 직원들의 일반 수사팀원들의 그렇게 만듭니다도 묵살.
1: 네.
0: 증거도 자기들 지우라고 묵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아니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해야 될 경찰이 이미 선입관을 갖다 놓고 그렇게 가자.
1: 네.
0: 이게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1: 네.
0: 도대체 왜 그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명확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를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1: 자 그리고요. 자 경찰 부실 은폐 수사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등장인물까지 이게 수사가 확대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등장인물 어떤 사람인지 이건 짧게 좀 예. 그 정리를 해 주세요.
0: 일단 7명 정도가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1: 네.
0: 장윤기가 있죠.
1: 네.
0: 지금 나와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경찰 수험 준비를 꽤 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이죠.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토커이기도 하고 몰카범입니다.
1: 네.
0: 장윤기 아버지 장경감이 있습니다.
1: 네.
0: 광산서 제가 여기서 알아본 바에는 지능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강력팀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많이는 그냥 지구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필요지만
1: 네.
0: 주변의 반응은 이겁니다. 수사 분야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면은 윤기를 위해서 장윤기를 위해서 리얼돌 범죄 공간에서 그 인접에서 경찰 지구대로 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능팀장은 팀장 중에 순위가 높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네.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구대 팀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이게 사건 터진 그 시점이에요?
0: 1년 전입니다.
1: 아, 1년 전. 예. 예, 예.
0: 그런데 하필 그게 서부서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광산 옆에 서부서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금 벌어진 모든 거에 다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다 들어간 됩니다.
1: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어때 그 근무지를 옮긴 게 아들의 행위 그 이전 행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0: 예.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 네.
0: 고등학교 때 휴대폰을 태운 이유도 이걸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보면은 지금 이 행위의 공간들을 지도 점으로 다 찍어보면은
1: 네.
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 말씀이 뭔지를.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장윤기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1: 네.
0: 장경감 2라고 하죠.
1: 지금 이제 뭐 연관성이 드러난 건 없죠.
0: 없죠. 예. 그런데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요.
1: 예.
0: 일부에서는 본청의 보직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근청, 전남청 뭐 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몇 번 알아보고 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비슷한 곳에 상당히 힘이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만 되고 있어갖고 검찰 수사단이라든가 경찰 수사단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모든 것에 막후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1: 배제할 수 없다.
0: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우리 추측이다.
0: 추측입니다. 근데 아직 모릅니다.
1: 네.
0: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확실히 여기까지는 나온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박경감 강력팀장.
1: 네네.
0: 직접 수사했던 직접 뭐 케이블 타이더 했던 이 사람이 있고요. 예. 그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팀장들한테 증거인멸 다 이런 거 한 예. 사람이고 형사과장
1: 네.
0: 광산서장 이게 주요 인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자 주요 인물들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자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한 대신에 여성 청소년과로 분리배당한 과정 살펴본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 저도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장윤기의 스토킹 강간이 있었고
1: 네.
0: 그 뒤에 바로 이 범죄가 있었는데 이거를 별도의 여성 청소년과로 띄어갖고 수사하라 그러고
1: 네.
0: 이걸 따로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건가죠?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연속적이 있는 거라면
1: 네.
0: 당연히 강력팀에서 하는 게 맞죠.
1: 그렇죠.
0: 의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이라고 하는 성범죄 관련된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1: 네.
0: 살인을 성목적 살인이나 일반 살인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쪼개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갖고 매우 하지 말라는 행위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요.
1: 아, 그렇군요. 네. 자, 장윤기 사건과 경찰의 무마 은폐 의혹 사건. 이게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경찰관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찰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0: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1: 네.
0: 흔히 말하는 증거법이라든가 수사 절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수사팀장이 임의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훼손해도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는. 그게 지금 이 엉망을 만들어낸 배경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것을 필터링해야 될 형사과장이나 수사 그러니까 서장은 오히려 네. 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럼 그 계급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짓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상관이라고 하면 하급자의 어떤 거를 관리해서 지적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이들 과장 서장은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그걸 해버렸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 문제가 있고 네.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건데 차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 그래 나오는 게 경찰개혁 문제입니다.
1: 그래요. 예. 그거는 향토경찰들 오래 머물른 이런 문제까지 포함할 것 같아요.

0: 예, 검사나 법관은 돌지 않습니다. 네네. 경찰은 경감까지는 안 돕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도 광산서에 있다가 바로 지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옆에 가서 자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게 가능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리와 연관될 수 있겠습니까?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여름비 멜린다 카라일의 Summer Rain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라권역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비가 내린 뒤 폭염의 기세가 꺾였지만 아직 강원 산지, 동해안, 경상권,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다시 비 소식이 있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광주 23도로 출발합니다. 강릉, 부산, 서귀포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서울은 어젯밤부터 사흘째 이어졌던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아래의 밤기온을 이어가겠지만 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권역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32, 강릉 34, 대구 35, 포항 37도 등으로 내일도 폭염특보 지역의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청과 남부 내륙 중심으로 위험 단계 최고 단계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 농도도 대부분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내일 밤부터 충청남부와 경남 내륙에 비가 시작돼 제헌절인 금요일까지 충청과 남부에 20에서 80, 제주에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판결을 함께 고려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전례 없는 호조세지만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고용률이 석 달째 하락세인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사건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판결을 함께 고려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선고를 미뤄달라는 김건희 특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먼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부부가 명시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부정수수하고 그 보답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혐의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다루는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앞선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전례 없는 호조세지만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문제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들어 7만여 명, 5월에는 마이너스 4만 명으로 내려갔다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와 함께 건설업 부진 장기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취업자가 6만 7천 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은 9만 7천 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내려가며 2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AI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늦은 밤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700원. 올해 1,320원보다 3.7% 올랐습니다. 노동, 경영계가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명을 냈고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 정부 부처의 2차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제 부처들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과도한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부 부처 2차 업무

0: 보고는 재경부와 예산청, 금융위 등 경제부처들로 시작했습니다. 금융위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어려움이 있는지 금감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물은 뒤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된 이유도 묻고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2차 부처 업무 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됐고 국민참여단 20명도 함께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앞으로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국정과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2차 부처 업무 보고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코스피가 6%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7.58포인트 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45.45포인트 5.8% 오른 829.4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어제보다 8.3원 내린 1484.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끈끈한 수비로 골잡이 음바페를 무득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2: 스페인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프랑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이 전반 22분 라민 야말이 영리하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페드로 포로는 후반 13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직전까지 6경기 16골로 화력을 뽐낸 프랑스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수비에 막혀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골잡이 음바페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스페인 골키퍼를 상대로 반칙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승에 선착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또 다른 4강전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의 승리팀이 스페인의 결승전 상대가 됩니다. 4강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잉글랜드의 투엘 감독은 메시의 발을 묶기 위해 전통적 방식인 대인 방어를 구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은 1982년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포클랜드 영토 전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와 축구를 섞어서는 안 된다며 잉글랜드전은 그냥 축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당시 수사팀장은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목적 살인 적용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에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팀원들의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 의도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검찰 보안수사에서 확인된 차량 뒷문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원이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지만 박 경감은 수사보고서에서 삭제를 지시하는 등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송치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박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윗선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법률 적용 등을 부탁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의 존재를 범행 전부터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도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장실과 형사과장실 등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논의될 게 많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회는 국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오늘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30대 최모 의원의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시의회 사무실과 최 의원 주거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알려져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중생인 피해자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까지 모두 4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윤리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 제명을 의결하고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청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의원 측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추가 공습과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잇따라 타격하며 최종 승리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5: 이란 현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안 도시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달 아바스에 발사체가 떨어졌고 해협 밖 동남부 지역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군이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드론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영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7번째 드론 공격이라며 추가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각 오늘 새벽 4시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재개된 이란 해상 봉쇄를 1시간 앞두고 추가 공습을 개시해 이란의 자금줄을 죄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대화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를 산산조각 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선언했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대신 중동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고 했는데 언론과 인터뷰에선 합의가 안 되면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복싱 선수에 비유하며 약해졌지만 싸울 힘은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에 대해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해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1시간 전에도 양국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초토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거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대출 사기와 관련한 피싱 문자 공격이 1분기 대비 162% 증가했다고 안 랩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체 피싱 문자 중 대출 사기가 5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싱 문자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은 금융기관, 정부 공공기관, 물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싱 시도 방식은 모바일, 메신저 유인이 가장 많았고 URL 삽입, 전화 유도, 문자 유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화여대가 대학 창립 이념에 위배된다며 퀴어 영화제 대관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라 하더라도 건학이념과 대학 자율성을 내세워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남지방에 30에서 80, 충청권과 대구, 경북은 20에서 60,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네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상이 걸린 정치권을 살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분리선출안은 이 표결 끝에 부결이 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아, 오늘부터 또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가끔가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토론 잘 듣고 있다. 아유, KBS 열린토론 황현희가 진행하는 거, 네, 그거 아이 너무 잘 듣고 있다라고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커피 쿠폰 안 줘요?
0: 그래서 얘기하려고.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 의견 보내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케이크 세트 쿠폰.
2: 우와.
0: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의견이나 질문 뭐 모두 환영합니다. 뭐 황현희 진행 왜 이래? 아, 뭐 이런 것도 저희는 다 환영하거든요. 아, 황현희 누구 편이야? 야, 이런 뭐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 누구 편도 아니지만요.
2: 누구 편이에요, 근데?
0: 아, 전 제 편입니다. 예.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특별히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8시 이후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동시간대 1위입니다. 네. 8시 이후에 시사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간대 1위니까 예. 7시 때에도 1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시작해 보죠. 뭐 전당대회 룰 변경 둘러싸고 개파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선호 투표제는 도입하고 청년 최고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친명계와 친천계가 하나씩 뭐 주고받기 거래를 한 것인가 뭐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대를 변경 박원석 의원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0: 네.
1: 사실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에서 도입하기로 그 잠정적으로 합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0: 그렇죠.
1: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0: 네.
1: 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전당대회는 후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이게 공론화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니까 선호투표제 도입안이 전준위에서 이제 다시 공론화가 됐고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른바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걸 끝까지 반대했던 거는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지만 느낌상 불리할 것 같다.
0: 네.
1: 이런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도 2대1, 3대1 이렇게 얘기했듯이 조금 정치적으로 구도상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 고립을 탈피하려고 일종의 이제 뭐 약자 코스프레 내지는 언더독 전략 이런 걸 구사하는 이슈로 이걸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결집을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부 결집을 시도하는 이슈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가 근데 이걸 마지막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합의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제를 부결시킨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이 포함되게 되면 일반 최고위원 TO가 사실은 세석이 됩니다.
0: 자리가 하나 빠지죠.
1: 네. 왜냐하면 네네. 여성 한 명, 청년 한 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0: 네네.
1: 경쟁률이 높아져요.
0: 근데
1: 그 점은 친청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0: 아, 그건 최고위원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1: 거예요?
0: 겉으로
1: 건가요?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0: 네.
1: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합의로 결정을 했고 그냥 청년 최고위원제는 쿨하게 표결하자. 근데 표결하면 친청계가 많기 때문에 네. 결론이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0: 그렇겠네요.
1: 그렇게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고요.
0: 아니 근데 그분들 중에 최고위원 또 나오실 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1: 뭐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0: 네네.
1: 뭐 그분은 또 이제 자기 지지하는 당원들 의식해서 마지막까지 반대하다 사퇴한다 뭐 이런 명세를 취하는 것 같고 다만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 안 하기로 한 건 그게 2030 표심이나 마음을 돌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떠나서 재수추월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노력조차 안 하냐? 근데 이런 비판의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0: 신유 교수님.
2: 예.
0: 확실히 민주당 쪽이 요즘 청년들의 지지를 좀 덜 받고 있잖아요.
2: 예.
0: 근데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까지 제도를 이제 안 들어오면은 사실 좀 원성이 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2: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2: 근데 청년 최고위원제를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단적 이익에 충실한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집단적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중점으로 보는 청년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이익만 익숙한 거. 집단적 이익이란 건 예를 들면 노동자 집단을 대변하고 자본가 집단을 대변하고 정당이 원래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건데
0: 네.
2: 그런 집단적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껏 내놓는다는 게 뭐 청년 그 최고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맨날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청년 우대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름만 맨날 바꾸지. 예?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바라는 게 진짜 그런 걸까?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 네.
2: 청년 정치인을 막 우대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까요?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정치적 엘리트를 충원하는 구조가 똑같은 상태에서 정치적 엘리트 그 충원 구조 속에서 이 픽된 젊은 정치인들이라는 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지금 봐도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그 이거 없어졌다고 해서 뭐 야 청년들이 야 이 민주당 이제 더 싫어야겠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0: 근데 이게 좀 또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 당권 주자 5명 중에 4명이 당선 시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또 밝힌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3: 아주 구체적인 그 유불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0: 네.
3: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그다음에 김영남.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0: 네.
3: 이 사람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도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되면 이 친청계 쪽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거라고 봐요.
0: 네.
3: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여의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대표가 되든 뭐 김민석 송영길이가 되든 누가 친청이 되건 친반청이 되든 간에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느 쪽의 세력이 더 많은가가 중요하잖아요.
0: 네네네.
3: 그 최고위원회 이제 세력 분포가 결국은 결정적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친청계로서는 대단히 불리했던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 그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친청보단 반청 쪽에 친명 쪽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 지금 친청계 쪽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관철시킨 거예요. 표결로.
0: 네.
3: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가 친청계 쪽이 유리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요.
0: 그렇죠. 네. 네.
3: 그렇게 되다 보고 그리고 선호투표 왜 그랬냐. 선호투표를 왜 끝까지 표결을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선호투표도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친청계 쪽에서. 근데 왜 그건 표결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의 당 지도부가 친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선호투표를 이제 룰인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선호 불리하게 느껴지는 이 제도를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켰다는 게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일단 더 결정적인 디사이시브한 건 청년 최고

0: 비례연제를 도입하지 않고 선호투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역풍이 부니까 만약에 선호투표를 부결시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이 청년 최고위원은 표결을 부결시키고 선호투표는 어차피 그리로 갈 것 같으니까 구두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제 크게 큰 통 큰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좀 이제 약자 코스프레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양수 겸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1: 하나씩 주고받았을 것이다.
0: 주고받았으면서도 그 약간 그 왜 하나는 합의로 표결을 하고 하나는 구두로 했느냐. 이 차이가 거기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1: 그 안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또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엮여 있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정총래 전 대표는 대학 학사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면서 이거 반대 입장 완전히 표현을 했죠. 근데 청년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2: 일단 민주당이 분리투표 형식으로라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당이 좀 젊은 청년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어떤 정치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1: 네.
2: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어떤 그 청년 최고위원제나 이런 분의 부정적 시각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전형적인 어떤 그 기득권 논리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입장을 그들의 어떤 그 포션을 더 넓히고 유지하려는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당대표로 나온 그 젊은 여성 청년이 어떤 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청년도 없고 공동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거든요.
1: 네.
2: 이런 부분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 최고위원제라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뭐 지명직으로 청년한테 한석을 배려한다 또 분리투표 때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거의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사실 청년 정당 당내 당으로 청년 정당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네.
2: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당내 구조적으로 거기서 정치적으로 저는 어드밴티지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아질 수 있는 공간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이번처럼 사실 분리투표제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당원들에 의해서 청년 대표를 뽑고 그 청년 대표가 자연적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가졌을 적에 그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적에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이상과 열정과 고민과 참신함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당이 담아낼 적에 그 청년 정치도 그 정당도 저는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 네네네.
2: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런 한계를 든 게 안타깝게 생각할 수가 없고 저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고 청년들이 매기 역할을 해줘야 그 민주당의 고질병인 어떤 그 당내 온정주의 뭐 이런 부분도 저는 혁파에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1: 네네.
2: 그리고 청년들의 독자적인 목소리 독자적인 공간이 당내에서 활성화되고 보장이 될 적에 지금 청년들이라고 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건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기성 정치인에 기대서 줄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청년 정치 거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진짜 어떤 청년의 정치 공간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청년 그 최고위원제 무산을 계기로 해서 여야 정당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청년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0: 정청래 전 대표 네. 좀 실망스러웠던 게
1: 네.
0: 정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 전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당원들의 투표나 당원들의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청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명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신이 대표가 지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거의 종속돼요.
1: 네.
0: 임명직이니까.
1: 내가 내 편 뽑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청년 최고위원보다 뭐 다른 이유를 댔어야 되는 건데 청년 최고위원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대표되면 내가 지명하겠다.
1: 네.
0: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나의 수하에 두겠다는 거라서 뭐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의 이해를 얼마나 대변하겠냐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선출직을 뽑을 생각했어요. 그럼 아예 청년 최고위원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1: 네.
0: 청년 최고위원의 필요성 인정하는 이건 내가 지명하겠다.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거라서 물론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부결됐습니다만 정 전 대표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 청년 당대표를 뽑아보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은 이게 뭐 선출직으로 좀 해보는 방향성이 오히려 좋은 방향인데 지명하는 네.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3: 저만 이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청년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쿠어츠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대통령 직선제지만 오스트리아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목상의 국가 원수라도 본인들이 이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 직선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뽑지 실권은 다 총리한테 있는데 이 쿠어츠라는 젊은 총리 제 기억으로는 31살인가 2살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그게 설이 좀 있는데 광고를 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로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간접적으로 내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무부의 돈을 끌어다가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는데 네. 물러나는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본인은 지금까지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비리 때문에 물러난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마린 여성 총리가 있었죠. 이 마린 총리도 굉장히 젊은 총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런 비리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3당이 되면서 물러나긴 했지만 제임스 씨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구설에 오른 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클럽에 간다든지 그 굉장히 그 러시아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을 내세운다? 그래서 청년이 정치를 하면 세계가 바뀐다.
1: 네.
3: 아, 지금 이 기성정치권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증명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청년 정치 중에. 그런데 문제는 나이 먹은 정치인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문제를 나눠요. 야, 이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해야 된다. 등록금 문제 이게 20대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등록금을 대주고 싶은데 못 대주는
1: 부모님들의 문제기도 하죠.
3: 이 문제기도 하고 네. 실업자 청년 실업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캥거루족을 키워야 하는 부모님들의 문제기도 합니다.
1: 네.
3: 우리나라처럼 세대별 문제 쪼개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4: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이 그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근데 우리 이제 국회나 그 각 정당의 구조를 보면. 결국 청년도 대한민국 인구의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을 대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나 혹은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후퇴했어요. 지금 당대표 나오신 김민석 그 총리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고 송영길 대표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30대 국회의원 됐고 정청래 대표 갓 40대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나이 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탁된 몇몇 청년들만 어떻게 보면 장식물로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김대중 총재는 과감하게 이런 586들 수혈해가지고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했단
1: 그랬었죠.
4: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4: 그랬던 586들이 지금은 정치 기득권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느라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물론 청년들로 다 바뀐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거나 혹은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 장벽이 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해소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당대표 후보에 세 분만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세 분만 얘기가 되잖아요.
1: 이번에 김부미 후보.
4: 60대 남성 세 분만 나온 게 아니에요.
1: 네네네.
4: 거기에는 고민정 의원.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나이는 여전히 40대입니다.
1: 그렇죠.
4: 그다음에 김보미 전 군의원. 강진군인가요? 네, 군의 의장 출신. 네네. 35살.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출마의 변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근데 이 당대표 경선에 컷오프 제도가 있어요. 그럼 등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5명을 3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죠. 그 두 분의 여성 후보가 그 컷오프 될 가능성이 컷오프 높아요. 그러면 네네. 60대 남성 대한민국 기득권의 표준인 사람 셋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셋 다 운동권 출신. 이게 민주당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 좋은 겁니까?
1: 좋은 그림은 아니고.
4: 아니 그러면 이번만이라도 무슨 청년 최고위원 안 뽑기로 했다면 당대표 경선에서 컷오프 없애고 이분들도 많이

0: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야가. 야당이 법률가 많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 비판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비판할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하지도 않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대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 드신 분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나이 들었다고 욕심이 덜하고 나이 많았다고 욕심이 덜 많고 이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청년이나 아이들은 또 대한민국 전국의 자본주의 약진 앞으로 천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거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직업군, 그 세대군 거기에 맞는 그 대표군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볼 때 청년 정치, 여성 정치가 필요한 거죠. 저도 그런 말에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적어도 기득권 정당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있고 어떤 그 부의 세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지금 고착화돼 있어서 그것이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 또 불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기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잖아요. 이 기성 사회,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청년들 보고 종속적으로 지금 편입을 강요하고 있는 게 저는 한국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깨야 될 부분이 저는 정치의 영역인데
1: 네.
2: 정당 구조도 사실 이런 기성 사회 구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제도 무슨 시혜적으로 이렇게 하나 자기 사람 챙겨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당내에 청년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커 나가면서 자기들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당이 존중해주고 이랬을 적에 저는 그것이 청년들의 열정과 고민을 담아낼 적에 정치도 저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게 정치개혁이고 정당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래야 저는 한국 정치가 맞습니다. 조금 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도를 두고 있고 청년들만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청년 최고위원이 됐던 분들이 결국엔 계파에 줄 서가지고 계파 정치의 선봉장 역할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어떤 제도가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던 게 아마 8년 전이 마지막일 거예요. 당시에도 현직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 나이가 43이었습니다.
1: 2018년도로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3: 그 이후에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들을 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식물 비슷하게 그렇게 기능하다가 독자적인 목소리나 독자적인 정치 공간을 열지 못했고 아니 대표적으로 박지현
1: 기억합니다.
3: 전 비대위원장
1: 네.
3: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거의 그냥 뭐 두드려 부시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냐 안 되냐뿐만이 아니라 그 어쨌든 20대 30대 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면 저는 무엇 하나라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게
1: 네,
3: 문제라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청년 정치라고 해서 다 옳지는 않죠. 근데 뭐 우리가 부산시장 후보에서 봤듯이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도 봤잖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김보미 후보가 등장하면서 저는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저런 게 뭐 당대표 전직 당대표인데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그 면전에다 대놓고 저런 모습이 청년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번 뭐 방송에서 나와서 또 한마디를 한 것이 당대표 출마하려면 저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4: 그게 요새 대출 잘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청년 정치를 위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잖아요. 당에서.
2: 완화해 주고 네. 지금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는데도 또 기탁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4: 그 이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 생각이 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청년 정당 같은 거 만든다. 자기 하위 정당으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그렇거든요. 독일의 SPD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청년 정당이라서 융해소치 젊은 사회주의자 뭐 이런 조직을 그러니까 청년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하부 구조로.
1: 네네.
4: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년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전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지고 이제 독일 사례와 비교해서 얘기도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2: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을 기성 정치인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고 그것이 네. 기성 세대가 있을 때는 청년들에 대한 특혜 아니냐. 전 특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야 기성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육티님께서 자루 속에 송곳을 감출 수 없듯이 재능 있는 청년은 알아서 튀어나오고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스스로 증명해야죠.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그런 정치인들 많았고 옛날에 뭐 20대 뭐 40대 기술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2: 근데 이제 네. 그 40대 기술원이 뭐 김영삼 김대중이 대표적인 경우였잖아요.
1: 진짜 옛날이네요.
2: 그 옛날이에요. 예,
1: 그때 그 정도였으면 대단한 거였어요.
2: 요즘 결선 투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71년도 얘기예요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 이제 후보로 신민당 후보로 나와서
1: 맞네요. 네.
2: 뭐 뒤집어진 게 김대중 후보로 뒤집어져서 결국 이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싸워가지고 뭐 100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표차이 98만 표 차이밖에 안
1: 얼마
2: 났어요.
1: 네.
2: 사실상 그 김대중의 승리나 마찬가지인데 뭐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40대였어요 다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김문수며 뭐 손학규며 이게 언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신학대인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 기득권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이런 겁니다. 이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화 하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 대신. 말이 심해서 그게 뭔데.
1: 알겠습니다.
2: 너무 커가지고. 왕창 커서 너무 기득권화 하면서. 지금 보세요. 아까 저기 우리 박원석이 말씀하셨잖아요.
3: 요새 가뜩이나 정치권에서 뭐, 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 카트 자르지.
1: 근데 예전 386세대가 이제 786세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3: 아직은 686이에요.
1: 예, 아직은
2: 송영길, 뭐 김민석 다 그 60대잖아요. 그 사람도 30대 때 그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 걸 해서 정말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제도화의 방법이 뭐냐 거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걸 촘촘하게 짜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서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국민의힘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더 심해요. 발언의 수위도 심하고 극우의 경향도 심하고 극과 극이 통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다 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제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야 된다. 대원지상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0808님 세대교초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들만의 틀에 박혀서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새로운 임무를 봤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정희님 60대 20대 꼭 세대를 나눠야 되나요? 오히려 갈라치게 하는 느낌도 듭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 80세라도 생각과 행동이 젊으면 청년이죠. 20대도 생각에 따라 노인이 될 수 있으니 나이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따지면 우리 또 와주신 패널 여러분은 다 20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3: 그 사회생활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배워야 돼요. 이거.
1: 아이, 감사합니다.
3: 우리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도 수준이 네. 높고 또 네. 우리 MC분도 아주 사회생활에 아주 그냥.
1: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2: 절대 뭘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1: 네. 아, 이건 맞습니다.
2: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건 분명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정청래 전 당대표가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당권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약간 의아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좀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당대표는 2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선까지 가지도 않을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 말씀 주시죠.
2: 전 정전 대표가 참 이번에 전략을 못 짜는 것 같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1: 네네.
2: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정치한다. 당권을 이용해서 뭔가 대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잖아요. 당대표 하면서 노력했고 네. 그리고 뭔가 이 계파를 강화해서 이 결집시켜서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대표가 돼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대선 경선까지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 아닙니까?
1: 네.
2: 근데 이런 말은 본인이 꺼내면 공격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 전 대표가 좀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비공식적 연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김민석, 송영길 등등 말이죠. 이렇게 고민정 의원도 좀 반청 쪽이라고 보여지고 이 최근의 행보나 행태나 발언들을 말이죠. 과거가 네. 달라졌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런 비공식 연대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혁신당과의 합당 뭐 이런 얘기도 또 꺼냈고 말이죠. 뭐 평택을 지방선거 때 공천 괜히 했다. 그러니까 전부 묘혈을 파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더 심모 원력 끝에 전략적인 발언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네.
2: 이번에도 난 대표적 이용해서 대선 도전 욕심 없다. 4년 남았어요. 대선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린다고요. 얼마나 이쪽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한 입장에서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잘 걸렸네 하고 딱 비밀 제공한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런 쪽으로 자꾸 이 상대방 이 지금 이 세력에게 빈미를 주고 명분을 주는 구축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3: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왜 평택을인가요? 그 공천 뭐 안 할 걸 그랬다. 저 그게 좀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1: 김영란 후보 이야기죠.
3: 예. 네. 이게 전략 공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략 공천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 공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1: 근데 당 대표가
3: 실제적으로는 네. 당 대표가 이걸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본인을 부정하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1: 아니면은 위에서 뭔가 얘기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3: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참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김용남 전 의원은 사실은 그 뉴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1: 네.
3: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 이게 공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이제 이 좀 공격하는 과정에서 친문에게 이 단결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1: 네.
3: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본인이 한 행동을 본인이 그렇게 디스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
0: 지금 아마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제 그 6.3 선거 패배 책임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걸 졌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평택을 선거인
1: 그렇죠.
0: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여기에 마땅한 이제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마 아까 저기 최청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대선 안 나간다. 이게 뭐 뜬금포죠 사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대표직을 대선을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개인 정치에 이용 안 하고 오로지 당만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 지원하겠다. 이런 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불편한 대통령 관계가 본인의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아마 적어도 여론지표상에서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저는 평택은 본인이 지금 잘라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근데 여기서 이 선거 패배 책임 논의를 확장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합당 무산론으로 저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 선거 패배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려면 공천 문제도 있지만 합당이 그때 됐으면 정상적으로 저기 조국 혁신당 합당이 됐으면 평택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1: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0: 이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1: 네.
3: 제가 한 가지 질문.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여쭤보는 건데 김용남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이 정청래 전 대표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4: 네. 저는 뭐 대선 불출마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오히려 이제 역공의 그 소재로 삼겠다 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표직을 수행할 건데 김민석 당신은 결국 이게 바로 그 대선 직전에 있는 당대표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저 대선 후보로 가는 일종의 스펙 쌓기로 당대표직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제 공격의 의도를 깔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대표직이 바로 대선으로 연결이 안 돼요. 텀이 2년 더 있습니다.
1: 시간이 많죠.
4: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문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 평택을 얘기나 조국 혁신당 합당 무산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그 본인 책임을 다른 데로 이제 책임 전가하는 발상이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1: 네네.
4: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전략 공천을 한 거고 그때 공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공천하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공천을 결정하고 본인이 전략 공천하고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맡았어요.
1: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당인데.
4: 근데 그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네네.
4: 조국 혁신당하고 연대해서 조국 혁신당한테 여기 양보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1: 있었어요. 예, 예.
4: 근데 결국엔 자기 책임하에 공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공천하지 말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부정이잖아요.
1: 그러네요. 네.
4: 그래서 제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한 데다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의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김어준 정청래 이 팀은 이걸 이슈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마 그 김민석 총리가 당시 총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합당이 안 된 거 아니냐.
4: 이현주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았던 문자. 네. 그 상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민석 총리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1: 그렇군요.
4: 그리고 강득구 의원이 뭐 올렸다가 비싹했던 그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강득구 홍익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본인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만 안 할 뿐이지.
1: 맞네요.
4: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도 합당에 있었는데 그게 결국엔 김민석 등등의 방해에 의해서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깔고서 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4: 혹은 그런 의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자락을 깔아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1: 네.
4: 전당대 이슈로 만들겠다고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혹은 합당 분산 문제가 전당대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김어준 씨만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전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하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곤란해집니까?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 네.
4: 계속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쟁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메시지에서 보인다.
2: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얘기가 많이 꺾였어요. 이 날카로운 게 많이 꺾인 게 평택을 이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1: 오히려 이거는 뭐 해당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2: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적어도 공식적으로 말이죠. 6.3 지방선거 패배를 나 때문에 패배했다. 책임론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네.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김용남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했다고요. 김용남 후보가 물론 류 이재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한테 대단히 강한 수위의 발언을 많이 한 정치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평택을 공천해놓고는 워낙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1: 네.
2: 김용남이냐 김용남이 진짜 민주당 후보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어한 논리로 민주당이 공천한 거다. 민주당이 후보다로 유난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강조 자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 개인이 공천했다?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전혀 아니에요.
1: 책임을 안 지려는 정치다.
2: 속내가 무엇인가 떠나가지고 정치는 네. 다 속내가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말이 몇 말이나 되겠냐고요. 저거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두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3: 아, 그래요? 네네네.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1: 안 걸립니다. 아, 예. 예.
3: 그 친명 대 친청의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3: 저는 사실은 친청이라는 개념보다는 친문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역 지금 이 170명
1: 근데 넘는 고민정 후보가 나왔잖아요.
3: 예, 170명 넘는 의원들 중에서는
1: 네.
3: 사실은 친문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원들 있죠. 권리당원이니 당원들은 전 아직도 친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1인 1표제 하면서 그러면 친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친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조국 혁신당. 왜냐하면 그건 사실 전 뭐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 전 대표 1인 정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의 적통 황태자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와 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당내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친문 당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합당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친문들이 이 민주당의 적통을 살려야 된 전 적통 논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본다면 친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주류는 우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게 흔들리니까 더 이 조국 혁신당의 과의 합당을 더 주장하면서 좀 주류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 친문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예.
3: 아,
1: 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2: 청년 정책이 너무 오래했나 봐요. 우리.
1: 아니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 정책 이야기를 한번 좀
2: 쫓긴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
1: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다음은 보안 수사권 이야기 할 텐데 사실 그 민주당 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 기류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유시민 작가가 또 매불쇼에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드리면 보안사업권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나왔고 그 이외에도 뭐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박원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저도 오면서 그걸 쭉 다 들어봤는데 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일단 안 할 수가 없고요.
1: 지나치다. 네.
4: 물론 비평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인사나 혹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된 뭐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이를테면 그 지금 민주당 내 선거 구도에 대한 뭐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재건축 혹은 재개발 즉 정계 개편을 위한 그런 어떤 의도와 복선의 산물이다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을 압축하면.
1: 네.
4: 근데 대통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 그리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은 실용적인 인사를 기용하자. 라고 일종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걸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볼 만한 근거가 지금 뚜렷하게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근거가 좀 박약해요.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계 개편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적으로 다수예요.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개헌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정계 개편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개헌에 절실함을 보였던 적이 있나?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개헌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저는 없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 총선의 승리인 거죠. 압도적 승리. 근데 정계 개편한다고 차기 총선 압도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정운영이 성과를 내고 좋은 네. 평가를 받아야 차기 총선 승리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계 개편을 의심하는데 정계 개편을 해야 될 동기와 목적 혹은 어떤 방향이 어떤 그림의 정계 개편인지 본인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 뭔가가 있다.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심지어 그걸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다. 이거는 추론이 아니고 근거 없는 의심의 영역이고 근거 없는 확증 편향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 나아가서 차라리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게 사회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거다.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평론보다 더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1: 잘 안 될 것이다라고
4: 아니 왜 이렇게까지 네.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그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 진영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였던 그동안의 유시민 작가의 그런 어떤 태도보다 더 강한 울분과 어떻게 보면 분노와 강박을 보이는지 뭘까 이유가?
1: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4: 정말로 궁금해요. 뭘까? 그러니까 진영을 지켜야 된다. 네네. 진영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저러면 진영이 무너진다. 알겠어요. 평소에도 그런 태도를 가졌기
1: 그러니까
4: 때문에.
1: 그러니까 반수 의원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에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4: 아니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과 조국 낙선이 크다고 봅니다.
1: 네.
4: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이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저렇게까지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의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2: 속내는 잘 모르겠고 네네. 우리가 이제 비평을 항상 속내가 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제일 짜증나요 사실.
1: 아니 근데 이건 거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2: 안 알겠는데 네. 속내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직 비난을 해야 돼요.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할 수 있죠.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억하심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국 혁신당과 무산도 뭐 대통령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 듣기는 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랬다는 건데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있는 거죠. 개파 갈등이 있는 거고 전당대회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원래. 쟁투하는 것이고 권력 투쟁하는 거고
1: 네.
2: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심한 거냐 이제 낮이냐 그 차이인 것인데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은 말이죠. 그 같은 진영 내에서 같은 곳을 지향하는 정당 내에서의 개파 갈등의 차원을 넘었다고요 이제. 정권을 공격하는 차원으로 갔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정권과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이에요 당원.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지만 또 특정 정파를 대표하기도 해요.
1: 네.
2: 대통령 이중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시민 작가 이분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개파 갈등이 하나의 척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주라든 말든 건 개인의 자유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정청래 전 대표 측에게도 불리할 것 같고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적어도 이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동안 조용해서 좀 편했는데 네. 또 시작했어요. 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1: 방송에서 네. 직접 제가 그래서 그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야기하라라고 하셔서 네. 제가 방송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네.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열흘 정도 더 시끄러울 것이다.
2: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동안 잠잠했는데.
1: 네, 오늘 그 첫날이라.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이야기
0: 저는
1: 생각하시는지.
0: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중축 재건축론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찬성 반대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거의 실종사 상황으로 가서 나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참여를 포기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발언을 통해서 다시 뭐 어떤 형태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을 놓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시민 씨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부분이 내용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철저하게 저는 이제 그 진영 논리, 진영주의에 입각해서 저는 모든 부분을 저는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쭉 이제까지 행동 거지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진영을 유지하고 그 진영 속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죠.
1: 네.
0: 그래서 당 밖의 권력자로서의 유시민과 김어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유시민 씨가 표현하는 이제 재건축, 뭐 이제 재개발도 나왔고 실제로 이제 정계 개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진영 체제가 자기가 유지해왔던 진영 체제가 흔들리면 자기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섭섭함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본질은 모르겠어요. 속내는 모르겠는데 본질은 저기 그 외형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참기 어려운 악담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적에는 이게 실패한 길로 가고 있다고
1: 그렇죠.
0: 하는
1: 네네.
0: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 또 최대 이슈로 갈 수도
1: 올랐죠.
0: 있지 않겠다. 네. 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공당의 후보라면 이런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1: 알겠습니다. 신일 교수님
3: 네.
1: 이게 그 매블쇼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게 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좀 많이 편집이 됐었던 것 같아요.
3: 네.
1: 근데 이제 신랄하게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봤을 때는. 근데 그 전부터 매블쇼에서는 이 보안사건에 대해서 뭐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론이 좀 안 좋았거든요.
3: 네.
1: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거의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거의 끝판왕처럼 나와가지고 오늘 다 쏟아내고 간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3: 글쎄요. 그 제가 이렇게 일단 볼 때는요.
1: 네.
3: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과 피해자 보호와 억울한 사람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1: 그게 본질이죠.
3: 그게 본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이것이 일종의 진영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1: 네.
3: 핵심이 완전히 변질이 될 가능성이 그게 좀 우려스럽고 이 유시민 씨가 예전에 ABC론도 얘기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우리는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2: D예요?
3: 아, 근데 ABC 그 론도 얘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직 민주당은요. 자신이 뭐 누구한테 정권이 가든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네.
3: 예?
1: 있죠.
3: 이 사람들이 저는 유시민 씨의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는 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 비주류는 대통령이 되든 비주류여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인이 옳다, 본인의 주인의식 다 좋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1: 네네.
3: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네, 저는 네. 그 좀 여전히 많이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수사권만 해도요. 제도적 수준의 검찰개혁이나 수사기소분리는 90%, 95%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수사개시권이나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공약했던 거하고 입장이 달라진 건 국민들의 그 우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대통령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1: 사실 이런 보안수사권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4: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걸 남겨놔야 된다. 경찰한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다.
1: 그렇죠.
4: 그런데 대통령이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랫사람들 시켜가지고 은근슬쩍 입장을 바꾸냐라고 비판을 오늘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그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고 대통령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입법부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거듭 얘기를 했고 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뭐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가 끝까지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다가 지금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국민 여론이 바뀌고 이러면서 당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애초부터 뭐 할 생각이 없어서 선거 때하고는 다르게 이 문제를 계속 미적거리고 미루고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저는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여론을 신경 쓰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여론을 봤을 때 그냥 밀어붙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고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는 걸 생각해요.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있고 이거 이대로 만약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정권이 실패할 거다. 저는 이미 95% 이상 수사기소 분리와 그 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안 수사권 남겨놓는다고 검찰 개혁 실패 더 나가서 정권이 실패합니까? 그런 과정이 어디가 있어요?
3: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죠.
1: 꽃이죠.
3: 꽃이. 네. 예. 꽃이 6월 12일, 13일 양일간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1: 아, 역시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3: 이거 안 하면 걸리잖아요.
1: 맞아요. 그 직접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래서 네. 요거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 보안 수사 권은 유지한다는 응답이 52.8%, 네. 폐지한다는 응답이 40.1%였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누가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 유시민 작가 예.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1: 유시민 작가님 네. 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2: 아,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 근데 거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1: 아니, 또 같이 해야죠.
2: 꼭 해야 되는 겁니다.
1: 예, 여당 야당이
2: 걸리나요? 방송 규정에
1: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 복당이 요즘 많이 가시밭길이에요. 일단 장동혁 대표 저격에 이어서 이번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복당 반대 외쳤잖아요. 당 안팎에서 한동훈 의원 복당 반기지 않는 세력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인데 먼저 최창룡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2: 안철수 의원은 이제 네. 갈아탄 것 같아요.
1: 갈아탔다는 게 어떤 건가요?
2: 장동혁에게 갈아탔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딱 이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당권 자신이 당권을 잡고 싶은데 장동훈 체제가 오래 못 간다고 보고
1: 네.
2: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대단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은 목적이 같아진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생각은 다른데 안철수 의원에게 무슨 뭐 탄핵에 찬성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반대, 한동훈의 복당 반대라는 목표가 같다 보니까 전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목적을 너무 이제 앞서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이게 자기가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중도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이런 몇 분의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조경태 의원, 이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렇게 가게 된 말이죠. 목표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추론한 목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그 문제가 12월 3일 날 당일 날 당사에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건요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계엄에 대해서 전혀 역할하지 않았다. 계엄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1: 안철수 의원이 네. 얘기했던 건 그냥 나는 거기에 메신저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 그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1: 네네네.
2: 그게 전반적인 그 논조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친한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과도 강경파 분들이죠. 그분들과도 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철수 의원과 틀어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않나요?
4: 뭐 겉으로 보면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이 포스트 장동혁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1: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후에 나간다는 것을 사실화 시키는 것 같다.
4: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가능한 건데 네. 물러날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한동훈 복당은 별로 달가운 이슈가 아닌데다가 당내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꺼려하는 기류가 있는 거죠. 그 목소리를 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
4: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법정 증언을 이유로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약간 이제 감정이 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분이 정치를 감정으로 합니까?
1: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4: 오선 중진식이나 되는 분이 오늘 뭐 레카 얘기도 막 하시던데. 네네. 아니 그러면은 너무 이제 작은 것에 연연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큰 대의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은 사실 협력할 게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협력할 게 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갈등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정리를 하고 당이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 네.
4: 그런데다가 뭐 이준석 의원마저도 당 밖에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분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1: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약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팎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수에게 정치적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실기하는 거죠. 최근에 지지율 양상을 보면 다시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대표라는 분은 나홀로 장애투쟁 다니고 뭐 젊은 청년들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을 지지하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거기 모아놓고 약간 거기서 뭐 간담회하고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변화 쇄신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고 그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그 의원분들이 좀 계신가요 국민의힘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5: 그냥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1: 네.
5: 지금 이제 당내 혁신 그리고 이제 통합 뭐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교집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땅한 어떤 그 콘텐츠를 갖고 있거나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1: 네.
5: 이런 이제 법정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잖아요. 저는
1: 네.
5: 어쨌든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약에 대립을 한다면 저는 스스로 서로를 더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와 대립을 통해서 그 적어도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예, 여기서 비호감인 그런 어떤 반한파의 어떤 진영에
1: 네.
5: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그런 계산은 보이는데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 네.
5: 본인이 정말 그 리더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보수를 재건하고 싶다면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데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그 속에서 자기 비전과 존재감을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리더지.
1: 아젠다를 설정한다든가 뭔가 네, 메시지를 준다든가.
5: 그리고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저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누구를 배제하는 정치. 예, 또 그리고 무슨 이게 동아리 서클 같은 정치. 하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수의 직과 한계고 그런 부분을 조금
1: 네.
5: 안철수 의원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좀 큰 모습 큰 정치를 좀 갔으면 좋겠다. 물론 네. 그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측도 뭔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뾰족하게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정치를 그거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1: 좀 눌러야 되는군요. 그 한동훈 측.
5: 때로는
1: 네.
5: 참고 손해보는 정치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1: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좀 많이 참으신 것 같던데요. 네. 한동훈 의원이.
5: 아, 저는 그 네. 정치하는 모습이 그렇게 원만해 보이진 않아요.
1: 아, 원만해 보이진 않네요.
2: 제가 볼 때 이 보수가 이게 라인업이 좋아요. 안철수.
1: 잠룡들이 많이 보이죠.
2: 한동훈.
1: 네.
2: 오세훈. 그렇듯 하잖아요. 유승민.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뭔가 포용하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1: 각자 도생 느낌.
2: 합리적이고 네. 중도적이고 다 지적이고 다 좋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시너지를 낸 다음에 파일 키우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시너지를 키우는 데 그때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시너지 자체가 안 생긴다고.
1: 알겠습니다.
3: 그 장동혁 대표하고 연달했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정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안철수 의원과
3: 안철수 대표 이전 연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1: 그건 연대가 아니다.
3: 두 번 그렇게 생각.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그런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장동혁 체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 장동혁을 생각한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내부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분명히 흔들린다. 이거는 확실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움직이고 안철수 의원도 움직이고 한동훈 의원 움직이고 오세훈 시장은 뭐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 네.
3: 전 그래서 이게 장동혁 체제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갈등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볼 때 포스트 장동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전 제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누구보다도 개혁 이 해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탄핵 제일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이 가장 그것과 관련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전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한 번만 하고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할게요. 이번에 국무회의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를 좀 다 좀 막히는 상황, 예,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듯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뭐 정확하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1: 네.
5: 그 한 총리가 정확하게 막은 거예요.
1: 아, 막은 거라고
5: 저는
1: 보세요?
5: 굉장히 저기 편협한 저기 의사 진행, 회의 진행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국무회의도 다른 국무회의도 주제가 부동산 문제였어요.
1: 네네네.
5: 그러면 서울시장이 발언을 안 해도 지금 서울시의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5: 국가적 과제죠.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우리가 발언을 요청해야 되는데 발언을 하겠다는 사람을 막은 부분 저는 이건 굉장히
1: 네.
5: 이 정권의 어떤 편협함을 보여준 그런 어떤 태도였다고 보입니다.
1: 말씀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박수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저거 가지고 너무 자기 정치를 세게 했어요. 예고를 엄청 했어요. 내가 국무회의 그래요? 가서 할 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1: 선거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국무회의 나간다고.
6: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정치 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막은 거라고 보고.
1: 네.
6: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발언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임 교수님.
3: 저는 양수겹장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고편을 세게 때렸기 때문에 막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으면 막는 대로 오세훈 시장은 이만큼 내 정치적 위상을 인정해 준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길 근거가 됐고요.
1: 아, 오히려 막히는 게 더 좋은
3: 당연하죠.
1: 글입니다.
3: 득이 있어요.
1: 네네네.
3: 이 굉장히 결절하는구나 정권이.
1: 네네네네.
3: 두 번째 만약 말을 하게 했더라도 그것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제가 볼 땐 양수겹장이었다고 봅니다.
1: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었던.
3: 잃을 게 전혀 없어요.
1: 그런 상황이다.
3: 얻은 거 있습니다.
1: 오히려 얻은 것이다.
2: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발언을 하게 되면
1: 네.
2: 논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총리나 대통령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국무위원 배석자라 하더라도 발언을 막는 거였잖아요. 아무리 예고를 많이 하고 자기 정치 세게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논제가 흐트러지고 또 앞으로 토론기가 있으니까 그때
1: 그렇죠.
2: 얘기할 수 있지만
1: 네네.
2: 남이 말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데 사회자 내가 이거 딱 막아보세요. 뭐 보기 좋겠냐고요.
1: 아, 저 안 듣고 넘어가도록
2: 그러니까.
1: 하겠습니다. 예.
2: 그럴 일도 없고.
1: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 막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1: 막는 모습은 보기 안 좋고 서로 더 대화를 했었어야 된다고.
2: 더 여유 있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총리가 그건 서민으로 하세요. 완전히 눈에 딱 보였어요.
1: 근데
2: 총리는.
1: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서울시장 오늘 오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고 한 말씀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딱 멈추시던 모습.
2: 총리가 너무 알아서.
6: 부동산 대토론회 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시컷 말씀하시라는 거죠.
1: 그때도 오세훈 시장 나오나요? 부동산 대토론회.
6: 아니 뭐 나오려면 뭐 배제하겠습니까?
1: 아,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5: 그런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요.
1: 네.
5: 정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0: 이게 여야가 따로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렇죠. 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대토론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4388님, 열토 비대위원분들 수준 높은 토론 덕분에 상식이 늘어가는 기분입니다. 양찬수님, 조선시대에 권율이 있다면 현시대 대한민국엔 신율이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강인수님, 최창 교수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2711님, 이태규 방송 의원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열토 비대위 최애 코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회사에서도 회의 규칙을 자주 바꾸는 팀은 이게 대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의 잘 안 풀리는 팀입니다. 누구를 다시 받아줄지 뭐 또 누구에게 말할 기회를 줄지 말지를 두고 계속 다투는 조직도 사정 비슷합니다. 오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 언제 합니까? 라고 말이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적함 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고 16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기존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 사임에 따라 어제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런 안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왼발 통증으로 일본 오픈에서 기권했습니다. 과거 통증 부위가 재발한 것으로 전해진 안세영은 귀국길에 올라 정밀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직원 한 명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난 K리그2 김포FC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포 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계좌를 점검하던 중 내부 직원이 문서 위조 등으로 계좌 잔액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조사에서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위 기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FC 안양이 창단 첫 승격의 주역인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마테우스와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배재구 야구부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 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구 야구부의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한 구단에서 벌어진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코치는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Lifeput Spot.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PD와 김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윤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4강전이 열렸습니다.
3: 네,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우승후보 1순위로 꼽혔던 프랑스가 뭐 패배할 순 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스페인에게 밀리는 지배적인 경기였거든요. 뭐 오야르사발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2-0으로 프랑스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승에 선착을 하고 또 하나의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경기를 약간 부진하게 출발한 팀들이 지난 대회에서 이번에도 결승에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사우디한테 패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었잖아요. 그랬죠. 스페인 역시 카보베르데와 비기면서 불안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조금씩 상승 기류를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빙고의 저주입니다. 그 우리나라 32강에 진출하려고 했던 네. 경우의 수들이 다 실패했는데 스페인만 성공시켜줬거든요. 네. 마치 그 보은 보답이라도 하듯이 스페인만 지금 모든 팀 중에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스페인의 흐름이 좀 더 좋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1: 네. 네. 자, 경기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라민 야말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오야르사발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제골이 터지고 나서는 거의 스페인의 흐름대로 경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2: 그 스페인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랑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그러니까 2년 연속 준결승에서 맞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로 2024 그리고 작년에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를 모두 만났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네, 유로 2024에서는 2-1로 이겼고 작년에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5-4 9골 난타전이 펼쳐진 끝에 이렇게 이겼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랑스를 잡는 법을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서 오늘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이 킬리안 음바페 이번 대회에서 8골을 넣고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있는 음바페로 가는 그 길목을 기본적으로 스페인 선수들이 공간을 지배하고 압박하고 말 그대로 진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다 막았죠.
3: 그렇죠.
2: 막아냈고 스페인이 첫 골을 넣고 나서 또 후반 13분에 이 페드로 포로의 쐐기골까지 유슛을 단 두 개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 골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3: 네.
2: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대로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공격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축구를 이제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에서 스페인이 그것도 프랑스를 이제 무실점으로 완파를 하는 그런 이제 경기를 펼쳤고 반대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 6경기를 치르면서 16골을 넣는 아주 엄청난 이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3: 네.
2: 이 흐름을 이번에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에 유효슛이 하나도 없었고요.
1: 네.
2: 예, 결과적으로는 예, 점유율과 뭐 패스 성공률 이런 부분에서도 스페인에게 크게 밀리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이번 대결은 사실 음바페와 야말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번 대결은 야말의 완승이었습니다.
3: 야말 선수가 사실 경기 전에 그 본인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난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이션스 리그 경기 사진이었는데 당시 이제 스페인이 프랑스를

0: 상대를 5대 1까지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 이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 도발을 했단 말이죠. 보통 근데 이렇게 먼저 도발하는 경우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야말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경기 카보베르데전부터 좀 부진하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번 대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특유의 그 드리블 돌파 네. 그리고 페널티킥 유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 반대편 포지션에 있는 프랑스의 루카디뉴 선수를 거의 뭐 완벽하게 공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결국 디뉴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될 정도로 본인이 이 측면 싸움에서 굉장히 승기를 가져왔던 게 라민 야말 선수의 승리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은바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연결되는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고립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40분에는 상대 골키퍼인 우나이 시몬 상대로 좀 불필요한 반칙을 하면서 경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경전 그리고 이제 매너에서도 조금은 패배를 맞받았던 은바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되면서 또 이 유럽 통계 사이트에서 하나 이제 조사를 한 좀 흥미로운 그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야말 선수가 은바페와 상대해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FC 바르셀로나 경기까지 다 더해서 그러니까 야말이 클럽팀까지 포함해서 은바페를 상대해서 11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중에서 9승을 거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또 국가대표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까지 3연승 행진이 이어갔고요.
0: 그렇죠.
1: 그런 만큼 이제 야말 선수가 이 은바페만 만나면은 더욱더 힘을 낸다.
0: 신기해요.
1: 네, 그런 어떤 이번 결과를 또 이번에도 냈습니다.
2: 네.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뭐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0: 네.
2: 근데 데샹 감독은 또 반면에 심판 판정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던데요.
0: 경기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했다는 그 점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2: 네.
0: 그런데 과연 이 주심이 월드컵 준결승전을 관장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좀 네. 직접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과거 아르헨티나 이집트전처럼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이 이슈가 될 만한 상황까지는 저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2: 네.
0: 아마 데샹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조금 아름답게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틀어진 점이 아쉽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뭐 아름다운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데샹 감독이 이 경기를 끝으로 프랑스 대표팀 감독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면서요.
1: 네, 대장 감독이 벌써 이 프랑스 대표팀을 맡은 지가 14년째입니다. 2012년 이후부터 지금 프랑스 대표팀을 지휘봉을 잡고서 뭐 웬만한 그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준우승. 이번에도 어쨌든 4강 안에서의 성적은 냈기 때문에 월드컵에 이제 지휘봉을 잡고서는 뭐 4강 이상의 성적은 계속해서 냈던 그런 이제 성과를 냈고요.
0: 네.
1: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싶었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스페인전의 결과는 뭐 대장 감독 개인에게도 또 프랑스 축구 전체에도 좀 아쉬운 그런 결과로 이제 남게 됐고요. 과연 그러면 이제 대장 감독이 이렇게 길게 또 지휘봉을 잡을 만큼 후임 감독이 누굴까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프랑스 축구협회가 한 명을 이제 지목을 이제 사실상 내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0: 오.
1: 그게 바로 전설 지네딘 지단.
0: 아하.
1: 네, 지단이 과거에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도 맡았고 이제 각종 팀들을 이제 맡으면서 언젠가는 이제 프랑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가
0: 네.
1: 아직 확정 공식적인 발표가 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지단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두 분 중에 한 분이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았나요?
0: 접니다. 네. 그만큼은 프랑스 전력 막강했었는데.
2: 그렇죠.
0: 그 프랑스를 꺾은 스페인을
2: 네.
0: 우승후보로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중원 싸움에서 현대 축구가 특히나 이 중원 싸움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로드리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원에서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아르헨티나 역시 잉글랜드 역시 뭐 중원에서 유의미한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스페인이 기본적으로 좀 경기를 리드해가지 않을까 누굴 만나든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지목했던 팀은 기세의 아르헨티나
0: 그러니까요.였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내일 아침에 이제
2: 그렇죠. 이 결과는 내일 아침이면 확인할 수가
0: 네.
2: 있는데
0: 네.
2: 새벽에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지죠.
0: 맞습니다.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경기. 뭐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앙숙 관계거든요. 전쟁을 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2: 네.
0: 전쟁을 했었고 그런데 의외로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월드컵에서 만난 게 무려 24년 만에 맞대결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치열했던 결투들이 지금도 좀 생각이 나.

0: 멕시코 월드컵 8강전 때는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펼쳐졌던.
1: 그 경기가 그 경기군요.
0: 바로 그 경기입니다. 아, 그리고 마라도나가 골은 이렇게 또 첫 골을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또 이 마라도나가 아주 명장면을 만들면서 그렇죠. 단독 드리블에서 수비수들 여러 명 제치고 추가 골까지 나온 바로 그 경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에 또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의 네. 또 기억을 아르헨티나는 또 재소환하고 싶어 할 겁니다.
1: 네. 내일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남색 유니폼을 입기로 했는데 네. 평소에는 이제 약간 하늘색 그렇죠. 입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있네요.
2: 그렇죠. 지금 두 팀 다 기본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한 팀이 이제 원정 유니폼을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번 대회 6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5경기를 홈 유니폼을 착용을 했고요. 토너먼트에서는 이 남색 유니폼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요청을 했다 그래요.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남색 유니폼을 입고 1986년 앞서 말씀하셨던 그 신의 손 경기 그리고 98년 월드컵 베컴이 퇴장당했던 그 경기잖아요. 이 두 경기 모두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의 기억을 좀 소환해 보려는 정말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챙겨서 승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유니폼 선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이제 앙숙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네. 가지 역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은 편인가요?
0: 그렇죠. 1982년도에 또 이 포클랜드 전쟁
2: 네. 맞습니다.
0: 또 그런 또 양국에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라커룸에서도 불렀던 노래를 갖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그 포클랜드 전쟁과 관련한 아하. 그런 또 뭐 지명과 관련해서 또 잉글랜드 쪽에서 또 상당히 또 비판하는 그런 또 언론 보도라든가 팬들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붙으면은 사실 또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싸움이라든가 또 뭐 양국과의 이제 외교적인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네. 사실 이제 내일 경기는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이 경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체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 그렇죠. 양 팀 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치르고 왔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 연장 승부였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다 보니까 이 체력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교체 카드를 양팀 감독들이 얼마나 좀 어떠한 타이밍에 활용하느냐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에이스죠. 벨링엄 그리고 메시 두 슈퍼스타가 언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느냐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메시가 또 페널티킥을 얻어낸다면 또 찰지 다른 선수에게 양보할지 그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1: 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의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 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일단은 또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는 3, 4회전이 또 하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1: 네. 네,
0: 그렇지만 이제 메시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나란히 지금 8골 득점 공동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두 선수가 동률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두 선수 간의 어떤 도움 그리고 출전 시간이 적은 순서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갈립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득점 이제 골든부트를 놓고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현재 음바페 선수가 8골에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2: 네.
0: 메시 선수가 8골에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이 골든부트를 차지하기 위한 위치에 가려면은 내일 경기에서 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뭐 아까 김지한 기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점쳤었는데 네. 어때요 정 PD?
2: 제가 보기에는 이 메시 선수가 얼마나 걸어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시가 네. 이번 대회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걷기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47%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뛸 때 절반, 걸을 때 절반 경기 중에 말이죠. 근데 이게 경기당 활동 거리 자체도 10km가 안 됩니다. 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아르헨티나 선수단 중에서 가장 적고 스프린트 횟수도 거의 반토막. 두 번, 세 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33개의 슈팅, 21번의 기회 창출, 그러니까 두 수치를 합산한 공격 관여 지표가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로 가장 높은 월드컵 역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굳이 뭐 열심히 뛸 필요 있냐? 잘 뛰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정교하게 뛰면 되지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그 체력적인 이슈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시가 최대한 좀 체력을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내일도 얼마나 효율 축구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남자들끼리 소위 말하는 그 병장 축구인데
2: 네.
1: 그 병장이 메시네요.
2: 아, 네. 보통 병장이 아닙니다. 네. 선수 출신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도 열렸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은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 KBO 리그는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이제 내일 재개가 됩니다. 네. 메이저 리그는 오늘 올스타전이 있었죠?
2: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딜런 시즈, 내셔널 리그에서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경기 자체가 4대0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올스타전에서 한 점도 안 나고 이렇게 영봉승을 거두는 게 지금 2013년 이후로 13년 만에 결과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투수들도 전력 피칭을 좀 꺼리는 분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좀 점수가 많이 나는 분위기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뭐 거의 전력 피칭을 오히려 더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날 굉장히 투수들이 모두 11명이 투입이 된 데 아메리칸 리그에서 한 선수도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영봉승을 거두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MVP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디 벨린저 선수가 수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이 벨린저 같은 경우는 1회 초에 결승타 포함해 3타수 1안타 2타점. 어떻게 보면 좀 MVP로 선정되기에는 성적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1회에 나온 점수가 거의 이제 결승 차점이 되다 보니까 선정이 됐고요. 마침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이 벨린저 선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굉장히 유의미한 MVP가 됐고 처음에 올스타전에 출전했을 땐 벨린저 선수가 뭐 매년 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서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니까 아마 이번 수상이 더 값지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도 뭐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지만 홈런 더비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상금이 네. 15억 원이네요.
3: 상금도 대단했고 네. 어제 승부도 참 대단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참고로 홈런 더비는 이 15번의 스윙기에서 최대한 많은 홈런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마지막 스윙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나왔을 때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이제 응원을 이제 등에 입었던 칼 슈하버 선수가 먼저 11개를 넘겼고요. 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조던 워커 선수가 14번 스윙을 해서 8개를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15번 스윙이 이제 아웃이 계속 되지 않고 넘기고 또 넘기고 또 한 번 더 넘기고 끝내 더 넘기면서 네 번의 스윙으로 홈런 4개를 더 만들어내서 12개 홈런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커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홈런 더비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홈런 더비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이 상금과 함께 또 이번에 또 이 특별한 부상이 하나 주어졌던 게 지금 또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루비 250개를 박은 우승 목걸이도
2: 네, 저것도 만만치 않은데
3: 그래요.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말 그대로 홈런을 아주 엄청나게 홈런 더비에서 대단한 승부를 펼치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금과 부상까지 네. 네, 뭐 말 그대로 꽉 먹고 알 먹고 대단한 그런 성과를 냈던 워커 선수였습니다.
1: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네요.
2: 그러니까 네. 보통이 아닌데요.
1: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별들의 축제라는 올스타전에 정작 최고의 스타들은 빠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2: 오타니부터 이제 네. 시작을 했죠. 네. 무릎 통증으로 불참을 결정했는데 사실 오타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투타 겸업을 올 시즌 본격적으로 하면서 체력적인 이제 데미지도 누적이 많이 됐을 거고 지난 11일에 있었던 선발 등판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뭐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스타전에 오타니가 없다니라는 아쉬움은 뭐 가슴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양대 리그에서 지금 사이 영상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미저라우스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인 슈리틀러 역시 등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을 결정했던 미저라우스키 그리고 슈리틀러도 참가는 했지만 불펜 투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루틴상 등판을 포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타니의 라이벌인 에런 저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니커츠 등이 모두 약간씩의 부상으로 인해서 출장을 포기하거나 휴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 참 진짜 스타들이 빠진 올스타전이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팬들이 보기에도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가질 텐데 네. 이 휴식기 동안 재정비를 우리나라 선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전반기는 이정우 선수 외에는 대부분 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렇죠. 이정우 선수는 그래도 내셔널리그 현재 타격 부문 탑5에도 들 정도로
2: 맞아요.
3: 예, 상당히 전반기를 뭐 의미 있게 보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애틀랜타의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에 입었던 이 손가락 부상 여파로 인해서 좀 전반기를 거의 뭐 커리어 최악의 그런 시즌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뷔 시즌에 뭐 레아 유틸리티로서는 나름대로 뭐 존재 가치를 뭐 발휘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주전 경쟁을 또 계속해서 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힘겨웠던 또 이제 전반기를 보냈고요. 아 그리고 이 바로 이 고우석 선수 아. 네, 미네소타에서 감격적인 이 빅리그 데뷔를 또 치러서 또 두 번째 등판에서는 또 홀드까지 기록하면서 하반기 후반기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1: 네. 네. 자,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이 타자가 많아서 그런지 메이저리그 마운드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네. 보도에 눈길이 갑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점점 다 빨라지는 거죠?
2: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바이오 메카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선수들이 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교정하면서 최대치까지 과학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메이저리그 직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시속 94.7마일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이 와. 94마일입니다. 이제 2008년에 처음 추적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91마일이었거든요. 네. 거의 3마일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뉴욕 매치의 내야수인 시미언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전에는 98마일 던지면 좀 네임드 좀 특이하다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98마일을 못 던지면 메이저리그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100마일 이상의 피칭이 거의 기본이 됐고 반대로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체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빠른 볼을 던질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몸을 100% 120%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상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미저라우스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시즌 후반부가 되면은 누적 통증에 좀 시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아무리 역학을 공부한다 해도 인체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도 170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시속 160대 정도로 아마 계속 구속이 유지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자 이번엔 KBO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올스타 휴식기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일정을 재개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을 야구를 향한 한 경기 한 경기가 펼쳐지겠죠?
3: 맞습니다. 재개되는 또 일정은 4연전으로 치러집니다.
2: 맞습니다.
3: 기아와 SSG 그리고 KT와 LG, 롯데와 삼성, 두산과 NC 그리고 키움과 한화 이 경기들은 공교롭게 개막전 파트너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네, 이 팀들이 그대로 이제 4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비 기간을 이제 거치고 나서 뭐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도 있었고 전력을 이제 재정비하고서 과연 내일 첫 이 4연전 경기 어떻게 또 펼쳐질지 주목하는 그런 야구 팬들 시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2: 삼성이 막판 극적으로 1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에이스인 후라도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러클린을 대체 선수인 크리스 패덱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후라도의 빈자리를 과연 패덱이 어떻게 좀 메울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시안게임 변수가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개막한 아시안게임이 시즌 중단 없이 치러지기 때문에 뭐 김도영, 곽빈, 박준순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탈을 하거든요.
3: 아, 그렇죠.
2: 그렇다 네. 보니까 분명히 순위 싸움이 아시안게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게다가 우리 선수만 차출되는 게 아니라 네. 한화의 왕현청 선수는 대만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3: 맞습니다. 뭐 왕현청 선수뿐만 아니라 이 메이저리그 산하 트리플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또 차출이 됐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대만 야구대표팀에 네. 말 그대로 거의 WBC 수준 못지않은 그런 팀 전력을 이번에 이제 대만 야구대표팀이 이제 아시안게임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2: 네.
3: 공교롭게 또 우리 대표팀하고 대만이 조별리그 B조에 묶였습니다.
2: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오는 9월 21일에 만나는 첫 번째 상대가 바로 이 대만과의 경기가 될 텐데요.
2: 네.
3: 아무래도 이제 대만전은 뭐 조별리그뿐만 아니라 토너먼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또 이제 봐야지만이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또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또 중요한 상대이기 때문에
2: 네.
3: 이제 대만과의 경기 뭐 이제 상대 선수들의 어떤 이 전력 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스포츠계 소식들 마저 전해주시죠.
2: 네. 유혜란 김주영 선수가 PGA LPGA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고요.
3: 아, 네.
2: 윈블던에서는 얀닉 신너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 네. 우리나라 남녀 동반 우승 골프 소식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3: 네, 이게 한 5년 만에 네,
2: 맞습니다.
3: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임성재 선수와 고진영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우승 소식을 가져다 줬는데
2: 네.
3: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럼프를 딛고서 3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
1: 네.
3: 또 유혜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 이어서 메이저 대회 2연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두 선수 그리고 한국 남녀 골프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우승 소식이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뭐 아시안 게임도 펼쳐질 거고 여러 가지 빅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PD, 김지한 기자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내일 밤부터 충청 남부와 경남 내륙에 비가 시작돼 제헌절인 모레 금요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이틀간 20에서 80,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라권역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이번 비가 내린 뒤로 폭염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경상권과 제주도 그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경상권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다시 비가 내리면서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광주 23도, 강릉, 부산, 서귀포 25, 대구 26도 등으로 서울은 열대야에서 벗어났지만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 권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강릉 34, 대구 35, 포항 37도 등으로 내일도 폭염특보 지역에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가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청과 남부 내륙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돈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5살 아이 수준의 발달 장애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처분은 경찰 일각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함께 상처받은 가족들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 소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의 목소리엔 아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3: 큰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정하게 잘못했습니다. 잠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니게 하지 마. 네, 다시 아니겠습니다.
2: 지난달 10일 지적장애 2급인 황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명이 함께 먹어 합동범행이란 이유입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조서,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란 경찰 질문에 장애인은 아이스크림 먹어서요라고 답합니다. 훔쳤나라고 묻는 경찰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장애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5살 어린이 수준입니다.
4: 자폐의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사전에 범행을 뭐 공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범행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2: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0: 경찰이 발달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이 법 규정을

0: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과 절차를 따랐다는 경찰 해명이 무색합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분당, 공모, 합동 절취, 특수절도. 지능이 5살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 황 씨가 조사 당시 경찰에게서 들은 단어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여기에 당시 황 씨를 조사한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이 아닌 일반 형사였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서 묻고 이 답변이 진짜 이상인지 확인하면서 조사할 수 변호사. 있는 거잖아요. 온정적으로 뭔가 장애인이라서 봐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1: 해당 수사팀에 전담수사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정된 전담수사관 2명 중 1명은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1명은 황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일에야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게 돼 전담인력 지원 요청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자 경찰은 두 달 전인 지난 5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나눠먹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사건 앞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사건이죠.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중요한 단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특히 수사팀장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3: 장윤기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4: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5: 기획한 거 아니에요?
3: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전자기기에서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팀도 이를 인지했지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또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7: 오동욱 경찰청 특별수사단장
6: 피의자가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3: 윗선 개입 여부도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박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장윤기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실 등 지휘라인 압수수색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피해자를 몰랐던 장윤기 주장이 뒤집힐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결국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논의는 일반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잘못된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며 뒤늦게 강간살인 미수가 드러났습니다.
9: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청바지에서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직령으로 찾아냈습니다.
8: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된 A씨. 증거 확보 요청에도 경찰은 늑장 대응했고 검찰 보안수사 단계에서야 추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10: 공무원은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확보 시도는 사건 한 달 뒤에야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미 블랙박스와 CCTV가 삭제된 뒤였습니다.
8: 이들이 한자리에 선 이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안 때문입니다. 법원도 그 오류를 막기 위해 삼심제가 있듯이 수사도 잘못을 바로잡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 수사기관이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범죄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0: 정치도 권한 싸움도 떠나 일반 피해자 목소리부터 들어달라는 것, 이들의 바람입니다.
1: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와 경험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신중론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3: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 송치의 입장이 뭐냐 따지는 질문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전권 송치는 보안수사권과 같은 효과라는 게 검찰개혁 강경파의 시각입니다.
4: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사로서 전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5: 정권 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박은정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3: 정 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5: 검사들이 사건을 응대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을 못하는데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3: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 우려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6: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김남희 모든 문제들은 국회법제사법위원.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3: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안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을 남기고 송치 사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7: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정권 송치에 버금가는
3: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늘 법무부에 이어 내일은 경찰을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전기가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뚝 절반이 무너져 내린 빌라. 벽돌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이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 네, 많이 놀랐어요. 저렇게도 무너지는 거죠.
0: 남아있는 굴뚝이 언제 더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옷가지만 들고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8: 뭐 안 당하죠. 뭐. 무슨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양막하고 저는 이제 딸 집으로.
0: 현장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20명은 임시대피소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에서도 주택단지 두 곳의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입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배수관 뚜껑은 빗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내보지만 속수무책.
9: 이 일대 논과 도로에 쏟아진 빗물이 제때 배수되지 못하면서 저지대로 빠르게 들어찼습니다.
0: 바닥까지 들어찬 물은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10: 또 닦아야 돼요. 양동이나 100개 남았을 거예요.
0: 이제 7월 중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1: 올해 첫 폭우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를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번 이런 피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서울 관악구와 경기 시흥시에선 정전이 발생해 약 2천 세대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도권에선 비 피해 신고 3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뒷산에 안반이 무너져 내려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붕괴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12: 주차장 곳곳에 바위가 가득 쌓여 있고 차 위에도 크고 작은 돌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바로 뒤 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 나와보니까 막 이 벽이 막 안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2: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14: 사고가 난 현장에는 아직 붕괴 우려가 있어 접근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제선 너머로 아파트 코 앞까지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15: 2, 3년 전서부터 조금씩 낙석은 있었는데 항상 그래도 위험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12: 전문가와 함께

0: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나무뿌리가 파고들면서 바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붕괴 위험 신호입니다.
1: 나무가 뿌리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더 민다고요. 그 수압 때문에 그 나무들을 제거시켰어야 된다고요. 오랫동안 지금 방치한 거예요.
0: 하지만 이곳은 사유지로 분류돼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졌고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2: 조심.
0: 정부 관리지역도 폭우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가파른 산비탈이 맞닿아 있습니다. 현장엔 낙석과 토사를 막을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1: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지금 물이 지금 흙이 내려오니까 흙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3: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0: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에 3만 4천 곳. 하지만 사유지거나 산지가 아닌 곳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4: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5: 유세차에 올라 큰절을 하는 남성. 지난달 충북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30대 최모 의원입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보름 만에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입니다. 특히 최 의원은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아이한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7: 나승균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6: 진행한 거고요.
5: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시의원 후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히 윤리위 차원의 제명을 의결했고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는 청주시의회는 사과 입장문을 내고 징계 절차 검토에 나섰습니다.
8: 청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의 징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5: 한편 최 의원 측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4: 6.3 지방선거 이후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124표 차로 당락이 갈렸는데 재검증 결과 두 표 좁혀진 122표 차로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의 당선이 유지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9: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 삼엄한 경비 속에 검증 사무원 47명이 투입돼 10만 8천여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한 장씩 분류했습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소청으로 진행된 재검표의 쟁점은 2,200여 표의 무효표였습니다. 6시간여에 걸친 수개표 결과 맹 후보가 한 표 늘고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이 한 표 줄었습니다. 최종 표차는 당초 124표에서 122표로 2표 줄어들어 당락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공표됐습니다.
10: 검증 결과는 소청 결정의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소청 결정은 8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9: 재검표는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11: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9: 소청인인 맹 후보가 재검표 시작에 앞서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1: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자료 요청했습니다.
7: 맹정석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조미연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장.
9: 이 과정에서 소란이 이어졌고 결국 맹 후보는 검표장 밖으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된 700여 건의 6.3 지방선거 소청 가운데 재검표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4곳입니다. 단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4: 강릉 앞바다의 상징이 된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가 몸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어 걱정이 컸었죠. 오늘 긴급 구조됐습니다. 현재 안목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가로 세로 20m의 포위망 안으로 돌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릉항 인근에서 잇따라 목격돼 이름을 얻은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입니다. 서서히 좁혀진 그물 안으로 마침내 안목이가 들어섭니다. 물 위로 올려지자 당황한 듯 연신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긴급 구조가 결정된 건 안목이 몸의 상처 때문. 선박을 따라다니다 스크루에 부딪혀 생긴 것들로 추가로 다칠 경우 폐사할 위험이 컸습니다.
12: 무리 지어 다니는 돌고래가 홀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게 확인된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2: 구조 당시에도 스쿠버 다이버를 쫓아다니며 야생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13: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계속 보였거든요. 야생 돌고래한테는 절대 나오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특이하게도.
2: 다행히 호흡 주기와 활동성 등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안목이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특수 차량에 실려 치료시설이 있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4: 이제 어디서 있던 집단에서 온 돌고래인지 실제 어디에 방류하는 것이 김민석, 이 돌고래한테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팀장. 따로 아마 전문기관들이 다시 논의를 하고.
2: 안목이가 상처를 온전히 치료한 뒤 푸른 야생의 바다를 다시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15: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들이 펼친 진검승부의 승자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무적함대는 완벽한 조직력으로 음바페를 앞세운 4군단 프랑스를 침몰시켰습니다. 보도에 김봉진 기자입니다.
16: 결승 길목에서 만난 막강한 공격력의 프랑스와 탄탄한 수비력의 스페인. 경기 초반 치열한 탐색전 속에 전반 20분 스페인이 결정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야마리 수비의 사각에서 갑자기 몸을 날려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17: 자, 라민 야말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18: 영리했습니다.
16: 오야르 사발은 침착하게 강하고 빠른 슛을 날려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선을 잡은 스페인은 투기의 세밀한 패스플레이와 완벽한 조직력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결국 후반 13분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포로가 올모와 2대1 패스로 주고받으며 프랑스의 수비진을 무너뜨린 뒤 깔끔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17: 프랑스를 무너뜨리는 스페인! 이제는 두 골차!
16: 프랑스는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 골키퍼의 실수로 생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음바페는 거친 행동으로 경고까지 받으며 무너졌습니다. 우승 후보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 2대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9: 월드컵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게 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야르사발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16: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경기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5: 오늘 경기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격언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 스페인의 수비 조직력은 음바페의 존재감을 없애며 세계 최강 프랑스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20: 음바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스페인 수비가 달라붙어 좀처럼 슈팅 기회를 내주지 않습니다. 강한 압박과 숨 막히는 협력 수비에 꽁꽁 묶인 음바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골키퍼와 충돌해 경고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앞선 6경기에서 16골을 폭발했던 프랑스는 중원부터 숨통을 조여온 스페인을 상대로 전반전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완패를 맞봤습니다.
21: 프랑스를 이 스페인의 엄청난 수비 조직이
19: 이영표 KBS 축구 해설이요.
21: 자, 결승 진출을 하는 스페인입니다.
19: 우리가 자멸했기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심판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 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무너졌을 뿐입니다. 시르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20: 스페인은 음바페만큼 빛나는 해결사는 없었지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안정적이고 플레이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확실한 정체성을 입힌 게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 스페인의
19: 놀라운 세대는 매우 뛰어난 태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며 모범이 되고

0: 하고 있습니다. 라프 앤 체스페인 감독.
1: 16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무적 함대의 황금 세대는 세계 축구의 스페인 시대를 다시 써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3: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의견을 묻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4: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5: 손주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4: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주가 움직임을 2배 등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 5월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래가 몰렸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주가 급등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상품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6: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7: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네. 책임이 있어서
5: 이찬진 금융감독
7: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6: 자,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3: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대통령이 대책을 공개 주문한 겁니다.
6: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시고요.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일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의 시장점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장치와 시장 안정 방안 등이 본격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 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최근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공개 압박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 우리는 반도체 제조의 40-50%를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1: 청와대는 곧바로 견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펩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내 시설 투자가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기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은 한 달 전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쿠팡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쌓여가는 한미 간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4: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 대미 투자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 협의 등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고 미국에 제시할 우리 정부 입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통상적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귀국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오늘 두 번째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선 대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을 자극할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5: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청년층에서 부모 찬스나 사내 대출 등 이른바 그림자 대출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6: 20, 30대 경우에는 전체 자금 조달의 70%가
2: 서영수, SK증권
6: 사실상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상황입니다.
5: 다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청년 대출을 풀어 집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
7: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는 어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서
5: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만 올릴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8: 집값만 올리고 그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해야
5: 전세 대출에 대해선 비투기 지역과 취약계층에만 내주자는 의견과 최소한의 서민 주거 복지라는 평가가 부딪혔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데에서 나아가 일종의 징벌성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출 금액이 많은 차주에게 물리자는 겁니다.
9: 대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냐.
5: 다만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불분명하고 국민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가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대법원 선고가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권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판결을 함께 고려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버스에 월 25만 원의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 버스 3만 9천 대로 전체 전세 버스의 97%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1년.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3년에 데뷔작인 변호인으로 관객 천만을 넘은 첫 감독이죠. 청룡, 백상, 대종상을 모두 휩쓸면서 데뷔와 함께 스타 감독이 된 양우석 감독을 만납니다. 변호인 이후에는 남북 대치 상황을 담은 강철비, 가족의 고민을 담은 대가족 등을 제작했는데요. 양우석 감독은 지금 한국 영화계는 흔들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K컬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영화의 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양우석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우석 감독님은 뭐 아실 거예요. 데뷔작으로 천만을 넘기신 분이세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와, 데뷔작이 천만인 감독은 감독님이 처음이시죠? 그 이후에 누가 있으셨어요?
1: 부산행 찍으신 연상호 감독님도 데뷔작으로
0: 그러네요.
1: 넘기셨고.
0: 네네. 네. 딱 두 분인 거죠, 아직.
1: 그 다음에 저, 그 범죄도시
0: 아, 또 나오나요?
1: 네, 감독님도
0: 네. 네,
1: 어쨌든 아, 범죄도시로
0: 그렇군요.
1: 범죄도시 3인가
0: 네네. 네. 데뷔작으로 처음 어쨌든 양우석 감독님이
1: 이제 꽤 많으세요.
0: 네. 아, 이제 좀 네. 늘어났습니다만 처음입니다. 그 진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기분이 실감이 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1: 글쎄요, 뭐 스타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생각도 아예 못 해봤던 것 같고요.
0: 네.
1: 그 어쨌든 뭐 개봉이 됐고 어쨌든 예. 관객분들이 좀 봐주시고
0: 네.
1: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건 이제 혹시 어찌됐든 실존 인물에서 어찌됐든 모티브를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오해를 풀려고 만들었는데 오해를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가 그래서 관객분들이 네. 많이 봐주시고 어찌됐든 적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셔서 뭐 그거에 대한 안도함과 감사함이 컸지
0: 네.
1: 다른 생각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배우님도
0: 네.
1: 제작사도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0: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또 반응이 있고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를 만드셔서 이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영화계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 천만이 영화가 또 나왔어요. 왕가 사는 남자가 나왔는데 지금 영화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사인데 얼마 전에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영화의 현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뭐 긴급 제안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1: 뭐 폐가 있긴 합니다만 산업적으로는 지금 붕괴 중에 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붕괴 중에 있다.
1: 예, 예.
0: 지금 무너지고 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 지금 K 콘텐츠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1: 이게 뭐 영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어찌됐든 추세에서 밀려났다. 글로벌적인 어찌됐든 큰 추세에서 밀려나면서 거기에 지금 적응을 못한 것들이 지금 방송, 영화 뭐 전방위적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이 지금 뭐 좀 밀어닥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업 전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인식입니다.
0: 네. 지금 추세에서 밀려나고 있다. 어떤 추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1: 크게 이건 이제 뭐 제가 이 용어에 있어서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월가에서 네. 쓰는 말이니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말들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 네, 디지털 제국.
1: 그렇죠. 네.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네. 말이 이제 저쪽에서는 완전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이제 어찌되든 발견되고 나서
0: 네.
1: 어찌되든 인터넷이 퍼지고. 원래는 군사용 알파넷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가
0: 네.
1: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자 이제 인간에 풀리면서 인터넷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예측이 됐었어요. 웹 1.0, 웹 2.0, 웹 3.0 이제 이 얘기가 됐었고 뭐 점점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 웹 3.0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 어찌 됐든 디지털이 사실상 엄청난 대격변을 겪은 게 그때 코로나 1년은 다른 코로나가 없었던 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속도다라고 할 정도로 IT가 급격하게 네. 발전하고 급격하게 발전한 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찍은 돈이 어찌됐든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 일본 어찌됐든 기축통화국하고 준기축통화국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어찌됐든 너무 힘드니까
0: 지원금이 엄청 나왔죠.
1: 예, 지원금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때 찍은 돈 중에 지원금으로 나온 건 뭐 어찌됐든 국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에서 40%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60%는 이제 어찌됐든 금융권으로 흘려 들어가서 이제 재투자가 됐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이쪽 디지털 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자그마치 뭐 각자에 따라서 추산은 다르지만 4경에서 6경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찍혀서 예.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도 초월할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이쪽으로 돌다 보니 사실 AI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그때 들어가 흘러 들어간 자금이 그쪽으로도 흘러 들어갔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업이 일종의 이쪽으로 연관이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임페리즘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이 드디어 온체인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국의 US 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예. 게 돈마저도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플랫폼들을 거치지 않고
0: 네.
1: 그냥 콘텐츠인 돈이 그냥 온체인으로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 플랫폼도 이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0: 그럼 이 디지털화가 영상 산업에 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1: 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기회였던 거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전 세계에 어찌 됐든 콘텐츠를 보여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도 이제 그중에 일부였고
0: 예.
1: 그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찌 됐든 일이랑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2위에
0: 뭐
1: 해당할
0: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예. 엄청나게 성장했죠.
1: 사실은 뭐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한류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K-게임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K-웹툰이라든지 이런 네. 건 이제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 추세에 다 잘 올라탔는데
0: 아.
1: 이제 저희 영상 콘텐츠 산업은 이제 이쪽에 못 올라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영상 광고 시장이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KBS나 MBC나 SBS 그리고 뭐 JTBC나 이제 CJ TVN 같은 곳으로 그 영상 광고료가 다 갔는데
0: 지금 어렵습니다.
1: 지금
0: 방송사.
1: 예. 어려워진 게 그 금액이 줄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이 가져가는 돈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가져가는 돈이 전체의 70%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럼 예전에는 이게 다 국내 회사들한테 오던 돈이 지금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의 디지털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 이제
0: 네.
1: 파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발생했는데 가속도가 붙은 건 코로나 때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죠.
0: 예.
1: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지상파 및 종편들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왔는데
0: 네.
1: 그 아예 기반 자체, 발판 자체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원래는 내가 다 벌던 돈인데 지금 70%가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30%라도 한국이 지키는 게 오히려 타국에선 부러워할 정도긴 하지만 어찌 됐든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원래는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했었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돈 자체가 이제 증발이 된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영화 산업도 어찌 됐든 대기업 이제 소수의

0: 어찌됐든 대기업이 어찌됐든 한국의 영화산업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긴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찍은 돈하고 번 돈하고 싸워서 찍은 돈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몇 경을 찍은.
1: 그렇죠. 찍는 네, 속도를 네. 따라갈 수가 없죠.
0: 몇 경을 찍은 돈이 지금 네. 버티고 있는데 그 어찌됐든 대기업들이 번 돈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투자한들 이 찍은 돈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자본 자체가 다 변하고 자본이 또 유통 시스템을 다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자본도 변했고 유통 시스템도 변했는데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령 뭐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를 저기 개봉해서 그 돈을 벌면 그것이 창작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 다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유통 비용에 다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0: 아니 그 오히려 유통은 지금 한국 우리가 주도해서 유통을 못 들어갔죠.
1: 못 들어갔죠.
0: 저는 오히려 가장 예. 크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1: 그렇죠.
0: 예. 영화도 글로벌 올라 지금 온라인으로는 글로벌 온라인으로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해낸 거죠.
1: 아,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거시적으로 지금 이제 위기를
0: 근데 지금 이렇게
1: 짚어주셨어요.
0: 이 시스템을 이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이걸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자꾸 보시면 제가
1: 네.
0: 볼 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1: 그냥
0: 제가 아까 붕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 우리 영상 콘텐츠나 놓고 볼 때는 뭐 붕괴 중인 거는 뭐 틀림없는 네. 사실입니다.
1: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0: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네.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좋게 보시고 있긴 한데 많이들 보시고 있긴 한데 넷플릭스도 사실은 혁신가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의 사업 본질을 놓고 보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1: 네.
0: 이건 사실 몇십 년 전에 한국이 제일 잘하던 거였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넷플릭스를 창업하신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뭐하고 싸웠냐면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은 항상 소비자 혹은 관객 혹은 이런 분들한테 먼저 프렌들리 하셨어요. 굉장히.
1: 네.
0: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볼 때 자꾸 공급자 중심에서 보거든요.
1: 아.
0: 이 시각 안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못 버린다고 보는 게 리드 헤스팅스는 그때 넷플릭스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참고로 미국에서도 콘텐츠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장 호황일 때가 그 소위 말해서 미드 시절 기억나시죠?
1: 네, 네.
0: 뭐 HBO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셨냐면 지금도 미국

0: 셋톱박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셋톱박스에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데 우리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저게 쓰신 돈의 뭐 몇십 분의 일로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필이 된 거죠.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플랫폼을 만드는데 넷플릭스도 자리 잡는 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 겁니다.
1: 예. 아, 지금 거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이게 어디서 출발됐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는
0: 지금 제가 이 말씀을
1: 돼요.
0: 드린 게 예. 지금 그 플랫폼들이 독점 사업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플랫폼들이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1: 네.
0: 플랫폼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하셔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시고 많은 분들이 보는 그걸 이제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웹 3.0이라고 예언이 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도 사실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 예.
0: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올릴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또 유튜브고 물론 이제 뭐 유튜브가 만드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은 내려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올리고 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유통망 꼭 한국이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라인 유통망,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특히 이제 미국이 짠 이제 빅테크들이 만들어낸 아주 촘촘한 온라인 유통망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거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전략. 그 다음에 거기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해서 작품을 계속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요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왜냐면 지금 방송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가 우리 네. KBS나 뭐 다른 MBC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률 1위를 하고 뭐 시청률이 몇 얼마가 나와도 의미가 없는 게 광고료 자체가 줄어서
1: 예.
0: 더 버는 건 없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혁신이라는 걸 해야죠.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자본을 모으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파이가 줄고 있는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장도 궁극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스크린 수 자체가.
1: 네. 그럼 파이가 줄고 있는 이 시장에서 스크린은 줄어들고 그러면 영화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주장하고 내세운 어떤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근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K-POP이 지금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 K-POP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 네.
0: 그게 많은 분들이 들어서도 있지만 K-POP이 10년 전보다 막대한 이제 자본을 벌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0: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애플 뮤직 같은 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글로벌 유통망을 너무 잘 이용을 하셔서 K-POP은 지금 위상까지 가신 거고.
1: 네.
0: 거기다가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제 콘텐츠도 같이 붙이고 팬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이제 적극적으로 예. 이제 공존할 방법을 찾으시면서 지금 K-POP 위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K-POP이나 K-웹툰이나 K-게임에서 성공했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1: 네.
0: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에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지구상에 또 몇 나라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미국하고 한국 정도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잘.
1: 지금 뭐 극장 뭐 배급사들이 뭐 어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서 뭐 한국 영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 하는데 이런 큰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지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0: 대기업이 결국은 전 실기한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사실은 우리 영화 산업에만 국한돼서 말한다고 하면
1: 네.
0: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한번 망했었다라는 인식을 한번 하자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비디오 가게가 2만 3천 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1: 다 없어졌죠. 예. 예.
0: 사실은 그때 우리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선진국에 아직은 못 들어갈 때여서
1: 네.
0: 비디오 산업이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영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극장 밖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에서 벌어들이는 부가판권이 3배쯤 됐어요.
1: 네, 네.
0: 근데 우리는 부가판권이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만큼 세련되지 못해서 한 0.7에서 1 정도 벌었거든요. 극장이 1이라면 0.7에서 1 정도를 부가판권에서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어느 날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나라였으면 아예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그때 증발을

0: 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마침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막 이제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1: 네.
0: 그 대기업들이 만들어내신. 그래서 이 확 늘어난 스크린 수가 어찌된 관객들을 많이 흡수하시면서 사실 이제 영화 사업이 다시 부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부가 판권 시장은 그때 이미 사망을 한 거거든요.
1: 네, 네.
0: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이제 부가 판권 시장은. 저는 사실은 그때 이미 반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부가 판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이제 보전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극장에서 어찌됐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회수가 되니까 그냥 극장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1: 네네.
0: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작품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1: 예.
0: 그 여기에 대한 적응을 극장만 이제 계속 바라본 채로 몇십 년을 오다 보니 극장만 아직도 바라보는 거죠. 이 시각을 한번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는 그 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0: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네. 제가 영화를 모르긴 몰라도 한 만 편 이상을 봤을 텐데
1: 네.
0: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한 1,000편 정도일 거예요. 그럼 9,000편 이상을 저도 극장이 아닌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디오를 많이 본 세대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보는 건 너무 바람직한 일이긴 하오나 저희 영화인 입장에선
1: 네.
0: 뭐 꼭 우리 영화를 극장에서만 봐야 되진 않는 거죠.
1: 예. 예,
0: 지금은 그리고 워낙 이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TV가 그 사이에 무심 정도로 발전됐거든요.
1: 네.
0: 지금 어찌됐든 한국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1: 화질 엄청나죠.
0: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지금 저 일부 TV는 IMAX를 넘어갑니다.
1: 아,
0: 화질 자체가.
1: 그 정도로. 예. 뭐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0: 예, 예.
1: 예.
0: 근데 오히려 지금 극장에 있는 화질이 TV보다 좋은가?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쉽사리 대답을 못 드릴 정도로
1: 네.
0: 그만큼 TV가 좋아졌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변화들, 그 다음에 TV도 그동안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서 TV 자체도 온라인으로 옛날에 봤을 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생각하셨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TV를 다 보시잖아요.
1: 예.
0: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엔 98%가 그해 98%가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보셨어요.
1: 네.
0: 지금은 거꾸로 돼서 아마 99.8% 정도가 아마 TV로 보실 겁니다.
1: 그렇죠. 유튜브도 예. 이제 TV로 다
0: 맞습니다.
1: 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아, 참 이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독립영화든 또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자꾸 다양하게 나와서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영화가 나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뭐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작은 영화들이 숨 쉴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0: 그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이제 예. 그런 데이터가 돼서
1: 네.
0: 어느 서버에인가 올라가는 거죠.
1: 네.
0: 그럼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작은 영화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팬덤이 있는 영화들이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온라인 시대가 오고 어찌됐든 그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이 오자
1: 네.
0: 그동안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매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해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옛날은 신문 혹은 방송에서 이게 좋아요라고 했던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재밌나? 이거 재밌나라는 걸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1: 선택의 폭이 예, 넓어졌어요. 예.
0: 그리고 뭐 그걸 예. 저희가 입소문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곤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확인하시고 보시거든요.
1: 네.
0: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작품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은 넓고 오히려 보기가 편하신 거죠.
1: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했는데요. 영화 산업의 굉장한 기회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기회인데 이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1: 네.
0: 이제 배급, 투자, 그다음에 유통. 어쨌든 배급 유통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극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글로벌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어찌됐든 껍질 하나 깨기가 좀 힘들어 합니다, 다들.
1: 그러면 이제 배급이라든가 상영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 것들은 정책적인 것들은 어떤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자본 자체의 성격이 네. 지금은 극장에서 개봉할 목적이야라고 하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 예. 극장 중심으로 어찌됐든 풀리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OTT를 가고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가고 이 순서로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자본 성격의 자체가 극장도 당연히 가는데 글로벌 온라인 이제 체인에다가도 올릴 거야라는 네. 생각의 자본이 들어오면 아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유통시키고 배급하는 방법이 바뀌겠죠.
1: 예.
0: 그래서 자본의 성격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본 어쨌든 이제 유통 자본 기존에 해왔던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유통 자본이 지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바꾸기가 힘드신 거죠.
1: 네.
0: 지금 자본의 성격과 배급의 성격과 그다음에 관객의 성격.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으로 나온다는 건 전 세계인 대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는지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인 것 같은데.
1: 그럼 극장용 콘텐츠와 어떤 OTT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콘텐츠가 가는 그 아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자본의 성격 이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하나로 지금 합쳐져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0: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작품을 한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 혹은 영화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민들이 보면 한국인들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투입할 때 넷플릭스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는 아예 마인드가 다른 거죠. 셋업과 세팅값이 다르니까.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이만큼 보고 해외에서 이만큼 보면 돼. 제작비 이 정도 넣으면 뭐 충분히 우리는 벌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작품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요 틈새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니.
1: 네.
0: 넷플릭스하고 이제 처음부터 세팅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1: 네,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좀 공론화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니까 일단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실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0: 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1: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자본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0: 그 뭐 어찌됐든 지금 영화 산업이 네. 생긴 지 거의 한 130년 예. 정도 됐고 그 이제 저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콘텐츠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았나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다음 작품에 또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되는 게 언제였나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웹 3.0하고도 딱 맞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직접 먼저 사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독이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서브스크립션으로 가고
1: 구독으로 가고
0: 예, 그다음에 이제 광고 베이스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순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걸 이제 홀드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1: 아, 차근차근 단계별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을 다시 살려낸다.
0: 예전보다는 네. 굉장히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DVD가 있었을 때
1: 네.
0: 헐리우드는 보통 이걸 한 3년 4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옛날처럼 비쌀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십몇 년 전 미드는 드라마 하나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편 50분짜리 한 편에 뭐 2, 3천 원씩 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웹툰이 성공한 예를 보면 웹툰 하나 보는데 200원 정도입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앞에 공짜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 정책이나 이런 파트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혁신을 좀 해낼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자본의 문제, 기술의 문제, 유통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이제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 시간 지체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영화의 골든 타입을 잡아라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AI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산업에 과연 AI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한번 모시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영화 변호인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진단 해결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58분 날씨.

어제 오늘 중부지방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적고 비가 일찍 그친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로 남부지방,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그 밖의 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밤에는 충청권 남부, 경남 북서 내륙, 모레는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80mm고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3도, 부산 25도, 대구 26도 등 동해안과 영남지방 오늘 밤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서부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5도, 서울 부산 32도, 제주 31도, 인천 대전 광주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4도, 습도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 X에 글을 올려 동부시간 기준 오전 6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시간 반 뒤인 오전 7시 30분 공습을 완료했다며 이번 공습을 통해 대툼부 섬의 해안방어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및 발사시설을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5일 이스라엘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사망한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성향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 심문기일은 내일 오후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여권 법사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검찰의 보안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보안수사를 허용하자는 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0: 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국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현지 시간 15일 온라인에서 차세대를 보호하고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에서 17세의 SNS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릉시 강남동에서 100살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밭에 엎드려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4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남지방에 30에서 80mm, 충청권과 대구, 경북은 20에서 60,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대표적인 복다림 음식인 삼계탕을 파는 유명 노포들은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요. 과일론 또 수박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지요. 청취율 조사 기간 기획 이벤트로 오늘 밤 1라디오 이번 주 퀴즈와 책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엔 복날이 되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고기와 이것을 선물했습니다. 지금이야 냉동실에 뭐 이걸 얼리면 되고 또 이것 정수기까지 있는 세상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파는 가게들도 있었지요. 새끼줄에 묶은 이것을 사와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복날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이것에 얽힌 추억 또 여러분만의 더위 나는 법을 보내주십시오. 문자 사연 보내주신 한 분께 오늘 밤 일라디 인기 코너죠. 워싱턴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는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 문자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 보고를 오늘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보고가 또 생중계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얘기가 이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지적했다면서요?
1: 예, 이거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오르고요. 떨어질 예.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담합과 연결지어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긴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유가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 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다.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통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 주요소 휘발유 가격이 바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0: 예.
1: 하락할 경우에는 통상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겪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 전쟁 발발하자마자 바로 올랐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바로 또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나왔었고요.
1: 맞습니다.
0: 결국엔 또 담합이 지금 있는 걸로.
1: 예, 예. 예. 공정위에서 그 조사를 하고
0: 조사를
1: 있죠.
0: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0: 예.
1: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여단의 의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범죄 행위를 신고해서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또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0: 예.
1: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국민참여단은 모두 200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교육부 업무 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 복지부 업무 보고에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연령대별 뿐만 아니라 이 직업군도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이 그래서 청와대는 업무 보고 매회 약 20명 정도의 이 참석 이 국민 참여단을 참석시키기로 했고
0: 예.
1: 회차마다 연령이라든가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 레버리지,
1: 네.
0: 두 배 레버리지 그 개별 상품 때문에 그런 거죠?
1: 예, 그 부분도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면서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 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0: 예.
1: 앞서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두 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0: 예.
1: 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이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다. 이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이렇게 다 이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이 가용 자산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이 빠른 입법을 주문했는데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0: 예.
1: 이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덜 내기 위해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갚을 능력이 없는 빚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또 주문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면책하고 다시 재출발 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 이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0: 예.
1: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겐 허탈한 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구든 열심히 저축하고 세금을 내고 누구는 이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자, 내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1: 네.
0: 예. 그 대법원이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특검에서 이 좀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특검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면서 김건희 씨의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것을 대법원 재판부가 수용을 한 겁니다.
0: 예.
1: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선배 씨를 통해서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그리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0: 예.
1: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요. 2심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까지 일부 유죄로 봐서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려서 선고했습니다. 이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입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 판단이었는데
0: 예.
1: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여론조사 14번에 걸친 무상수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유죄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죄,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라서 이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그렇죠.
1: 특히 이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도 연결돼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한편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의 생중계를 외부의 언론에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게 됐죠.
1: 예. 예, 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그리고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한 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나 늘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또 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들의 이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를 했고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코 명분 없는 이 특검 정국을 이재명 정부 내내 끌고 가면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예. 자, 지금 홈플러스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1: 네.
0: 예, 뭐 청문회가 또 27일 열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1: 네.
0: 예. 지금 이제 홈플러스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고 또 최대 채권자는 메리츠 금융그룹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이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게 좀 홈플러스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또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지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그동안 예. 계속 버티다가 예. 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최소 긴급자금 2천억 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양측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 금융그룹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메리츠 금융그룹이 내일 이사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게 되면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 등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1: 이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그룹 간의 의견 접근은 이 을지로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정무위를 열고 오는 27일에 개최하는 홈플러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청문회 주요 대상으로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1: 한병덕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나아가서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홈플러스가 뭐 사실 상당수 점포가 지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1: 그렇습니다.
0: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파산
0: 이런
1: 직전입니다.
0: 합의가 좀 더 좀 빨리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1: 상당한 압박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서 지금 이제 다시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개정안을 당론으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1: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상당히 가 있는 반면에 예. 국민의힘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제 법안을 낸 건데요.
0: 예.
1: 국민의힘이 오늘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보안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 경찰이 단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늘렸습니다. 당 이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1: 또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의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1: 그러면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도 냈는데 이것을 보면 올 2월 10월 2일로 예정된 이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1년 연기하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0: 예. 전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네, 청취율 조사 기간 기획 이벤트로 오늘 밤을 라디오 이번 주 퀴즈와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임금님이 조선시대 임금님이 복날 신하에게 선물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사연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426님께서 정답 이것 보내주셨고요. 설거지하다가 정신없이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냉장고에서 이것 얼려서 미숫가루 타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아 만들어 먹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설거지 마치고 아아 한 잔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이것 넣어서요.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날씨 더울 때 또 한잔 하시고 하면 좋죠. 설거지 하시면서 또 바쁘신데 문자 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으로 문자로 정답과 사연 함께 보내주시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표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예. 돈 얘기입니다.
0: 예. 그 지불하는 페이인데 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주로 그죠?
1: 그렇죠.
0: 스마트폰으로 요즘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애플페이라는 게 있죠.
1: 네.
0: 예, 특히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 이용하실 텐데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는 뭐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3년쯤 됐습니까?
1: 네네.
0: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고. 근데 일부 한 카드 회사만 지금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다른 카드사들도 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1: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오늘도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나 식사하시고 결제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신용카드를 내시는 것보다는 요즘 모바일 페이 결제를 많이 하시죠.
0: 네.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삼성의 삼성페이였었어요.
0: 예.
1: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됐었거든요.
0: 으흠.
1: 말씀하신 대로 그 애플페이는 외부에선 되다가 국내에선 2023년도 3월에 들어왔습니다.
0: 예.
1: 이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지났죠. 이거를 현대카드에서 갖고 왔었는데
0: 예.
1: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용하겠다고 했었던 첫날만 하더라도 100만 건을 돌파했었고요. 한번 써보겠다.
0: 예.
1: 근데 2023년 연말까지 성적을 보게 되면은 현대카드가 이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0: 예.
1: 보통 점유율이 4위에서 5위 정도였었거든요.
0: 아, 점유율까지 끌어올린 거군요.
1: 게다가 지금도 거의 한 3위 정도는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현대카드만 좀 가능하고
0: 예.
1: 다른 카드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요. 약간 희망 고문처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신한카드가 3월에는 도입이 확정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직원들이 내부에서 베타 테스터 했다라는 얘기도 좀 돌았었었고
0: 예.
1: KB국민카드도 기술 준비 끝났다. 게다가 토스뱅크까지도 아예 3월이 우리가 출시일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0: 네.
1: 결국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폰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큰 문제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국내 유저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 총 500만 명 정도 됩니다.
0: 예.
1: 근데 이분들이 또 다 현대카드가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옆 나라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곳이 넘는 금융사들이 다 애플페이 연동이 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곳밖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죠.
0: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네. 불만은 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애플페이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삼성페이인데
1: 근데
0: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뭐 좀 다릅니까? 저는 뭐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게?
1: 결제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0: 달라요?
1: 네. 제일 먼저 나온 건 애플페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0: 아, 오히려 더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나왔지만.
1: 그렇죠.
0: 예.
1: 2014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12년 정도?
0: 아, 우리나라는 거의 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거네요.
1: 그렇죠. 9년 됐습니다.
0: 처음 출시되고 나서.
1: 네. 근데 애플페이가 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0: 예.
1: 이게 NFC라는 방식을 택했어요.
0: NFC 많이 들어봤어요.
1: 이걸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데
0: 예.
1: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그냥 카드를 갖다가 대기만 하면 띡 하는 소리가 나면서 결제가 되죠.
0: 예.
1: 그게 NFC 방식입니다.
0: 그래서
1: 보통 그런 교통카드에는 신용카드 신청하실 때 교통카드 기능 넣어드릴까요? 라는 이야기 들으세요.
0: 그렇죠.
1: 예. 교통카드라고 하는 얇은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0: 예.
1: 그걸 대면은 결제가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래서 아이폰도 쓰시는 분들은 뒷면 봐보시게 되면은 카메라 쪽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하고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갤럭시 쓰시는 분들하고 결제할 때 동작이 좀 달라요.
0: 어떻게 다릅니까?
1: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 달려있으니까 예. 손으로 잡는 것 그대로다가 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대면 결제가 되고
0: 예.
1: 안테나가 위쪽에 있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뒷면을 대세요.
0: 아니요. 등 뒤를 대죠.
1: 맞아요. 등 뒤에 다르군요. 안테나가 보통 있었어요.
0: 예, 예.
1: 근데 뭐 갤럭시도 요즘 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다가 만들어 놓긴 합니다.
0: 예.
1: 자, 이게 이제 NFC였었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예. 1년 딱 늦게 나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2015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NFC 방식이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뭡니까? 무슨 방식입니까? 근데 그러면.
1: 여기 써 있는 방식이 예. 이제 MST라고 하는데
0: MST요?
1: 예, MST. MST가 예. 아니고 MST입니다.
0: 예.
1: 근데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0: 예.
1: 그 마그네틱 하면은 우리 예전부터
0: 카드 긁는 거.
1: 그렇죠. 카드를 예. 긁는다고 표현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마그네틱 카드에다가 긁었기 때문에 자기장을 예. 만들어 주는데 이 기술을 삼성에서 택했었어요.
0: 아, 그럼 좀 약간 구형 방식 아닙니까, 그게?
1: 그런데 이게 예. 정말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었던 게
0: 예.
1: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0: 예.
1: 애플페이 먼저 나왔으니까. 예. 그 택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미국의 루프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0: 예.
1: 이 회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을 인수를 해요.
0: 예.
1: 당시 한 2,700억 정도, 그 정도 줬죠. 근데 여기다가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보안 시스템인 삼성의 녹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더합니다.
0: 예.
1: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한테 익숙한 방식이 과거에는 다 긁었거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보안성이 좀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제 IC칩이 내장된 그 신용카드를 많이
1: 맞습니다.
0: 쓰잖아요.
1: 칩을 꽂죠.
0: 그렇죠.
1: 근데 당시에는 IC칩을 쓰기 전이었었으니까
0: 예.
1: 긁는 단말기가 많았었던 거예요.
0: 예.
1: 결국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제하려면 자기장 방식이 돼야 되고
0: 예.
1: 그때 당시 우리나라 NFC로 되는 단말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삼성에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원래 결제했던 곳에 가가지고요. 결제할게요. 어색한 건 있었어요.
0: 아, 예.
1: 폰을 줘야 되니까.
0: 예.
1: 옆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돼서 굉장히 빠르게 안착될 수 있었죠.
0: 아,
1: 그래도 2016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때만 해도 이미 100만 가입자로 돌파했었습니다.
0: 예.
1: 이 편의성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쉽게 아이폰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너무 편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0: 네. 근데 만약에 애플처럼 그 말씀하신 NFC 방식을 썼었더라면은
1: 네.
0: 이게 바로 이렇게 빨리 도입이 어려웠겠네요. 그죠? 단말기 자체가 보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1: 아,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MTS 방식을 쓰면서,
1: 네네.
0: 아, MST 방식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로도 다 결제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죠? 그 방식이니까.
1: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마그네틱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법 예. 복제였었어요.
0: 예.
1: 그 여러 이슈가 터졌었죠. 그래서 글로벌 기준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갔었었는데,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2005년 정도부터요. 마그네틱 카드로 결제를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고를 상점에서 배상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점 입장에서는 카드 긁는 거 결제를 안 받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 그 요즘에도 여행 가시게 되면 유럽 쪽에 카드 결제할 게 하게 되면 긁는 게 아니라 카드를 대세웁니다.
0: 예.
1: 아이스칩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C칩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IC칩. 보시게 되면은 IC칩으로 해서 꽂아서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다시 긁어요.
0: 두 개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현재로서는 두 개 다 되고 있습니다.
0: 두 가지 방식이 다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IC칩이 보급이 됐고 MTS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는 예.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했었어요.
0: 그런데
1: 예. 이게 좀 이유가 있었던 게 그럴 거면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마그네틱 방식에서 IC칩 방식으로 갔었을 때 그때 NFC 방식도 같이 택했으면
0: 예.
1: 그럼 지금과 같은 문제가 전혀 없게 됐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못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외 NFC의 표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비자 마스터카드입니다.
0: 예.
1: 이쪽에서 EMV라고 하는 컨택리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 회사들한테 수수료를 따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금융결제 시스템을 쓰려면은 NFC를 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들긴 했었는데 그때 시기 문제로다가 좀 뒤늦게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IC칩으로 해서 결제하는 게 보급됐었죠.
0: 예.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애플페이 확산이 늦어진 것은 이런 단말기,
1: 네.
0: NFC 단말기 이게 좀 보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1: 그렇죠. 핵심은 예. 그쪽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0: 예.
1: 마그네틱 방식 잘 쓰고 있고 IC칩으로 결제 잘 받고 있는데 이 아이폰 유저들을 위해서 굳이 비싼 NFC 단말기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단말기를 다 바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현대카드가 초반에는 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카드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요거 리베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 현대카드 택했던 방식이 독점권을 포기했어요.
0: 예.
1: 애플페이랑 독점 계약에 썼다가 포기하겠다.
0: 예.
1: 나머지 카드사도 계약해도 된다. 그래서 나머지 카드사들도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여기다가 누가 나섰냐면 GS25나 CU나 이디아, 투썸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단말기 교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0: 예.
1: 영세상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0: 예.
1: 또 영세상의 지원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걸 지원해줬어요.
0: 예.
1: 여기다가 토스, 네이버페이, 요즘에 스마트한 단말기들 다 있죠.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20, 30대 아이폰 유저들을 흡수하기 위해서였어요.
0: 예.
1: 기준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이폰 사주세요가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0: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럼 그 친구들이 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애플페이로 결제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돼야
0: 예.
1: 되는데.
0: 예.
1: 그럼 그 친구들은 앞으로도 고객으로 계속 잡기 위해서는 그게 돼야 되죠.
0: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단말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네네. 됐겠네요. 지원이 되게 많이 있었어. 예.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단말기 다 들어왔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그 제휴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까?
1: 돈 문제입니다.
0: 무슨 돈이 있는데요?
1: 예. 결국엔 돈인데 예. 저희가 내는 돈이 아니라 예. 카드사들이 애플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수수료가 있겠죠.
1: 그렇죠.
0: 예.
1: 애플페이는 중개 서비스니까
0: 예.
1: 우리처럼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카드사가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라.
0: 수수료율은 높습니까?
1: 이게 지금 현대카드가 내는 비율이 0.15%예요.
0: 0.15%.
1: 이걸 계산해 드리게 되면은
0: 예.
1: 소비자분들이 만 원 정도 결제했다고 했었을 때 15원 정도 돼요.
0: 그럼 애플이 가져가는 거네요.
1: 그렇죠. 뭐 얼마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0: 예.
1: 우리나라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얼마냐면 0.40%입니다.
0: 수수료에다가 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만 원을 결제했었을 때 현대카드가 예.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40원 정도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0: 예.
1: 근데 이 40원 매출에서 15원을 애플이 주는 거죠.
0: 아, 그럼 적지 않네요. 또 계산해보니까.
1: 이렇게 되면 30% 이상이 나가게 되는데
0: 예.
1: 여기다 또 뭐가 나가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페이 쓸 때 얘네가 해외 결제예요. 그럼 비자 마스터카드에다가 또 돈을 내야 돼요.
0: 또 줘야 돼요. 거기다가도.
1: 그렇죠.
0: 아,
1: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0원 정도를 수익이 나는데
0: 예.
1: 45원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0: 그럼 5원 손해인데?
1: 적자예요. 단순 계산을 봤었을 때.
0: 그러니까 카드사의 적자를 보는 겁니까?
1: 그렇죠.
0: 5원을? 아, 그래요?
1: 이래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0: 네.
1: 출시하거나 6개월 동안에 결제수를 정산만 하더라도 22억 정도로 손실 봤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0: 아, 카드사는 그러니까 그 사용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군요.
1: 맞습니다. 이게 이상한 네. 구조가 좀 됐었던 거죠.
0: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카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1: 네네.
0: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마 한 모양인데
1: 네.
0: 그러면은 다른 카드사들도 산뜻 덤비기는 쉽지 않겠다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1: 그런 대신에 만약에 현대카드로 사람들이 넘어왔고
0: 예.
1: 카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그쪽에서 수익화시키겠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0: 뭐 그러려고 했겠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이게 더 문제는 수수료 0.15%라는 게 전 세계 고정된 게 아닙니다.
0: 그래요?
1: 중국은 0.03%예요.
0: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1: 그 이스라엘도 0.05%입니다.
0: 우리나라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1: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0.15%.
0: 그래요?
1: 이게 중국은 어쩔 수 없는 게 그 인구수가
0: 예.
1: 조금만 쓰더라도 수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협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0: 음흠.
1: 우리나라는 지금 0.15%인데 아마 카드사들이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0: 아, 예.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좀 내려갈 여지는 있다.
1: 그렇죠.
0: 예.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카드사들이 선뜻 나서기에는 조금 적자를 감수하고 나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적자를 낸 것만큼 수입이 되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던 거죠.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거기는?
1: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0: 네.
1: 삼성페이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삼성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서비스이기는 한데 삼성그룹사 중에서 삼성카드가 아니거든요.
0: 뭐 전체 카드 다 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전자회사입니다.
0: 예.
1: 그럼 삼성전자에서 이걸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락인 효과였었어요. 한번 갤럭시폰을 구매를 해서 이걸 써보게 되면 편하다 보니까 못 갈아타겠지. 바로 이 부분에 코칭이 있다 보니까
0: 예.
1: 2015년부터 카드사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아요.
0: 아, 돈을 안 받았군요.
1: 안 받습니다.
0: 근데
1: 그렇다고 아예 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삼성페이를 쓸 때는 이제 지문인식을 하거나 얼굴인식을 해야 돼요. 이때는 삼성도 인증업체한테 인증료를 냅니다. 요걸 카드사들이 대신 내요.
0: 예. 그거는 너희들이 내라.
1: 그 저거 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건당 3원 정도라는데 이게 한 수백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삼성페이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수수료 0%를 유지하고 있어요.
0: 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군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요 상황인데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단 수수료를 받으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야, 이제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얘기를 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0: 예.
1: 이러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해서 또 비용이 계속 지출하게 된다. 요것 때문에 고심하는 게 아닐까 싶고 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기술료는 지금 카드사들이 내고 있지는 않은 거군요.
1: 어, 그쵸.
0: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인증 부분만 네네. 빼고 예. 그런 구조였군요. 예. 네, 해외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페이라는 걸 해외에서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뭐 애플페이를 가장 많이 씁니까? 외국에서는?
1: 어, 그렇진 않고 네. 역시 인구수로 갑니다.
0: 아, 중국?
1: 그렇죠.
0: 중국은 뭐죠? 그 알리바 뭐죠?
1: 네. 중국에서는 유명한 네. 페이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알리바와 쇼핑몰 쪽에서는 알리페이가 있고요.
0: 예.
1: 또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를 기반으로 나온 페이가 위챗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0: 예.
1: 요 두 개가 대다수예요.
0: 아, 그리고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뭐 내수 인구수만 합쳐도
1: 그렇죠.
0: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시는 곳이라든지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갈 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충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가 애플페이예요.
1: 아, 3위가 애플페이.
0: 네.
1: 예.
0: 그 네 번째가 구글페이입니다.
1: 구글페이.
0: 안드로이드
1: 우리는 잘 안 쓰니까.
0: 그럼요. 네. 이미 거기 있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죠. 예. 삼성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거의 안 보인다고 봐도 무방할
1: 텐데. 해외에서는?
0: 네.
1: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군요.
0: 그래서 0%를 유지하지 않나 싶기도 예. 하고요.
1: 아니 해외에서 0%인데 왜 안 쓸까 싶기도 한데. 네. 그리고 갤럭시 폰은 많이 쓰잖아요. 사실
0: 많이 쓰죠.
1: 뭐 지금 애플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휴대전화는 쓰면서 정작 페이는 자국에 있는 그 전자
0: 네, 그쪽
1: 라인을 쓰는 거군요.
0: 네.
1: 예.
0: 근데 또 이제 국내 사정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0: 온라인 쇼핑 쪽에서 이제 최강자가 네이버 쪽이다 보니까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고 있고요.
1: 예.
0: 모바일에서는 역시 뭐 쇼핑하기, 주문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카카오페이를 많이 써요. 근데 오프라인은 역시 절대 강자가 삼성페이죠. 근데 요즘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2, 3위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왜냐면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을 했었죠.
1: 네.
0: 카카오페이도 가능하고 토스도 이제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경쟁이 시작된 게 단말기 보급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이벤트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금융권을 대신해서 은행을 대신해서 결제를 해주고 카드를 대신해서 결제가 돼요. 이러면 금융권하고는 윈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요즘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충전해서 결제하세요로 갑니다.
1: 예.
0: 이렇게 되게 되면 충전해서 결제하세요. 아예 카드가 사라지는 걸로 가게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1: 예.
0: 돈을 사람들이 어디다 썼는지 이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야 신용카드 익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용카드 한 장 조금도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학생들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없죠.
1: 예.
0: 현금도 없고 그 친구 신용카드 없어도 되겠죠.
1: 예.
0: 어차피 티머니로 결제하기 시작하고 사이버 머니로 결제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모바일 페이가 대세가 될 거고 현금은 거의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도 뭐 현금 아예 안 가져다니고 주로 이제 뭐 휴대전화로 웬만한 걸 다 하고.
0: 그럼요.
1: 꼭 현금으로 달라는 데가 가끔 있잖아요.
0: 가끔 있죠.
1: 예. 가끔 이렇게 뭐 길거리 음식들 예. 그런 건 또 예. 송금으로.
0: 그쵸.
1: 송금으로 다 하더라고요. 예.
0: 아, 현금카드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예. QR코드 쓱 꺼내시면서 예. 송금 요청하게
1: 되죠.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현금 하실 분들은 이쪽 계좌로 보내세요.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또 현금 결제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네. 자, 어떤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앱의 어떤 경쟁보다는 어떤 매장에 있는 결제 단말기가 또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예, 정확합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 좀 매력적으로 싸울 걸로 보이는 게 이 단말기 시장이에요.
1: 예.
0: 여러분들 요즘 식사하러 가시게 되면은 뭐 오늘 커피 한잔 하셨거나 단말기가 예뻐진 거 발견했을 겁니다. 흰색 단말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을 예, 예. 거고요. 최근에는 까만색 단말기도 좀 예쁘게 생기게 보일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토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가 네이버에서 뛰어들어서 엠페이 커넥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 예.
0: 근데 원래 이쪽 시장은 1위가 누구냐면 OK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2위는 포스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내일부터 결제할 때 보시면은 이게 그거였었어? 라고 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예쁜 단말기 두 개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NFC 결제도 되고 여기다가 QR 결제도 되고 하나 더 들어가면 IC칩 되죠. 마지막으로 얼굴로 결제하는 얼굴 인식 결제까지 돼요.
1: 아, 그럼 중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0: 많이 하죠. 네. 우리나라는 아주 가벼운 단말기에 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토스는 처음부터 회사 하나에 인수해서 토스 플레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 단말기 사업을 합니다. 네이버는 후발주자잖아요. 그 이름답게 커넥터이다 보니까 기존 기기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원래 있는 OK포스 쓰던 곳에서 이거 하나를 더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NFC 결제도 쉽게 되고 안면 결제까지 받아주게 되는 것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 싸움이에요. 이 데이터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가지고 AI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0: AI가 우리의 자산관리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답변도 줄 수 있고. 게다가 네이버가 지금 하반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 에이전트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1: 예.
0: 그럼 온오프를 넘나들면서 결제까지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건강관리를 위한다라면은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다. 많이 리뷰를 남겼던 곳이 이곳이다. 관련된 서비스까지도 확장할 수 있겠죠.
1: 예. 어떤 모든 게 이제 데이터 싸움이 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예.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0: 그 국내 한 주요 대학병원 모바일 앱에서 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2014년 4월 16일을 이제 입력이 한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1: 네. 그 고려대 병원 앱의 가족 등록 환자 조회와 뭐 대리 결제를 하던 예. 화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력하는 거 보면 이제 생년월일을 뭐
0: 그렇죠. 예.
1: 네 자리를 다닐
0: 뭐,
1: 것인지
0: 뭐 홍길동 이렇게 네. 입력한 예시 있죠.
1: 예시가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14년 4월 16일이 예. 표시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고요. 이후에 일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 참사를 희화하거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반복 사용돼 왔는데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걸 단순한 예시 날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소한 이용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선택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0: 예.
1: 특히 병원 앱이라는 게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조금 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 예. 왜 예시를 이렇게 들었을까? 좀 의문이긴 하네요.
1: 네.
0: 예. 그 이 앱을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과는 뭐 관계가 없는 거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서 네. 사고를 했다면서요?
1: 네. 앱 개발과 관리를 맡은 레몬 헬스케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해당 문구가 과거에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이 된 이후에 화면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검증 없이 복사돼서 사용돼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구 작성과 관리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고 해당 병원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회사는 이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이 예시 날짜를 수정을 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40여 개 병원 앱에도 변경 내용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도 여부와 별개로 이게 참사 날짜가 오랫동안 검수 없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서비스의 작은 문구 하나도 사회적 기억과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만큼 개발과 검수 단계에서 좀 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0: 예.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999년 999 그쵸. 뭐 이렇게 한다든가
1: 일반적으로
0: 뭐 보통 그렇게 보통 하잖아.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 예. 날짜를 이렇게 썼을지.
1: 특정해서.
0: 예. 한번 좀 내부적으로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1: 그렇습니다.
0: 생각입니다. 예. 이 장마철 운전자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포트홀입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고도 불리고
1: 네.
0: 이게 비가 많이 오면나 장마 기간에 이 도로가 이제 파이면서 거기에
1: 그렇죠.
0: 차가 질주하다가 심지어 뭐 사고 나는 경우도
1: 맞습니다.
0: 있잖아요. 예. 얼마나 이렇게 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까?
1: 이게 포트홀이 아스팔트 균열 사유로 이제 빗물이 스며든 이후에
0: 예.
1: 도로 표면이 약해지면 그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인데 이게 7월과 8월에 아무래도 장맛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포트홀이 2만 3천여 건인데 4건 중 1건 이상이 바로 7월과 8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가 내리거나 밤이 되면 이 포트홀이 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인데 이걸 그대로 통과하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파손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차량의 중심을 잃고 전복될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포트홀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서 옆차로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0: 더 위험해질 수
1: 예, 있습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그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만약에 차량이 이 포트홀 때문에 파손이 됐다. 이건 도로 책임을 하는 그 관할 부서에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1: 네.
0: 예. 어떠십니까?
1: 일단 어떻게 대처법을 말씀드리면 예. 우선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0: 예.
1: 포트홀이 깊어 보이면 비상등을 켜면서 주변 차량에게 알린 다음에 천천히 차선을 바꿔야 하고요. 빗길에서는 또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한 두 배가량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넉넉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면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관리소홀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도로에 따라서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번호와 뭐 120번으로 문의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과 포트홀의 위치 또 파손 부위를 촬영을 하고요.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비 영수증도 반드시 확보합니다.

0: 확보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포토홀 사고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조작으로 더 큰 사고를 만들지 않은 것이 우선입니다.
1: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 날 수 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AI로 요즘 가짜 모바일 신분증까지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 편의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0: 네. 최근에 SNS에 보면 정부 24의 모바일 신분증보다 더 정교하게 구현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한 15세 청소년이 AI로 만든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뭐 담배를 구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1: 예.
0: 이게 보니까 화면 구성은 물론이고 이 모바일 신분증이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실제 서비스와 너무 똑같게 구현돼서 경찰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가 이제 2022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편의점이나 뭐 영화관, 병원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용자가 무려 870만 명에 이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몇 분 만에 위조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1: 예. 이게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전문가도 지금 구분하기 어렵다고
0: 그렇죠.
1: 하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0: 네. 청소년이 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1: 예.
0: 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업주가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1: 예.
0: 또 눈으로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담배나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이 조사나 처분 부담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는 건데요.
1: 예.
0: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의 폐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만큼 곧바로 없애기보다는 연구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위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어설프게 그 모바일 신분증 도입하다가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될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거니까 예,
0: 네.
1: 진짜 이렇게 좀 위조가 안 되는 걸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요즘 뭐 제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0: 네.
1: 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효과를 잘 보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도 이제 제습기가 한 대 있는데
0: 아,
1: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썼더니 그게 뭐 열만 나고
0: 더 뜨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뜨거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무슨 나오는 제품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네네. 거긴 하지만.
0: 네. 제습기가 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차가운 냉각기에 닿게 해서 물로 응축한 다음에 건조해진 공기를 다시 내보내는 방식인데 이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벽에서 한 20cm 이상 떨어진 평평한 바닥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야 공기순환이 원활하고 모터 고장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말릴 때 장마철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1: 예.
0: 건조대 바로 아래에 두면 이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나 감전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되고요. 창문을 닫아서 외부에 습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루 한두 차례 환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그 필터, 물통 관리도 중요하다고요.
0: 네. 제습기 내부가 습하기 때문에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뭐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빠르게 번식을 할 수 있는데요. 필터는 1, 2주에 한 번씩 부드러운 솔로 청소를 하고 물통은 사용 후에 바로 비워야 곰팡이와 악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통에 모인 물이 깨끗해 보여도 냉각기나 물받이 통에 오염물질이나 세균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화초해 준다거나 뭐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 이사나 청소 때문에 제습기를 옮겼다면 내부의 냉매가 안정될 수 있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1: 예. 지금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0: 네.
1: 기생충이 그 생으로 먹는 채소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요?
0: 예. 그 지난 5월 이후에 한 34개 주에서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이라는 확진자가 한 1,600명 넘게 발생을 했고요.
1: 예.
0: 이 중에 한 14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석이 필요한 의심 사례도 한 5,100건 이상 접수가 됐는데 이 사이클로스포라증이라는 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뭐 심한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이런 게 수주 동안

0: 동안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한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식습관 조사에서 뭐 상추라든지 예. 포장 샐러드 또 세척된 샐러드 제품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이 원인 추적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생채소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0: 그렇습니다.
1: 잘 씻는 게 네. 가장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밤 일라디오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제 복날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였는데 정답 얼음이죠. 얼음. 네. 7768님 정답 주셨고요. 70년대 그때 그 시절 그립네요. 톱으로 썬 얼음을 사와서 수박에 넣어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미숫가루도 시원하게 타 먹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입니다 하셨고요. 3095님 1994년 여름 유난히 더웠던 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구르고 달리고 PT체조 하다가 황금마차에서 맞이한 얼음과자 빙수는 최고였어요. 야, 군 시절의 추억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더웠을 때 훈련받았던 기억을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포항 지방의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 영동과 영남 지방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 기간이고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구름 많이 끼겠고 그 밖에 저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남 서부 내륙, 모레는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80mm고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3도, 대구 26도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울산 34도, 서울, 부산 32도, 제주 31도, 인천, 대전, 광주 30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도, 습도 8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사람이 오래 산 집에서는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난 건 분명했다. 적어도 15살까지는 그 집에 살았다. 그 집이 사라지던 광경은 TV로 생중계되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최은미 작가의 단편 소설 정선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의 화자는 성인이 되어 고향인 강원도 정선을 다시 찾아갑니다. 태풍으로 사라진 고향 집터는 이제 여행지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강혜숙 작가의 101 전성기 도감입니다. Who's Got My Tail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나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10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성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대하겠습니다.

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0: 네,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 우리 다독이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하고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네. 휴대전화 끝자리 9970님, 오늘도 책갈피 들으면 기정 끝해요. 유식한 내 친구. 작은 서점, 유식한 친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청취율 1등 꼭 하세요 하셨어요. 콩으로 최아람님, 쿠키 같은 색다른 시도 좋아합니다. 다시 듣기 꼭 챙겨 드릴게요 하셨는데, 아 저희가 처음 그 시도했던 쿠키에
1: 맞아요.
0: 대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죠?
1: 오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반응이 좋아서.
0: 근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쿠키가 더 재밌어요.
1: 그런가? 어떡하지?
0: 어떻게 본방송에 못 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1: 아. 본방송도 들으시고 네. 다시 듣기도 들으시고.
0: 그렇죠. 네.
1: 나는 최고입니다. 네.
0: 자, 책갈피 이 코너 좋아하시는 다독이들에게 오늘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장유진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지금이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면서요. 네,
0: 중요한 기간입니다, 네. 저희에게.
1: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라는 특명을 받았는데 제가 다독이 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네. 한번 내봤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네. 여러분. 최고의 인기 코너 장유진의 책갈피는 어떤 프로그램에 입주한 코너일까요? 보기도 아주 쉽게 세 개만 드릴게요. 1번 작은 책방, 2번 작은 서점, 3번 대형 서점.
0: 이거 헷갈린다.
1: 난이도 조정을 살짝 쉽게 하려고 했는데.
0: 이게 이렇게 예를 쫙 깔아놓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맞추라 그러면 맞추겠는데. 네. 자, 근데 뭐. 다독이 분들은 저희 애청자시니까
1: 그렇죠.
0: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1: 네.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 가운데서 5분을 추첨해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독이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퀴즈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좀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취율 조사 기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작은 서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덧붙여주시면 당첨 확률이 또 확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불시에 오는데 스팸이라 생각 마시고 한번 받아주시면 KBS 작은 서점,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서점 직이 이름이 최원성 아나운서거든요. 뭐 이래저래 설명하면서 이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1: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최은미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소설집 다른 사랑에 실린 단편소설 정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이번에 나온 책이에요?
1: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0: 그랬군요.
1: 도서전에 갔더니 쫙 깔려있던 그 책이었습니다.
0: 최은미 작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최은미 작가는 1978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에 현대문학 신인 추천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되게 많은 소설집을 내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전, 정전, 눈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장편소설로는 아홉 번째 파도, 마주 등등을 냈고 상도 되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0: 네.
1: 뭐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대상,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항상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었던 그 젊은 작가상,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무려 세 번이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0: 젊은 시절에 샥 받으셨네요, 다.
1: 네,
0: 2014년,
1: 맞습니다.
0: 2014년, 2015년,
1: 2017년.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원도 인제 이게 제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소설의 출발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 다른 사랑에 실린 소설들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그리고 최은미 작가님의 소설에는 강원도가 되게 자주 등장하는 느낌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 소설 정선도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그 정선이고 그리고 여기에 실린 다른 수록작도 뭐 탄광촌 배경이고 뭐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왠지 강원도일 것 같은 느낌, 막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아홉 번째 파도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장편 소설도 되게 재밌는데 그거는 강원도 삼척시를 배경으로 네. 한 척주시라는 공간,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했는데 딱 강원도 삼척 느낌인 네. 거고 네, 그리고 차기작 역시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어떤 성장 소설을 구상 중이라고 해요.
0: 아, 또 다음 소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아, 네, 아, 인터뷰를 제가
0: 인터뷰로
1: 열심히 공부하고 왔거든요.
0: 근데 이번 소설집이 5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1: 맞아요.
0: 5년 동안 집필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왜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었죠?
1: 아, 사실 저는 신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그렇게 길다고는 맞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네. 단편 소설의 모음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예지에 계절별로 하나씩 하나씩 발표했던 거를 또 모아서 다듬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년 뭐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는. 하지만 독자들한테는 너무나 애달프고 긴 시간이죠.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0: 무려 5년 만인데 눈으로 만든 사람 이후에 5년 네. 만이네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정선을 가져온 이유가 네. 정선 예전에 다른 데서 읽었을 때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좋았고 또 최은미 작가 역시 뭔가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 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좀 더 같이 읽고 싶다. 좀 더 같이 읽어주었으면 하고 애정이 가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꼽으신 적이
1: 정선을요?
0: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장윤 작가께서 그 최은미 작가의 소설 읽기 전에 약간 뭐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고요?
0: 맞습니다.
1: 왜요?
0: 무슨 너무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 너무 놀랄까봐.
0: 네. 어떤 마음의 준비냐면 뭐 이건 제가 칭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내가 오늘 막 되게 기분 산뜻해지고 싶고 네. 막 되게 힐링하고 싶고 이럴 때 읽는 책은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장면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에 뭔가 남에게 보이기 싫은 징그러운 면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
0: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네. 얼마나 조절하면서 사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1: 그 표현을 징그럽다고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0: 그 징그러운 네. 면을 네. 엄청 잘 포착했었어요. 읽다 보면은 어머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라든지 어머 인물이 이상한 말을 해 한다든지 네. 약간 좀 어떨 때는 진짜 미친 것처럼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예술가한테는 엄청난 칭찬이라고
1: 그렇네요.
0: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누가 작가님 소설 너무 이상해요. 그 인물 너무 이상했어요. 라든지 네. 작가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소설라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떤 인물의 좀 기이한 행동들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다른 결이 다르긴 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굉장히 작가 대 작가로서 네. 네. 엄청난 칭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최은미 작가님의 인터뷰를 예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내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들을 소설에 끌어와서 쓰신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뭔가 이 소설 최은미 작가님의 소설이 뭔가 희망을 섣부르게 말하지 않고
1: 네.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그 뭔가 꽉 막힌 그 삶을 또 그냥 인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또 그렇게 또 체념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삶은 뭐 비극은 비극인데 그 비극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1: 네.
0: 어쨌든 그거를 그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너무 허망하지도 않은 그런 소설입니다.
1: 네. 멀쩡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이야기 흐름을 소설을 덮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하면서 딱 책을 덮었어요. 하면서 그 정도로 재밌는 소설입니다. 오늘 맞아요. 다룰 정선. 자,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이 정선이 강원도 정선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고향이 정선이고 정선을 찾습니다라는 그 광고가 엄청 막 바이럴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정선이를 찾습니다.
0: 네, 정선이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운명처럼 이끌리듯 그 정선행 기차를 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약간 아픈 과거가 있죠.
1: 네.
0: 초반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낭독을 해주신 것처럼 정선에 살 때 태풍에 집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뉴스 화면은 태풍에 막 집 날아가는 거 막 찍히잖아요. 근데
1: 네네.
0: 그게 또 그런 영상 화면이 아시죠?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하나가
1: 되게 제대로 된 영상이에요.
0: 네. 제보가 오면은 그걸 네. 하루 종일 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태풍이 이제 막 올라올 때 KBS 일라디오에서 이제 재난 방송 그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제 네. 스팟이 나가잖아요.
0: 네.
1: 그때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인공의
0: 그렇죠.
1: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0: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소설가는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재난의 현장이고 뉴스 화면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는 거잖아.
1: 그렇네요.
0: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우리 집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소설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공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선이를 찾습니다라는 광고가 근데 뭐냐면 이름에 정선이란 이름이 사실 사람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 실명이 정선인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한 명당 세 명까지 무료로 이걸 태워주는
1: 기차를 무료로 탈 수 있어요.
0: 네, 네. 이런 예전에 봤어요. 뭐 이름에 뭐 장미가 들어갈 때 장미 축제에서 공짜로 받아주고 뭐 이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뭔가 관광을 하는 정선이 선발대회도 참여할 수 있고
1: 네.
0: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궁금해지죠. 이 사람 이름도 정선인가? 아닌가?

0: 막, 이, 막 아무튼 그렇게 스타예요. 근데 모든 거기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막 다 정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제 물어봤을 때 저 정선이에요 했다가 이 화자가 다시 저 거짓말이에요. 저는 돈 내고 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네. 독자를 살짝을 살짝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정선에 내려요. 내려서 어디로 가냐? 펜션으로 갑니다.
1: 네.
0: 그 펜션이 어떤 펜션이냐면 날라갔던 그 우리 집이 있던 그 자리예요.
1: 펜션이 들어왔군요.
0: 네. 근데 또 거기서 묵습니다. 거기 있던 막 그네를 타는데 펜션집 애들이겠죠?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저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인물 등장했다 생각을 한 게 보통 애들한테 좋은 말 하잖아요. 네.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어. 물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애들이 막 나뭇가지 들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너네 엄마가 저기 백일홍 심어놓은 데 있지? 거기 우리 아빠 할머니 무덤이야.
1: 애들한테
0: 애들한테 소리니까. 조금만 애들한테 네. 너네 엄마는 그거 알고 이 땅을 밀었니?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 밀렸다는 거에 대한 이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무덤 잘못 건드리면 우환 생긴다? 근데 애들은 우환이 뭔지도 모르죠. 네. 우환이 뭐예요? 하니까 귀신 나올지도 몰라. 애들한테 애가 너무 놀래서 네.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정도로 놀래요. 근데 하하 너 귀엽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막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펜션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어릴 때를 생각해요. 여름 지금 계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자기가 너무 길었다. 왜냐하면 같이 놀 형제자매도 없고 난 친구도 없고 얘가 뭘 하며 놀았냐면 곤충들 몸을 절단을 하면서 놀았다고
1: 그래요. 아, 약간 이때부터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0: 토할 것 같으면 네. 그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고 해요.
1: 네.
0: 옥수수밭에서 왜 할 거 없는 애들이 뭐 하겠어. 그냥 땅 파잖아요.
1: 네.
0: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숟가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숟가락이 그냥 일반 조그만 티스푼 이런 게 아니라 국자 크기보다 조금 작을 정도로 큰 숟가락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품고 다녀요. 그 뭔가 그거를 계속 어떤 이 사람의 보물 1호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여기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숟가락을. 근데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뭘 하냐면 저녁 시간에 동창을 만납니다.
1: 네.
0: 저는 이 장면이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요. 동창이 하는 과일 가게를 가요. 동창이 자기 이름인지 정숙인지 선정인지 뭐 기억도 못해요.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냥 같은 독서실에 다녔는데 그 동창이 포함된 패거리가 좀 놀았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 옥상에서 싸웠다. 그리고 저 이때까지만 해도 동창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창의 민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에 꽤 탄탄한 근육이 붙어 있었고 몸이 날렵했대요. 그리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겨드랑이 사이로 땀에 젖은 털뭉치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네. 남자 동창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1: 참 표현도
0: 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안 했나 봐. 수박을 퉁퉁퉁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동창이란 친구가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과수원을 형이 물려받고
1: 네.
0: 자기는 이제 과일 가게 하는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시시콜콜한 정보들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수박을 고르면서 이거 이따 밤에 우리 집으로 배달해 줄래? 라고 합니다. 근데 동창이 놀래요. 니네 집? 그러니까 니네 집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근데 집이 날아간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또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그럼 니네 집이라고 하니까 이 화자가 얘도 우리 집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건가? 하면서 긁혀요. 그 말에. 그게 아니라 나 여기 방을 하나 구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여량초등학교에 기간제 영양교사로 가게 됐어.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건 뭐 오랜만이고 그전까지는 내가 원래 철도청 소속이었거든.
1: 네.
0: 이 지역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 학교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
1: 네.
0: 되게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1: 그쵸.
0: 거니까.
1: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죠.
0: 그쵸?
1: 네, 네.
0: 신뢰도가 올라가죠.
1: 네.
0: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번호도 막 교환하고 그래서 딱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야, 네가 과일 가게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너 그거 알아? 나 원래 이상형이 과일 가게 하는 남자잖아.
1: 어마어마한 플러팅이잖아요, 이거 지금.
0: 네. 아, 전 여기서부터 네, 네, 네. 좋아 죽겠는 거예요.
1: 아,
0: 내가 좋아하는 이 소설. 네, 벌써 좋은 거예요. 이 장면이 나올 때부터.
1: 네.
0: 근데 그 말을 하니까 딱 동창이 콧구멍이 막 커져요. 그리고 막 물을 막 꿀떡꿀떡 마셔. 당황을
1: 네,
0: 했겠죠.
1: 네, 네.
0: 근데 그 목을 때가 꿀.

0: 변명하는 거를 이 엄청나게 잘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뭐 우리 같은 반이야 너 네 날라리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아 나 날라리 맞았어 이렇게 하다가 과일을 약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썩기 직전이라서 네. 팔긴 좀 그런 과일을 가져가라 뭐 먹는 데는 상관없다. 그래서 주는데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안 먹어요. 안 먹고 썩게 둡니다. 그 이 부분을 살짝 낭독을 해볼게요. 동창이 까만 봉지에 담아준 복숭아와 자두는 실온에서 하룻밤이 지나자 들큼한 냄새를 풍겼다. 손으로 살짝만 쥐어도 물끄러질 것 같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에선 무언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냄새가 났다. 자기 꽃에서도 그런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 메스꺼리고 설레면서도 허전한 냄새.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 같은 냄새. 금세 망가질 것 같은 냄새. 어쩌면 여름 냄새가 대체로 그런 건지도 몰랐다.
1: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농 익을 대로 익은 그 들큼한 여름 냄새. 저도 이 부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0: 그 네.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아요?
1: 네, 그렇죠.
0: 이 소설도 네. 뭔가 진짜 뭔가 그런 약간 지금 또 계절이라고 어울리긴 한데 이런 막 뜨거운 열을 받아서 물끄러질 것 같은 그 과일 같기도 하고 이 소설 자체가 그 아무튼 그다음 이제 자기 펜션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화단 옆에 가요. 그 네. 애들이 놀던. 그러면서 내가 그 숟가락을 캤던 곳 자기가 보물처럼 지니고 다니는 거기를 가서 여기였나 여기였나 하면서 막 또 파봐요. 네. 그랬더니 그 펜션집 애가 와가지고 아유 파면 안 된다고 네. 왜 안 돼? 라고 하니까 본 구역은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문화재가 나오는 곳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 그 말인 뜻은 뭐겠어요? 내가 그때 팠던
1: 그 숟가락이 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런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자기가 보물 1호인 그 숟가락을 손에 꼭 쥐고 그 걸어요.
1: 네.
0: 그러면서 정선 들길을 걷습니다. 이 장면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옥수수밭 너머로 깨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고추밭에도 콩밭에도 열매 위로 흰 꽃이 피어나 있었다. 어디를 봐도 여름이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정선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차도가 있는 곳으로 내려서자 버스 정류장 한쪽에 보고 싶다 정선아 라고 쓰여 있는 종이가 보였다. 시내버스도 긴 차체에 보고 싶다 정선아 라는 말을 붙이고 달려갔다. 식당 물티슈에도 특산품을 담는 종이 가방에도 마을회관 창문에도 같은 말이 붙어 있었다. 그 말을 만들고 나서 관광객이 늘었다는 정선 여행 홍보 슬로건이었다. 나는 정류장에 붙어 있던 보고 싶다 정선아 종이를 떼서 주머니에 넣었다.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자전거에 과일을 싣고 가는 동창이 보였다. 동창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돌리며 저만치에서 느린 속도로 지나갔다. 과일 상자를 싣고 마을길을 달려가는 남자의 모습은 나를 쓸쓸하게 했다. 어렸을 때 내 꿈은 과일 가게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과일을 지키며 사는 남자, 과일을 두드리며 속을 살피는 남자, 상해가는 과일을 보며 속상해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와 아이를 낳아 내가 발굴한 숟가락으로 이 세상의 밥을 떠먹여주고 싶었다.

0: 이제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그냥 상상하는 너무나 예쁜 장면이잖아요, 그냥.
1: 네. 네. 근데 과연 네. 예쁘기만 할지.
0: 네, 나 낭만적이고 예쁜 장면인데 네. 야, 이런 걸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정말 작가의 장치라고 네. 봅니다. 네.
1: 그 자기 예전 집에서 팠던 그 숟가락을 쥐고 그 들길을 걸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화자가. 아,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계속 우리 집 옥수수 밭이었으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과일 배달이 끝난 동창이랑 만나서 또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네.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니라 또 오토바이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동창의 오토바이에 타요. 이 장면 아무런 묘사도 없었지만 네. 스킨십이 있었을 것 같지
0: 그랬겠죠?
1: 않아요?
0: 그랬겠죠. 네. 오토바이니까.
1: 그 땀에 젖은 네. 그 허리를 감싸안고 오토바이 타고 그 초가지붕이 있는 식당가로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창이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의자를 계속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양념장 같은 거 좋은 식당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가져오면서 막 팔을 괜히 스치고 또 맨몸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름이고 막 하니까. 그리고 네. 동창의 눈이 뽀얼게요.
0: 아, 네.
1: 이걸 알아봅니다. 아, 얘는 아. 술을 자주 마시는 애구나. 아. 그러면서 야, 저 남자가 자꾸 너 쳐다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저는 막 너무 징그럽고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장면이.
0: 네.
1: 근데 갑자기 이 화자가 밖에 나가서 급한 전화를 받고 옵니다.
0: 네.
1: 아, 어쩌지. 워낙 목이 좋은 자리라 아무래도 계약자가 나섰나 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자기가 철도청 소속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양사로 일하긴 했지만 코레일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좀 듣는다. 귀한 정보를 내가 몰래 들었는데 그 하루에서 몇 천에서 몇 만이 오는 그 매점 운영권에 자리가 났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아파트 공사장 옆에 한밭집처럼
0: 그렇죠.
1: 엄청난 목인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그래서 아 근데 이미 너 말고 너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계약자가 나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창이 눈빛이 막 흔들려요.
0: 네.
1: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 동창은 결혼할 여자가 있잖아요. 안정적이고 쉽겠죠. 그리고 자기는 과수원이 없잖아요. 형만 물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화자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슬프게도 나는 그것을 너무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0: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 오죠.
1: 네.
0: 이 여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구나.
1: 네. 철도 괜히 난 코레일 알고 어쩌고 저쩌고 다 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정선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보고 싶다 정선아 보고 싶다 정선아 광고 문구가 계속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리촌에 가서 막 그 정선 이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광하고 막 게임하고 이러는 걸 막 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이게 혹시 정선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계속 정선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어떤 여자 이름이 정선이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아라리촌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내 이름은 정선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네. 누군가 뒷더미를 잡았죠. 다음 네. 장면이 딱 전환이 되는데 그 동창이
0: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1: 네.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야 영양교사? 뭐 철도청?
0: 아 꼬리가 야. 너무 길었다.
1: 네. 네. 너 사기 전과도 있더라. 너 왜 고향 팔아먹은 XX잖아? 이러면서 때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무자비하게 때려요. 근데 뭐 이미 돈은 자기 계좌에 남아있지 않죠. 동창이 야 나 네 엄마 얘기 들었어. 라고 하면서 너 너네 엄마 얼굴을 빼다 박았더라. 그리고 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네. 제가 스포 방지를 위해
1: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네.
1: 아주 재밌습니다.
0: 웃으면서 정유 작가님이 네.
1: 스포 방지를 위해 이제 네. 결말은 소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신간이고 네. 다른 소설들도 되게 좋아요.
0: 그렇죠. 이거 신간이죠. 네. 함부로 이게 스포일하면 안 되겠군요.
1: 네. 네. 확인해주시면 좋겠고 쿠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DJ님과 조금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0: 네.
1: 다시 듣기로 들으실 분은 꼭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네. 뒷부분 쿠키를 들어주셨으면
0: 알겠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아, 저는 이 정선이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선
1: 그러시구나.
0: 5일장도 여러 번 갔고 1년에 한번 정선 태백 이쪽을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차를 항상 몰고 가는데 진짜 아직도 굽이굽이 특히 이제 한밤중에 운전을 하면 네. 이러다가 정말 이거 운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오지란 느낌이 들어요.
1: 그렇구나.
0: 저는 기차 타면서 그 정선을 가는 그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아요.
0: 다음에 꼭 기차를 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기차가 이제 고도를 올리면서 귀가 먹먹해지고 협곡을 지나면서 막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을
1: 맞아요.
0: 그 묘사를 보면서 와 기차 여행이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로 얘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1: 네.
0: 결국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고향에 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쿠키를 통해서 저희가 뭐 결말까지는 아니지만 예 결말에 가까운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궁금하신 분.

0: 꼭 다시 듣기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선을 읽으면서 최은미 작가의 소설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1: 그쵸.
0: 대체로 어떤 인물, 어떤 정서를 쭉 다루는 작가인가요?
1: 뭔가 아까 자신이 공포를 느끼는 걸 가져와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고통과 상처를 들여다보고 묻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고 이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네. 그러면서도 결국 타인에게 가 닿으려는 마음 그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설 속에.
0: 네. 이 다른 사랑에 이제 여러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작품들도 재밌어요?
1: 다른 작품도 재밌습니다. 아, 제가 아까 네네. 많은 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되게 큰 상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김수목 문학상 대상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 수상작인 김춘영이라는 요 소설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왠지 강원도 같은 탄광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비롯해서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여기에 실린 소설의 인물들이 원래의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를 묻고 새로운 감정과 마주하고 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강원도라는 어떤 맥 말고도 다른 어떤 내용적으로도 정선과 이렇게 관계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있어요?
1: 네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해요.
0: 아.
1: 이동을 해서 그 새로운 공간에서 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는 그런 네. 이야기인 거죠.
0: 그렇군요. 최은미 작가의 다른 소설. 저는 이제 이 중에 정선만을 살펴보고 왔는데 꼭 네. 예, 시간 내서 다른 소설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1: 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제3번. 이 곡이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뭔가 잔잔하게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분명히 잔잔해.
0: 네. 나중에
1: 뒤로 갈수록 엄청 격정적으로 폭발을 해요. 이 소설과 너무 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네. 뭔가 내가 이 꿈을 꿨잖아요. 내가 이 동네에 계속 살면서 집도 그대로고 네. 과일가게 남자랑 결혼도 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그 남자한테 떠먹여주고 이런 꿈을 꿨었다.
0: 네.
1: 그래서 사랑의 꿈 가져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정선 함께했고요.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리스트의 사랑의 꿈 제3번 선우예건의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작은 서점.
1: 요즘 서점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구한의 MD입니다.
1: 네. 뭐 믿고 듣는, 믿고 보는 우리 구한의 MD님의 추천 책들인데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2: 네. 오늘은 제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퀴즈를 네. 하나 내보겠습니다.
1: 저한테요?
2: 네. 시사상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1: 심지어 시사상식 문제예요?
2: 청취자분들도 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두 개의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50, 또 하나는 500입니다.
1: 네.
2: 우선 최근 미국에서 숫자 250과 관련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힌트는 7월 4일이고요.
1: 7월 4일 4th of July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250주년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500은 뭘까요?
2: 우선 250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1: 네.
2: 지난 202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 네.
2: 1776년 7월 4일에 영국의 독립을 선언한 후 250년이 된 날이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당연히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죠.
1: 네.
2: 그런데 대형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은 서점답게 위대한 미국 소설 46편을 발표했습니다.
1: 네네.
2: 위대한 개츠비, 호밀밭의 파수꾼,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현대 문학의 기틀을 세운 다양한 고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책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목록입니다.
1: 왜 46편을 엄선했죠? 250주년이면 250권에.
2: 그러게요. 저라도 그냥 50편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면 네. 좋았을 것 같았는데
1: 네.
2: 그것보다는 작품을 더 선정하는 데 신경을 썼나 봐요.
1: 네. 네. 그 뭐 미국에서 250년 동안 발표된 모든 소설 가운데 46편이 엄선이 됐다. 이건 우리가 한 번쯤 그 리스트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5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셔서 제가 갸우뚱거렸는데 그건 뭐예요? 500은요?
2: 방금 말씀드린 위대한 개츠비, 호밀밭의 파수꾼,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이 목록에 포함된 많은 소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2: 바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한 편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1: 네.
2: 이 목록에서 국내에 출간된 33편 중 약 3분의 1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네.
2: 그만큼 뛰어난 고전문학 작품을 꾸준히 우리 독자에게 공급해왔다는 뜻인데요. 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지난 6월에 출간 500편을 돌파했습니다.
1: 네.
2: 바로 이것이 숫자 500의 의미입니다.
1: 아,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편을 이렇게 채우면서 막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아니 뭐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도 민음사 뭐 주체로 뭐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네요.
2: 네. 행사도 많이 있었고요.
1: 예.
2: 그리고 500권 돌파를 축하하면서 출판사 민음사에서 그 기획도서도 여러 권을 출간했어요.
1: 네.
2: 오늘은 그중에 한 편인 세계문학전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하나의 시리즈가 500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0: 추억과 기록을 모은 책입니다.
1: 네. 자,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기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 구한의 MD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0: 네. 아, 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이 세계문학전집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세계문학을 좋아하시는지, 추천하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지 청취자 문자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책을 소개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작은 서점에서 소개했으면 좋겠다, 함께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세계의 문학 작품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샵 973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 와요. 받으신 적 있으세요?
0: 네. 저 이거 한번 청취율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오면 다 받았는데.
1: 한번 걸렸어요?
0: 아니, 그 광고만 많이 오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래도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그 이제 요원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세요 하면 KBS에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책방 아니고요. 큰 서점도 아니고 작은 서점입니다. 자,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 책 지금도 갖고 오셔서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만 민남사 세계 문학 전집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책 크기도 동일해서 또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500편이면요. 국내에서 가장 큰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다음으로는 열린 책들 세계문학이 지금 299권까지 나와서 곧 300권을 앞두고 있고요. 네. 문학동네 세계문학 문학 전집도 270권대까지 출간된 상황입니다. 모든 세계문학 전집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오랫동안 널리 사랑받은 전집은 아무래도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 작은 서점에서도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작품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방대한 역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죠. 시작됐나요?
0: 책에 따르면 1996년에요. 당시 민음사 편집자였던 이영준 현 한국연구원 원장이 기획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문학전집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판매량도 굉장히 높은 기획이지만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계문학전집이라는 형식은 과거에 일본 출판계가 전통을 만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 우리가 이렇게 뭐 전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잖아요. 또 네. 근데 굳이 총선화 시리즈를 만들지 않더라도 훌륭한 문학작품을 또 따로따로 출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0: 그래서 민음사도 내부적으로 추가하고 추가로 논의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1: 네.
0: 그런데 고 박명호 회장님이요. 출판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계문학전집을 만들어보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편집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출간할 50여 편의 리스트를 빠르게 정했고요. 1998년 네. 8월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출간되면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편집위원들이 강조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첫 번째는 뭔가요? 무엇보다도 번역입니다.
1: 그렇죠.
0: 번역이 저도 그렇게 중요하죠.
1: 생각해요. 네.
0: 그래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초기부터 내세웠던 기치가 세대마다 문학의 고전은 새로 번역되어야 한다였어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일본어나 영어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그 해당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원문 번역을 원칙으로 삼았고요.
1: 네.
0: 그리고 오래된 고전 속의 언어를 지금 시대의 감수성에 맞게 옮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번역 다음으로는 저작권 계약을 충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외국 도서를 뭐 정식 계약 없이 막 출간하는 그런 관행이 굉장히 만연했다면서요?
0: 맞아요. 그 문학 예술적 저작물을 보호하는 네. 베른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1: 그렇죠. 베른 협약.
0: 네, 여기에 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게 1996년이에요. 하지만 한동안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1: 네.
0: 그냥 외국 책을 무단으로 출간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음사는 그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러한 책들과 정식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민음사는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작품 발굴에 힘쓴다는 명성이 해외 에이전시에도 퍼졌고요.
1: 네.
0: 덕분에 지금은 단독으로 보유한 작품들이 많아져서 이 세계문학전집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0: 있지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문학책 만드는 이야기가 문학책만큼 재미있다. 이렇게 책의 한 줄평을 정리해봤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계문학 전집을 좀 더 흥미롭게 그렇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한의 MD가 인상 깊게 읽은 글이 혹시 있을까요?
0: 제목이요. 그 미눔사가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드린 선물. 이런 제목의 글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편집자님이 쓰신 글인데 버스터미널의 한 대형 서점에서 미눔사 세계문학 한 권을 급하게 샀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미눔사는 세계문학 전집 도서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서 네? 300만 원 여행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도서정가제가 개정되기 전이라서 할 수 있었던 이벤트인데요. 평소에는 난 어차피 이런 거 안 되니까 네. 이벤트에 응모를 전혀 안 네. 하던 편집자님이 네. 웬일인지 이때는 마음이 움직여서 도전을 했습니다.
1: 뭔가 운명처럼 뭔가 끌린 게 있었나 보죠. 당첨이 됐단 얘기잖아요, 지금.
0: 그래서 몇 달 후에 미눔사 영업부에서 전화가 와서는 네.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대요.
1: 300만 원 여행 상품권이요.
0: 네, 2000년대 중반인데 꽤 큰 네. 돈이죠.
1: 그럼요.
0: 그런데 이 편집자님이 당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 상품권을 부모님께 드렸고 이 일을 내 인생 최초의 효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1: 근데 이 글을 책에 실었다는 거는 이제 그냥 독자로서 미눔사를 구매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미눔사 직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맞아요. 독자에서 이제 직원으로.
0: 네. 네. 여기는 미눔사 직원들이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또 다른 글에서는 네. 이 편집자님이 어떻게 미눔사에 입사했는지 그 과정도 들려줍니다. 이 편집자님이 1년에 400권을 읽은 해가 있을 정도로 대학 시절에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대요. 네. 그래서 편집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건데 가고 싶은 출판사를 고른 조건이 네. 약간 엉뚱하고 네. 독특해요. 무조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이 있는 출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도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눔사에 마르그르트 듀라스의 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신지 약간 감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1: 그럼요. 저희 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0: 그렇죠.
1: 이분 독특하구나 네. 생각했는데 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 우리 유상원 편집자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 책 때문에 미눔사에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민경 편집자 요즘 잘 나가는 우리 김민경 네. 편집자님도 혹시 글 있어요?
0: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요. 네. 모두 개성과 매력이 있는데요. 유상원 편집자님 그리고 김민경 편집자님은 왠지 제가 뵌 분이어서 그런지 글이 굉장히 편안하고 솔직해요. 네. 웃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김민경 편집자님은 어떻게 적었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광대였다. 항상 남을 웃길 생각만 했다고 회고하는데요. 네. 이 말 자체가 웃기고요.
1: 네.
0: 책에서도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약간 황당한 기억을 들려줍니다.
1: 어떤 일화예요?
0: 그 유명한 호밀밭의 파수꾼의 개정판을 낼 때였습니다.
1: 네.
0: 이 책은 작가 J.D. 셀린저의 아들이 직접 판권을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당시 2년차 사원이었던 김민경 편집자는 이 아들분과 통역 없이 직접 화상 미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 진짜로요?
0: 그런데 하필 또 네. 그날의 회의 주제가요.
1: 네.
0: 책에 나온 그 F자 들어가는 두 글자 욕설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까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F 욕설을 많이 써본 건 그 회의 시간이 유일하다고 회고를 네. 합니다.
1: 웃긴다. 역시 김민경 편집자다운 일화인 것 같아요.
0: 예, 다른 소재들도 네. 많을 텐데 네. 하필 왜 이거를 꺼냈을까?
1: 재밌잖아요. 네. 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1: 예.
0: 그 이 미팅이 더욱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다고 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1: 참 그거 보면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 저희 이제 1년여 같이 했지만 또 나가서 요즘 막 예능 출연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시는 거 보면 개그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아무튼 재밌는 일화 이렇게 담아주셨고 또 인상 깊은 편집자님들의 에피소드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중에 제가 하나 뽑아보고 싶은 거는요.
1: 네.
0: 그 AJ 크로닌의 성체라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김지연 편집자님이 한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1: 네.
0: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고전 문학의 유형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운서님 좋아하시는 버지니아 울프나
1: 제가요?
0: 네. 아주 네. 그 열독하셨다고
1: 네.
0: 들어서
1: 네. 예. 열심히 읽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0: 그 버지니아 울프, 네. 프란츠 카프카처럼
1: 네.
0: 그전에는 없었던 문학을 새로 만들고 문학의 판을 바꾼 작품이고요.
1: 네.
0: 다른

0: 하나는 형식이 혁신적이지는 않는데 그 내용으로 현실의 세상을 바꾼 작품이라는 거예요.
1: 네.
0: 이 적절한 정리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1: 고전을 이렇게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한 김지현 편집자님의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우리 구하님들께서는 고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거 밑줄까지 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그러셨는데.
0: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고전은 100년 후에 읽어도 새로운 작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예, 좋은 정의입니다. 네.
0: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됐습니다.
1: 네.
0: 책에서 소개된 많은 고전 작품들이 모두 새롭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책에서 언급한 고전 작품들을 아, 나도 빨리 읽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독서 욕구가 급상승할 것 같은 책입니다.
1: 네. 고전 문학을 좀 읽어봐야지 결심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많은데 이 책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 이 책을 좀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이 책에 소개된 그 도서 목록들이요. 지금까지 나온 500권 중 최고의 소설만 꼽았습니다. 이런 건 아닌데요.
1: 그런 건 아닌데.
0: 아닌데 그 시리즈를 네. 직접 만들고 이끌어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소설이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근사한 독서 리스트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1: 네. 문학책만큼 재미있는 문학책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음사 편집부의 세계문학 전집 이야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보문고의 구한의 MD님 오늘도 흥미로운 책 소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이스터 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가스 1호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에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 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의 주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렉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ET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포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8를 만들었듯

0: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 중부 바깥먼바다, 동해 남부 북쪽 바깥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기간이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놀송파도도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피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 호남 해안, 경남 서부 해안에도 폭풍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기개호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호남, 제주도, 밤부터는 충청권 남부,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6도, 낮 기온 28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서부 지방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감개,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모레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새벽부터 전남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에는 충남 남부,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토요일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도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정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1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30도, 청진은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23도, 수원 22도, 낮 최고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에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22도, 대관령 18도, 강릉 25도, 낮 최고 춘천 31도, 대관령 28도, 강릉 33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밤에 남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3도, 대전 세종 22도, 낮 최고 청주 31도, 충주 대전 30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23도, 목포 24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28도, 목포 29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흐리겠고 밤에 경남 북서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부산, 울산, 창원 25도, 낮 최고 대구 35도, 포항 37도, 부산 32도, 울산 34도, 창원 33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6도, 최고 31도, 서귀포 최저 25도, 최고 30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6도, 습도 86%, 해 뜨는 시각은 5시 23분입니다. KBS 기상 동부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토론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재정경제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세제 정책 목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적정선,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 강화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는 조금 줄었지만 당락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은 52,961표로 원래보다 한 표가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총 52,839표로 원래보다 한 표 늘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재차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의 예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일자가 사용돼 논란이 일자 앱 개발 운영사인 레몬 헬스케어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레몬헬스케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대병원 모바일 앱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란 예시로 2014년 4월 16일이 안내 문구로 사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어제 충청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그동안 유가족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맡아온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추모 공연에는 4.16 재단 합창단도 참여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방미통이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체감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도, 습도 86%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영화 제목, 소설 제목, 노래 제목, 팀 이름의 가게 상호까지 작명이 절반을 한다고 하죠. 10번을 들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들어도 뇌리에 꽂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밴드들이 팀 이름을 정할 때 노래 제목에 꽂혀서 노래 제목에서 그 이름을 따올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그런 팀들의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노래에서 따온 팀 이름을 중심으로 노래들 들어볼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왠지 예감이 어마어마한 팀들 많이 만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뭐 노래 제목에서 팀 이름이 왔다 정도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팀이 성공을 해야 하니까.
0: 그렇죠.
2: 꽤 유명한 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이색적인 공통점을 가진 곡들 오늘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에서 크루명을 따온 팀들인데요. 특정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그 곡의 제목을 따와서 팀 이름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크루명을 정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 제목 때문에 유명한 경우보다는 그룹이 유명해지면서 원곡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 노래를 이 곡에서 따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실 음악은 원곡이 있는 그룹명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를 중점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비하인드 많이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우선 첫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락밴드죠. 라디오헤드.
2: 네.
3: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라디오헤드 이름은 1974년 미국에서 결성된 전설의 뉴웨이브 포스트펑크 밴드인 토킹헤즈의 1986년작 트루스토리스의 수록곡 라디오헤드에서 따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2: 맞습니다. 네.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에피소드여서 아마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토킹헤즈도 정말 위대한 밴드거든요.
0: 네.
2: 그런데 뭐 현재 전 세계 밴드 씬에서 라디오헤드 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뭐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감이나 명성을 생각하면 뭐 이 원곡과 팀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준 사례로 언급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토킹헤즈 이제 70년대 결성된 밴드니까 요즘 밴드 음악 듣는 세대 안에서는 아마 이런 라디오헤드 이름 때문에 또 토킹헤즈를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2: 네.
0: 노래 이상으로 명성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라디오헤드 뭐 워낙 지금은 저는 요즘 사람들한테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0: 뭐요?
3: 라디오헤드가 핑크 플로이드보다 뒤질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동시대여서 좀 이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어릴 때 생각했던 핑크 플로이드처럼 지금 세대는 라디오헤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0: 그렇겠네요. 네,
3: 라는 생각을 할
2: 그리고
3: 정도로.
2: 특히 참 라디오헤드는 그 음악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팀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3: 맞습니다.
2: 맞아요.
3: 네. 라디오 1985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네. 활동 기간도 정말 좀 오래된 거죠.
2: 네.
3: 영국 옥스퍼드셔 에빙던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보컬과 기타, 건반을 담당하는 프론트맨 톰 요크를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자니 그린우드 그리고 베이스의 콜린 그린우드 그리고 드럼 필립 셀웨이로 좀 결성된 밴드였죠.
2: 네. 그래서 뭐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좀 혁신적인 음악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매니아층들에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는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르를 초월한 마니아가 많아요.
3: 그러니까
2: 보통은 밴드 음악 좋아한다고 하면 락밴드 음악만 좋아하고 전자음악 듣는 친구들은 전자음악만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니아라는 건 전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라디오헤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아 라디오헤드 좋지 영향받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좀 뭐랄까요. 포켓몬으로 치면 메타몬 같은 몸집을 계속 바꾸는 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라디오헤드가 등장하던 때에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90년대 영국 락밴드 뭐 얘기하면 당연히 오아시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영국 락 음악의 어떤 전형성, 노스텔지어 같은 걸 자극하면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커리어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대형 그룹이었다면 라디오헤드는 완전 그 반대로 계속해서 이런 거 할 줄 몰랐지? 이런 것도 있다? 같은 식으로 실험적인 행보를 반복해 가면서 또 다른 영국 밴드 음악의 매력적인 한 축으로 명성을 만들어간 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라디오헤드는 브리팝으로 분류가 또 안 되더라고요.
2: 아 맞아요. 네. 좀 큰 범위로 보면.
3: 네. 라디오헤드는 그냥 라디오헤드로 얘기하고.
0: 그냥 장르가 됐네요. 네.
2: 근데 솔직히 네. 데뷔할 때는 브리팝으로 네. 얘기됐었는데요. 네. 크립 뭐 이런 거 할 때는.
3: 그 범주를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지금 언급한 라디오헤드, 토킹헤즈, 뭐 오아시스 모두가 2026년 지금 실시간으로 재결합 및 활동 재개를 하면서
0: 그러게요.
3: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특히 토킹헤즈의 리더인 데이비드 번은 데뷔 50년 만에
2: 네.
3: 오는 8월 21일에 한국에서 아. 최초로 내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기도 해서
2: 네.
3: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찾아보 정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직 좌석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2: 네.
0: 음악 들어볼까요?
2: 네. 라디오헤드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High and Dry.

0: 아, 정말 좋네요. 이 우수에 젖은 목소리. 네. 언제 들어도. 네.
1: 사실 지금의 라디오에도 명성을 만든 앨범을 찾자면 요 뒤에 앨범들을 언급 많이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뭐 키드 에인이 김학선 님이 절대 좋아. 사수하는
2: 네, 오케이 컴퓨터. 네.
1: 이런 앨범들이 있는데
2: 벤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얘들은 이제 되겠다 싶은 그런 가능성을 잔뜩 품고 있었던 네. 앨범이었죠.
1: 그렇죠. 네. 실험적인 면모보다는 네, 진짜 이제 좀 이렇게 뭉글뭉글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앨범이라 저도 참 좋아합니다.
0: 다음은 어떤 팀인가요?
1: 네. 다음은 아는 사람은 역시 다 안다는 유명한 그룹명과 그 유래가 된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도 무척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밴드 미스터빅. 입니다. 이 미스터빅 이름도 특정 노래에서 따왔거든요.
0: 그렇군요.
1: 1968년 런던에서 결성된 밴드 프리가 1970년에 발표한 노래 미스터빅이 이 밴드명의 유래가 된 노래입니다.
2: 네. 미스터빅은 뭐 워낙 유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다양한 밴드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은 명성이 아주 높은 멤버들로 그쵸. 구성된 슈퍼그룹이었습니다.
1: 네. 네.
2: 일단 에릭 마틴은 블루 아이드 소울, 그 파란 눈의 소울. 백인들이 그쵸. 부르는 소울 음악. 네.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을 기막히게 소화하는 가창력으로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폴 길버트도 특유의 그 드릴 피킹.
1: 아, 이거는 네. 밴드 모르는 저도 맞아요. 알았어요. 너무 유명해서.
2: 네, 뭐 레이저 엑스 뭐 이런 밴드들에서 활동, 레이서 엑스 네. 뭐 이런 밴드들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정말 타고난 어마어마한 테크닉의 소유자인 천재 베이스 빌리션. 그리고 테크닉과 기본기 모두 완벽한 드러머 패토피가 멤버였는데 각 연주자 모두 이전에 활동했던 밴드들도 너무 좀 훌륭한 밴드들이어서 그쵸. 화제를 많이 모았었죠.
1: 그리고 네. 뭐 세션으로도 또 맞아요. 명성이 꽤 높은 인물들이었는데 이렇게 쟁쟁한 이들을 한 대 모은 건 베이스인 빌리시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모였던 슈퍼밴드들 가운데 자신의 원래 활동에 좀 지쳤던 인물들이 많았 그래서 빌리시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좀 세션 활동이 많아지고 뭐 이러던 시점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좀 무료하다 너무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좀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내 밴드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이 그동안 씬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종의 보석함 같은 거죠. 이런 포지션별 에이스들을 하나씩 모아서 만든 팀이 바로 이 미스터빅이었습니다.
0: 네. 팀 이름은 누가 지은 걸까요?
1: 네.
2: 이런 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네. 이 사람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1: 그럼요. 네. 네.
2: 그래서 허비 허버트라는 인물인데 미스터빅 이전에도 다양한 락밴드들의 매니저 일을 해왔습니다. 산타나나 뭐 저니 유럽 같은 그런 밴드들의 매니지먼트를 해왔는데 이렇게 좀 베테랑이다 보니까 밴드 이름 지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멤버들은 물론이고 이 허비도 비중 있게 의견을 내게 된 거죠.
1: 네.
2: 그러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밴드 프리의 노래 가운데 미스터빅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 그 그룹명 만들 때 에피소드는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고
0: 맞아요.
1: 그 최종 선정작이 결정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연인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미스터빅도 많은 이름 후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와일드 블루 욘더, 레드 하우스, 혹스 앤 도프스, 그리고 마을스 니즈 우먼. 이건 도대체 뭐죠? 이런 이상한 제목. 그리고 매직 투 번. 뭐 이런 뭐 별의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팀명들이 등장을 했는데 다들 아 뭔가 아쉬운데 이런 반응을 얻고 있을 때.
2: 아쉽다는 게 다 너무 별론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제안을 한 거지?
1: 마을스 니즈 우먼 이거 뭘까요?
0: 네. 근데 사실 어떤 이름이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아, 저는 모르겠어요. 매직 투 번 네. 성공했을 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좀 잘 모르겠는데.
0: 그 이름보다는.
1: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막 던지는 와중에 그 허비 어버트가 미스터빅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이거다라는 모두의 호응을 얻으면서 밴드명이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스터빅의 노래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To be with you.

0: 하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1: 네.
0: 듣네요.
1: 오랜만에 예. 들어봤습니다.
0: 다음은 어떤 밴드인가요?
2: 네, 다음은 보컬리스트 마리 프레드릭손의 그 허스키하면서 파워풀한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듀오죠. 록시트. 요즘 또 록셋이라고 많이 불러서.
1: 근데 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2: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무조건 록시트였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무조건 록시트로
1: 가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요즘 뭐야?
2: 록셋? 록셋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아.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예. 이 마리 프레드릭손과 페르 게슬레 2인조로 구성된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 록 듀오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팀을 결성하기 전에도 이미 스웨덴 내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모두 이들의 존재를 알 정도로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어, 자꾸 신경을 쓰게 되네요. 록셋.
2: 록셋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0: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그 현 원래 현지
2: 발음으로 해야 돼서 걸로. 그래서 예. 저희가 어릴 때 알았던 것과 그 뭐 많이 달라졌죠.
1: 주윤발 이런 홍콩 배우들 이름도 다들
0: 그래서 저도
1: 많이
0: 새로운 배운 거 하면 다 아는 배우고 아,
2: 축구 선수가 네. 제일 대표적이죠. 아. 예전에 히바구도를 저희 리발도라고 불렀었는데 아. 네, 뭐 알이 히읗 발음 된다고 하면서
1: 그러니까 네. 또 월드컵 때문에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아나운서분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야 네. 뭐 마돈나 마다나 정도인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저희 이제 록셋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록셋은 말끔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 프레드릭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고 해야 할까요? 좀 네.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활동 이전에 이미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른 멤버인 페르 게슬레 같은 경우에도 이 스웨덴 내에서만 무려 3장의 1위 앨범을 발표해서 가지고 있던 길렌타이더라고 하는 밴드의 리드싱어이자 작곡가로 활약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각자 이미 어느 정도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거죠.
2: 네.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듀오로 함께 하게 된 게 둘이 소속되어 했던 레이블 EMI의 CEO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1: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죠?
2: 서로 이제 개인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하면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CEO가 듀오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건넸고, 그것도 그걸 또 받아들였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예.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두 사람 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하면 어떨까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그 요구를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0: 네. 네. 이 록시트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건가요?
1: 네, 이 밴드명 록시트도 역시 오늘의 테마에 맞게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1971년에 결성된 영국의 팝 록 밴드인 닥터 필굿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 닥터 필굿이 1974년에 발표한 싱글이라 좀 결성보다는 연식이 된 노래였고 당시 그렇게 큰 반향을 얻은 곡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결성을 권유했던 그 EMI CEO와 멤버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야 이거 뭐 기획은 좋은 것 같은데 이름을 뭘로 할까를 이야기하던 와중에 이들의 음악을 늘 듣고 있던 멤버 페르 게슬레가 이런 곡이 있는데 뭔가 발음도 좋고 느낌도 있다. 밴드명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서 자연스럽게 팀명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1986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Pulse 네. of Passion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자국인 스웨덴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록시트는 유명한 곡이 뭐 워낙 많긴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역시 영화 Pretty Woman OST에 수록됐던 It Must Have Been Love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2: 싶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또 옛날 노래 나오니까 또 각자 옛날 얘기 하나로 네.
1: 저희 지금 노래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0: 애쓸 같은 네,
1: 노래 네. 들으면 그 당시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어린 시절 기억난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했었고 네. 레이디 인 레드 뭐 이런 네. 노래 제목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락시트가 이게 나름 뜻이 있는 단어예요. 요게 몸이 가뿐하다? 매우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해서 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뭐 음악과 이렇게 크게 연결은 되지 않는데.
1: 그냥 저는 약간 네. 좀
2: 기분 이렇게 뜨는
1: 가볍게 예, 네. 가벼운 팝 락 느낌과 네. 어울리는 이름 아닐까 싶습니다.
0: 이번엔 어떤 밴드인가요?
1: 네, 다음은 그룹 보이스 투 맨을 준비했는데요. 아. 워낙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뭐 한국에서 보이스 투 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
0: 엄청
1: 뭐
0: 사랑받았죠.
1: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룹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팀명이 노래 제목에서 왔다는 거를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이스 투 맨 하면 이제 문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0: 그쵸.
1: 소년에서 남자로. 저희가 가진 아이돌 그룹의 기사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된 문장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이름이 바비 브라운이 멤버로 있던 그룹으로 유명한 보이밴드 뉴에디션의 노래에서 이름을 따온 그룹명입니다.
0: 네. 네.
2: 뉴에디션은 1978년에 결성해서 91년까지 전성기를 보낸 팀인데 또 김윤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1: 맞습니다.
2: 네, 팀이기도 합니다.
1: 예. 네.
2: 보스턴에 록스버리라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결성한 R&B 팝 보이 그룹이고요.
1: 네.
2: 1978년에 바비 브라운, 그 문제의 바비 브라운.
1: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2: 결성되었고.
1: 네, 모두가 미워하는 아이콘이 네, 됐죠.
2: 80년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팝 보이 그룹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1: 네.
2: 보이 그룹 계보로 보자면 잭슨 파이브, 뉴에디션 그리고 뉴키즈 온 더 블록
1: 맞습니다.
2: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와, 그 80년대 미국 보이그룹의 인기 국내에서 뭐 어마어마했었죠.
1: 아, 뭐 예.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국내에서도 만들 정도였고 뭐 내한 공연이.
2: 그리고 많은 좀 춤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로 하기도 했었고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1: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백인 멤버들로 구성된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워낙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내 에서는 사실 그 뉴키즈가 이 뉴에디션의 성공을 보고 영감을 받은 이 제작자와 그리고 작곡가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룹 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이고요. 이 팀이 성공시켰던 곡들이 캔디걸, 뭐 쿨잇 나우 같은 당시에 이제 버블건 팝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음악 장르명이기도 하지만 되게 직관적인데 그 달콤한 그리고 예쁜 풍선을 만들 수 있는 풍선껌처럼 말랑말랑하고 스윗하고 너무 좀 막 귀엽고 이런 느낌의 팝을 다 모아서 버블건 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이름을 만들게 된 것에 또 이 뉴에디션의 성공도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히트곡으로 가지고 있는 팀명을 왜 보이스 투 맨이 가져왔을까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스 투 맨은 우리 안에서 또 베이비 페이스 같은
2: 맞아요.
1: 작곡가가 만든 막 그 수많은 명곡들로 유명한 R&B 보컬 발라드 그룹이잖아요.
2: 네.
1: 그런데 사실 보이스 투 맨의 첫 앨범을 들어보면 아 사실은 보이스 투 맨도 은은하게 뉴에디션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팝 보이밴드였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2: 그래서 보이즈 투맨의 데뷔 앨범 쿨리 하이 하모니 이
1: 맞아요.
2: 앨범을 들어보시면 당시 유행하던 뉴잭스윙 그리고 아카펠라를 결합한 너무나 보이그룹다운 곡들이 다수고
1: 네.
2: 제 기억에는 그 최고 히트곡 End of the Road 그 네. 노래는 이후에
1: 맞아요.
2: 이 앨범에 추가가,
1: 네,
2: 추가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1: 네.
2: 원래 앨범에는 그 곡이 또 없었고
1: 네.
2: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즈 투맨을 기획한 제작자들도 뉴에디션을 좀 모티브로 삼아서 그룹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보이스투맨은 실제로 자신들도 그런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좀 인기 보이그룹을 생각하면서 당시 옷 입은 것도 보면 그 뒷골목 남자아이들처럼 딱 그 약간 잘 나가는 보이그룹의 전형적인 컬러풀하고 되게 화려한 스트릿 룩을 입고 있는데 엔터브로드 뭐 Hard to Say I'm Sorry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카펠라로 성공을 맞아요. 하면서 정장 입고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R&B 발라드
0: 하얀
1: 그룹으로
0: 정장.
1: 네,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뉴에디션의 노래들을 살펴봐도 이런 버블건팝 굉장히 상큼한 곡들도 히트를 많이 했지만 이외에도 Can You Stand the Rain이나 제가 오늘 준비한 보이스 투 맨이라고 하는 이 보이스 투 맨의 이름을 따온 이 곡 같은 정말 아름다운 팝 R&B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사실 흑인 그룹은 기본적으로 가창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꼭 아카펠라 그룹이 아니어도 다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뉴에디션에도 아주 뛰어난 보컬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이름을 탄생시킨 선조의 노래를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0: 네.
1: 뉴에디션의 보이스 투 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곡에서 또 보이스 투 맨이 탄생했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 너무 잘하는 멤버가 하나 있잖아요. 당시 이제 자니길이라고 진짜 그 흑인 음악계 안에서도 네로라는 보컬로 또 활약을 많이 했던 아티스트입니다. 아, 좀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마치 아까 김학선 씨가 락싯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뭔가 정말 어렸을 때 이런 음악 들었던 때가 기억나서 좀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 띄워드려봤습니다.
0: 네, 다음 팀은 어딘가요?
2: 네, 잭슨 5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잭슨 5.
1: 그렇죠. 얘기했죠. 보이그룹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게 돼서.
2: 잭슨 5의 노래 제목을 좀 그룹명으로 삼은 팀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0: 네.
2: 최근에 영화 마이클 개봉으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뿐만이 아니라 잭슨 5 시절의 노래도 음원 사이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1: 그러니까요.
2: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명곡은 역시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마이클 잭슨 5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앨범 네. 나온 지가 맞아요. 50년이 됐는데 요즘 그 젠지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팝의 아이콘들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하게 되고요. 뭐 잭슨 5 설명이 필요한가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룹이고 최근에 또 영화 때문에도 다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잭슨과의 형제들로 구성이 된 그룹이고요. 영화에서도 이들의 결성이 그려져요. 특히 아버지 조 잭슨이 상당히 야망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좀 호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족 그룹을 만들겠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보니 평소에는 이렇게 특별한 직업은 없었다고 해요. 약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전형적인 이제 뭐 블루칼라 계급의 흑인 노동자였는데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클럽에서 활동한 로컬 밴드 같은 곳에서 기타를 종종 연주하면서 생계에 보태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유전자는 뭐 예,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을 비웠을 때 둘째인 티토 잭슨이 아버지 기타를 몰래 치면서 가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조 잭슨이 아, 우리 애들한테 재능이 있구나.
1: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2: 들고. 눈치채고 그때부터 정말 좀 혹독한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정말 혹독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영화에도 드러나는데 이거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아동학대죠.
2: 네.
1: 뭐 폭력적인 부분도 많고 했는데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 덕분에 또 굉장히 또 아주 타이트한 가족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2: 네,
1: 했죠.
2: 그래서 처음에는 재키 잭슨, 티토 잭슨, 저메인 잭슨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잭슨 브라더스 결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마이클 잭슨이 자란 뒤에 멤버로 딱 영입을 해서 네. 잭슨 5를 만들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너무 어려서 영입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두 살, 세 살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도 워낙에 노래가 뛰어났다고 하죠. 네.
0: 이 팀 이름이 된 잭슨 5의 노래는 뭔가요?
1: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이 1970년 발매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ABC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시 ABC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는데요.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Let It Be, 비틀즈의 이 노래

0: 이 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일종의 뭐 지적인 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소피스티 팝이 1980년대 중반에 영국 뉴웨이브 시대에 발전한 팝 음악의 하위 장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재즈, 소울, 팝의 요소를 좀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사용한 것으로 좀 유명한 장르인데 ABC가 이런 음악을 했던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80년대니까 그때는 뭐 과잉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진짜 막 축제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잭슨 5의 어떤 소울풀한면서도 약간 아이돌 팝 밴드 같은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팀명이 필요했다고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유명한 뭐 옛 가수들의 이름, 노래 제목 같은 것들을 수집하다 그 안에서 ABC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멤버들 가운데 스테판 또 마크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바이스버사라는 이름으로 일렉트로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 멤버로 마틴 프라이가 합류하면서 사실 3인조로 또 이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ABC 이 세 개의 스펠이 또 이 세 멤버를 뭐 표현하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팀명으로 활용이 되었던 잭슨5의 그 노래 ABC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때도 목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1: 참 대단한 재능이었고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안 시켜뺐나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0: 자, 마지막 팀은 어느 팀인가요?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그룹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걸그룹 소녀시대. 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팀 여러모로 K-POP 걸그룹계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죠. 요즘에는 약간 기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같은 기획사에서 나온 하트 투 하트가 약간 소녀시대 계열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K-POP 씬 안에서도 K-POP 걸그룹의 원류가

0: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걸그룹의 프로토타입이나 걸그룹의 이데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완성형 걸그룹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팀입니다.
1: 네, 이 멤버 구성에서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의 완성도 그리고 그룹은 물론이고 멤버 개개인의 인지도까지
0: 그쵸.
1: 좀 다시 나오기 힘든 걸그룹이다라는 게 현재 소녀시대가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특히 이들의 데뷔곡이었던 다시 만난 세계가 데뷔 당시에도 뭐 인기를 얻긴 했지만 여러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민중가요라는 독특한
0: 변화를
1: 붙기도 했고
0: 네.
1: 최근엔 또 멤버 효연의 유튜브를 통해서 유리, 서연이 만나서 결성한 트리오 효리수로 새로운 인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2: 네, 뭐 했다 하면 하여튼 화제니까
0: 네, 네,
2: 참 독보적이긴 해요.
0: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약간 그 걸그룹 보이그룹이 국민 가수? 라는 느낌을 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마 지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소녀시대는 알지 뭐
2: 맞아요.
0: 약간 뭐 유난 알지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좀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동세대 실시간으로 활약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이름이 또 유명 곡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보면 참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소시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잊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들의 이름은 1989년 가수 이승철이 발표한 솔로 정규 1집이었죠. 1집 파트 2의 타이틀곡 제목이었던 소녀시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잊혀질 정도예요.
1: 맞아요.
0: 이제는.
2: 네.
0: 좀 많은 분들이
2: 그러니까.
0: 하지만 이 당시의 소녀시대가 데뷔할 때는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이 유명한 곡을 그룹명으로 쓴다니 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승철 씨가 지금의 웬만한 아이돌의 인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인기 가수 아니었습니까?
2: 그렇죠.
0: 사실 저보다는 시대가 조금 앞이라 그 정도였나요 싶은데
1: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2: 네. 엄청났어요.
1: 약간 예. 그 불미스러운 사고만 아니었으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설 정도로
0: 네. 제가 알고 있기도 높은 곳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정도였군요.
2: 거기 있는 음악들이 다 너무
1: 다
2: 좋았잖아요.
1: 너무 네.
0: 그리고 뭐 히야, 네. 히야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진짜 요즘 그 K-POP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저도 너무나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1: 네.
0: 이 앨범도 대단했잖아요. 뭐 이 소녀시대라는 곡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외에도 뭐 마지막 콘서트, 비와 당신의 이야기, 히야 같은 곡들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던 명반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이 노래 소녀시대가 워낙 유명한 히트곡이다 보니까 처음 소녀시대 이제 그룹명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좀 어색하다라는 반응이
0: 그랬죠.
1: 있었고 또 한글 이름이 당시에 드물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색하다고. 근데 또 저 한편으로는 그 노래 중에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거랑 좀 잘 매칭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2: 맞아요.
0: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걸그룹 연습생인데 너희는
1: 소녀시대야?
0: 소녀시대로 데뷔한다라고 하면 아, 소녀시대요? 이럴 것 같기는 해요.
1: 저 근데 정말 한글 이름에서 오는 생경함도 분명히 컸을 것 같긴
0: 해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네. 그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소녀시대 처음 데뷔할 때 언제까지 소녀일 것 같냐. 뭐 30대 돼서도 소녀시대 이름 쓸 수 있을 것. 쓰고 있죠.
2: 근데 아직도 어울려요.
0: 그러니까
1: 하지만 당시에는 30대에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0: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1: 네.
0: 아 진짜.
1: 근데 이제 소녀시대도 데뷔한 지 19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된 곡 이 소녀시대를 셀프 리메이크하기도 했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그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2: 네. 소녀시대 소녀시대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서 일기 박재삼. 잎 하나 깠다 갖는 30몇 도의 날씨 속 그늘에 앉았어도 소나기가 그리운데 맡겼던 소식을 뚫듯 매미오름 한창이다. 계곡에 발 담그고 한가로운 부채질로 성화 같은 더위를 달래는 것이 전부다. 예닐곱적 아이처럼 물장구를 못 치네. 늙기엔 아직도 멀어 청춘이 말리인데 이제 갈 길은 막상 얼마 안 남고 그 바쁜 조바심 속에 절벽만을 두드린다. 삼복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박재삼 시인의 혹서일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희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네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상이 걸린 정치권을 살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분리선출안은 이 표결 끝에 부결이 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아, 오늘부터 또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가끔가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 아, KBS 열린 토론 황현희가 진행하는 거, 네, 그거 아이 너무 잘 듣고 있다라고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커피 쿠폰 안 줘요?
0: 그래서 얘기하려고.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 의견 보내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케이크 세트 쿠폰.
2: 우와.
0: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의견이나 질문 뭐 모두 환영합니다. 뭐 황현이 진행 왜 이래? 아, 뭐 이런 것도 저희는 다 환영하거든요. 아, 황현이 누구 편이야? 야, 이런 뭐 질문도 환영합니다. 예, 누구 편도 아니지만요.
2: 누구 편이에요, 근데?
0: 아, 전 제 편입니다. 예.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특별히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8시 이후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동시간대 1위입니다. 네. 8시 이후에 시사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간대 1위니까 예. 7시 때에도 1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시작해 보죠. 뭐 전당대회를 변경 둘러싸고 개파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선호 투표제는 도입하고 청년 최고 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친명계와 친천계가 하나씩 뭐 주고받기 거래를 한 것인가 뭐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대를 변경 박원석 의원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0: 네.
1: 사실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에서 도입하기로 그 잠정적으로 합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0: 그렇죠.
1: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0: 네.
1: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전당대회는 후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이게 공론화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니까 선호투표제 도입안이 전준위에서 이제 다시 공론화가 됐고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른바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걸 끝까지 반대했던 거는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지만 느낌상 불리할 것 같다.
0: 네.
1: 이런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도 2대1, 3대1 이렇게 얘기했듯이 조금 정치적으로 구도상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 고립을 탈피하려고 일종의 이제 뭐 약자 코스프레 내지는 언더독 전략 이런 걸 구사하는 이슈로 이걸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결집을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부 결집을 시도하는 이슈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가 근데 이걸 마지막까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합의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제를 부결시킨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이 포함되게 되면 일반 최고위원 TO가 사실은 세석이 됩니다.
0: 자리가 하나 빠지죠.
1: 네. 왜냐하면 네네. 여성 한 명, 청년 한 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0: 네네.
1: 경쟁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 점은 친청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0: 아, 겉으로 그건 최고위원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1: 겉으로
0: 거예요?
1: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0: 네.
1: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합의로 결정을 했고 그냥 청년 최고위원제는 쿨하게 표결하자. 근데 표결하면 친청계가 많기 때문에 네. 결론이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0: 그렇겠네요.
1: 그렇게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고요.
0: 아니 근데 그분들 중에 최고위원 또 나오실 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1: 뭐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0: 네네.
1: 뭐 그분은 또 이제 자기 지지하는 당원들 의식해서 마지막까지 반대하다 사퇴한다 뭐 이런 명세를 취하는 것 같고 다만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 안 하기로 한 건 그게 2030 표심이나 마음을 돌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떠나서 재수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노력조차 안 하냐? 근데 이런 비판의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0: 신유 교수님.
2: 예.
0: 확실히 민주당 쪽이 요즘 청년들의 지지를 좀 덜 받고 있잖아요.
2: 예.
0: 근데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까지 제도를 이제 안 들어오면은 사실 좀 원성이 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2: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2: 근데 청년 최고위원제를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단적 이익에 충실한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집단적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중점으로 보는 청년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이익만 익숙한 거. 집단적 이익이란 건 예를 들면 노동자 집단을 대변하고 자본가 집단을 대변하고 정당이 원래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건데
0: 네.
2: 그런 집단적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껏 내놓는다는 게 뭐 청년 그 최고위원에 있어서의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맨날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청년 우대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만 맨날 바꾸지. 예?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바라는 게 진짜 그런 걸까?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 네.
2: 청년 정치인을 막 우대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까요?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정치적 엘리트를 충원하는 구조가 똑같은 상태에서 정치적 엘리트 그 충원 구조 속에서 이 픽된 젊은 정치인들이라는 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지금 봐도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그 이거 없어졌다고 해서 뭐 야 청년들이 야 이 민주당 이제 더 싫어야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0: 근데 이게 좀 또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 당권 주자 5명 중에 4명이 당선 시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또 밝힌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3: 아주 구체적인 그 유불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0: 네.
3: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김영남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0: 네.
3: 이 사람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도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되면 이 친청계 쪽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거라고 봐요.
0: 네.
3: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대표가 되든 뭐 김민석 송영길이가 되든 누가 친청이 되건 반청이 되든 간에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느 쪽의 세력이 더 많은가 중요하잖아요.
0: 네네네.
3: 그 최고위원회 이제 세력 분포가 결국은 결정적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친청계로서는 대단히 불리했던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 그게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친청보다는 반청 쪽에 친명 쪽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 지금 친청계 쪽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관철시킨 거예요. 표결로.
0: 네.
3: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가 친청계 쪽이 유리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요.
0: 그렇죠.
3: 네. 네. 그렇게 되다 보고 그리고 선호투표 왜 그랬냐. 선호투표를 왜 끝까지 표결을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선호 투표도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친청계 쪽에서. 근데 왜 그건 표결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의 당 지도부가 친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선호 투표를 이제 룰인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선호 불리하게 느껴지는 이 제도를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켰다는 게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일단 더 결정적인 디사이시브 한 거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지 않고 선호투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역풍이 부니까 만약에 선호투표를 부결시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이 청년 최고위원은 표결을 부결시키고 선호투표는 어차피 그리로 갈 것 같으니까 구두로 해서 그냥 받아들인 식으로 이제 크게 큰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좀 이제 약자 코스프레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양수 겸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0: 하나씩 주고받았을 것이다.
3: 네, 주고받았으면서도 약간 생각을. 그 왜 하나는 네. 합의로 표결을 하고 하나는 구두로 했느냐. 이 차이가 거기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0: 그 안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또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엮여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학 학사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면서 이거 반대 입장 완전히 표현을 했죠. 근데 청년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4: 일단 민주당이 분리투표 형식으로라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당이 좀 젊은 청년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어떤 정치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0: 네.
4: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어떤 그 청년 최고위원제나 이런 분의 부정적 시각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전형적인 어떤 그 기득권 논리라고 봅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입장을 그들의 어떤 그 포션을 더 넓히고 유지하려는
0: 네.
4: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당대표로 나온 그 젊은 여성 청년이 어떤 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청년도 없고 공동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거든요.
0: 네.
4: 이런 부분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 최고위원제라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뭐 지명직으로 청년한테 한석을 배려한다 또 분리투표 때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거의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사실 청년 정당 당내 당으로 청년 정당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0: 네.
4: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당내 구조적으로 거기서 정치적으로 저는 어드밴티지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아질 수 있는 공간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이번처럼 사실 분리투표제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당원들에 의해서 청년 대표를 뽑고 그 청년 대표가 자연적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가졌을 적에 그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적에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이상과 열정과 고민과 참신함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당이 담아낼 적에 그 청년 정치도 그 정당도 저는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0: 네네네.
4: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런 한계를 등지 안타깝게 생각할 수가 없고 저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고 청년들이 매기 역할을 해줘야 그 민주당의 고질병인 어떤 그 당내 온정주의 뭐 이런 부분도 저는 혁파에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0: 네네.
4: 그리고 청년들의 독자적인 목소리 독자적인 공간이 당내에서 활성화되고 보장이 될 적에 지금 청년들이라고 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는 건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기성 정치인에 기대서 줄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청년 정치 거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진짜 어떤 청년의 정치 공간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청년 그 최고위원제 무산을 계기로 해서 여야 정당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담아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청년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3: 청년 전 대표가 네. 좀 실망스러웠던 게
0: 네.
3: 정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 전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당원들의 투표나 당원들의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청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명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신이 대표가 지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 당대표에 거의 종속돼요.
0: 네.
3: 임명직이니까.
0: 내가 내 편 뽑는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청년 최고위원보다 뭐 다른 이유를 댔어야 되는 건데 청년 최고위원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대표되면 내가 지명하겠다.
0: 네.
3: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나의 수하에 두겠다는 거라서 뭐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의 이해를 얼마나 대변하겠냐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도 선출직을 뽑을 생각했어요. 그럼 아예 청년 최고위원은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0: 네.
3: 청년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건 내가 지명하겠다.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거라서 물론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부결됐습니다만 정 전 대표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 청년 당대표를 뽑아보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은 이게 뭐 선출직으로 좀 해보는 방향성이 오히려 좋은 방향인데 지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저만 이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청년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쿠어츠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대통령 직선제지만 오스트리아는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0: 네.
2: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도 본인들이 이제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직선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뽑지 실권은 다 총리한테 있는데 이 쿠어츠라는 젊은 총리 제 기억으로는 31살인가 2살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그게 설이 좀 있는데 광고를 냈 갖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로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간접적으로 내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무부의 돈을 끌어다가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는데 네. 물러나는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본인은 지금까지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비리 때문에 물러난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마린 여성 총리가 있었죠. 이 마린 총리도 굉장히 젊은 총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런 비리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3당이 되면서 물러나긴 했지만 제임스 씨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구설에 오른 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클럽에 간다든지 그 굉장히 그 러시아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을 내세운다? 그래서 청년이 정치를 하면 세계가 바뀐다. 네. 아, 지금 이 기성정치권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증명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청년 정치 중에. 그런데 문제는 나이 먹은 정치인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문제를 나눠요. 야, 이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해야 된다. 등록금 문제 이게 20대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등록금을 대주고 싶은데 못 대주는
0: 부모님들의 문제기도 하죠.
2: 문제기도 하고 네. 실업자 청년 실업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캥거루족을 키워야 하는 부모님들의 문제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세대별 문제 쪼개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1: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이 그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근데 우리 이제 국회나 그 각 정당의 구조를 보면. 결국 청년도 대한민국 인구의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을 대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나 혹은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후퇴했어요. 지금 당대표 나오신 김민석 그 총리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고 송영길 대표 마찬가지로 30대 국회의원 됐고 정청래 대표 갓 40대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나이 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탁된 몇몇 청년들만 어떻게 보면 장식물로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김대중 총재는 과감하게 이런 586들 수혈해가지고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했단
0: 그랬었죠.
1: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1: 그랬던 586들이 지금은 정치 기득권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느라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물론 청년들로 다 바뀐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거나 혹은 청년 정치라는 영역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거기에 장벽이 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해소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당대표 후보에 세 분만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세 분만 얘기가 되잖아요.
0: 이번에 김보미 후보.
1: 60대 남성 세 분만 나온 게 아니에요.
0: 네네네.
1: 거기에는 고민정 의원, 재선 국회의원이

0: 하지만 나이는 여전히 40대입니다.
1: 그렇죠.
0: 그다음에 김보미 전 군의원. 강진군인가요?
1: 네, 거기
0: 군의 의장 출신 35살.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출마의 변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근데 이 당대표 경선에 컷오프 제도가 있어요. 그럼 등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5명을 3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으로는
1: 그렇죠.
0: 그 두 분의 여성 후보가 그 컷오프 될 가능성이
1: 되겠죠.
0: 높아요. 그러면
1: 네네.
0: 60대 남성 대한민국 기득권의 표준인 사람 셋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셋 다 운동권 출신. 이게 민주당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 좋은 겁니까?
1: 좋은 그림
0: 아니 그러면 이번만이라도 무슨 청년 최고위원 안 뽑기로 했다면 당대표 경선에서 컷오프 없애고 이분들도 마지막까지 본선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룰로 이번만큼 변경하면 어때요? 선호투표제도 도입이 됐는데.
1: 근데 그게
0: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1: 그게 청년 정치인 것 같아요. 이번에 김보미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 앞에서 그냥 들이받았잖아요.
2: 근데 이거에서 예. 우리가 과대 대표 된단 말이 있죠. 과소대표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과잉대표된다, 과다대표된다, 과대대표된다 말을 쓰는데 청년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1: 네.
2: 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 그 나이에 맞게, 그 세대에 맞게, 그 부분에 맞게, 그 포션에 맞게 대표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비판 많이 하죠.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야가. 특히 야당이 법률가가 많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 비판 많이 하잖아요.
1: 네.
2: 우리 비판할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잘하지도 않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대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 드신 분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이 들었다고 욕심이 덜하고 나이 많았다고 욕심이 덜 많고 이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청년이나 나이 드신 또 대한민국 전부 그냥 자본주의 약진 앞으로 천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거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직업군, 그 세대군 거기에 맞는 그 대표군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볼 때 청년 정치, 여성 정치가 필요한 거죠. 저도 그런 말에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
1: 네네.
2: 적어도 기득권 정당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있고 어떤 그 부의 세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지금 고착화돼 있어서 그것이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 또 불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기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잖아요. 이 기성 사회,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청년들 보고 종속적으로 지금 편입을 강요하고 있는 게 저는 한국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깨야 될 부분이 저는 정치의 영역인데
1: 네.
3: 정당 구조도 사실 이런 기성 사회 구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제도 무슨 시혜적으로 이렇게 하나 자기 사람 챙겨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당내에 청년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커 나가면서 자기들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당이 존중해주고 이랬을 적에 저는 그것이 청년들의 열정과 고민을 담아낼 적에 정치도 저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게 정치개혁이고 정당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네, 그래야 저는 한국 정치가
1: 맞습니다.
3: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두고 있고 청년들만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청년 최고위원이 됐던 분들이 결국엔 계파에 줄 서가지고 계파 정치의 선봉장 역할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어떤 제도가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 네네.
0: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던 게 아마 8년 전이 마지막일 거예요. 당시에도 현직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 나이가 43이었습니다.
1: 2018년도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0: 그 이후에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들을 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식물 비슷하게 그렇게 기능하다가 독자적인 목소리나 독자적인 정치 공간을 열지 못했고 아니 대표적으로 박지현
1: 기억합니다.
0: 전 비대위원장
1: 네.
0: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거의 그냥 뭐 두드려 부시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냐 안 되냐 뿐만이 아니라 그 어쨌든 20대 30대 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면 저는 무엇 하나라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게
1: 네,
0: 문제라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청년 정치라고 해서 다 옳지는 않죠. 근데 뭐 우리가 부산시장 후보에서 봤듯이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도 봤잖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김보미 후보가 등장하면서 저는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저런 게 뭐 당대표 전직 당대표인데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그 면전에다 대놓고 저런 모습이 청년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번 뭐 방송에서 나와서 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당대표 출마하려면 저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3: 그게 요새 대출 잘 안 된대는데 어떻게 대출 받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청년 정치를 위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잖아요. 당에서.
3: 완화해 주고 네. 지금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는데도 또 기탁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4: 그 이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 생각이 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청년 정당 같은 거 만든다. 자기 하위 정당으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그렇거든요. 독일의 SPD에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청년 정당이라서 융해소지 젊은 사회주의자 뭐 이런 조직을 그러니까 청년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하부 구조로.
1: 네네.
4: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년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전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지고 이제 독일 사례와 비교해서 얘기도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3: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을 기성 정치인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고 그것이 네. 기성 세대가 있을 때는 청년들이란 특혜 아니냐. 전 특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성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육티님께서 자루 속에 송곳을 감출 수 없듯이 재능 있는 청년은 알아서 튀어나오고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스스로 증명해야죠.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그런 정치인들 많았고 옛날에 뭐 20대 뭐 40대 기술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2: 근데 이제 네. 그 40대 기술원이 뭐 김영삼 김대중이 대표적인 경우였잖아요.
1: 진짜 옛날이네요.
2: 그 옛날이에요. 예,
1: 그때 그 정도였으면 대단한 거였어요.
2: 그 교선 투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71년도 얘기예요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 이제 후보로 신민당 후보로 나와서
1: 맞네요. 네.
2: 뭐 뒤집어진 게 김대중 후보로 뒤집어져서 결국 이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싸워가지고 뭐 100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표차 98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1: 얼마 안 났죠. 네.
2: 사실상 그 김대중의 승리나 마찬가지인데 뭐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40대였어요 다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김문수며 뭐 손학규며 이게 언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학대인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 기득권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이런 겁니다. 이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화 하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 대신. 말이 심해서 그게 뭔데.
1: 알겠습니다.
2: 너무 커가지고. 왕창 커서 너무 기득권화하면서 지금 보세요 아까 저기 우리 박원순이 말씀하셨잖아요.
4: 요새 가뜩이나 정치권에서 뭐 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 카트 자르니까.
1: 근데 예전 386세대가 이제 786세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4: 아직은 686이에요.
1: 예, 아직은
2: 송영길, 뭐 김민석 다 그 60대잖아요. 그 사람들 30대 때 그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걸 해서 정말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제도화의 방법이 뭐냐 거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걸 촘촘하게 짜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들어와서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국민의힘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더 심해요. 발언의 수위도 심하고 극우의 경향도 심하고 극과 극이 통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다 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제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야 된다. 대원지상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0808님 세대교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들만의 틀에 박혀서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새로운 임무를 봤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정희님 60대 20대 꼭 세대를 나눠야 되나요? 오히려 갈라치게 하는 느낌도 듭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 80세라도 생각과 행동이 젊으면 청년이죠. 20대도 생각에 따라 노인이 될 수 있으니 나이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따지면 우리 또 와주신 패널 여러분은 다 20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4: 그 사회생활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이 배워야 돼요 이거.
1: 아이, 감사합니다.
4: 우리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도 수준이 네. 높고 또 네. 우리 MC분도 아주 사회생활에 아주 그냥.
1: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2: 뭘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1: 네. 아, 이건 맞습니다.
2: 그건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건 분명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정청래 전 당대표가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당권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약간 의아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좀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당대표는 2년 동안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선까지 가지도 않을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 말씀
2: 주시죠. 전 대표가 참 이번에 전략을 못 짜는 것 같더라고요.

0: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정치한다. 당권을 이용해서 뭔가 대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잖아요. 당대표 하면서 노렸고. 네. 그리고 뭔가 이 계파를 강화해서 이 결집시켜서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대표가 돼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선 경선까지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 아닙니까?
1: 네.
0: 이런 말은 본인이 꺼내면 공격받게 돼 있다고요. 지금 정 전 대표가 좀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비공식적 연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김민석, 송영길 등등 말하죠. 이렇게 고민정 의원도 좀 반총 쪽이라고 보여지고 이 최근의 행보나 행태나 발언들을 말하죠. 과거가 네. 달라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 비공식적 연대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혁신당과의 합당 뭐 이런 얘기도 또 꺼냈고 말이죠. 뭐 평택을 지방선거 때 공천 괜히 했다. 그러니까 전부 묘연을 파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더 심모 원력 끝에 전략적인 발언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네.
0: 이번에도 난 대표적 이용해서 대선 도전 욕심 없다. 4년 남았어요. 대선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린다고요. 얼마나 이쪽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한 입장에서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잘 걸렸네 하고 딱 비밀 제공한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런 쪽으로 자꾸 이 상대방 이 지금 이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명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2: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왜 평택을인가요? 그 공천 뭐 안 할 걸 그랬다. 저 그게 좀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1: 김영란 후보 이야기죠.
2: 예. 네. 이게 전략공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략공천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1: 근데 당대표가.
2: 실제적으로는 네. 당대표가 이걸 한 거거든요.
1: 그렇죠.
2: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본인을 부정하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1: 아니면은 위에서 뭔가 얘기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2: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참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김용남 전 의원은 사실은 그 뉴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 공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이제 이 좀 공격하는 과정에서 친문에게 이 단결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1: 네.
2: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한 행동을 본인이 그렇게 디스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
3: 지금 아마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제 그 6.3 선거 패배 책임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걸 졌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평택을 선거인
1: 그렇죠.
3: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여기에 마땅한 이제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마 아까 저기 최청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대선 안 나간다. 이게 뭐 뜬금포죠 사실.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대표직을 대선을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개인 정치에 이용 안 하고 오로지 당만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 지원하겠다. 이런 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불편한 대통령 관계가 본인의 강박관념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아마 적어도 여론 지표상에서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3: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저는 평택은 본인이 지금 잘라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근데 여기서 이 선거 패배 책임 논의를 확장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합당 무산론으로 저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 선거 패배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려면 공천 문제도 있지만 합당이 그때 됐으면 정상적으로 저기 조국 혁신당 합당이 됐으면 평택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1: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3: 이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1: 네.
2: 제가 한 가지 질문.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여쭤보는 건데 김용남 당시 후보의 후원의장이 정청래 전 대표.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4: 네. 저는 뭐 대선 불출마 얘기는 그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오히려 이제 역공의 그 소재로 삼겠다 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표직을 수행할 건데 김민석 당신은 결국 이게 바로 그 대선 직전에 있는 당대표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대 저 대선 후보로 가는 일종의 스펙 쌓기로 당대표직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제 공격의 의도를 깔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대표직이 바로 대선으로 연결이 안 돼요. 텀이 2년 더 있습니다.
1: 시간이 많죠.
4: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문 뜬금없는 소리냐.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 평택을 얘기나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그 본인 책임을 다른 데로 이제 책임 전가하는 발상이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전략 공천을 한 거고 그때 공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공천하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공천을 결정하고 본인이 전략 공천하고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맡았어요.
1: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당인데.
4: 근데 그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연대해서 조국혁신당한테 여기 양보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1: 있었어요. 예예.
4: 근데 결국엔 자기 책임하에 공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공천하지 말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부정이잖아요.
1: 그러네요. 네.
4: 그래서 제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한 데다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의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김어준 정청래 이 팀은 이걸 이슈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마 그 김민석 총리가 당시 총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합당이 안 된 거 아니냐.
4: 이현주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았던 문자.
1: 네.
4: 그 상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민석 총리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1: 그렇군요.
4: 그리고 강득구 의원이 뭐 올렸다가 비싹했던 그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강득구, 홍익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본인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만 안 할 뿐이지.
1: 맞네요.
4: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도 합당에 있었는데 그게 결국엔 김민석 등등의 방해에 의해서 무산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깔고서 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4: 혹은 그런 의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자락을 깔아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1: 네.
4: 전당대 이슈로 만들겠다고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혹은 합당 문산 문제가 전당대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김어준 씨만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전망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안 하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곤란해집니까?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1: 네.
4: 근데 계속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쟁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메시지에서 보인다.
0: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얘기가 많이 꺾였어요. 이 날카로운 게 많이 꺾인 게 평택을 이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1: 오히려 이거는 뭐 해당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적어도 공식적으로 말이죠. 6.3 지방선거 패배를 나 때문에 패배했다. 책임론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네.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김용남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했다고요. 김용남 후보가 물론 류 이재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한테 대단히 강한 수위의 발언을 많이 한 정치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평택을 공천해놓고는 워낙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1: 네.
0: 김용남이냐 김용남이 진짜 민주당 후보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어한 논리로 민주당이 공천한 거다. 민주당이 후보다로 유난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강조 자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 개인이 공천했다?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전혀 아니에요.
1: 책임을 안 지려는 정치다?
0: 속내가 무엇인가 떠나가지고 정치인은 네. 다 속내가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말이 몇 말이나 되겠냐고요. 저거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두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2: 아, 그래요? 네네네.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1: 안 걸립니다. 아, 예. 예.
2: 그 친명 대 친청의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2: 저는 사실은 친청이라는 개념보다는 친문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역 지금 이 170명
1: 근데 넘는 고민정 후보가 나왔잖아요.
2: 예, 170명 넘는 의원들 중에서는
1: 네.
2: 사실은 친문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당원들 있죠. 권리당원이니 당원들은 전 아직도 친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1인 1표제 하면서 그러면 친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친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조국 혁신당. 왜냐하면 그건 사실 전 뭐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 전 대표 1인 정당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의 적통 황태자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와 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당내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친문 당원

0: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합당을 해가지고, 어,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친분들이 이 민주당의 적통을 살리게 된, 전 적통 논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본다면, 친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주류는 우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게 흔들리니까 더 이 조국 혁신당의 과의 합당을 더 주장하면서 어 좀 주류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 친문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예. 아, 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2: 청년 정책이 너무 오래했나 봐요.
1: 우리. 아니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 정책 이야기를 한번 좀
2: 쫓긴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
1: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다음은 보안 수사권 이야기 할 텐데 사실 그 민주당 내 보안수사권에 대한 이 기류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유시민 작가가 또 매불쇼에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드리면 보안수사권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나왔고 그 이외에도 뭐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박원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도 오면서 그걸 쭉 다 들어봤는데 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일단 안 할 수가 없고요.
1: 지나치다. 네.
3: 물론 비평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인사나 혹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된 뭐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이를테면 그 지금 민주당 내 선거 구도에 대한 뭐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재건축 혹은 재개발, 즉 정계 개편을 위한 그런 어떤 의도와 복선의 산물이다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을 압축하면.
1: 네.
3: 근데 대통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 그리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은 실용적인 인사를 기용하자라고 일종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걸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볼 만한 근거가 지금 뚜렷하게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근거가 좀 박약해요.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계 개편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적으로 다수예요.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개헌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정계 개편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개헌에 절실함을 보였던 적이 있나?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개헌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저는 없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 총선의 승리인 거죠. 압도적 승리. 근데 정계 개편한다고 차기 총선 압도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정운영이 성과를 내고 좋은 네. 평가를 받아야 차기 총선 승리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계 개편을 의심하는데 정계 개편을 해야 될 동기와 목적 혹은 어떤 방향이 어떤 그림의 정계 개편인지 본인도 불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 뭔가가 있다.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심지어 그걸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다. 이거는 추론이 아니고 근거 없는 의심의 영역이고 근거 없는 확증 편향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 나아가서 차라리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게 사회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거다.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평론보다 더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1: 잘 안 될 것이다라고
3: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네.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그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 진영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였던 그동안의 유시민 작가의 그런 어떤 태도보다 더 강한 울분과 어떻게 보면 분노와 강박을 보이는지 뭘까 이유가?
1: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3: 정말로 궁금해요. 뭘까? 그러니까 진영을 지켜야 된다. 네네. 진영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저러면 진영이 무너진다. 알겠어요. 평소에도 그런 태도를 가졌기
1: 그러니까
3: 때문에.
1: 그러니까 박원순 의원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에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3: 아니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과 조국 낙선이 크다고 봅니다.
1: 네.
3: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이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저렇게까지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의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2: 속내는
1: 보셨습니까?
2: 잘 모르겠고 네네. 우리가 이제 비평을 항상 속내가 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제일 짜증나요 사실.
1: 아니 근데 이건 거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2: 알겠는데 네.

0: 차이인 것인데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은 말이죠. 그 같은 진영 내에서 같은 곳을 지향하는 정당 내에서의 개파 갈등의 차원을 넘었다고요 이제. 정권을 공격하는 차원으로 갔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정권과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이에요 당원.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지만 또 특정 정파를 대표하기도 해요.
1: 네.
0: 대통령 이중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시민 작가 이분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개파 갈등이 하나의 척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주라든 말든 건 개인의 자유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정청래 전 대표 측에게도 불리할 것 같고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적어도 이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요.
1: 알겠습니다.
0: 그동안 조용해서 좀 편했는데 네. 또 시작했어요. 또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1: 방송에서 네. 직접 제가 그래서 그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야기하라라고 하셔서 네. 제가 방송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네.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열흘 정도 더 시끄러울 것이다.
0: 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동안 잠잠했는데.
1: 네, 오늘 그 첫날이라.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이야기
2: 저는
1: 생각하시는지.
2: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중축 재건축론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찬성 반대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나서 사실 거의 실종사 상황으로 가서 나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참여를 포기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발언을 통해서 다시 뭐 어떤 형태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을 놓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시민 씨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부분이 내용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철저하게 저는 이제 그 진영 논리, 진영주의에 입각해서 저는 모든 부분을 저는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쭉 이제까지 행동 거지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진영을 유지하고 그 진영 속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죠.
1: 네.
2: 그래서 당 밖의 권력자로서의 유시민과 김어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유시민 씨가 표현하는 이제 재건축, 뭐 이제 재개발도 나왔고 실제로 이제 정계 개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진영 체제가 자기가 유지해왔던 진영 체제가 흔들리면 자기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2: 그 부분에 대해서
1: 네네.
2: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섭섭함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본질은 모르겠어요. 속내는 모르겠는데 본질은 저기 그 외형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참기 어려운 악담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적에는 이게 실패한 길로 가고 있다고
1: 그렇죠.
2: 하는
1: 네네.
2: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 또 최대 이슈로 갈 수도
1: 올라왔죠.
2: 있지 않겠다.
1: 네.
2: 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 네.
2: 그리고 공당의 후보라면 이런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1: 알겠습니다. 신일 교수님
3: 네.
1: 이게 그 매블쇼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게 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좀 많이 편집이 됐었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제 신랄하게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봤을 때는. 근데 그 전부터 매블쇼에서는 이 보안사건에 대해서 뭐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론이 좀 안 좋았거든요.
2: 네.
1: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거의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거의 끝판왕처럼 나와가지고 오늘 다 쏟아내고 간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3: 글쎄요. 그 제가 이렇게 일단 볼 때는요.
1: 네.
3: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과 피해자 보호와 억울한 사람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1: 그게 본질이죠.
3: 그게 본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이것이 일종의 진영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1: 네.
3: 핵심이 완전히 변질이 될 가능성이 그게 좀 우려스럽고 이 유시민 씨가 예전에 ABC론도 얘기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우리는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2: D예요?
3: 아, 근데 ABC 그 론도 얘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직 민주당은요. 자신이 뭐 누구한테 정권이 가든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네.
3: 예?
1: 있죠.
3: 이 사람들이 저는 유시민 씨의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는 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 비주류는 대통령이 돼도 비주류여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

0: 그래서 저는 이 본인이 옳다, 본인의 주인의식 다 좋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네. 그 좀 여전히 많이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수사권만 해도요. 제도적 수준의 검찰개혁이나 수사기소분리는 90%, 95% 이상 완성이 됐습니다. 수사개시권이나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공약했던 거하고 입장이 달라진 건 국민들의 그 우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대통령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1: 사실 이런 보안수사권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2: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걸 남겨놔야 된다. 경찰한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다.
1: 그렇죠.
2: 그런데 대통령이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랫사람들 시켜가지고 은근슬쩍 입장을 바꾸냐라고 비판을 오늘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그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고 대통령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입법부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거듭 얘기를 했고 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뭐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가 끝까지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다가 지금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국민 여론이 바뀌고 이러면서 당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애초부터 뭐 할 생각이 없어서 선거 때하고는 다르게 이 문제를 계속 미적거리고 미루고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저는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여론을 신경 쓰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여론을 봤을 때 그냥 밀어붙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고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는 걸 생각해요.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있고 이거 이대로 만약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정권이 실패할 거다. 저는 이미 95% 이상 수사기소 분리와 그 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안 수사권 남겨놓는다고 검찰 개혁 실패 더 나아가서 정권이 실패합니까? 그런 과정이 어디가 있어요?
0: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죠.
1: 꽃이죠.
0: 꽃이, 네. 예. 꽃이 6월 12일 13일 양일간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1: 아, 역시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안 하면 걸리잖아요.
1: 맞아요. 그 직접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네. 요거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 보안 수사 사건을 유지한다는 응답이 52.8%, 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였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누가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 유시민 작가 예.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1: 유시민 작가님 네. 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3: 아,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3: 근데 거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1: 아니, 또 같이 해야죠.
3: 해야 되는 겁니다.
1: 예, 여당 야당이
3: 걸리나요 방송 규정에?
1: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 복당이 요즘 많이 가시밭길이에요. 일단 장동혁 대표 저격에 이어서 이번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복당 반대 외쳤잖아요. 당 안팎에서 한동훈 의원 복당 반기지 않는 세력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인데 먼저 최창룡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3: 안철수 의원은 이제 네. 갈아탄 것 같아요.
1: 갈아탔다는 게 어떤 건가요?
3: 장동혁에게 갈아탔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딱 이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당권 자신이 당권을 잡고 싶은데 장동훈 체제가 오래 못 간다고 보고
1: 네.
3: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대단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은 목적이 같아진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생각은 다른데 안철수 의원에게 무슨 뭐 탄핵에 찬성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반대, 한동훈의 복당 반대라는 목표가 같다 보니까 점점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목적을 너무 이제 앞서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이게 자기가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중도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이런 몇 분의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조경태 의원, 이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가게 된 말이죠. 목표는 알겠는데 무슨 네. 제가 그렇게 추론한 목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그 문제가 12월 3일 날 당일 날 당사에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건요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계엄에 대해서 전혀 역할하지 않았다. 계엄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당사로 가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1: 안철수 의원이 네. 얘기했던 건 그냥 나는 거기에 메신저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 그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1: 네네네.
3: 그게 전반적인 그 논조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친한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과도 강경파 분들이죠. 그분들과도 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철수 의원과 틀어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2: 뭐 겉으로 보면 그런데
1: 네.
2: 이제 안철수 의원이 포스트 장동혁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1: 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사실화시키는 뭐것 같다.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가능한 건데
1: 네.
2: 물러날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한동훈 복당은 별로 달가운 이슈가 아닌데다가 당내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꺼려하는 기류가 있는 거죠. 그 목소리를 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
2: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법정 증언을 이유로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약간 이제 감정이 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분이 정치를 감정으로 합니까?
1: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2: 네, 오선 중진식이나 되는 분이 오늘 뭐 레카 얘기도 막 하시던데.
1: 네네.
2: 아니 그러면은 너무 이제 작은 것에 연연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큰 대의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은 사실 협력할 게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협력할 게 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갈등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정리를 하고 당이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다가 뭐 이준석 의원마저도 당 밖에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분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뛰어든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약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팎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수에게 정치적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실기하는 거죠. 최근에 지지율 양상을 보면 다시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대표라는 분은 나홀로 장애투쟁 다니고 뭐 젊은 청년들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을 지지하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거기 모아놓고 약간 거기서 뭐 간담회하고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변화 쇄신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고 그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그 의원분들이 좀 계신가요 국민의힘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4: 그냥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1: 네.
4: 지금 이제 당내 혁신 그리고 이제 통합 뭐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교집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땅한 어떤 그 콘텐츠를 갖고 있거나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1: 네.
4: 이런 이제 법정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잖아요. 저는
1: 네.
4: 어쨌든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약에 대립을 한다면 저는 스스로 서로를 더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와 대립을 통해서 그 적어도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예, 여기서 비호감인 그런 어떤 반한파의 어떤 진영에
1: 네.
4: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여요. 그런 계산은 보이는데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 네.
4: 본인이 정말 그 리더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보수를 재건하고 싶다면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데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그 속에서 자기 비전과 존재감을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리더지.
1: 아젠다를 설정한다든가 뭔가 네, 메시지를 그, 준다든가.
4: 그리고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저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누구를 배제하는 정치. 예, 또 그리고 무슨 이게 동아리 서클 같은 정치. 하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보수의 직권 한계고 그런 부분을 조금
1: 네.
4: 안철수 의원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좀 큰 모습 큰 정치를 좀 갔으면 좋겠다. 물론 네. 그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측도 뭔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뾰족하게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정치를 그거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1: 좀 눌러야 되는군요. 한동훈 측.
4: 때로는 네. 참고 손해보는 정치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1: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좀 많이 참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의원이.
4: 아, 저는 그 네. 정치하는 모습이 그렇게 원만해 보이진 않아요.
1: 아, 원만해 보이진 않는다.
3: 네. 제가 볼 때 이 보수가 이게 라인업.

0: 좋아요. 안철수.
1: 잠룡들이 많이 보이죠.
0: 한동훈. 네. 오세훈. 그렇듯 하잖아요. 유승민.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뭔가 포용하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1: 각자 도생 느낌.
0: 합리적이고 네. 중도적이고 다 지적이고 다 좋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시너지를 낸 다음에 파일 키우는 게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시너지를 네네네. 키우는 그때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시너지 자체가 안 생긴다고.
1: 알겠습니다.
2: 그 장동혁 대표하고 연달했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정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안철수 의원과
2: 안철수 대표 이전 연대는 네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1: 그건 연대가 아니다.
2: 네. 두 번 그렇게 생각.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그런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장동혁 체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 장동혁을 생각한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내부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분명히 흔들린다. 이거는 확실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움직이고 안철수 의원도 움직이고 한동훈 의원 움직이고 오세훈 시장은 뭐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 네.
2: 전 그래서 이게 장동혁 체제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갈등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볼 때 포스트 장동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전 제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누구보다도 개혁 이 해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탄핵 제일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이 가장 그것과 관련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전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한 번만 하고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할게요. 이번에 국무회의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를 좀 다 좀 막히는 상황, 예,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듯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뭐 정확하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1: 네.
3: 그 한 총리가 정확하게 막은 거예요.
1: 아, 막은 거라고
3: 저는
1: 보세요?
3: 굉장히 예. 저기 편협한 저기 의사 진행, 회의 진행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국무회의도 다른 국무회의도 주제가 부동산 문제였어요.
1: 네네네.
3: 그러면 서울시장이 발언을 안 해도. 지금 서울시의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국가적 과제죠.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우리가 발언을 요청해야 되는데 발언을 하겠다는 사람을 막은 부분 저는 이건 굉장히
1: 네.
3: 이 정권의 어떤 편협함을 보여준 그런 어떤 태도였다고 보입니다.
1: 말씀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네. 것 같아요. 박수경 네. 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이 저거 가지고 너무 자기 정치를 세게 했어요. 예고를 엄청 했어요. 내가 아, 국무회의 그래요? 가서 할 말 다 할 거야.
1: 네.
4: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1: 선거 전에도 그 얘기 했었어요. 국무회의 나간다고.
4: 그러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정치 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막은 거라고 보고.
1: 네.
4: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발언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
2: 저는 양수겹장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고편을 세게 때렸기 때문에 막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 아.
2: 중요한 건 뭐냐면 막으면 막는 대로 오세훈 시장은 아 이만큼 내 정치적 위상을 인정해 준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길 근거가 됐고요.
1: 아 오히려 막히는 게 더 좋은
2: 당연하죠.
1: 그림이다.
2: 득이 있어요.
1: 네네네.
2: 이 굉장히 견제하는구나 정권이.
1: 네네네네.
2: 두 번째 많이 말을 하게 했더라도 그것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제가 볼 땐 양수겹장이었다고 봅니다.
1: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었던.
2: 잃을 게 전혀 없어요.
1: 그런 상황이다.
2: 얻은 것 있습니다.
1: 오히려 얻은
0: 예,
1: 것이다.
0: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 발언을 하게 되면.
1: 네.
0: 논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총리나 대통령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국무위원 배석자라 하더라도 발언을 막는 거였잖아요. 아무리 예고를 많이 하고 자기 정치 세게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논제가 흐트러지고 또 앞으로 토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1: 그렇죠.
0: 얘기할 수 있지만
1: 네네.
0: 남이 말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데 사회자 내가 이거 딱 막아보세요. 뭐 보기 좋겠냐고요.
1: 아, 저 안 듣고 넘어가도록
0: 그러니까.
1: 하겠습니다. 예.
0: 그런 일도 없고.
1: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 막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1: 막는 모습은 보기 안 좋고 서로 더 대화를 했었어야 된다고.
0: 더 여유 있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총리가 아, 그건 서민으로 하세요. 완전히 눈에 딱 보였어요.
1: 근데
0: 총리는.
1: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 저희 서울시장 오늘 오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고 한 말씀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딱 멈추시던 모습.
0: 총리가 너무 알아서.
4: 부동산 대토론회 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아. 그때 시컷 말씀하시라는 거죠.
1: 그때도 오세훈 시장 나오나요? 부동산
4: 뭐 나오려면 뭐 배제하겠습니까?
1: 아,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3: 그런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요. 네. 정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야가 따로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렇죠. 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대토론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에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4388님, 열토 비대위원분들 수준 높은 토론 덕분에 상식이 늘어가는 기분입니다. 양찬수님, 조선시대에 권율이 있다면 현시대 대한민국엔 신율이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강인수님, 최창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2711님, 이태규 방송위원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열토 비대위 최애 코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회사에서도 회의 규칙을 자주 바꾸는 팀은 이게 대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의 잘 안 풀리는 팀입니다. 누구를 다시 받아줄지 뭐 또 누구에게 말할 기회를 줄지 말지를 두고 계속 다투는 조직도 사정 비슷합니다. 오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 언제 합니까? 라고 말이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택배업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배송하다 사고를 겪는 택배 노동자의 택배업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산재 사망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주 7일 배송까지 치열한 속도 경쟁도 문제지만 클렌징 제도가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클렌징 제도란 배송률이나 보냉백 회수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인데요. 노동자들의 무리한 배송 환경을 조장하고 있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이 가장 힘든 계절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부는 노동 시간과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보냉백을 회수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받은 보냉백은 곧바로 문 밖에 내다 놓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쿨의 해성남녀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올려잡았다고요?
2: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에 3.1%에서 3.0%로 낮춰잡았습니다.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시에는 3.3%였는데요. 4월에 3.1, 7월에 3.0으로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일부 에너지 수출국과 인공지능, AI 등 그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에 긴밀히 통합된 경제권의 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했지만
1: 네.
2: AI 주도 경제 활동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원자재 수입국 전망은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1.9%에서 7월에는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로

0: 중 상향 조정폭이 가장 큽니다. IMF는 한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 반도체의 강력한 대외수요에 힘입어서 올해 성장률이 2.6%, 내년에는 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1에서 0.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0: IMF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2.2로 저해시했는데요. 4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IMF는 미국 경제는 재정정책, 완화적인 금융여건,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여기다 이제 지속적인 기술 관련 기업 투자와 견조한 생산성 흐름이 뒷받침을 받고 있다면서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0.9%로 제시했고요. 다만 내년에는 1.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6, 내년은 0.7%로 내다봤는데요.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해서 지난 4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국 성장률은 4.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0: 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장기화된 불확실성과 구조적 하방 요인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진단했고요.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4, 내년 6.7%로 제시했는데요. 뭐 최근 주요 경제국 중 인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만의 성장률은 이번 IMF 전망에서 빠져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호황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 7.6에서 9.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1: 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출하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면서요.
0: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그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올해 출하량 목표를 최대 30%나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메모리 칩 부족이 원인인데요. 샤오미는 올해 초 목표를 지난해 1억 7천만 대에서 1억 3,500만 대로 낮춘 데 이어서 최근에는 부품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다시 30%나 더 줄인 9,500만 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이 샤오미는 이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데요.
1: 네.
0: 공급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또 오포와 비보도 예상 판매량을 9천만 대 미만으로 낮췄고요. 다른 스마트폰 업체 아노는 지난해 7,100만 대로 사상 최대를 찍었지만 올해는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고 공급 업체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 출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수요가 줄었다는 건데 이번에 네. 메모리 칩 부족이 원인이라면 문제가 공급 쪽에서 생긴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 메모리 칩이 부족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0: 이 AI 인프라 구축의 부품 생산이 쏠리면서 이 스마트폰과 PC용 메모리 칩 생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PC 업계도 이제 스마트폰 업계와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PC 제조사들은 칩과 부품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이미 가격을 인상했고요. 애플도 메모리 값 인상으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부품 위기로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4% 줄어들어서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샤오미, 오포, 비보, 아노 등 그 중국 업체들은 최대 21%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급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확보가 유리해서 경쟁사 점유율을 가져올 위치에 있다는 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1: 미국에서는 앞으로 신차 판매가 계속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0: 네,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0: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이넌 컴퍼니는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인구 증가 둔화와 높은 차량 가격, 또 대체 이동 수단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연간 200만 대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베이넌 컴퍼니는 미국이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보완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한적

0: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구매 기반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래서 베이넨 컴퍼니의 마크 고트프레드슨 파트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라 쇠퇴하는 사업이라면서 특히 기술이 산업 전반을 흔드는 시기를 맞아서 구조적인 수요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미국의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 자동차 수요 감소에 다른 요인들도 많은가 봐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높아진 자동차 가격도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 형태를 바꾸고 있는데요.
1: 네.
0: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신차 등록자 가운데 18세에서 34세 비중이 2021년 1분기는 12%였는데요. 올해 중반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차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년들의 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신차 구매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시장 조사 업체 텔레메리트에 따르면 미국 신차의 월 할부금은 최근 4년간 30% 상승했는데요. 이 신차 5대 가운데 한 대는 월 할부금이 $1,000, 150만 원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9만 달러를 넘고 있기는 해도
1: 네.
0: 자동차 할부금으로만 월 $1,000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1: 그쵸.
0: 하겠습니다. 여기다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차량 동호 서비스와 로보택시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유하기보다는 이용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는 이동할 때 우버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또 운전을 즐기고 신차를 원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넨 컴퍼니는 로보택시가 향후 15년 안에 대중화될 경우 운전면허 보유 비율이 현재보다 2에서 3%포인트 낮아지고 운전자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도 1.2대에서 1.1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가정 10곳 가운데 한두 곳은 보유 차량을 한 대씩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자동차를 한 번 사면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점도 수요 감소에 일조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뭐 고장이 나고 그래야 새 차를 살 텐데
1: 그쵸?
0: 고장이 잘 안 나니까 타던 자동차를 계속 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진 점도 신차 판매 감소를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간 차량 등록 말소율을 보면 2000년에 6%에서 올해는 5%로 낮아졌습니다. 베이넨 컴퍼니는 2040년에 가면 연간 차량 등록 말소율이 4.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베이넨 컴퍼니의 고트프레드슨 파트너는 자동차 업체와 브랜드 수는 여전히 많지만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결국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 통합, 그러니까 기업 간 통합이
1: 네.
0: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현장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새로 문을 연 가게만큼 문을 닫은 가게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 맞아요.
2: 그만큼 창업은 신중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27회 제1창업 박람회에도 예비 창업자들과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였는데요. 외식 브랜드부터 무인 매장,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창업 아이템이 소개되면서 최근 창업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특히 눈에 띄었나요?
2: 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바로 외식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네. 이 찜닭, 만두, 돈가스, 육회초밥 이렇게 한식과 분식 배달 전문 브랜드들이 관람객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은 메뉴 하나만 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여러 메뉴를 함께 구성해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대표 메뉴로 내세우면서도 그 외 사이드로 파스타나 떡볶이, 면 요리 같은 제품을 함께 판매해서 점심과 저녁은 물론 배달의 수요까지 잡겠다는 브랜드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외식 창업 분위기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3: 저희는 돈가스 브랜드이고요. 돈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드도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시장 분위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조용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 뭐 장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예 털고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접고 있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조용한 걸로 느껴지고 있어요. 저희는 돈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조합들이 좋아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점주님께서는 이런 조합이 많으니까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창업 비용이 좀 제일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면상에 되어 있는 창업 비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신기해 하시고 그런 부분 좀 많았습니다.
1: 사실 뭐 아이템만 좋다고 창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2: 맞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뜨는지 묻는 사람도 있지만 내 자금으로 가능한지 어느 상권이 맞는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 창업 아이템을 정한 뒤에도 상권 분석, 임대 계약, 또 가맹 계약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가맹 거래사와 창업 전문가들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무조건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임상섭 가맹거래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4: 이번 박람회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주의사항이라든가 꼭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부분들이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내 사업의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검증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보통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 브랜드가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사의 역량도 확인해야 되고 가맹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 본부를 상담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은 가맹 본부의 역량을 가장 많이 확인하고 대표자와 꼭 면담하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듣고 또 정보 공개서 가맹 계약서를 꼭 받아서 미리 숙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창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잠깐 고민만 하신 분도 많고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도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최근 창업 시장의 새로운 흐름도 보였나요?
2: 네,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띈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인화였습니다. 이 무인 스터디 카페와 스티커 사진관, 또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업 모델들이 곳곳에서 소개됐는데요. 인건비의 부담은 줄이면서 운영의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무인 스터디 카페는 꾸준한 학습 공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면서 상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무인 스터디 카페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저희는 이제 무인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을 스터디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터디 카페가 단순하게 학생만 오는 공간은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성인들, 실제로 이용 고객들이 1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돼 있거든요. 자신의 성장을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면서 좀 자동화로 좀 관리만으로도 좀 편하게 일정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무인 점포를 원하는 이유도 이제 공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물주나 점포 소유주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공실 해결을 위해서 좀 가장 접근성이 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정세가 좀 불안하다가 보니까 좀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예비 창업자분들 대출을 좀 이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굳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그다음에 뭐 성취와 관련된 그 공간이 무인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브랜드는 좀 지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무인으로 좀 많이 쏠리지만 롱런하는 거는 그래도 무인 공간업이 오히려 좀 떠오르는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정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자리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는 분도 있었고요. 또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이 무인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러 왔다는 건물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업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기 한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인기인지보다 어떻게 준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히 준비해서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경제 현장 지금까지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알리가 부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성화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가액에서 10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가액에서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그 금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이 사망 당시 있는 경우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사망 개시 당시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까지는 그 2천만 원을 전액 공제, 금융재산가액이

0: 생각해 보면 2억 원의 공제 혜택은 세금으로 환산할 시에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금융재산이 있으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은행 예적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주식, 채권, 어음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 등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세법상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인의 집에 있는 수표 혹은 현금따발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금한 수표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가 아버지 금고에서 수표 2천만 원을 발견하였고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받는다는 세무 지식이 있었던 A씨는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천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기에 2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액은 없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수표가 만약 금고가 아닌 은행 계좌에 들어 있었다면 금융재산공제를 전액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면 이러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다른 상속 부분에서도 사망 전에 큰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 관련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금융재산공제 입장에서도 사망 전에 사망 예정자의 계좌에서 목적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그 현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렇다면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사망 예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일괄공제액을 5억만 적용받게 되어서 10억에서 5억 원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산출액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상속받으시는 것이기에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10억 부동산 재산이 아니라 10억 예금이 있으신 분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시면 일괄공제 5억에 금융재산공제 2억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10억 원에 7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산출액은 약 5천만 원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10억 원 상당의 예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양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 금융재산으로 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의 과정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게 되어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시 금융재산공제로 인한 상속세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전체적인 세액 절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재산공제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절세되는 상속세 그리고 발생하지 않게 되는 취득세의 크기를 잘 비교하셔서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1: 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자산은 금융재산으로 전환하는 게 금융재산

0: 공제를 활용한 절세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에게 해주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자산에 대한 비과세,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1억까지 감면을 해주는 규정인 자경감면 규정, 그리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아서 양도시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득을 보지 못한 부동산 자산들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자산들은 현금화시켜도, 그러니까 양도하여도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공제 효과만 고려하시어 사망 전에 양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최종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자산만 있으신 분이 사망하시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상속세는 산출되는데 망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금전이 아닌 본인이 소유한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 사망 예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현금화시켜 놓을 수 있다면 사전에 현금화시켜 놓은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장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0: 그러면 사망 예정인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자산을 양도하지 않아도 계좌에 대출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금융재산이 늘어나서 금융재산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아쉽게도 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지는 못하십니다. 이유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순금융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순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금융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금융재산이 3억 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액이 3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순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3억 원에서 금융채무 3억 원을 공제해서 0원이 되게 됩니다. 즉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이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A주택에 거주 중인 홍길동 씨가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A주택을 공실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 3억 원 상당의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홍길동 씨의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 채무 3억 원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지 사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무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면 금융재산 공제의 적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시켜 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때 양도의 방법으로 현금화시킬 때는 양도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도움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경제로 통일로 델리 스파이스가 부르는 고백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살며시 날려주는 고마운 바람. 초속 0.3에서 1.5m 사이의 약한 바람을 우리말로 실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펄럭일 정도, 그러니까 초속 3에서 5m 정도의 찬들바람이 되지요. 기상청에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 13단계로 우리말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그리고 점점 커져서 큰바람, 큰센바람, 싹쓸바람까지 이름만 들어도 바람의 느낌이 상상될 만큼 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데는 초복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곁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네, 신명옥 작가의 수필 여름아이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설렘으로 무장한 봄과 황홀함을 차려입은 가을 사이에 자리한 여름은 단벌 신사다. 봄과 가을은 그 자체로 그냥 계절의 주인공이다. 도드라진 두 계절에 비하면 여름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 나에게 있어 여름은 헐벗은 겨울과 겨뤄도 진다. 여름과 겨울 중 어느 계절이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민 없이 겨울을 고른다. 추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위는 어떻게 막을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꼬박꼬박 저장한 살을 들키기 쉬운 계절도 여름이다. 평생 여름에 인색했다. 심지어 여름이 생일인 것도 싫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노래에 나오는 겨울아이를 부러워했다. 가운데로 태어난 난 자랄 때 자주 혼란에 빠졌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치였다. 나도 예쁨 받고 싶었다. 결핍은 간절함을 부른다. 스스로 자라는 법을 알았고 세심한 성격을 갖게 됐다. 어쩌면 여름도 눈치 백단인 거 아닐까. 좋은 계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장맛비와 무더위와 싸워가며 말없이 생명을 키워낸다. 여름은 가운데 아이를 닮아 내숭없고 생명력이 강하다. 어떤 조건에서도 버티고 살아남는 매력적인 계절이다. 징검다리의 여름 준비했습니다.

네,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 수많은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한 그룹 사운드 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는 그룹 사운드 전성기를 열었던 기타리스트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가왕 조용필 씨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손꼽았던 키보이스 히식스의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2주간에 걸쳐 회고해 보겠습니다. 김홍탁 씨는 1944년 인천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의기소침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어렵게 구해주신 기타 한 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기타가 얼마나 좋았는지 눈만 뜨면 손에 잡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엔 기타를 쥐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 집 2층에 살던 미군 장교의 기타 소리를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부기우기 주법에 흠뻑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미군 장교에게 사정사정해서 1년 반 동안 기타를 배웠다고요. 그렇게 실력을 키운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캑터스, 그러니까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조직합니다. 이때부터 인천 신포동과 부평 일대의 미군 클럽을 돌며 연주했는데 미군을 상대로 달러를 버는 직업 연주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시절 김홍탁 씨는 이미 음악인들 사이에서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63년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의 선구자격인 키보이스에 합류해 이듬해 독집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에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바닷가의 추억 등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보컬의 차중락, 베이스 기타의 차도균, 드럼의 윤

최창기, 키보드의 오성빈, 그리고 기타의 김홍탁이었는데 당시 키보이스는 한국 록그룹 사상 개인기가 가장 출중한 초호화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들 들어보실까요? 먼저 정든 배 준비했고요. 이어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외로운 밤, 그립다 생각하니 네 곡입니다.

키보이스의 연주한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먼저 정든배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들이 그녀 입술은 달콤해, 그리고 비틀즈의 A Hard Day Night를 번안한 외로운 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립다 생각하니 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영원한 기타의 마에스트로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키보이스는 해병대 군악대로 복무했던 윤한기 씨가 제대 후 1959년 차중락, 차도균, 오성빈 씨 등과 함께 결성했는데, 기타리스트 유희백 씨가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에 기타 천재로 소문난 김홍탁을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키보이스는 본격적으로 미 8군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송영란을 비롯한 여가수들과 함께 락 앤 키즈라는 패키지 쇼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여름 KBS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록그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브라운관에 데뷔했고요. 그해 겨울에 내한한 영국 락그룹 리버풀 5와 경복궁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야외 단독 공연을 가졌는데, 그 공연은 국내 그룹 사운드 가운데 최초의 야외 단독 무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키보이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산에서 머리를 기른 밴드 멤버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게 키보이스다 라고 외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1967년부터 원년 멤버들이 하나 둘 팀을 떠나기 시작하고 더 강렬한 하드락 사운드를 갈망했던 김홍탁 씨 역시 정든 키보이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가 많은데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여가수 송영란의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힙하이브의 초원 준비했습니다.

네,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우리나라 1세대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키보이스의 노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송영란이 함께한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힙하이브의 초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키보이스를 떠난 김홍탁 씨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이 바로 그룹 힙5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 8군 쇼 매니지먼트 회사 화양에서 밴드 멤버 5명을 뽑아 결성한 그룹이었는데 원래 기타를 치던 멤버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 자리에 김홍탁 씨가 가세해 팀의 리더까지 맡게 됐습니다. 힙5는 1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 여러 장의 음반을 내면서 초원, 정주고 내가 운해, 메아리, 헤이 주드 등을 히트시켰고요.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적인 문제 등이 겹치면서 1970년에 팀 해체를 맡게 되는데 김홍탁 씨는 팀이 해체되자마자 멤버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6인조 밴드 히식스를 결성했습니다. 김홍탁 씨의 과거 회고에 따르면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보컬 자리가 하나 비어서 노래 잘하는 멤버를 뽑으려고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오른 무명신인 두 사람을 놓고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최헌과 조용필이었다고요. 결국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가진 최헌 씨가 최종 발탁돼 히식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후 히식스가 발표한 첫 음반에서 타이틀곡인 초원의 사랑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힙5 시절 발표했던 초원 그리고 이후에 발표하는 초원의 빛과 함께 초원 시리즈로 불린 히식스의 대표곡이었습니다. 당시 초원 시리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초원이란 간판을 단 다방과 업소들이 전국 곳곳에 생길 정도였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일대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힙5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정주고 내가 운해,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메아리, 가고 싶은 고향 내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5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엘리베이터 나라별 탑승 습관.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독특한 엘리베이터 탑승 습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지에 따르면 도쿄는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를 반영, 타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탑승 문화를 갖고 있다. 더 탈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본 다음 문을 닫는 게 보통이며 뒤늦게 타게 되는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목례를 한다는 것. 반면 홍콩에서는 자신이 타고 나면 잽싸게 문을 닫아버리며 누군가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우려 하면 안에 탄 사람은 즉시 닫힘 버튼을 눌러버린다고. 게다가 홍콩 엘리베이터에는 층을 오가며 탑승객의 지갑을 터는 강도들이 득실거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에 현금 몇 푼씩을 쥐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관공서나 공공 건물에는 근검 절약이 미덕이던 어려웠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어 아직도 홀짝 층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곳이 많다고 소개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에서 1990년대 아시아 각국의 엘리베이터 풍경을 흥미롭게 관찰했네요. 도쿄와 홍콩의 문화 차이도 재미있지만 서울의 엘리베이터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또 우리나라 관공서나 큰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별로 홀수층 운행, 짝수층 운행 나눠진 게 많은데 그게 서구 언론의 시각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나 보네요. 물레방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네, 물레방아의 노래였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초복날 함께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다들 복날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덥겠구나 하고 더위에 푹 엎드릴 생각부터 하시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시죠. 엎드릴 복자 대신 복복자라고 생각하면은 올여름에 맞이할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만나보는 날이 되겠지요. 생각이 바뀐 그대로 여러분께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윤이의 님 그림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자신과의 연결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과 연결될 만한 지점을 찾아내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상대방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긴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좋아. 나르시시스트 운동? 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나보고 운동신경이 진짜 좋대. 확실히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경쟁적인 비교 상대방의 경험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 성공적으로 마쳐서 뿌듯해. 나르시시스트 오 그래? 나는 지난번에 더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형식적 공감 후 자기 이야기 형식적인 공감을 표현한 후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예전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조언이나 해결책 강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상대방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르시시스트 그건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아는 선배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아이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돼. 아니면 내가 아는 전문가 연결해 줄까?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대처할까? 상대방이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제 되돌리기 상대방이 대화를 가로채려 할 때 단호하게 원래의 주제로 초점을 맞추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레이록 기술 사용하기 대화의 불균형이 심할 때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세요. 마치 흥미 없는 회색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적 자극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비참여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법 스스로 대화형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고르게 나누도록 합니다. 질문으로 초점 옮기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건네보세요. 5분 규칙과 핑퐁 대화법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5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 5분 동안은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핑퐁 대화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기 통제, 15초의 침묵.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잠시 15초만 멈춰 보세요. 이 1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지금 꼭 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화 습관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말의 중심을 고르게 조율하는 관계 태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대화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누구든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할 거예요.
1: KBS 오디오. 야.
0: 레슨 13. 판단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기.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 말이 왜 저렇게 다르게 전달됐을까?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할까 하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실제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해석에 갇힌 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 판단하는 마음은 옳다와 그르다, 맞다와 틀리다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나의 경험, 감정, 가치관을 덧붙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늦은 이유가 불가피한 교통체증 때문일 수 있음에도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다면 사실, 늦었다에 자신의 판단, 무책임하다를 더 씌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내원한 한 내담자는 자녀로부터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잔소리만 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판단이 늘 중심이었던 탓에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 또 혼나겠지라는 불안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녀의 마음을 마주한 엄마는 이제 판단이란 잣대로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판단하는 마음을 잘 걷어내야 상처가 아닌 존중이 앞설 수 있습니다.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지융합, 커그니티브 퓨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지융합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현상입니다. 내 생각 이꼴 사실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반론을 제시. 사실. 동료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했다. 판단.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인지융합.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발표 중 실수. 사실. 발표 중 한두 번 말을 더듬었다. 판단.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인지융합. 나는 발표를 못한다는 생각이 진실이 되어 다음 발표를 피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을 때. 사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다. 판단. 내 사진은 별로인가 봐.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가? 인지융합.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 숫자로 판단하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지융합은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며 실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 열기.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개입된 대화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판단을 배제하고 표현하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부모, 자녀 관계. 상황.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돌아왔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너는 매번 이 모양이냐?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이렇지.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 판단이 배제된 대화. 시험 결과가 많이 아쉽겠네. 속상했지?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 직장, 상사 팀원 관계. 상황, 팀원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이거 왜 아직도 못 끝냈어? 맨날 늦고 말이야. 도대체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 판단이 배제된 대화.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고 있네요.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친구 또는 연인 관계. 상황.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또 늦었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항상 나만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 판단이 배제된 대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 조금 걱정됐어.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보는 방법.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생각 멈추기. 사건을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세요. 마음속 질문 던지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 판단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 분리 연습. 나는 무능해라는 단정 대신 나는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이는 생각이 곧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자가 아닌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사실만을 인식하고 거기에 화가 났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판단이 들면 이를 즉시 사실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기록에서 판단 삭제하기. 하루를 기록할 때 게으른 하루라는 낙인 대신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함이라고 사실만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듯이 자유롭게 적은 후 그 내용 중에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선을 그어 지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만이 남게 되고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도연은 관계에서 비롯된 우울과 번아웃, 정서적 학대 등 삶의 다양한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20년 넘게 돌보아온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현재 마인드플리스 심리상담연구소와 한국교제폭력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분야 R&D 평가위원, 서울경찰청 범죄피해평가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심리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꾸준히 함께해왔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치료와 연구, 수련감독을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죠. 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이자 네이버 지식저술가로서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도 깊이 소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소통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아프면 울어도 돼 등이 있습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말의 부자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이 왜 오해로 전달되는지,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는 왜 침묵하게 되는지, 또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짚어냈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한 화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지키고 나의 품격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삶의 손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4번째

0: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1: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2: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3: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2: 이렇게 둔해서야? 아니,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3: 에?
2: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3: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2: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1: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2: 어머,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4: 벌써 일어났어요?
1: 응?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2: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1: 신기한지 공실이 그를 따라했다. 그러나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지 휘청거렸다.
3: 그만해요.

0: 다치겠네.
1: 아 맞다. 귀신이라 다치진 않겠지?
2: 응? 정미가 승범을 봤다.
3: 어쩐 일로 걱정을 다 해주고?
0: 어?
3: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거 몇 년째 하는 건데.
2: 이번엔 반대로 자세를 잡았다.
4: 아이고, 젊은 처자가 몸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네. 나도 처녀 쪽에 한 몸매 했는데 말이야. 이거 하면 나도 요 몸매로 되려나?
2: 빨리 고선생에게로 가야 하는데 공실이 요가 동작에 정신이 팔렸다. 승범이 박수로 공실을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했다. 공실이 알았다고 손짓을 했다. 정미가 고개를 돌렸다.
3: 왜요?
0: 아니 너무 잘해서.
4: 잘한다니까.
2: 정미가 콧대를 세웠다. 승범은 발을 제게 눌려 현관으로 갔다. 공실은 정미의 다음 자세를 보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승범에게 물었다.
4: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의사 양반 혹시 이 아가씨랑 사귀어서 둘이 같이 사는 거야?
0: 아니거든요.
3: 뭐라고요?
2: 정미가 승범을 째려봤다.
0: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2: 그는 대충 둘러대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다. 앞서는 공실이 키득거렸다.
1: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즐기시기는.
2: 새벽거리는 일요일이라도 문을 여는 상점으로 분주했다. 이미 수정 한약방은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이었다.
1: 아, 늦었나?
2: 승범은 조급함에 주위를 둘러봤다.
4: 어! 저기 가네!
0: 어?
2: 공실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승범의 등을 밀었다.
4: 어서 뛰어!
0: 같이 안 가요?
4: 아니, 내가 뭐하러? 정보를 다 줬구만. 치료술 훔치는 건 한의사 양반이야지.
1: 네네.
2: 뒷짐을 지는 공실이 얄미웠으나 그 말이 맞았다. 승범은 지체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왜소한 수정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0: 수정은 버스 터미널로 갔다. 낡은 버스 한 대가 터덜거리며 들어왔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승객 몇 명이 내렸다. 수정은 바닥에 내려놨던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탔다. 승범은 주춤거리다가 상의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버스에 올랐다. 좌석 밑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던 수정은 옆에 지나가는 양복을 보고 눈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저렇게 입고 돌아다닐 인간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1: 아이, 대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건지.
0: 그녀는 헛기침하며 자리에 앉았다. 일일이 반응하기도 귀찮으니 무시하기로 했다. 버스는 시골길을 한참을 달렸다. 모내기가 끝난 논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가로수를 지나치면 아침 해가 버스 안으로 가득 들어찼다.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렸다. 오래된 버스의 차체는 부실하게 덜컹거렸다. 승범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 보니 이곳 우화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구경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범은 창밖을 봤다. 거기서 거기 같은 풍경들, 논과 밭,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집들, 어쩌다 사람과 어쩌다 개. 그것들을 보던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감겼다 뜬 눈앞이 흐릿했다. 애써 힘을 주지만 수정의 뒷모습이 두 개가 되더니 번져서 사라진다. 그는 의지를 잃고 눈을 감았다. 차체가 크게 움직였다. 놀란 승범이 눈을 떴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졸음을 떤쳐냈다. 하품이 나왔다.
2: 아, 이럴 때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원이 없게.
0: 승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다. 그는 버스 뒤편의 창으로 멀어지는 수정을 발견했다.
3: 잠깐만요, 기사님!
0: 버스가 멈추자 급히 내린 승범은 마을로 이어지는 농로를 걷는 수정을 향해 뛰었다.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길에 흔한 가로수도 없어서 햇볕이 바로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수정의 뒤까지 뛴 승범은 적당한 거리에서 잠시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렇게 뛴 게 얼마만인지 가늠하다 내일부터 당장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허리를 폈다.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수정은 벌써 저만치 앞섰다. 동네의 집 중 한 군데일 거로 생각했는데 수정은 동네를 가로질렀다. 또 밭과 논이 펼쳐진 오르막길이 나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수정은 좁은 길을 올라갔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던 승범은 뒤를 돌아봤다. 몇 가구 없는 동네의 지붕이 한참 밑에 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다. 그는 수정의 뒷모습을 야속하게 바라봤다.
3: 노인네 힘들지도 않나.
0: 길 끝엔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왔다.
3: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나. 혹시 이 노인네가 날 엿먹이려는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닐까? 공실 아줌마랑 짜고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0: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3: 그나저나 이 길은 언제 끝나는 거야?
0: 승범은 하나 둘 벗기 시작했다.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목까지 채운 단추를 풀었다. 구두를 신은 발바닥이 아팠다.
3: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건데.
0: 구시렁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높게 솟은 울창한 나무가 해를 가렸다. 햇볕을 피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붉게 익은 그의 얼굴을 식혔다. 땀에 젖은 옷자락에 시원한 공기가 들러붙었다. 기분 좋은 축축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끝나지 않는 산길의 연속이었다. 저 오르막을 올라가면 끝이겠지, 저 능선을 지나면 도착하겠지, 매번 희망을 품었지만 오르막을 올라가면 또 다른 오르막이, 능선을 지나면 다른 능선이 펼쳐졌다. 구둣발이 미끄러졌다. 승범은 아카시아 나무를 힘껏 잡았다. 그는 저만치 앞에서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오르는 수정의 뒷모습을 봤다. 하나도 힘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구둣발이 계속 미끄러졌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4: 아, 좀 기다려요. 노인네가 무슨 발이 우사인 볼트야.
0: 몰래 따라가는 것도 잊은 승범의 외침에 수정이 힐끗 뒤돌아봤다. 혀를 차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졌다. 축축함은 끈적끈적함에 잊혔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으나 묵직한 습기를 머금었다. 낙엽이 썩는 냄새가 코끝에 붙었다. 승범은 귓가를 간지럽히는 날벌레 소리에 손을 흔들었다.

0: 어느새 팔에 앉은 모기를 내리치자 붉은 피가 하얀 셔츠에 번졌다. 또 미끄러질까봐 낙엽이 앉은 자리를 피해 발을 옮겼다. 목 언저리가 간지러워서 손을 대자 언제 물렸는지 봉긋하게 오른 자리를 손톱으로 긁었다. 아까부터 수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둡고 스산한 산길에 달리 보이는 게 없었다.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져 수정의 뒤를 바짝 따랐다. 아까부터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불안감에 더욱 빨리 뛰는 것 같았다.
1: 뭔가가 따라오는 게 아닐까? 뭐가? 설마 귀신?
0: 그때 수풀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의 팔을 잡고 그 뒤에 가서 숨었다.
2: 아유, 이 친구가 왜 이래?
0: 승범이 미친 듯이 날뛰자 수정의 몸이 휘청거렸다.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승범은 민망해졌다.
1: 대체 어딜 가는 겁니까?
0: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승범은 절대 수정의 팔을 놓지 않고 물었다.
2: 아니, 말한다고 알아?
1: 모르지만 말이라도 해주세요. 무서우니까.
2: 왜 쫓아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렇게 무서우면 당장 내려가.
1: 그게 더 무서운걸요.
0: 승범은 그 상황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울먹거렸다.
2: 아휴.
0: 수정이 혀를 찼다. 들러붙는 승범이 귀찮아 손을 털어내려고 몇 번을 휘적거려도 승범은 더욱 찰싹 달라붙었다.
2: 아휴, 내 팔자야. 이 짐짝을 데리고 가야 하니.
0: 투덜대는 수정이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끌고 우거진 산을 벗어나자 너른 터가 나왔고 그곳에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울타리도 없고 사람 손이 오래 안 탔는지 우짜란 잡초들이 마당에 무성했다. 한쪽에 반쯤 허물어진 빈 외양간이 있었고 그 옆에 아궁이와 녹슨 가마솥이 보였다. 빛바랜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거미줄처럼 금이 간 흙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익숙한 듯 찢어진 창호지에 신문지를 덧바른 문을 열었다.
3: 계세요.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산골까지 어떻게 왔대? 들어와, 들어와.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솜이불을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3: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이분 맥 좀 봐드려.
1: 에?
3: 아니, 놀러 왔어?
1: 그건 아니지만.
4: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3: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2: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4: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테다.
1: 예.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1: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1: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4: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5: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 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5: 명치에 수기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4: 입맛이 없어서.
0: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3: 아이,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4: 귀찮아서 그러지.
3: 아이,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0: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5: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6: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6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해안에는 폭풍 해일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묵은 해상의 기상 개호입니다. 오늘 전 해상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7에서 12, 오후 7에서 11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2m로 물겠고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8에서 13m, 오후 8에서 12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9m로 물겠고 오전에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만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가운데 안쪽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4m,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0m로 물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6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10m,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 오후에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5에서 14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산 해지에서 풍 8에서 12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산 해지에서 풍 8에서 12m로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 3m 990헥토파스칼 18.3도 대지에 서풍 2m 993헥토파스칼 18.9도 블라디보스톡 북서 2m 996헥토파스칼 22.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목구 997헥토파스칼 22.6도 청진 바라목구 998헥토파스칼 23.8도 김책 북서 1m 999헥토파스칼 22.8도 신이주 서풍 1m 1001헥토파스칼 23.4도 원산 남서 2m 1000헥토파스칼 23.8도 평양 바라목구 1003헥토파스칼 22.5도 해주 바라목구 1002헥토파스칼 22.7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동풍 1m 999헥토파스칼 25.2도 백령도 남서 1m 옅은 안개 1001헥토파스칼 22.5도 강릉 남서 3m 1000헥토파스칼 27.1도 동해 남서 2m 1000헥토파스칼 25.4도 서울 북풍 1m 옅은 안개 1003헥토파스칼 23도 인천 남서 1m 옅은 안개 1003헥토파스칼 23.7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1m 1000헥토파스칼 25.1도 서산 바람없고 1003헥토파스칼 23.5도 울진 서풍 1m 1000헥토파스칼 25.9도 포항 남서 2m 1001헥토파스칼 27도 군산 남동 1m 1004헥토파스칼 23.3도 부산 바람없고 1001헥토파스칼 25.8도 통영 바람없고 1002헥토파스칼 22.9도 목포 동풍 1m 1003헥토파스칼 24.3도 여수 북서 2m 1002헥토파스칼 26.2도 제주 바람없고 1003헥토파스칼 26.5도 서귀포 남서 1m 옅은 안개 1004헥토파스칼 25.5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풍 2m 990헥토파스칼 23.3도 삿포로 남동 6m 991헥토파스칼 23.7도 내무로 남동 7m 1000헥토파스칼 18.4도 아오모리 남서 4m 995헥토파스칼 26.2도 센다이 남서 1m 999헥토파스칼 25.7도 와지마 남서 3m 1000헥토파스칼 25.7도 도쿄 남서 1m 1000헥토파스칼 27도 하치조 섬 남서 3m 1002헥토파스칼 25.4도 사이고 서풍 3m 1001헥토파스칼 26도 마쓰에 남서 8m 1002헥토파스칼 27.5도 오사카 남서 2m 1001헥토파스칼 29.3도 시오노미사키 곶 서풍 2m 1001헥토파스칼 26.7도 이즈하라 남서 3m 1002헥토파스칼 27.3도 후쿠오카 서풍 1m 1003헥토파스칼 30.3도 가고시마 서풍 3m 1005헥토파스칼 28.5도 시미즈 서풍 3m 1003헥토파스칼 28.2도 나제 남서 1m 1008헥토파스칼 26.2도 지치지마 북풍 1m 1005헥토파스칼 2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통보 잔금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오는 21일에 시작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을 치릅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1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3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17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겪은 민주당은 선호투표제로 새 당대표를 뽑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제재 수위를 높인 개정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는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앞서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는 조금 줄었지만 당락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은 52,961표로 원래보다 한 표가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총 52,839표로 원래보다 한 표 늘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당초 124표 차에서 122표 차로 표차가 두 표 줄었지만 당선인은 이 시장으로 최종 공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2차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 보고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첫 업무 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임 2년 차 역점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생토들을 통합선발해 1, 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하고 3, 4학년엔 육해공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는데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영남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환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0: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유병률은 물론 이제 그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0: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의 증상은 그 뇌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렇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전두측두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뇌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치매는 이 나이가 들어서 조절하는 이런 그 병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매 예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그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0: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1: 네네.
0: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1: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0: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도 침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네.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뭐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1: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1: 네.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퇴행성 변화가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생활이 바쁘고 또 이제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던가 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1: 그렇죠. 네,
0: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그 힘든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1: 그러니까
0: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아,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1: 아,
0: 이 그렇군요.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네.
1: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1: 네.
0: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그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격식을 차려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네,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게 예, 나중에는 이제 수염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1: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에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1: 네.
0: 그 뇌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1: 네.
0: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1: 네.
0: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냈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1: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0: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되묻는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아주 그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그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기능을 높여서 이 인지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온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0: 완치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예.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네. 그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성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 조기에 발견을 해서 네.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의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네.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도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네.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그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365 뇌건강 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에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손발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네.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약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0: 네.
1: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1: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네.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받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림 정도가 아니라
0: 네.
1: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0: 네.
1: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네.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0: 네.
1: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손발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0: 네.
1: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 저림의 상당수는
0: 네.
1: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0: 네.
1: 찌릿한 양상에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0: 네.
1: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0: 네.
1: 따라서 손발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투 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예.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예.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 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0: 네.
1: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네.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에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1: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0: 네.
1: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

0: 생기면 뭐 저린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아.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0: 네.
1: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0: 네.
1: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0: 네.
1: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0: 네.
1: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0: 네.
1: 언제 심해지는지
0: 네.
1: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0: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1: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0: 네.
1: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0: 아.
1: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0: 네.
1: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0: 네.
1: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0: 네.
1: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1: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수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풀구에 해당됩니다.
0: 네.
1: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0: 네.
1: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0: 네.
1: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0: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1: 네, 말초신경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0: 네.
1: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 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 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0: 아, 네.
1: 셋째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0: 네.
1: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0: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맞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0: 네.
1: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0: 네.
1: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0: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1: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1: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0: 네.
1: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0: 네.
1: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0: 네.
1: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 저하

0: 인력저하가 네. 동반된다면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1: 네.
0: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아. 손끝인지 발끝인지, 네.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네.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의 양상이 네.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1: 네.
0: 발끝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1: 아.
0: 밤에 화끈거린다,
1: 네.
0: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0: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1: 네.
0: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있나요?
0: 예, 항암 후에도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1: 예.
0: 항암 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용량을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네. 한 경우에는 심지어 뭐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1: 네.
0: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0: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수치가 높다든지 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1: 네.
0: 것들을 일단 혈액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분과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뭐 혈액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0: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1: 네.
0: 재활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0: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1: 네.
0: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를 소섬유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1: 예.
0: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럴 때는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1: 예.
0: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신경병에 맞는 증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서
1: 예.
0: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이 합당한 증상

0: 하는데요?
1: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겠어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뭐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한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0: 네.
1: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약물 치료이자 증상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1: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0: 예.
1: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그런데 증상 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약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0: 예.
1: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0: 네.
1: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계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0: 네.
1: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0: 네.
1: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예.
1: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1: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0: 네.
1: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0: 네.
1: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0: 네.
1: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0: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 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 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0: 네.
1: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0: 네.
1: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0: 네.
1: 하지만 원인을 적절하게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네, 말초 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0: 네.
1: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0: 네.
1: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0: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 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6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 온도가 최고 31도,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은 35도, 경남권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충청권, 밤부터는 경상 서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북권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적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 기간이고 오늘까지 제주도 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 유의하시고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전라 해안,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 해일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 강수량 호남과 경남권 30에서 80, 충청권, 경북권 20에서 60,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 30에서 80, 만곳은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북, 경북 남부 20에서 60, 전남과 경남 5에서 40, 제주도 5에서 10mm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 20도에서 25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가 예상입니다. 일요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많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파주 3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대체로 맑겠고 그 밖에 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30도, 춘천 31도, 대관령 28도, 강릉 33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오전에는 충남권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충북 남부와 충남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31도, 충주 대전 30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28도, 목포 29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밤부터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오겠고 오전에는 경북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5도, 포항 37도, 부산 32도, 울산 34도, 창원 33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 많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1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 30도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3도, 습도 90%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묵살한 경찰의 부실 수사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논의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시한 제시는 않겠다면서도 알아서 처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해상 공세 첫날 미군은 상선 두 척 통과를 막았습니다.
1: 홈플러스의 긴급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심의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관련한 추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았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1: 당시 수사팀은 결정적 단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수사팀장은 수사의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손민주 기자입니다.
2: 장윤기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4: 기획한 거 아니에요?
2: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전자기기에서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팀도 이를 인지했지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또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이열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6: 경찰청 특별수사단장
5: 피해자가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 윗선 개입 여부도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박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장윤기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실 등 지휘라인 압수수색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피해자를 몰랐던 장윤기 주장이 뒤집힐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허점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와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상 잘못을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며 뒤늦게 강간살인 미수가 드러났습니다.
8: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청바지에서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찾아냈습니다.
7: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된 A씨. 증거 확보 요청에도 경찰은 늑장 대응했고 검찰 보안수사 단계에서야 추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9: 공무원은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확보 시도는 사건 한 달 뒤에야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미 블랙박스와 CCTV가 삭제된 뒤였습니다.
7: 이들이 한자리에 선 이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안 때문입니다. 법원도 그 오류를 막기 위해 삼심제가 있듯이 수사도 잘못을 바로잡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 수사기관이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범죄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7: 정치도 권한 싸움도 떠나 일반 피해자 목소리부터 들어달라는 것, 이들의 바람입니다.
11: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와 경험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은 경찰을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 사이에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 송치의 입장이 뭐냐 따지는 질문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전권 송치는 보안수사권과 같은 효과라는 게 검찰개혁 강경파의 시각입니다.
12: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13: 전권 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14: 박은정 국회
13: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6: 정 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3: 검사진이 사건을 응대한 이유는 검사가
15: 수사 기준을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안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 우려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16: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14: 김남희
16: 모든 문제들을
14: 국회 법제사법위원.
16: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6: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안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을 남기고 송치 사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7: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정권 송치에 버금가는
6: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소위는 어제 법무부에 이어 오늘은 경찰을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이어지는 우리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수를 두 배에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는데 방법이 있을지 오늘 시장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8: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의견을 묻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19: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20: 손주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
19: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18: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주가 움직임을 두 배 등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 5월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래가 몰렸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주가 급등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상품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21: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22: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네. 책임이 있어서
1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
22: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21: 자,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8: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대통령이 대책을 공개 주문한 겁니다.
21: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시고요.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의 시장점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장치와 시장안정 방안 등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부의 지적

0: 지역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첫날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습니다. 미군은 호르무드 해협 주변에 이란 방공 미사일 시설을 대거 공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2: 미 중부 사령부는 대이란 해상 봉쇄 발표 후 17시간 동안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두 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해병대 승선 검색팀 등을 봉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봉쇄 발효를 앞두고 이란 관련 선박들의 이동은 급증했습니다. 봉쇄 전날인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11척 가운데 9척이 이란 관련 선박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빈 유조선 3척은 이란으로 향했고 원유와 석유 제품 등을 실은 선박들은 해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와 동시에 이란 내 수십 곳을 타격하며 닷새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툼부 섬에 방공 미사일 시설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별도의 최후 통첩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황을 잘 판단해 미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3: 나는 시한을 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처신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시스탄 발루체스탄 주의 육군 막사에 발사체가 떨어져 군인 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만큼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최근 미국에서 이민국 단속 중 총격 사망이 이어지면서 과잉 진압 규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국도 차량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민국 요원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현지 시각 13일 미 메인주 이민세관국 요원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콜롬비아 출신 20대 이민자가 숨졌습니다.
3: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입니다.
4: 앞서 이달 초에도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멕시코 출신 노동자가 이민국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이민국은 차량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3: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민세관국에 나가는 것. 언제? 지금.
4: 단속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장에 나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며 이민국 요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차량 단속을 포기하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 장기화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우리는 5천 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곳에서 몰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들여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5: 선거와 투표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미국 측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사태 등도 더해 한미 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최근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공개 압박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3: 우리는 반도체 제조의 40-50%를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
6: 청와대는 곧바로 견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PEP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내 시설 투자가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7: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6: 대미투자특별법은 한 달 전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쿠팡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쌓여가는 한미 간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8: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6: 대미 투자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 협의 등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고 미국에 제시할 우리 정부 입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통상적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귀국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야외 나가실 땐 양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낮엔 그늘막 아래 잠시만 서 있어도 한결 시원해지는데요. 양산은 그보다 더 좋은 이동식 그늘막이죠. 실제로 양산 아래 체감 온도는 쓰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10도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햇빛을 직접 차단해 머리와 피부 표면의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요. 체내 수분 손실과 땀 분비도 줄여주는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양산의 이런 효과가 알려지면서 최근엔 남성들도 양산을 쓴 모습 종종 볼 수 있고요. 양산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남성들이 아직도 양산 쓰는 걸 어색해하고요. 연예인들이 좀 더 유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얼굴에 주근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올여름부터 양산 쓰는 습관 들이려고 새로 사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것처럼 폭염엔 양산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 남성들 특히 두피와 탈모 건강에도 예민한데요. 모발 한 올까지도 지킬 게 많은 만큼 우산 겸 양산 하나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폭염 대처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넘는 뉴스 코너에서는요. 최근 일본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혼해부토 정책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돈이 지은 세계 시간에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으로 알려진 곳 소파이 스타디움의 뒷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고요.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시기인데요. 폭염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2: 네, 안녕하세요.
0: 폭염 대처법 중에서는요, 상식처럼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먼저 이런 내용도 있네요. 더울 땐 무조건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 맞습니까?
2: 뭐 더울 때 땡볕에 야외에서 땡볕에 노출되는 것보다 실내 그늘에 있으면 좀 덜 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예.
2: 예,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정을 하겠습니다.
0: 절반이요?
2: 예, 절반의 사실. 실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이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2024년 온열 질환자 3,704명 가운데 이 실내에서 발생한 사람이 790명, 그러니까 전체 21%를 넘고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이 339명, 집이 231명, 건물 안 113명, 비닐하우스 48명, 뭐 이런 순서인데요. 특히 사망자 34명 중에 6명이 실내에서 나왔고, 그 중에 4명은 다름 아닌 집에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냉방이 안 되는 실내는 바깥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어서 통풍이 안 되는 집 그리고 작업장은 결코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0: 네, 실내여도 외부보다는 뭐 대체로 낫겠지만 실내도 실내 나름이라는 거 참고하셔야겠고요. 한여름 더위라고 하면 장마철이 끝나고 8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미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는 6월 말부터가 더 위험하다면서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2: 네, 통계를 살펴보면 6월 말부터 7월까지가 오히려 8월보다 더 위험하다고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이 더위에 적응하는 열수능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는데
0: 예.
2: 이 6월부터 7월 사이는 이 열수능하기가 전이라서 이 같은 기온도 이 우리 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374명에서 963명으로 150% 넘게 늘었고 2025년 작년에는 275%나 급증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봐도 온열 질환 산재 사망자의 80% 이상이 작업 투입 7일 이내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41.9%는 일한 첫날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앞으로가 기온은 더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맘때 온열 질환을 더 유의하셔야겠네요.
2: 네.
0: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냉방비 걱정 때문에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만 트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풍기만으로 충분할까요?
2: 조건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는 게 아니라 순환시킬 뿐이라서 이 기온이 그러니까 우리 몸 체온, 피부 온도인 35도 안팎을 넘어서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만 트는 건 뜨거운 공기를 몸에 끼얹는 셈이 됩니다. 이 질병관리청도 기온이 35도를 넘을 때는 통풍을 시키고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냉방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다면 무더위 쉼터 위치를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질환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물만 충분히 마시면 열사병은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물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이 땀으로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가서 이 물만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중이 올 수가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린 상태라면 스포츠 음료나 1% 식염수를 함께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은 물, 그늘, 휴식 세 가지인데요. 활동 중에는 20분마다 물을 한 컵씩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카페인과 술은 피하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41도 이상으로 오르면 열사병 위험 신호로 볼 수 있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늘에서 몸을 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0: 네, 때로는 이 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스포츠 음료도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사병 걸리면 땀이 안 난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2: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쉬다가 걸리는 고전적인 열사병은 땀이 안 나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하거나 운동하다가 생긴 열사병은 오히려 땀을 더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의 유무보다 의식과 행동의 이상 이걸 기준으로 위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에 온열질환 걱정은 평소보다 좀 덜 해도 될까도 궁금합니다.
2: 비가 와서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인데요.
0: 예.
2: 기온이 아주 높지 않아도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상청 서울 관측 자료를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년 202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비가 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들이 관측이 됩니다. 7월 22일에 30.6도, 8월 25일에 30도까지 올랐고 그 시각에 습도가 대부분 80%부터 9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우가 지나간 뒤에 곧바로 폭염이 오는 상황에서 뭐 수해 복구 작업이라든지 야외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비가 와서 좀 온도가 평소보다는 낮다고 해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네요.
2: 네.
0: 요즘 건설 현장이나 농촌 보면 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본토 더위에 익숙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2: 굉장히 위험한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운 나라에서 살다가 왔다고 해서 온열질환에 면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단순 노무 같은 이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 힘들어도 작업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위치라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온열질환자는 2021년 43명에서 2024년에 229명으로 5년 사이에 4.8배가 늘어났고요.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57%였습니다. 젊고 건강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죠.
0: 예, 분명 오해 없으셔야겠습니다. 실제 사고들도 요즘 발생하고 있잖아요.
2: 네, 지난 4일 충북 괴산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가 숨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시쯤에 풀을 베던 이 A씨가 쓰러졌고 함께 일하던 동료 등이 A씨를 안정시키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새벽 0시쯤에 숨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에도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의 폭염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작년 7월 7일에는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3살 노동자가 첫 출근 날에 일하다 숨졌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그날 구미 최고 기온이 38.3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 7월 24일에는 경북 포항의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 40대 노동자가 오전 6시부터 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온열 질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때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만큼이나 또 더 더운 날씨일 때가 있는데 모두 온열 질환 유의하셔서 건강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폭염대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자연자본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2: 네, 고맙습니다.
3: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들 다루는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일본이 최근 대형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애플이 오픈 AI에 소송을 걸어 화제인데요. 그 이면엔 AI 시대를 이끌어갈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헌 대표와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표님. 최근 일본의 혼해부토란 정책이 논란 됐습니다. 경제 충격이 워낙에 커서 정책 결정 자체가 미뤄지기까지 했다던데요. 이 혼해부토는 무엇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4: 네, 우선 혼해부토라는 이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혼해부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큰 뼈대라는 뜻인데,
0: 예.
4: 이제 이 혼해부토 정책은 일본 정부가 매년 여름에 내놓는 경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뜻하는 그 정책 단어입니다. 이 정책에는 뭐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짤지, 어디에 정부의 돈을 투입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그렇군요.
4: 네, 근데 이제 이번 다카이치 내각이 내놓은 이 혼해부토 정책의 초안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혼해부토 정책에는 재정 건전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0: 네.
4: 이 단어가 올해부터 쏙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나라 빚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들이 아예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마치 일본 중앙은행에 좀 금리 이런 금리를 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기면서 좀 논란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 정책 초안이 나오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다고, 이제 원래는 이제 14일에 정책이 최종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연기를 하고 좀 문구들도 손을 보고 또 더 포함할 정책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0: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정부가 연준이라든지 뭐 국책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압박을 주는 모양새네요. 이 혼해부터 정책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경제적 여파가 상당히 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까?
4: 네, 가장 먼저 일본의 채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이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짚고 갈 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0: 예.
4: 이제 국채를 팔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제 그만큼 국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다들 내다 팔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더 높은 금리를 주고 국채를 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 정부가 빚을 좀 관리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인식을 주게 되고요.
0: 예.
4: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빚을 갚을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뭐 다른 금리들도 일제히 오르게 되고 또 물가도 오르게 되고 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에도 충격이 많이 전이가 됐는데, 원래도 지금 엔저 현상이 심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제 그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높아서 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일본, 예. 역시도 똑같이 이제 고환율로 좀 환율 쇼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일본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엔저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된 것 같네요. 앞서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결정해야 좀 그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를 좀 더 호황을 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제 금리를 낮춘 채로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네. 보면 또 물가가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의도와는 좀 독립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사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연준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대놓고 압박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논란이 된 건데, 이제 정부가 재정정책을 큰 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일본은행에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 호네부토 정책,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 사나이 노믹스의 연장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나이 노믹스의 뿌리가 이전의 총리였던 아베노믹스란 얘기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4: 네, 일단 사나이 노믹스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4: 이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기업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더 성장하게 밀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 직후 작년 11월에 21조엔이라는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또 확장적인 이런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0: 그랬군요.
4: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와는 이게 어떤 관계냐 하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아베 전 총리를 좀 계승하고 있는 아베의 퀴즈다라고 본인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베노믹스의 개념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세계의 화살이라는 정책으로 대표가 됩니다.
0: 네.
4: 이 세계의 화살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금융 완화 정책, 두 번째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

0: 세 번째가 구조개혁. 요 세 개의 화살이고, 아베노믹스는 요 세 개의 화살로 디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낮은 이 상황과 좀 맞서 싸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사나이노믹스는 이 세 개의 화살 중에서도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인 이 재정 정책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베가 충분히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실 하진 못했어서 이걸 좀 더 펼쳐보겠다라는 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있던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은 일본이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임금을 올리는 해서 이제 소비를 더 늘리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나이 총리는 이 두 번째 재정 정책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나이노믹스 아래 앞으로 일본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결국 이제 혼해부터 정책이 돈을 정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좀 딜레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엔저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더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1: 그러니까
0: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제 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 경제는 더 이제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은행은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도 그러면 이제 정책 정부의 정책과 일본은행의 그 기준금리 기조가
1: 부딪히는 게
0: 네, 반대로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요. 더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실 이제 실질 임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그러면 기업들도 더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혼해부터 정책을 할 거면 이제 정말 제대로 기업에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더 크게 임팩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를 할 거면 기왕 할 거라면 더 효율적으로 정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이제 이 기조와는 또 반대로 갖고 여러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옆나라 일본도 경제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큰 뼈대를 뜻한다는 혼해부터 정책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습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애플이 우리에게는 챗 GPT로 알려진 오픈 AI에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0: 네,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비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1: 네.
0: 오픈 AI가 하드웨어 기밀을 빼돌렸다. 라는 건데 이제 애플의 소장을 보면은 이제 24년 동안 애플에서 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이런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 탕 유탄이라는 이 최고 하드웨어 담당자가 이제 오픈 AI로 이직을 하면서 이 애플의 공급망이랑 뭐 업계 요약 문서 이런 것들을 빼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애플은 이 영업 비밀을 당장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고 오픈 AI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애플이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0: 네, 표현 수위가 상당히 셌는데 애플이 소장에서 오픈 AI의 이 하드웨어 사업은 근본부터 썩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 예.
0: 이제 이런 강한 표현이 사실 좀 애플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
1: 네.
0: 이제 스티브 잡스가 과거 구글 안드로이드가 이제 애플의 이 OS를 좀 베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 운영체제를
0: 네, 네.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파멸시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애플의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1: 핵전쟁까지.
0: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렇게 자기 기술을 좀 베꼈다라고 판단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소송이 오픈 AI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네, 사실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한참 전인데 이제 막 소송이 걸린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오픈 AI에 꽤 큰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재 영입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는 지금까지 애플에서 한 4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이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소송 때문에 애플이 뭐 오픈 AI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직원들이 그런 낌새가 보이게 되면 그걸 좀 더 통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러겠네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로 이직하는 이 흐름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공급망 이슈인데 하드웨어면 이 하드웨어를 실제로 제조해주는 이런 공급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애플이 이 공급사들을 꽉 쥐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이 제품을 좀 만들어줘 이렇게 공급사 요청을 해도 이 공급사들이 애플과의 관계 때문에 좀 그걸 꺼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판에서 애플이 이제 오픈 AI가 실제로 영업 비밀을 제품에 이렇게 침해해서 반영했다라고 이게 좀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오픈 AI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 이 오픈 AI가 개발 중인 기기들을 전부 다 재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챗GPT로 잘 알려진 오픈 AI인데 그러니까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네. 이 회사들도 앞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갈 거란 얘기잖아요. 이 AI 하드웨어가 지금 AI 업계에서 생성형 AI에서 넘어가는 트렌드가 된 걸까요?
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먼저 Space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SpaceX도 이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 SpaceX가 그 투자자들한테 그 AI 관련 어떤 하드웨어를 좀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AI 업계에서 이렇게 이런 하드웨어가 좀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메타 플랫폼스도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하지만 또 AI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AI 안경 스마트 글래스를 또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AI 하드웨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분석에는 요 AI 하드웨어 사업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더 이렇게 보편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처럼
1: 네.
0: 이제 AI가 다음 세대 인터넷이고 그러면 이 AI를 담아낼 하드웨어가 스마트폰 말고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 스마트폰을 이을 그 AI 시대의 다음 세대 하드웨어를 이제 먼저 개발하려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하드웨어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이 AI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물론 스마트폰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쓰긴 하지만 좀 불편하다고 느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오히려 컴퓨터로 더 많이 쓰고 네. 컴퓨터를 쓸 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하드웨어 어떤 기기로 나아가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0: 네, 이게 또 많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아직 이거다라는 정답을 내리기는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의 스마트폰이 되려는 하드웨어가 갖춰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은 이제 AI가 더 인터넷보다 범용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기기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해야 되고 이제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뭐 여러 기능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또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다음 스텝의 하드웨어도 가지고 다니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말씀 주시긴 했지만 컴퓨터보다 더 가지고 다니기 쉬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 어떤 폼팩터 이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실제 여러 실패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당분간은 스마트폰이 인터넷 시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AI 시대에도 AI에 더 최적화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당분간의 하드웨어 시장을 더 이제 주름 잡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다음 스텝의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식 그리고 AI 시대를 대표할 하드웨어 트렌드까지 다뤄봤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시간은 세계적인 건축물로 자본시장의 이야기 풀어보는 돈으로 지은 세계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치형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3: 예, 잘 지냈습니다.
1: 오늘은 어떤 건축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지 궁금해지는데요.
3: 오늘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죠. 북중미 그쵸? 월드컵.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스페인하고 결승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32강 진출도 못했고 약간 부진한 경기력 때문에 여러 내용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가 치러지는 동안 선수들의

0: 화려한 플레이와 멋진 골 장면 못지않게 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바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경기장과 돈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1: 오, 월드컵 치른 경기장들 얘기를 네. 오늘 듣게 되는군요. 궁금해지는데요.
0: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들까지는 아니고 딱 하나를 꼽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3개국에서 열렸고 총 16개 경기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11개, 멕시코가 3개, 캐나다가 2개 경기장을 썼으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1: 아, 미국이 네. 이렇게나 많았군요.
0: 네, 특히 FIFA 입장에서는 많은 관중들을 끌어모아서 티켓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좀 보여지는 경기장을 선호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기장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미국이 북중미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한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보다 토너먼트 후반 핵심 경기들 대부분 미국에서 치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축물도 미국의 대형 스포츠 경기장인데요.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명명권 광고를 못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에는 LA 스타디움으로 불렸는데 LA의 소파이 스타디움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1: 네.
0: 이 경기장은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 2위로 32강에 올랐다면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1: 야,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곳이었네요.
0: 네네.
1: LA행 티켓 끊어둔 축구 팬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참 축구 경기 외에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네.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장이 크기도 크긴데요. 이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공중에 걸려있는 걸로 유명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 보시면서 뭐 중계할 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른바 인피니티 스크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규모는 경기장 규모는 무려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고요.
1: 네.
0: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은 아니고 미국 프로 미식축구리그 NFL의 LA 램스의 홈구장입니다.
1: 그래요?
0: 총 공사비가 55억 달러니까요. 예전에는 뭐 7조 원 투자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환율이 거의 1,500원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8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원 넘게 투자된 경기장.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유명 건축회사인 HKS가 설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인피니티 스크린 외에도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끄는 경기장입니다. 일단 경기장은 관중석이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경기장 전체를 부드러운 곡선에 캐노피가 감싸고 있는데 경기장 지붕 한가운데는 ETEE라고 하는 특수 고기능 플라스틱 투명 필름으로 된 캐노피로 덮여 있습니다. 천장 주변 바깥쪽으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내려오는 외벽, 여기는 3만 5천 개의 알루미늄 패널이 사용됐고요. 경기장 천장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서 천장이 덮여 있음에도 야외 경기장이 온 듯한 느낌도 주고 하늘에 이렇게 뭐 날아가면 다 보이거든요. 천장이 있으니까 경기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거대한 인피니티 스크린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아무래도 저희가 라디오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보시면 네. 정말 멋진 경기장이더라고요.
0: 네,
1: 한번 청취자분들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인피니티 네. 스크린. 직역하면 무한한 화면인데 이 스크린이 압도적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피니티 스크린 삼성전자가 공급했거든요.
1: 아~ 네,
0: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연관이 좀 있죠.
1: 그러네요.
0: 양면 스크린인데다가 무게가 무려 1,000톤입니다. 길이는 109m예요. 화질은 4K급이라고 하니까 경기장 어떤 좌석에 앉더라도 매우 선명하고 역동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삼성은 경기장의 인피니티 스크린 외에도 경기장 내 2,600개에 달하는 대형 사이니지부터 오디오 시스템 등 모든 걸 패키지로 공급했는데 정확히 이제 공급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크린만으로도 500억 원 내외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스타디움의 진짜 독특한 구조는 경기장 바닥이 지표보다 30m나 아래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경기장이 LA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활주로로 진입하는 경로 이런 것 때문에 건물 높이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4m 이상 높게 지으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짓는 대신에 30m 땅을 파가지고 4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4층보다 더 높죠. 30m 이상 되는 건물을 그 아래로 집어 넣은 것이죠.
1: 야, 3m가 아니라 제대로 보니까 30m 아래구나.
0: 네네.
1: 와, 이 지하를 파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 거면 다른 데 지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요. 단순히 경기장을 짓는 비용만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소파이 스타디움이 지어진 배경이

0: 떠나서 세인트루이스로 갔어요. 그러면서 LA는 놀랍게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NFL 미식축구 팀이 없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세인트루이스에 간 램스는 시가 제공하는 경기장도 좀 낡고 LA가 원래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황금시장이거든요.
1: 예.
0: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탄케가 고민을 한 것이죠. LA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 그 본구장을 옮기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들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다른 구단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LA 잉글우드의 옛 경마장 부지를 몰래 일단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의 돈을 나는 1원도 쓰지 않고 내 돈으로 이 거대한 경기장과 주변 복합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 NHL의 붐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NFL 구단주들의 그 찬성표를 받게 되고 소파이 스테디움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결국 주변 복합 개발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돈 많이 들고 제한이 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1: 이 거대하고 가장 비싼 경기장에 당연하게도 자본주의 뒷얘기가 들어있네요.
0: 예. 돈 얘기로 하자면 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지하를 파면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드냐고 물으셨는데 당연한 거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지하를 30m까지 파놨는데 LA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축비 더 들었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수영장으로 변해버렸고요. 여기에 들어간 물을 빼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까지 다져야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당초에 한 3, 4조 원 우리 돈으로 예상했던 건축비가 7조 원 8조까지 들어버린 거죠.
1: 2배 넘게. 네. 야.
0: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계에서 이 스탠 그랑케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업가로 불리기 때문에 주변에 거대 복합 부동산 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경기장 주변 36만 평을 개발해서 쇼핑몰, 고급 주거지, 뭐 호텔, 심지어 NFL 본사, 미디어 본사까지 그쪽으로 다 유치를 해서 돈을 벌었고요. 소파이 스타디움은 더군다나 명명권까지 잘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제가 소파이라고 불렀잖아요.
1: 네.
0: 이 소파이라는 게 미국의 신생 핀테크 기업이었는데 2019년도에 이 경기장 완공도 하기 전에 무려 6억 달러의 명명권을 받고 이 스타디움의 이름을 소파이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15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이 명명권 6억 달러는 9조 원에 이르는 계약입니다. 20년 동안 이 길을 소파이로 부른다 그래서 9조 원을 받아낸
1: 그럼
0: 거예요.
1: 이 건축비 이상의 돈을 벌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 소파이 스타디움의 명명권만으로 벌었다는 거고 그 외에도 미식축구 다른 팀의 홈구장으로 이걸 대여해주면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피파하고 그랑 스탄켄이 굉장히 강하게 그 월드컵 유치하면서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피파에서 요구하는 축구장 사이즈하고 좀 달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거 돈 들여서 너네가 고쳐라라고 피파는 요구를 했고
1: 네.
0: 그랑케는 아니 티켓 판매 금액도 비율도 너네가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 돈을 여기다 또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경기 보이콧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도 됐는데 결국에는 피파가 이 티켓 배분율을 좀 조정해주면서 실제로 공사도 하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피파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뒷얘기도 있습니까?
0: 사실 피파는 계속 을의 위치에만 있다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우리는 경기 안 치를래라고 보이콧한 사례를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경기 배정을 아까 결승전이 원래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피파가 결승전 경기를 다른 경기장으로 내주는 배정권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또 주는 뒤끝을 발휘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앞서 경기장 이름을 내주는 대가로 6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아니라 9천억 원이었네요.
0: 아,
1: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식축구로 돌아가면 미식축구장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월드컵이 끝나면 잔디들을 자연잔디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0: 네.
1: 이거 이 자연잔디들은 어떻게 정리할지도 궁금해요.
0: 사실은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들은 비용 때문에 대부분 인조잔디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에다 잔디를 다시 까는 방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잔디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이 잔디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0: 2026년 미국 팀이 경기한 이 잔디. 그래가지고 이 큐브 박스에다 넣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1: 오, 그런
0: 대부분
1: 식으로도.
0: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너무 훼손된 잔디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잔디만 깔고 새로 이렇게 교체하는데도 50억에서 100억까지 드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든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볼게요.
1: 예, 오늘 소파이 스타디움 경기장을 통한 스포츠 자본주의 이야기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 말입니다. 우리말 규칙 가운데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의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로인을 우리말로는 노인으로 쓰고 락원은 낙원으로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잡지나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지면에 경계를 두고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광고란, 독자란, 비고란, 투고란, 공란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나오는 란자는 난간란자를 쓰는데요. 한자와 명사 뒤에 붙어서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에서처럼 쓰이는 란은 한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란 앞에 고유어가 올 때는 어떨까요? 한글 맞춤법에는 란 같은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란이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난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라는 우리 고유어나 가십이라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을 써서 어린이 난, 가십 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부터는 충청권, 그리고 밤부터는 경상 일부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 예보가 계속 들어있는데요. 재현절인 내일까지 예상강우량 충청과 남부지방이 20에서 80, 제주는 5에서 30mm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은 전국적으로 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주로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부터 꺾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폭염특보가 주로 동쪽 지역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경상권, 제주 일부, 그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비가 내리고 또 오늘부터 쭉 비가 이어지면서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 되는 곳이 있겠지만은 당분간 낮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이 32, 대전, 광주 30, 강릉 33, 대구 35, 포항이 37도 등으로 폭염특보 지역의 무더위가 오늘도 심하겠고요. 오후에 자외선 지수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쁘거나 매우 나쁨 위험 단계까지 예보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오는 21일에 시작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을 치릅니다. 본 경선은 다음 달 1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3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됩니다.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17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두고 개파 간 갈등을 겪은 민주당은 선호투표제로 새 당대표를 뽑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제재 수위를 높인 개정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는 입틀막법 폐지 및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앞서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는 조금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은 5만 2,961표로 원래보다 한 표가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총 5만 2,839표로 원래보다 한 표가 늘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당초 124표 차이에서 122표 차로 표차가 2표 줄었지만 당선인은 이 시장으로 최종 공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3차례에 걸쳐 2차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 보고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첫 업무 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취임 2년차 역점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로 지난해 7월 이후에 8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각계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미 도매물과 둔화와 대형 기술주들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50.37%가 오른 포인트가 오른 52,658.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81포인트가 오른 7,572.40에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62.22포인트가 오른 26,269.2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가 축구종과 잉글랜드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스페인과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후반 10분 잉글랜드의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0분에 나온 엔소 페르난데스의 동점골과 추가 시간에 터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역전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영남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남지방에 30에서 80mm, 충청권과 대구, 경북은 20에서 60,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1도에 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어제 국제법사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 간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격의 경제에서는 부동산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럼 7월 16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완책을 주문했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최근 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어제 언급했습니다.
0: 예.
1: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이 2차 부처 업무보고 첫날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이 기본 예탁금 현행 1천만 원에서 상향 고정하거나 좀 이제 투자 한도를 좀 두는 등의 이런 장벽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는 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 자산 배분 문제를 또 지적했습니다.
0: 예.
1: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면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0: 대통령은 또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1: 예, 이제 그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계속 언급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0: 예.
1: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실용불량자가 돼서 예금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면서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 예.
1: 아,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 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0: 보안수사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1: 예, 일단 그 이제 이 보안수사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과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언급되죠.
0: 예.
1: 이때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똑같은 청바지에서 경찰은 찾지 못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화 유기치사 사건 이 피해자 딸 한지우 씨는 부실한 경찰 초동수사로 직접 증거를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고요. 또 이 핵심 증거였을 그 어머니 손톱 DNA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채취됐고 피 묻은 옷은 20일 만에 수거됐습니다.
0: 예.
1: 참석자들은 이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경 간 권한 배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 국회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 강경파가 충돌했죠.
1: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 송치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이 전권 송치는 보안수사권과 같은 효과라는 게 검찰개혁 강경파의 시각입니다. 정 장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권 송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과거 이제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민주당 내부 우려 목소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0: 예.
1: 같은 법사위인 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만들어지는 향후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늘 경찰을 불러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0: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현직 청주시 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1: 예, 불과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그 이 선거에서 뽑힌 이 시원입니다.
0: 예.
1: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 어제 오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원인 최영중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는데요. 경찰은 최 씨가 피해 학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를 보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는데요.
0: 예.
1: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이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도 6.3 지방선거를 완주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성매매가 아니었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어제 최 씨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0: 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용기가 피해자를 범행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당시 경찰 수사팀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1: 예, 어제 이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전자기기에서 이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수사팀도 이를 인지했지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면서 팀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0: 예.
1: 또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팀의 조직적 봐주기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일단 판단이고요.
0: 예.
1: 일단 검찰은 이 피해자를 몰랐다는 장윤기 주장이 뒤집힐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어제 저희가 홈플러스 사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이거 마련 가능성이 커졌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일 법원이 이제 홈플러스 회생 폐지를 결정했죠. 내 회생 절차를 이어가려면 홈플러스가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해 항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등 이 세 개사는 오늘 이제 이사회를 엽니다. 2천억 원 대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도 대출이 성사되면 이 회사와 김병주 회장이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K는 보증을, 메리츠는 추가 대출을 받아들이면서 각각 한 걸음씩 물러선 셈입니다. 추가 대출을 확정하면 홈플러스는 극적 회생 발판을 일단 마련하게 됩니다.
0: 자, 2천억이 마련되면 홈플러스가 곧바로 정상 영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렇게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천억 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일단 시장에 줄 수는 있지만
0: 예.
1: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일단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어제 2천억 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는 게 이제 끝난 게 아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10만 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정부와 국민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월드컵 결승 대진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로 확정이 됐네요.
1: 예, 조금 전 끝난 이 4강전에서 이 2022년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가 축구종가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월드컵 결승에 2회 연속 올랐습니다.
0: 예.
1: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죠. 리오넬 메시가 경기 막판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새벽 4시 스페인과 우승을 다툽니다.
0: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정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토평 사이와 다시 서하남 휴게소에서 송파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송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삼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안성 쪽으로는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한산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이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3: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0: 정치?
1: 전격 시사.
0: 뉴스.
1: 전격 시사.
0: 인터뷰.
1: 전격 시사.
0: 주식.
1: 전격 시사.
0: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1: 모두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오늘 한국 시장 동향까지.
0: 언제?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1: 전격 시사.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자,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이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을 했는데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1: 네. 일단은 3대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좀 장중의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일단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0: 예.
1: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특히 이제 데이터 건설 지연과 관련된 이 보고서가 빌미가 되면서
0: 예.
1: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 하면서 한때는 지수 자체가 좀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좀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아, 이 메모리 섹터의 조정이 꽤 컸습니다.
1: 네, 이 오늘 반도체 기업의 하락은 좀 그동안 제기됐던 AI 인프라 투자 우려가 좀 구체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악화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0: 예.
1: 특히 와이오망주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 연기를 비롯해서 일부 AI 데이터 센터가 프로젝트가 좀 지연됐다는 점 이 부분이 모건 스탠리에서 좀 지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력요금 인상이라든지 환경 부담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분석해서 나왔고요.
0: 예.
1: 이로 인해서 AI 수요 자체보다 뭐 GPU라든지 HBM 같은 AI 인프라에 좀 필요한 이런 제품들이 투자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국 공급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우려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좀 차익 실현을 좀 자극했고요.
0: 예.
1: 특히 이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ADR 뭐 마이크론 같은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0: 예.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이었습니다.
1: 네.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도 호재성 재료가 좀 개별적으로 있었다는 부분들.
0: 예.
1: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CEO가 AI 칩 수요 급증이라든지 뭐 책임자 개편 등으로 인해서 한 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0: 예.
1: 메타 같은 경우는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에 500억 달러 투자 증액 소식을 좀 알렸습니다. 여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직접 알파벳 투자를 직접 주도했다라는 어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0: 예.
1: 시장의 신뢰감을 높이면서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은 플러스 3% 이상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 예.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실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1: 네.
0: 그걸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전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회를 했고
0: 예.
1: 이제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하회를 했는데 결국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결국 5월에 이어서 6월까지도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물가 부담에 좀 완화되는 좀 그러한 스탠스가 나왔고요. 결국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16%에서 12%까지 더 낮아지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인데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오늘은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1: 네, 전일 하원 뭐 오늘 뭐 상원까지 이틀 연속으로 청문회가 있었는데 사실 전일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물가 억제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좀 제시가 됐고요. 특히 AI 투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차 대포 축소라든지 유동성 관리에 좀 상당히 의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사실 뭐 지수 상승에 좀 일부 축소하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0: 예. 자, 전쟁 때문인가요?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1: 네.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약 한 85달러, 그다음 WTI는 약 한 80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심화가 계속해서 지금 이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 군사시설을 닷새 연속 공습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통행을 봉쇄했다 말았다는 등 이러한 좀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0: 예.
1: 이란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발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국내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급등했습니다. 오랜만에. 자,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어제 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랜 맛을 웃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감할 땐 6% 넘게 급등하면서 7,2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하면서 820선을 좀 회복했습니다.
1: 네.
0: 특히 양시장 주목할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였고요.
1: 예.
0: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결국 외국인의 어떤 매수와 개인의 매도가 어떻게 보면 합쳐지면서 양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자, 반도체 대형주들 이제 바닥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네. 셀코리아가 좀 어느 정도 멈추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사자 이 느낌이 지금 이틀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예.
0: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2조 원 넘게 지금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의 팔자 기조는 뭐 계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뭐 그저께 상당히 좀 이 기조가 바뀐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를 좀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아,
0: 약 한 2조 예.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1: 예.
0: 이제 SK하이닉스에 이어서 SK스퀘어까지도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ADR의 어떤 프리미엄이 확대될수록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이 두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질문 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드디어 사실상 1부 리그, 2부 리그 이거 도입되나 보죠?
0: 네. 금융위원회가 15일 이제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자본시장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취지들이 나왔는데 일단 핵심은 코스닥 시장의 좀 세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사실상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1부, 2부 리그 도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1: 아,
0: 뭐 모회사, 자회사의 어떤 겹치기 상장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1: 네.
0: 이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 예.
0: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입을 좀 높게 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국내 증시 전망 짧게 좀 해 주시죠.
0: 네.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외국인과 개인의 지금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외국인의 매수 개인의 매도가 결국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의 현황이 계속될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1: 예.
0: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섹터 지수의 순환 매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비가 내려도 열대야주의보, 폭염특보 여전히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도와 제주도는 여전히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대구 포항, 경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일주일이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 강릉이 32,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역시 30, 대구는 35, 포항은 3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1: 예.
3: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체감온도 높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1: 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네요.
3: 네, 오늘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전라도와 제주도, 오후에는 충청도, 밤에는 경상도 서부 지역에 장맛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헌절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와 경남에 30에서 80,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 제주도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1: 예. 자, 제헌절 연휴가 시작되는 데고 뭐 계획 잡으시는 분은 많으실 텐데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요?
3: 네.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강원 중남부 내륙상지와 충청 일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도 시간당 2, 30mm씩 장대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예.
3: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 비상기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장맛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전라도 해안,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과 만조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수고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자, 잠시 뒤에 정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자, 정적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신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곽규택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1: 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일방적인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의원들께서 예외를 두는 법도 이제 발의를 하셨고요. 예. 또 민주당만의 많이 열린 그 일소위에서도 좀 일부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의총에서도 상당한 민주당 내 논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일방적인 그런 보안사 전면 폐지보다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어저께 국민의힘에서도 검사의 보안 수사를 존치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사건을 대폭 확대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예. 어제 관련 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네네.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검사의 보안수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이 검사의 보안수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물론 그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됩니다. 뭐 예. 특수수사를 하거나 인질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를 할 수가 있고 물론 보안수사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까지는 사법경찰관이 1차적인 수사 종결을 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예. 범죄 피해자나 이제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그러니까 독단적인 결정을 못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내용에 보면 검찰의 공소 취소권 삭제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예. 자, 예. 오기소가 확인된 사건도 재판을 끝까지 진행해야 돼서 사법 비용이 늘어나거나 피고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전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소 취소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 검사만이 갖는 독특한 권한입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권한은 없어요. 예. 사실은 공소 취소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검사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죠. 예. 실무상으로는 이때까지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잘못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바로 공소 기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검사가 뭐 공소 취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지금 공소 취소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빌드업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들여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애서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도 없애고 또 부당하게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도 원천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소 취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예. 뭐 별다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의 논쟁이 필요가 없고요. 예. 또 이상한 특검 또 발의할 필요가 없죠. 예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 내용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네네. 수사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1: 예, 원래 검사가 과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그런 중요 사건에서도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가 다 종결된 다음에 온 이후에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좀 중요 사건,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력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됐을 때 경찰에서 검사에게 통보를 해서 초기부터 협력을 하게 하면 아마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그렇게 축소, 은폐하거나 하는 아마 시도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중대범죄, 아직 범죄의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예. 수사 초부터 검사에게 통보를 해서 초기부터 검경 간의 협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그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0: 예. 자, 지금 민주당이 당 안팎의 신중론을 의식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1: 네네.
0: 민주당이 기존의 전면 폐지 방침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국민의힘 네. 대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이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 보안수사 전면 폐지보다는 보안수사가 가능한 경우를 좀 열어두자 하는 법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찬사를 보내고요.
0: 예.
1: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1: 그런데 그렇게 뭐 어떤 사건별로 범죄 피해자별로 보안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이런 복잡한 구도보다는
0: 예.
1: 사법경찰관에서 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든 직접 보안수사를 하든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을 다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0: 예.
1: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논의를 할 그리고 여론을 더 들어볼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당내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1: 네.
0: 자, 우리 곽기택 의원님 복당의 예.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예. 예. 지금 최근에 예. 그 한동훈 의원, 안철수 의원님께서 뭐 복당 창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0: 예, 예.
1: 지금 사실 그 두 분 빼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0: 아,
1: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예. 어떤 부실 선거 사태. 예, 이 부분하고 그리고 보안수사 존치 여부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지금 중 모여 있는 상황에서
0: 예.
1: 그 두 분 간의 뭐 과거 일을 가지고 과거 일을 소환하는 그런 분쟁에 지금 별달리 반응들이 없잖아요.
0: 예.
1: 그 정도로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0: 예.
1: 그것을 뭐 결론을 뭐 미리 내놓고 말할 필요도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 그러면 복당 논의는 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앞으로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네. 어떤 전국적인 단위의 뭐 선거라든지 이런 큰 정치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 1년 정도는 특별히 뭐 당의 어떤 인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래서 한 1년 정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보다 보면
0: 예.
1: 그 이후에 또 복당 논의가 불붙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 네네.
0: 복당 논의에 앞서서 한 의원이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이나 절차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그런 조건이나 절차는 없죠.
0: 예.
1: 다만 어차피 뭐 국민의힘 우파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0: 예.
1: 저는.

0: 그런 방향에서 더욱 좀 더 활발한 활동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요.
1: 예.
0: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 지금 현재의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이 당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당원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국회의원들 간에 분란이 생기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1: 예.
0: 당원들도 아 지금쯤은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복당식이라고 보여집니다.
1: 당원들이 공감하는 행보를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안 의원은 지금 왜 그러시는 겁니까?
0: 아니 그 사실은 안철수 의원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추경호 이제 그
1: 예,
0: 저번에
1: 대표의
0: 예, 뭐 그때 표결에 불참한 것이 뭐 내란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내용으로 기소가 되셨는데
1: 예.
0: 이제 그 부분에 증언을 하셨거든요. 이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은 당연히 선서를 하고 위증의 책임을 지고 증언을 하는 거죠.
1: 예.
0: 거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당시의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한 이후에 증언 내용, 뭐 일부 내용을 가지고
1: 예.
0: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께서 사실 왜곡이다. 이런 부분의 좀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0: 사실 저는 그런 지적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발끈하신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뭐 창당이나 해라, 복당 꿈도 꾸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양쪽에서 이쯤에서 좀 정리하시고
1: 예.
0: 당의 지금 대여 투쟁 또 민주당과의 어떤 최근에 이슈 논란 이런 것에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자,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네네.
1: 원구성 협상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일입니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대 결단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0: 뭐 민주당이 말하는 중대 결단이라는 것이 또 국민의힘을 향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11개 상임위원장 가지고 가고 국민의힘에는 법사위원장은 절대 안 돼. 너희들은 7개 정도만 상임위원장 해. 그리고 국회로 들어와.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7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다 가져갈게. 그런 이야기겠죠.
1: 예.
0: 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은 모든 국회에서의 앞으로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1: 예.
0: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예.
0: 더 이상 상반기 국회처럼 일방적으로 논의 중단시키고 발언 못하게 하고 퇴장 협박하고 그다음에는 표결 처리해가지고 마치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듯한 입법의 형태를 갖추겠다. 더 이상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0: 예.
1: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원회 보이콧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플랜 B는 없습니까?
0: 플랜 B요?
1: 예.
0: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절대 민주당에서 못 주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플랜 B가 있겠습니까?
1: 그러면 협상의 네네. 마지노선 언제쯤 국회 복귀 이런 검토도 전혀 없겠네요?
0: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마 새로운 뭐 당대표 그리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갖춰지고 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이슈 또 정책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 그런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
1: 예.
0: 그때쯤이면 새로운 협상 환경 또 새로운 뭐 협상 주체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1: 예.
0: 그때쯤 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고 저는 그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협박에 의한 국회 정상화 저는 그것은 뭐 다를 이유도 없고 플랜 B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전당대회 이후가 협상의 시작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으로
0: 네네.
1: 이해하는데요. 자, 정치권 네. 일각에서 선관위의 특 특검 추천권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협상이 출구 전략으로 거론된다. 이게 실제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까?
0: 그럴 수 있겠죠. 원래 그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1: 예.
0: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이니까.
1: 예.
0: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다 뒤집혀가지고 정부 여당을 보호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식이에요.
1: 예.
0: 그게 무슨 특검입니까?
1: 예.
0: 대통령의 하수인, 여당의 하수인인 검사에 불과하지.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우리 참정권 침해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뭐 2차 종합특검 그것을 지금 12.3 비상금 사태가 생긴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1: 예.
0: 지금 계속해서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당한 특검 연장은 당장 중단을 하고요.
1: 예.
0: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참정권 훼손 사태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야 간에 협의가 된다면
1: 예.
0: 저는 뭐 국회 원 구성의 좋은 뭐 조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1: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0: 네.
1: 원 구성 특검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제헌절 행사 불참하겠다. 그리고 광주 집회 참석 같은 장외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 네.
1: 자, 이런 강경 대응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0: 원래 야당은 장외 투쟁도 하고 또 원 내에서 투쟁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1: 예.
0: 지금 뭐. 표결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1: 예.
0: 이제 그래서 아마 당 대표도 지금 전국을 돌면서 그런 장외 투쟁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뭐 한 가지 우려는 이것이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나서는 어떤 지역의 집회에 조금 중심을 두면 좋겠고 당 이외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우리 당 대표가 거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당내에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부에서 잘 좀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1: 예.
0: 또 이제 그런 장애 집회에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집회 현장의 어떤 강성 구호가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1: 예.
0: 저는 다만 지금 국회가 저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지금 사실상 야당에 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뭐 장외투쟁 피할 이유는 없죠. 할 수 예.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반말 정치 저도 뭐 편말을 좀 봤는데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당 대표로서 품격과 중도층 거부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0: 예, 예.
1: 아, 장 대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0: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보수 우파의 당 대표로서 뭐 어차피 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지는 다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자칫 뭐 중도층이라든지 또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시비거리는 차단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1: 예.
0: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다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어떤 조롱 수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애도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예. 이 장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 해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지금은 지방선거 직후에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국회의원들 간에는 그냥 암묵적인 소강 상태 유지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내부 분쟁이 날

0: 그 지도체제의 어떤 변화, 아, 그거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하반기에 이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가 열리고 하면,
1: 예.
0: 아마 그 무렵에 또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1: 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셨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0: 네네. 자,
1: 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 주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0: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참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뭐 추진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위의 지금 그 회의도 일방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홈플러 사태, 물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청문회를 열거나 상임위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민주당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들이 요즘 굉장히 경영권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대형 마트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규제,
1: 예.
0: 예, 이런 것들은 과연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지,
1: 예.
0: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돌아봐야 되는데,
1: 예.
0: 그런 것이 되려면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
1: 예.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자, 그러면 홈플러스 사태에 관련해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0: 그것을 뭐 어느 한쪽의 책임이다 말할 수는 단정지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영 부실이 당연히 첫 책임이겠죠.
1: 예.
0: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대형 마트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1: 예.
0: 온라인의 그 상거래가 워낙 지금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들이 사실은 점포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 같고,
1: 예.
0: 여기서 이제 직원분들이라든지 또 입점업체 그리고 납품업체에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0: 네네.
1: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산이 집중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자,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십니까?
0: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맡겨야 하고요.
1: 예.
0: 부당하게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세금 규제, 그 대출 규제,
1: 예.
0: 이런 걸 하는 순간 시장의 실패가 올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분명히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규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잠시 뒤에 정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1: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부터는 충청, 밤부터는 경상권에 장맛비가 시작이 돼서 제헌절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20에서 80,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이번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습도 높은 무더위 계속됩니다.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 해제됐지만 경상권, 제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폭염특보 남아있고요. 경상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 또 후텁한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3도입니다. 그래도 서쪽 지역은 어제부터 아침 공기가 좀 괜찮은데요. 하지만 동쪽과 해안, 제주 권역은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시작이 되는 경상권은 특히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포항이 37도, 대구 35, 강릉 33, 대전 광주 30, 서울 부산 32도로 예상되고요. 경상 권역의 폭염은 내일부터 누그러져 포항은 내일 낮 기온이 30도, 대구 31도 선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는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자, 정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랜만입니다.
0: 예. 사실 이 질문은 뒷부분에 있었는데 워낙 핫하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SNS에 올린 글의 제목이 잠을 설칩니다. 두 시간 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자, 이 유 작가의 이 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방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0: 예.
1: 잠을 1시간 40분 정도 잤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걸 왜 우리끼리 싸우나?
0: 예.
1: 왜 유시민 작가가 1년 갓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또 흔들기 시작하나?
0: 예.
1: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결국 내란 세력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나섰습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유 작가. 그래도 진보적인 지식인이면은 내란 세력한테 이익되는 일보다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
0: 예.
1: 이걸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0: 유 작가가 왜 그런다고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당신이 듣고 보는 또 리버럴한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 견해가 있으시겠죠.
0: 예.
1: 그렇지만 정치권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유시민 작가를 국민들은 대개 정치인으로 봅니다.
0: 예.
1: 그러면 이것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실 분이 특히 저는요. 저하고 유시민 작가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예.
1: 그가 1977년 대통령 선거 때는요. 그 유명한 DJ 필패론. 그러면서 자기 대학 은사인 보수정당, 한국당이었던가요?
0: 예.
1: 조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론. 하야라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0: 예.
1: 그러나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통령으로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세계가 역사가 국민이 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랬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그렇게 흔들면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4년간 잘못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1년을 좀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어요.
0: 예.
1: 1년간 잘했잖아요. 국민도 70%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어요.
0: 예.
1: 물론 요즘은
0: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1: 떨어졌죠.
0: 예.
1: 한때는 데드크로스도. 저는 그 이유도요. 중앙선관위의 뻘짓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아무 권한 없어요. 선관위에는.
0: 예.
1: 국민들이 대통령 책임을 물은 거고 민주당 책임을 물었지만 요즘 조금 반등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0: 예.
1: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저는 유 작가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우리 박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1: 저는 찬성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들이 집권 후에는 중도 보수를 포용합니다.
0: 예.
1: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유명한 동진정책을 썼고 보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서
0: 예.
1: 그분의 입에서 햇볕정책이 나오게 했고 이종찬 국정원장, 김중권 비서실장 다 통진정책을 써서 포용을 했어요.
0: 예.
1: 노무현 대통령도 유시민 작가가 가장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도 그 확장을 위해서 박근혜 대표한테 연장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유시민 작가도 지적을 했지만은 사퇴한 이병태 이런 분이나 아직 거취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용환 예. 적십사사 총재 회장 총재. 예.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병태는 몰랐고 예. 이병태 씨는 저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0: 예.
1: 그래서 그런 의사를 저도 청와대에 전달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0: 예.
1: 엊그제까지 윤석열을 내란을 옹호하고 찬양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적십자사 회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용한 회장 내정자하고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0: 예.
1: 대북 문제를 같이 했어요.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0: 예. 확장 기조에는 찬성하신다는
1: 그렇죠.
0: 입장을
1: 당연해야죠. 예.
0: 정리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보수가 집권하면 예. 좌클릭을 하면서 우리를 포용해 줘야 되고 진보가 집권하면 우클릭을 해서 포용해서
0: 예.
1: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예. 무슨 표고동 심은 뜻이 있더라도
0: 예.
1: 지금은 도와달라. 간곡히 호소합니다.
0: 이 정도면 유시민 작가의 반응이 나올 법도 하겠습니다. 예. 자, 당내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선호 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친명계, 친청계, 개파 갈등이 청년 최고위원 문제로 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이거 괜찮습니까? 잘 갈 수 있습니까?
1: 잘 가야죠.
0: 네.
1: 그렇지만은 선호투표는 청청내 대표가 제가 국회의장 나왔을 때
0: 예.
1: 선호투표를 했어요.
0: 예.
1: 제가 졌지만은 저도 당원주권 정당 민주당에서
0: 예.
1: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7, 80% 지지를 받았지만은 3%, 5% 받은 사람들한테 졌어요.
0: 예.
1: 그때도 선호투표 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 그때는 옳고 지금은 못한다?
0: 정 대표는 쿨하게 일단 수용은 했습니다.
1: 아, 그 당연히 수용해야죠.
0: 예.
1: 그거 잘했어요.
0: 예.
1: 이 정책내 대표가 그런 쿨한 점이 있어요.
0: 예. 예.
1: 청년
0: 최고위원제.
1: 예. 저는 민주당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현 지도부가.
0: 예.
1: 아니, 우리가 지금 2030 세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포용을 해야 돼요.
0: 예.
1: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정치 참여의 길을 더 열어줘야 돼요. 아니 다섯 명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 청년 최고위원제를 저는 지금이라도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오늘부터 뭐 후보 등록 받는다 하지만은 청년 최고위원을 반드시 경선에서 뽑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청년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대표 후에 대권을 향하는 김민석 전 총리를 한방 먹인 것이다.
1: 그렇죠.
0: 그런데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 안 했죠.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셨습니까?
1: 아, 그렇지만 세상이 다 알잖아요.
0: 아, 예.
1: 당 대표 나가는 사람들은 대권 후보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고
0: 예.
1: 정치인들은 항상 대권을 꿈꿔요. 저도 꿈꿉니다.
0: 예.
1: 여건이 안 되는 거지.
0: 예.
1: 그렇지만 지금 현 당대표는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총선은 공천권은 있지만
0: 예.
1: 그 총선 끝나고도 한 2년 있어야
0: 대선이죠.
1: 대선이죠.
0: 예.
1: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때까지 그럼 정청래 대표 3년이 말려고 그러나?
0: 예.
1: 필요없는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렇지만은 저는 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얘기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현재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은 예. 조심할 거예요.
0: 지금 의원님은 세 사람의 후보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가장 지금 앞서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 다섯은
0: 뭡니까?
1: 예. 다섯 사람의 후보를 예, 그렇죠. 예. 두고 보면은 예. 저에게 많이 물어요. 그런데 특히 호남이 좌우를 하지 않아요.
0: 예. 예.
1: 그런데 호남은 과거에 투표를 할 때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발전보다는 민주주의에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광주 전남 호남에 엄청난 투자를 해 주니까 이제 발전까지 경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지금은 정치 경제 두 키워드를 바라보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호흡을 발을 맞출 수 있는 후보냐
0: 예.
1: 그게 김민석이라는 거예요.
0: 가장 유력하다.
1: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데. 예.
0: 박 의원님의 생각이십니다.
1: 야, 그렇죠.
0: 예.
1: 그러나 절대 정청래 후보를 무시할 수 없어요.
0: 예.
1: 그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상하게 제가 광주를 자주 가는데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0: 예.
1: 또 대학 교수들이나 특히 여성계 지도자들도 송영길 후보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0: 장점과 경쟁력이 있다.
1: 8월 17일까지 갈 때는 몰라요.
0: 예.
1: 골프나 선거는 잠깐 벗어봐야 알고 뚜껑 열어봐야 알지.
0: 예. 저는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연일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도 높아요. 전략적 어떤 계획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처음부터
0: 예.
1: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가 나오면은 내가 나가서 공격을 하겠다.
0: 말을 했죠.
1: 예. 그렇죠.
0: 예.
1: 그리고 김민석 후보하고 단일화하겠다. 그 목표로 가는 것 아니에요?
0: 예. 이 질문 또 여쭤볼 수 있는 약간 우문인데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이제 선호 투표가 되니까.
0: 예. 아 가능성이 없네. 예.
1: 가능성은 희박해졌죠.
0: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네요.
1: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만은 예. 이제 다섯 분의 후보가 나왔으니까 컷오프가 될 거예요.
0: 예.
1: 컷오프가 되면 세 분이 남는데 그때 만약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분이 남는다 하면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보고 단일화 해줄 수도 있죠.
0: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1: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식사한 다음에 저한테
0: 예.
1: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아, 형님들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0: 예.
1: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0: 끝까지 가봐야 된다.
1: 그렇죠. 예, 뚜껑 그 열어봐야 알아요.
0: 예,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기류가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어제 저희도 이 얘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 친청계는 이미 당론. 이게 혼선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당론이라고 봐요.
0: 아.
1: 왜냐하면 제가 그 의총에 참석했는데
0: 예.
1: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안수사권은 완전 폐지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허용한다.
0: 예.
1: 저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0: 예.
1: 나도 반대하면서 어떻게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돌아가느냐.
0: 예.
1: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정석 아닌가.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최근에 보니까 물론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지적을 해요.
0: 예.
1: 그리고 특히 여성단체인 여협, 민변, 우리 우호 세력들도 국민들도 염려하는 게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게 좋다.
0: 예.
1: 그렇게 해서 저도 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0: 예.
1: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언론으로부터 박지원 바꿨다. 오늘 아침에도 뭐 사설 기사에 그런데 그리고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 폭탄에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강성 지지층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결론은 그 방향 네.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1: 네, 그렇게 봅니다.
0: 자,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일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국민의힘은 예. 법안을 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회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0: 예.
1: 네? 아니 우리 민주당이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해요.
0: 예.
1: 협치가 안 되면 책임 정치하는 거예요.
0: 예.
1: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유권자들한테 약속했나요? 국회 안 들어가고 놀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0: 예.
1: 그리고 법사위를
0: 법사위원장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1: 이미 개원 협상 때 끝난 거 아니에요.
0: 예.
1: 민주당이 갖는 건. 그리고 지난 2년간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 며칠이나 열렸으며 법안은 몇 건이나 통과됐는가. 그걸 좀 언론에서 비교해서 한번 KBS도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0: 아니 들어가려면 민주당이 좀 양보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1: 양보했기 때문에
0: 예.
1: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교통위 같은 걸 전반기에 안 줬는데 다 줬어요. 그리고 이미 협상은 끝났는데
0: 예.
1: 그냥 쇼하는 거예요.
0: 자, 뭐 우리 의원님 협치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자, 국민의힘 좀 들어오게 하려면
1: 예.
0: 어떤 걸 좀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야 되느냐.
1: 다 양보해 줬다니까.
0: 다 양보했습니다.
1: 지금 제일 좋은
0: 예.
1: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아요.
0: 예.
1: 국토교통위원장을 주고
0: 예.
1: 정무위원장도 주고
0: 산자위원장도 주고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잖아요.
1: 아 글쎄요. 예. 법사위원을 주면은요, 2년 내 아무것도 못 해요.
0: 예.
1: 그래서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책임 정치가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임위원장의 그 상임위에 상임위원을 며칠 열었으며 법안은 어떻게 했는가. 그 좀 통계 좀 뽑아가지고 보도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야단 많이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는데 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즉석 여론에 기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1: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보통 일반화됐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꼭 그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0: 예.
1: 한번 해본 것도 재밌잖아요.
0: 예. 네. 특별한 문제의식은 없다.
1: 네. 특별한 아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물른 것도 아니에요.
0: 예.
1: 지금 선거 관계도 저도 유튜브 방송 나갑니다마는
0: 예.
1: 그걸 주제를 놓고 투표를 붙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0: 아마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대통령도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재밌잖아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려다가 제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의 의견 개진까지 막는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0: 예.
1: 배석자예요.
0: 배석자 맞습니다.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0: 예.
1: 그런데 그때 이미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알려졌잖아요.
0: 예.
1: 그리고 자료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회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 그 자료로 대출하자. 그랬으면 됐지. 갔다 와서 또 할 말 다 했잖아요.
0: 기자회견 했죠.
1: 기자회견 예. 했죠.
0: 예.
1: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 나갈 게 아니라 재판 준비하는 게 좋아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의원님 정치적으로 훈수를 잘 두시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가세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자업자득했죠. 한동훈 의원 자신이.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대권을 생각하는데 한동훈이 들어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0: 예.
1: 얼씬도 하지 마라.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0: 예.
1: 형사성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200명이 부족했잖아요.
0: 예.
1: 200명을 채울지 못했잖아요. 그걸 채워서 탄핵시킨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0: 예.
1: 잘했다 이거죠.
0: 예.
1: 그러면 그 길로 가야지. 계속해서 그쪽에 발을 담궈놓고 간만 보다가 적골된 것도 아니에요. 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하셨어요. 전환기를 공천줘도 한동훈은 안 준다. 표고동 심은 뜻 알아야죠. 오동잎 떨어졌으면 가을이 온 걸로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에게
0: 예.
1: 창당해라. 그래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창당을 해서 그 길로 가줘야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도 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진보와 건전한 보수 양날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당은 해체돼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정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의원이
0: 예.
1: 건전한 보수 야당을 표방하고 착당하기를 바라요.
0: 예.
1: 그런데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간만 보고 다녀. 어려울 거예요.
0: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1: 예.
0: 한 의원의 선택이 뭘까? 국민의힘 복당일까? 신당 창당일까?
1: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임기 채울 거예요.
0: 아, 둘도
1: 어렵죠. 중에. 성격상. 아니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도 국회의원 당선돼서 장동현 간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분한테. 어쩐지 덜 익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예. 대표 당시
0: 예.
1: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0: 예.
1: 지금도 깃발을 들이 정치인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0: 예.
1: 국민과 함께 가야 돼.
0: 예.
1: 그걸 못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도 장동혁 간보고 그리 들어가 볼까. 이건 못하잖아요.
0: 정청래 대표 전 대표도 팬덤이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팬덤이
1: 팬덤
0: 있습니다.
1: 팬덤 많죠.
0: 예.
1: 뭐 조국
0: 전 우리 대표. 우리 박영님이 너무 막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서
1: 아니요,
0: 제가.
1: 아니요, 아니요. 팬덤이 괜찮아요.
0: 예.
1: 팬덤이 있어요.
0: 예.
1: 유시민 작가도 얼마나 팬덤,
0: 예.
1: 팬덤 정치인들이에요.
0: 예.
1: 저도 있어요.
0: 아, 예. 물론 있으시겠죠.
1: 아, 조금이에요.
0: 예. 저는 복당이냐 신당 창당이냐 어느 한쪽은 우리 박 의원님이 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둘 다 어렵다는 말씀하신 거네요.
1: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막말만 하고 다니지 어떻게 당대표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0: 예.
1: 그렇지만 윤 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에 제가 듣기로는 한 60% 당원들이 된대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거죠. 있는 한 한동훈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국민이 그 국민의힘 편을 드냐 그건
0: 예.
1: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런다면 건전한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길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깜냥이 못 된다 이거죠. 배짱도 없고.
0: 자, 장정혁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 행보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5선의 권영세 의원이 공개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당 중진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퇴진론을 제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당연히 해야죠. 예.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내란 우두머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기를 윤호개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언행을 보십시오. 재명아 나하고 싸우자 하더니 또 재명아 봤니 들었니?
0: 예.
1: 이게 애들 듣고 들으면 안 돼요.
0: 예.
1: 그리고 권영세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입 달린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재호
0: 예.
1: 즉 민주화 조진 위원장 저하고 CBS 라디오 방송을 같이 나갔어요. 장동혁 대표는 대표만 사퇴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물러가라.
0: 예.
1: 세더라고요.
0: 자, 앞서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의견을 여쭤본 박규태 의원께서는 장 대표가 왜 그러겠느냐.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도 없고 협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아, 곽규택 의원이요?
0: 예.
1: 뭐, 그분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두 개, 하나 정도 드릴 수 있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왔는데 뭐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검표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글쎄요. 나는 그 내용은 잘 관심 없어서 안
0: 표차가
1: 봤는데.
0: 뭐 거의 비슷하게 두 표만 줄었고 예 그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충주시장을 그대로 지금 인정이 됐거든요.
1: 아니, 지금 당락에 영향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야죠.
0: 예.
1: 재검표했으면
0: 예.
1: 상대 서로 양해가 되고 성관위에서 했으면
0: 예.
1: 그대로 따라야죠.
0: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100표 남짓의 초접전 선거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재검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1: 그 비용을요.
0: 예.
1: 청구하는 측에서 부담을 해요.
0: 예.
1: 선거법상.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낙선한 후보가 의구심을 가지고 해보자
0: 예.
1: 해야죠. 그러나 그 예산 비용은 원하는 측에서 부담시키는 거죠.
0: 예. 제기한 측에서
1: 그렇죠.
0: 비용을 부담하고.
1: 예. 예. 만약에 그걸 못한다. 어떤 근거로 못한다 해요.
0: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훌쩍 됐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1: 예.
0: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위원회,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자, 매주 목요일이죠. 성큼성큼 경제로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부동산 문제가 복잡합니다.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공급이었습니다. 예. 주택 공급. 거기에서 비아파트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출 규제 개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이 토론회 자체는 사실은 정부가 미리 뭐 확정된 안을 발표한 다음에 그것을 예. 갖다가 참석자들한테 반응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곱 예. 가지 광범위한 주제를 던져주고 뭐 알아서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다 보니까요. 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업계나 분야 쪽에 그 필요한 것을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민원의 장 같은 그렇죠. 방향이 돼가지고 예. 사실 뭐 이렇게 생산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정부야 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네.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의견 중에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공급입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저는 특히 그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주택 공급이 빠르면 내년부터 장기 추세의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집값 오르기 전에 살려고.
0: 예.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0: 예.
1: 지금 대부분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자 하거든요.
0: 연립이나 오피스텔이
1: 예.
0: 아니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사실은 아파트에 쏠려 있는 수요를 일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효과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0: 예.
1: 대신 민간 정비사업 서울하고 수도권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0: 예.
1: 지금 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뭔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예.
1: 이게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약간의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는 예.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1: 예.
0: 좀 이해를 하고요. 정부가 뭐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하반기 3기 신도시 착공 확대하고 태릉골프장 이런 주요 공공택지 착공 일정 앞당기겠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공급 이 정도로 되겠어? 이렇게 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기 이게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대책이거든요.
0: 예.
1: 그런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 외곽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쏠려 있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0: 예. 예,
1: 경기도에 있는 수요는 가져갈 수 있어도요.
0: 예.
1: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0: 예.
1: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뭐 경기 성남의 금토 여수지구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나게 됐다는 신호를 준다고 하면
0: 예.
1: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방식을 시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나오면 효과가 좀 크게 보기 어렵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0: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건축
1: 예.
0: 재개발 활성화하자는
1: 예.
0: 거예요.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어제 금융위원회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이게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풀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맞섰습니다. 자 규제를 완화해야 될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될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GDP의 가계부채 수준을 80%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가계부채를 지금 총량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0: 예.
1: 거를 못하게 인위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좀 점진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 되지
0: 예.
1: 무식하게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을 갖다가 경상 GDP 성장률보다 무조건 끌어내리겠다고 총량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관리하면 하면 예. 오히려 이 특정 계층이 주택 구매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 계층이 바로 지금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아직 없는 대표적으로 청년이나 뭐 신입직원, 예. 신입사원 같은 계층은 원래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면 자식이 신이 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소득으로.
0: 예.
1: 그래서 그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서 지금 주거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0: 있는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를 너무 세게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소득 저자산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집은 못 사고 결국 집은 누가 사냐면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 위주로 집을 사서 수도권 집값이 앞으로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주택자산 불평등도 훨씬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고소득 저자산 청년층한테만 피해가 가는 이런 대출 규제를 갖다가 뭔가 DSR 규제 위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그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총량이 연간 소득의 50% 아래로 하게 하는 관련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1: 자 그러면 최근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주택 관련 대출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당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자율 규제인데요. 문제는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매년 그 민간 금융회사가 가계 부채를 가계 대출을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지키게 되면 다음 해에 그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은행에서 보기에는 이제 가계 대출 지금 집값이 막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서울에 상승을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더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한 것 때문에 민간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초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자, 어제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건 안건이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이게 제한이 됐어요. 자,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마냥 과도한 대출 주택 수요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0: 그 뭐 일단은 대출 금리가 고가 주택을 살려고 그 주택 담보 대출을 크게 받는 경우에 돈을 많이 가산 받으면. 이자를 붙이겠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융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대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1: 이건 왜냐면 제한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요.
0: 그런데 이제 주택 담보 대출하면 LTV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대출 연체가 걸릴 경우에는 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가 있거든요. 고가 주택일수록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히려 이 부실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는데 은행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 금리 같은 거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1: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지금의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 10년 평균 대비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절반, 뭐 수도권도 55%로 떨어진다는 것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거거든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대출 규제, 뭐 조세 이런 걸로만 막기는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2.75%로 인상할 것이다. 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0: 금리 인상 사실을 제가 발표한 논문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은행이 가계 대출해 주려면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예금 적금이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은행채에 투자를 한 현금 부자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현금 부자 들의 이자 소득, 금융 소득은 결국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살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지금 집값을 잡는 것은 제한적이다.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건 연쇄적으로 다 효과가 오잖아요. 산업의 투자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뭐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금융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용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세금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예정된 기획재정부 토론회 세제 개편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도 최근 형평성 있는 조세를 강조했는데요. 세제 혜택 축소, 보유세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지금 여러 경로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 혜택, 그러니까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손을 봐서 이제 보유세에도 늘리고 거래세도 인상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1: 자, 세제 개편 논의에 그렇다면 거래세 완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거래세 완화는 지금 뭐 말은 검토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세 중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는 또 부동산 세금에서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낮추겠다,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또 완화해 준다고 하면 또 반대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차익 실현하는 그렇죠.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반발이 커서 예. 이 두 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거래세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만약에 교수님이 예측과는 달리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한다면 국민의 반발이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을 강조하는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 세 부담은 GDP 대비 비율이나 전체 세수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예. OECD 가입한 선진국들 평균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 부담이 큰 상황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거래세를 낮춰서 이 세 부담 자체를 더 크게 끌어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당장 신축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그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예. 수 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한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튜브 시청자에게 자, 10억, 20억, 30억 가운데 어디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지 잠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유튜브 댓글에서. 예. 교수님은 초고가 주택은 기준이 어디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이 초고가 주택을 갖다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1주택 실거주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도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보유세에 대해서 누진세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것도 주요 선진국에서 주로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 보유세만 또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1: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세 차례 토론회 마친 뒤에 다음 주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제 관련 내용도 이달 말에 발표를 하고요. 자, 이런 대책에 요건 꼭 담겨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0: 예, 기본적으로 이 고소득 저자산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대출 규제, 그들에게 불리한 대출 규제는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만약에 지금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예.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세제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수도권에 빈 땅이 없어가지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부터 충청, 밤부터 경상권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제원절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20에서 80, 제주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전국적인 장맛비는 이번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서쪽은 폭염특보 해제됐는데 경상권, 제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폭염특보 남아있고요.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인 경상권과 제주는 밤새 열대야도

0: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금 서울의 오늘 아침 기온이 25도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22.9도로 출발해서 7월 들어서 세 번째로 기온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과 서쪽은 이틀째 아침 공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시작되는 경상권은 특히 오늘 폭염이 낮 동안 절정에 달할 텐데요. 포항이 37도로 예상됩니다. 대구 35, 강릉 33, 대전 광주 30, 서울 부산 32도 등으로 무덥겠고요. 경상권의 폭염은 내일부터 누그러져서 포항의 내일 낮 기온 30도, 대구는 31도 등 오늘보단 내일 3도에서 7도가량 경상권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비 오는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도 하겠지만 당분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가 폭염특보 지역은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자,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5일째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2: 일단 이제 미국은 이란 남부 지역을 집중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반달 아바스 항구 그리고 호르무즈 협에 있는 게슘섬 반달 이만 호메니 항구에서 이제 폭발이 있었다고 이란 측에서 이미 보도를 했었고요.
1: 예.
2: 이란 측 얘기는 지금까지 닷새간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해협 인근과 이란 연안 곳곳에 수십 개 군사 목표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이런 가운데 이란 측에서는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2: 바레인에는 제5함대가 있는데 거길 표적으로 이란 측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
1: 예.
2: 바레인 측에서는 또 이란발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도 이란발 공격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고요.
1: 예.
2: 요르단군도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3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전사들의 보복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호르무즈 협은 미국의 악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봉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2: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하지 않으면 발전소, 교량 등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했고요.
1: 예.
2: 그리고 미국 시각인데 14일 4시 그리고 우리 시각은 15일 아침 새벽 5시부터 호르무즈 협을 미국 측에서 봉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2: 네.
1: 이거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루 만에 철회할 걸 왜 얘기를 했나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1: 예.
2: 14일 날 백악관에서 알자헤디 이라크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요.
1: 예.
2: 왜 번복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1: 예.
2: 그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인데 그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했더니 모두가 미국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럴 바에는 통행료 받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대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입장이 바뀐 거로 설명했습니다.
1: 모든 걸 비즈니스로 판단하시는
2: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는 걸프 국가들이 진짜로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보도를 했고요.
1: 예.
2: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중동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짚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는 어떤 국가와 무역협정을 어떻게 맺기로 한 것인지 그리고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호르무즈 협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좀 허풍을 떨었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미국 언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걸 누가 정확하게 부과를 할 것인지 어떤 부서가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월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통해서 통학료 부과 방식이 바뀐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이 통학료를 누가 징수해야 되는지 논의하느라 상당히 바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자, 지금 공습은 계속되고 있는데
2: 맞습니다.
1: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2: 아니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 열려 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도 가능하다. 뭐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4일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

0: 현재로서는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으며 국가 방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란 측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나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0: 맞습니다.
1: 거군요.
0: 맞습니다. 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정부는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계획하지 않고 있고 오직 국가 방어만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양해각서와 외교적 합의 이행 문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다 밝혔고요. 그리고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접근법으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건데요. 군사전선과 외교전선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말하면서 미국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협상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양측 간의 공습이 다세째 이어지거든요.
1: 예.
0: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서로서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국제위기그룹의 관계자도 미국과 이란 모두가 상대가 먼저 물러설 거 생각을 하지만 결국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전은 하겠지만 그러나 좀 상당히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이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지금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지금 긴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유가
0: 맞습니다.
1: 뭡니까?
0: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지 후티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 예.
0: 휴전한 지 4년 만에 갑자기 양측 간의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던 후티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우디가 이 공항을 공격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대표단이 원래 착륙하지 못하고 서부에 있는 호데이다 공항에 착륙하면서 양측 간의 이제 공방이 벌어지게 된 건데
1: 예.
0: 원래 2022년에 사우디와 후티 간의 휴전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전하게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해 10월 달에 종료가 됐었는데요. 암묵적으로 휴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니까 후티 반군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 예.
0: 문제는 뭐냐면요. 후티 반군이 움직이게 되면 홍해가 막히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양쪽에 이제 하나는 말씀드렸던 그 호르무즈 지역 그 이제 반대쪽에는 홍해가 있는데 홍해까지 만약에 막히게 되면 이게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또 세계 해상 물동량이 또 타격 받으면서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지역이 이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라면 지금 홍해 그러니까 바벨담 해협은 이란이 남겨둔 마지막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걱정이 좀 됩니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마지막 총리 질의를 마쳤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네, 이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고요. 새 총리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15일 날 하원에서 총리로서 마지막 수요 정례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1: 예.
0: 이게 뭐냐면은 야당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여야 의원들이 총리에게 국정에 대해서 묻고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예.
0: 총리는 내 후임자에게는 훈수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 네.
0: 노동당 앞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1: 예.
0: 사실 이런 자리는 야당 의원들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험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수당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면박받고 좀 쫓겨나시피 해서 나왔는데
1: 예.
0: 그러고 나서 영국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해서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줬고요.
1: 예.
0: 사실 그전까지는 뭐 공격하거나 비난이 많았는데 이날은 마지막 날이어서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고 또 의원들이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하게 되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예.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1: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로 후임 총리가 앤디 버넘 의원이던데
0: 네.
1: 이분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0: 네.
1: 인물인가요?
0: 맨체스터 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사람인데 원래 중앙정치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맨체스터 시장을 하게 된 건데 북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사실 맨체스터가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1: 예.
0: 뭐 철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 많았었는데 이게 쇠락하면서 약간 쇠락한 도시. 그래서 북쪽은 못 살고 런던 포함한 남쪽은 굉장히 잘 사는 북과 남이 경제 격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중앙정치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막상 맨체스터 시장이 되면서 거기서 교통 문제, 인프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1: 실적을 많이 냈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다시 진출했으니까

0: 북부에서 성공했던 것을 이제 남부로 와서 성공할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톡톡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7월 16일 목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부터 전라권역과 제주, 오후에는 충청, 밤부터 경상권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20에서 80,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기간은 이번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는데요. 서쪽은 폭염특보 해제됐는데 경상권, 제주, 강원 동해안 산지는 폭염특보 남아있고요.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는 경상권과 제주는 밤새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2.9도, 7월 들어서 세 번째로 아침 기온이 낮은데요. 중부지방과 서쪽은 이렇게 이틀째 아침 공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시작되는 경상권은 오늘 낮 동안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5, 강릉 33, 대전 광주 30, 서울 부산 32도로 대부분 무덥겠습니다. 경상권의 폭염은 다행히 내일부터 누그러질 텐데 포항은 내일 낮 기온이 30도, 대구 31도까지 예상되고요. 이렇게 비 오는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대부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 지역은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 단계,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거나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에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2차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 보고를 주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